공식 서포터즈인 키아다즈 10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키아다즈는 무용재 현장에서 소통과 연결을 맡는 전문 자원활동단인데요. 해외 예술단체와 관람객, 공연장과 축제 현장, 그리고 장애예술과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각 현장에서 통역지원, 공연장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관객 서비스 등 축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가정과 학교, 교육청을 아우르는 통합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협의체는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학교 현장 모니터링, 학생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0: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와 사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이제 여름철이라서 뭐 홍수나 태풍, 장마 이런 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애인의 재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0: 예, 현재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1: 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장마, 태풍 이런 것도 재난이겠지만 자연재해 이외에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재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뭐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로 환경이 재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길을 걷는데 뭐 볼라드가 있다던가 또는 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역시도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재난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장애로 인한 불편함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환경적인 여건, 뭐 집안 내에서건 또는 집 밖의 환경에서건 이런 부분에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재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장애인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뭐가 가장 이슈냐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러한 일상 속의 재난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부 정책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여름철, 장마철 이럴 때 되면은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을 할 때 자연재해 중심으로 그것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수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재난은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뭐 홍수나 태풍 이런 데 있어서도 비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시설 거주 장애인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피 체계에서 어떤 점이 더 보완이 돼야 할까요?
1: 네, 이게 대피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대피소로 가기도 하잖아요. 화재가 일어난다던가 할 경우에. 근데 현재 대피소 내에는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활동지원사가 파견이 된다라든지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보통 대피소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어떤 매뉴얼들이 있긴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 근데 그 매뉴얼 내에도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좀 쏙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주시설 외에 재가장애인분들이 겪는 아까 재난안전은 일상 속의 재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다 재난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자전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의 사고지 이게 뭐 재난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장애인에겐 때론 일상이 재난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에게는 자전거 사고가 재난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겪었던 걸 좀 생각해 보면 자전거 사고가 난 다음에 119를 불렀죠. 이거는 뭐 꼭 장애와 관련된 거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119가 왔고 병원은 이제 돌고 응급실에 가도 제가 장애인이니까 응급실에서 선뜻 더 받아주기를 어려워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0: 예.
1: 그래서 어깨가 골절이 돼서 분쇄 골절이 돼서 이제 어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장애도 있고 또 얼굴도 많이 이제 부어서 이 사람 너무 받기 힘들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병원 가라. 또 다른 병원 가라. 이러면서 결국에는 새벽 2시가 돼서야 병원 5곳을 돌고 병원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참 어려웠지만 또 장애인에게 이러한 것들이 왜 재난이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수술사에 받고 퇴원을 한 이후에 요양병원을 간다던가 뭔가 이 재가장애인분들도 그 치료와 돌봄 또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가면은 밥도 먹여주고 화장실 용병 가는 것도 다 도와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제가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일은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외부인은 들어올 수가 없대요. 병원 안에는 간병인에는 그러니까 저는 요양병원에 가서도 있기도 애매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병원이 아니라 간호간병 통합병동 시스템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호 간병 통합 병동 그럼 병원 내에서 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미죠. 근데 거기에서도 밥은 식탁은 제자리에 갖다 줄 수 있지만 간호간병 통합이니까요. 대신에 밥을 떠먹여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나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인력이 있잖아요. 이 지원인력은 병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재난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있으면 식판은 가져다 주는데 이걸 떠먹여줄 사람이 없다? 저는 양파를 다 못 쓰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0: 예.
1: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병동도 있을 수 없고 요양병원에 가도 있을 수가 없고 결국은 가족 돌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이용을 못하고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 시스템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작년에 좀 경험을 하기도 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러한 일상 속 재난이 일어나고 사고 이후에 좀 대응 체계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가 병원에 좀 일부 와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제가 이제 재활을 한 6개월에서 8개월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도 근로지원인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근로지원인 제도는 직장 내에서만 돕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병원도 가면서 직장도 다니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난 그 이후에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이 전체에 있어서 장애인 돌봄 제도 혹은 장애인 지원 체계라고 마련되어 있는 많은 인력 체계가 조금 더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유연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예, 장애인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일상 속에 좀 더 지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제도적으로 마련은 돼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지원인, 교육부에서는 교육지원인 이런 식으로 인력 지원 체계들이 있어요. 요 인력 지원 체계가 좀 더 유연하게 장애인의 한 명의 삶을 오롯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체계별로 되게 분절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0: 자,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재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할까요?
1: 네, 각각 부처별로 이미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재난은 비장애인과의 재난과는 달리 그런 자연재해 이외에 일상 속의 재난의 개념까지 포괄을 해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재난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일상 속의 삶 속에서의 재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기존의 지원 체계가 어떻게 유연화되고 각 부처별로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0: 예, 장애아 사회 오늘은 장애인과 재난 안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윌의 눈물이 뚝뚝.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지금까지는 그 트렌드라고 하면 2030 세대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는데요. 예. 오늘은 국내 소비의 어떤 큰 손이자 트렌디한 생활을 젊은 세대 못지않게 영위하고 있는 중장년층, 이른바 도파민 시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0: 소비 트렌드 이야기할 때면 늘 MZ세대가 중심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5060 세대가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1: 맞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2050년에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국내 소비의 70%를 이분들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과거 시니어들과는 좀 다르게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20대 분들처럼 쇼폼, 덕질, 뭐 팝업스토어 방문 같은 고감도 소비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0: 한때 액티브 시니어가 유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시니어와는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1: 과거의 그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하고 이제 본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인 분들을 뜻했다면 최근에 도파민 시니어 분들은 젊은 감각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좀 쫓으면서 재미와 자극을 추구한다라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시니어지만 새로운 트렌드랄지 어떤 제품 구매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시고 또 평균 연령도 또 빨라져가지고 금융계에서도 굉장히 주요 고객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본인 나이보다 본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3살, 많게는 12살까지 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재미에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5060 세대를 이제 대학 내일에서는 도파민 시니어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의 어떤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가 보기에 지금 Z세대들의 인기 있는 어떤 디지털 카메라나 포토부스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본인들이 즐기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중장년층들이 본인이 어떤 유행을 받아들이는데 큰

0: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예전에는 시니어 하면 좀 아끼고 절약하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요즘은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 건가요?
0: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선 러닝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 1, 2년 전부터 러닝 붐이 이제 최근에도 뭐 두세 개씩 마라톤 또 심지어는 이제 해외 마라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러너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닝 관련된 매출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대가 다름 아닌 50대 분들입니다. 아, 예.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러닝 붐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한 금융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유료 이용에도 이 세대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어서 84%가 실제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답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일단 시니어 분들은 건강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의외의 소비도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트렌디한 팝업 방문의 소비를 즐기는 것이 대표적인 의외의 소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분들은 온라인에서 먼저 어떤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을 파악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서 검증한 다음에 구매를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실착이 좀 가능한 옷의 실착이 가능한 오프라인 팝업 매장을 좋아하는 브랜드 팝업 매장은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시고요. 이미 이분들은 다양한 소비 경험을 통해서 물건의 질을 판단하는 눈도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소비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와 좀 인터뷰한 50대 분께서는 원단이 주는 느낌, 색상 그리고 이런 퍼스널 컬러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 가능한 팝업 패션 브랜드를 꼭 한번 가본다라고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셔서 최근에는 실제로 SNS상에 보시면 실착 경험이라든지 스타일링을 업로드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취미는 뭔가요?
0: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좋아하는 연예인의 어떤 공연을 보고 해당 굿즈를 구매하는 이른바 덕질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한 티켓 구매 사이트에 따르면 그 지난해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을 두 차례 이상 구매한 분들이 5060 비중이 20대 분들보다 훨씬 높아져서 이 도파민 시니어가 연예인 덕질 투어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 홈쇼핑에서는 아예 그 자체 트로트 콘서트를 개최를 해서 이 티켓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이 트로트 콘서트를 개최를 할 때 이 홈쇼핑에서 브랜드 팝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팝업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두 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트렌드들은 어디서 접하는 걸까요?
0: 이제는 좀 낡은 단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대 분들이 한때 신세대, X세대 이렇게 좀 불렸지 않습니까? 예. 이들에게 이제 트렌드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계층이 바로 Z세대 자제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아들, 딸과 함께 두쫑코를 먹어봤다. 뭐 버터떡 먹어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자녀분들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권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가령 그래서 딸과 함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체형이나 사이즈가 비슷하면 최근에 20대들이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를 자녀와 함께 입기도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1: 예. 그런데 도파민 시니어들의 최대 관심사가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0: 특히 그 이분들께서는 대면 만남, 즉 새로운 만남의 오프라인, 새로운 분들과의 어떤 오프라인 만남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 시니어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사람과 직접 만나보는 기회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자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32%로 40대 이하의 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일종의 사랑 찾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5060 남녀 70% 이상이 연애가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50대들의 연애 열풍에 좀 발맞춰가지고 바로 끝사랑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50대 솔로 남녀분들께서 제주도에서 합숙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연애 예능인데요. 이게 OTT에서 굉장히 높은 화제성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출연자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이 유행이 좀 밝은 50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좀 본따서 미팅 붐이 좀 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게 이제 예전에는 50대 싱글이 연애를 하는 게 재혼을 의미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같이 살 사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여러 조건을 좀 따지게 됐었는데 지금의 시니어들 사이에서의 만남은 맛집이나 전시회 같은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0: 친구 같은 연애를 좀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50대를 대상으로 한 미팅에서는 MBTI나 뭐 선호 관심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의 젊은 Z세대들의 어떤 미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대화가 잘 통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또 뭐 돌싱 이력들도 자연스럽게 오픈하는 그런 숨김없는 만남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역시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무엇보다 인생 2막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겠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 퇴직 연령이 그 54세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50대는 실제로 1차 은퇴 후에 전직이라든지 창업을 좀 고민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50대들은 전직이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많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는 도구로서 트렌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트렌드 톡톡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방송 네. 저도 챙겨서. 자, 앞으로 시니어 소비 시장은 그렇다면 얼마나 더 커질까요? 또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Z세대와는 좀 극단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20대들이 선호하는 감자튀김 모임이나 경찰과 도둑을 하듯이 50대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50대는 뭔가 특별한 욕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든 50대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삶이 불안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만 20대는 사회 진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50대 분들은 건강과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불안의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이 균형점을 잘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세대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정은호의 트렌드 톡톡, 오늘은 소비시장의 새로운 큰손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백호가 부릅니다. 영일만 친구.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오는 7월 16일까지 인권 강사를 꿈꾸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교육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 교육은 2026년 영등포구 장애인권 교육 지원 사업인 장애 없는 영등포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장애를 가진 예비 인권 강사들이 인권 강사가 되기 위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강의는 사단법인 장애여성 네트워크 배은진 대표가 맡았는데요.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2: 자, 우리 주변에 강의를 나가면 장애 예방 교육,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권 교육 이렇게 표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표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장애 인권 교육으로 자꾸 표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 차이마다 다 들어있는 표현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설명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 예방 교육,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권 교육 모두 비슷한 것으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차이를 인권 강사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배은진 대표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은 걸 정리해 보면요. 장애 예방 교육이 잘못 전달되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장애가 생긴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갖게 할 수 있고요.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 지체 장애인의 특징은 이렇다. 발달장애인은 저렇다, 시각장애인은 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면 장애인을 대상화해서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잘못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핵심 메시지는 장애인도 할 수 있다인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하지? 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인권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됐을까요? 박현경 선생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3: 해오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 강사 교육은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애 인권과 인권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마친 분들은 인권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모의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된 강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사회적 필요성이었어요. 장애인들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알리고 포용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이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겪었던 장애의 편견이나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얼마큼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갖고 장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종합해보면 실제 경험을 살려서 인권 강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올바른 장애인식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1: 맞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 인권 강사들은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게 되고요. 모의 수업까지 하는 등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강사 교육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취재를 갔던 날 강의를 했던 장애여성 네트워크 배은진 대표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사자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경험들을 좀 나누는 걸로 해서 얘기를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소소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차별에 대한 얘기, 그 차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무 장애를 부각시키는 표현보다는 누구나의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례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표현하는지가 강사님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를 잘 표현해가고 다듬어가는 걸로 해서 강사님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게 되면 주변에 인권을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는 멋진 강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수강생들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수강생들에게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 네.
0: 인권 강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1: 네,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것이 왜 인권 침해인지, 이를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상대방에게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강의 현장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잘 녹여내서 나만의 색깔이 담긴 인권 교육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란 생각이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예비 인권 강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인숙 씨의 교육 소감입니다.
5: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인데, 제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평등권, 접근권, 정당한 편의 제공,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뭐가 차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 음성,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좀 목소리랑 뭐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수강생들이 듣기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힘을 얻어서 많이 제가 습득을 하고 자료가 저장된다면 저의 그 장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몰랐던 것을 알아낸다는 것이 제일 희망적인 것 같고요. 이건 누구의 일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로 차분히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이인숙 씨 이야기처럼 강사에게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인숙 씨의 목표는 항상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권 강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숙 씨가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가 있대요. 엄마, 저 사람은 왜 차를 타고 다녀? 이런 질문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의 반응이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인숙 씨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줌마는 다리가 불편해, 그래서 이걸 타고 다녀야 하는 거야, 궁금하면 한번 만져볼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인권 강사로서의 준비가 완벽히 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뇌병변 장애 가지고 있는 이주영 씨도 만나봤습니다.
6: 제가 수영을 배우던 중에, 수영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던 중에 제가 걸음걸이가 느려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 재촉하지 않고 제 속도에 맞게 걸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했었던 저한테는 이제 그 작은 행동이 엄청난 배려였었어요. 인권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거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권을 알리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인권 이론과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고, 교과서에 보면 인권은 답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인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각에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덕분에 강의할 때 청중들하고 더 진실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큰 힘이 됐어요. 주영아, 네가 느낀 진심을 자신 있게 전달하자. 멋진 인권 강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어. 그렇게 말하고 싶고 동료들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 네, 이주영 씨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인권 교육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장애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786-848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산들의 여름날 여름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을 위한 농구 기반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다고요?
2: 그렇습니다. 원래는 미국 내 한인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한미 특수교육센터에서 개발한 통합 농구 프로그램 DRIB가 있는데요. 이것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른바 마인드플레이가 중심인데요. 이 마인드플레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루게 되는데 봉사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언어적으로 격려를 하면서 참가자와 자연스러운 협력관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성 또 달리기와 드리블을 통해서 신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듯 운동이 자폐스러운 장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스포츠 앤 액티브 리빙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의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운동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 국제학술지 헬스케어에도 논문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니구 프로그램이 사회적 가능성과 사회적 의사소통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운동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하고 기존 치료를 대신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운동이 사회성이나 신체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또한 개인마다 다르고 언어치료, 행동치료, 작업치료 등 표준치료를 대체할 근거가 아니라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1: 예. 자, 발달장애인 사진공모전이 열리네요.
2: 네. 주제는 내 친구, 나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 등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내용은 최근 1년 이내에 발달장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고요. 1인당 각 30점씩 출품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작품도 가능합니다. 22일까지이고요. 응모 신청서 사진 초상권 동의서를 내셔야 됩니다. 이 사진 초상권 동의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의 인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복지카드와 이제 사진 작품을 구비해서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 신청 관련 양식은 서울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상작은 8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상작 전시는 9월 9일부터 15일 오전까지 같은 장소 레온 갤러리 92에서 열리게 됩니다. 접수 및 문의는 02-2654-080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요?
2: 네,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 그랜드관에서 열립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10개의 자리, 10개의 세계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전시에는 미랄복지재단을 통해서 고용된 KS 한국 고용정보 소속 성인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1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관람객에게 발달장애인 예술의 개성과 가능성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픈식은 15일 오후 2시고요. 브리즈돈 앙상블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서 더슨트 프로그램 등이 진행이 됩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예술과 고용 창출의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KS 한국고용정보는 그동안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2,400여만 원의 후원도 하고 있는데 이 10여 명의 이번 작가들도 이런 협업 시스템 안에서 작가로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제14회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 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았는데요. 발달장애인 16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면 연령과 지역,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비장애는 발달장애인 단원의 2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대회 본선은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대회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본선 진출팀은 예선 동영상 심사를 통해서 최종 10팀이 선정이 됩니다. 서류와 함께 합창 연습 영상을 21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발달협회 02138-567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공모가 진행이 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A플러스 페스티벌인데요. 장애인의 잠재적 가능성, 또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을 모토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18회고요. 올해는 찬란하다라는 테마로 각자가 가진 특별한 빛이 연결돼서 서로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는데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마곡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공모는 공연 전시에서 대표 작품, 우수 작품, 그리고 인식 개선과 시민 참여 부문의 참여 작품 이렇게 세 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총 21개 내외의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3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모 신청은 27일부터 31일까지, 31일은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 서비스 우수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요?
2: 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공간, 프로그램 등 전 분야를 주제로 하고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부문이 있고요. 실제 장애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운모할 수 있는 우수 사례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서 10월 중 최종 6편의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상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게시가 되고요. 전국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기획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8월 31일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과 공모 양식이 있습니다. 도서관 안내, 도서관 소식, 공지 사항으로 따라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역대 수상 자료집을 또 참고하실 수 있는데 도서관 안내, 도서관 소식, 발간 자료에서 그간 어떤 작품들이 수상했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미술관이 운영이 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S갤러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촉각 예술 체험 및 포용적인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전시에서는 불국사와 수원화성, 또 미륵사지 석탑, 조선왕 등등 우리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유산들을 촉각 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해서 관객들이 다양한 재료와 질감을 손끝으로 직접 느끼면서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도 다시 선보일 예정인데 이번 전시는 일단 8월 31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시각장애인의 독서가 많이 수월해졌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각장애 아동도 마찬가지일까요? 특히 시각장애 유아의 경우 본인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어른이 읽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 그림책의 글자 위에 투명한 점자 스티커를 붙여 만드는 점자 라벨 도서가 유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수요는 적은 대신에 그 일반 도서보다 돈이 많이 든대요. 제작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점자 라벨 도서를 만들려는 출판사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2026년도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 라벨 도서 제작 배포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자사에서 발행한 그림 동화를 최대 3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글자가 없는 그림책이나 페이지당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책은 제작 특성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접수는요, 7월 13일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면 됩니다. 점자 라벨 도서는 시각장애인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가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비장애 친구와 같은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7월 9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사라 바렐리스가 부릅니다. 러브송.

우리는 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어린 아이들은 놀이동산에 가면 배가 고픈지 아니면 집에 갈 시간이 됐는지도 잊은 채 놀이기구 타는 데만 푹 빠져있죠. 자,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고형 마트인데요. 워낙 다양한 물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저거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겐 넓은 매장과 또 빽빽한 진열대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창고형 마트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잠시 뒤 지석봉 센터장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 때문에 건강관리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여러 불편이 따르다 보니까 작은 질환도 더 크게 병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평소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을 하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한 생활습관 강좌가 열렸다고 해서 우리 정순이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보겠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최유리가 부릅니다.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동안 전통시장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네.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창고형 마트.
1: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정과 맛 그리고 멋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최근 개량 공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도 아케이드 천장이 만들어지고 이 안개같이 물도 뿌려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쾌적하고 시원하게 장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어컨이 가동되는 마트보다는 더운 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오늘은 더위를 피해서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마트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창고형 마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시원한 마트 구경 떠나보시죠.
0: 창고형 마트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1: 네. 창고형 마트는 일반 대형 마트에 비해서 다량의 물품을 대형으로 판매하는 곳인데요. 라면을 예를 들자면은 네.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뭐 다섯 개나 4개나 5개 정도 멀티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은 창고형 마트에서는 아예 박스, 상자로 판매를 합니다. 참치 캔 같은 경우도 뭐 일반 마트에서는 개별 또는 뭐 많아봤자 한 3, 4개 네. 묶어서 판다면은 이거 창고형 마트에서는 최소 8개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제가 놀랬던 거는 오이 피클을 한번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해. 한 상체 반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걸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 개당 가격은 일반 마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기도 합니다. 대가족 단위의 생활용품이나 또 단체 캠핑 그리고 단체 모임을 할 때 쓸 것들 사실 때는 창고용 마트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창고용 마트와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창고용 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0: 네. 센터장님도 창고용 마트 이용하시죠?
1: 네. 네. 외국계 기업인 C마트 이제 양평동점이 제가 양평동에 살아서 네, 저희 집과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여가지고 예. 네, 종종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데요. C마트는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크다는 뭐 양재동 그리고 뭐 상봉 그리고 고척, 광명, 일산 등 뭐 수도권에도 몇몇 곳들이 있습니다. 이 C마트는 연회비를 내는 그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카드는 가족인 경우에 최대 2명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연간 회비는 한 4만여 원 정도 됩니다. 저희 부부는 필요한 물품들을 그냥 산책 삼아 슬렁슬렁 갔다 오는 편인데요. 그때마다 필수로 구입하는 아이템은 냉동 딸기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가격은 한 1만 원대 뭐 1만 2, 3천 원 정도 3, 4천 원 정도 하는데요. 양이 아주 푸짐합니다.
0: 엄청 크죠.
1: 네. 네. 실물 딸기나 뭐 블루베리 가격을 보면은 이곳 냉동 제품이 얼마나 싼지를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여름철 빙수를 만들어 먹거나 다른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데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0: 저도 그 블루베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창고형 마트에서 혹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 있을까요?
1: 이곳 마트를 둘러다 보면요. 네. 카트에 생수를 아주 잔뜩 싣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자사 제품으로 이제 2리터 6개가 3천 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수기를 안 쓰는 분들은 이 생수들을 많이 사들고 다니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는 감자를 이렇게 잘게 다져서 납작하게 만든 해시브라운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개당 한 300원 정도 꼴인데 20개로 묶어서 파니까 한 6,0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하고요. 또 전자레인지 팝콘 같은 경우도 개당 한 450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많이들 사가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식자재 외에도 의류나 공산품, 전자제품도 판매를 하는데요. 전자제품인 경우는 2월 상품들을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았고요. 수입 제품이나 자사 제품들은 비교적 싸지만 국내 제품은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할인 행사하는 제품들이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요. 할인 시기를 잘 이용하신다면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 플랫폼에 보시면은 매주 할인 제품만 소개해주는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네. 방송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크리에이터 아주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네. 네, 이런 창고형 마트 저도 몇 번 이제 와이프랑 갔는데. 네.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물건 딱히 사지 않아도.
1: 네.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정말 있고,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핸드 쇼핑. 그러니까 뭐 눈으로는 못 보지만, 네. 만져보는 재미도 있긴 한데요.
0: 네. 네.
1: 한창 구경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배가 좀 고프게 되잖아요.
0: 출출해지죠.
1: 네. 그래서 네. 이곳 창고형 마트에서도, 이 푸드코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주 가는 양평점은 테이블이 없지만 다른 지점 같은 경우는 푸드코트에 그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0: 저 양재 갔는데 테이블 있던데.
1: 그러니까
0: 양평은 없군요.
1: 네네. 이거

0: 들어 있고요. 또 밀떡 국물 떡볶이
1: 맞아요.
0: 예, 맛입니다. 네. 작은 김말이도 이제 들어 있어 가지고 구성이 나름 또 알찬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외국계 기업에서 표현한 떡볶이 맛 한번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고형 마트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또 피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그쵸? 텐데요.
1: 네.
0: 어마어마한 크기의 한 6조각이 한 판인데요.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됩니다. 치즈 피자, 뭐 불고기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등이 있는데요. 정말 잘 먹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외국계 창고형 마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창고형 마트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창고형 마트는요. 이 T마트가 대표적이고요. 이쪽은 좀 지점들이 많고 그 외에 V마켓이나 또 M브랜드도 있습니다만 지점 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갔던 곳은 T마켓을 좀 소개를 하고 저희도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마곡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곳은 그 마곡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하 2층을 한층을 통째로 이제 사용해서인지
1: 한층만
0: 네네 어마어마하게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이곳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과자들이 제일 먼저 저희를 반겨줬고요. 여러 개가 묶여져서 판매를 저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빵이 있었는데요. 이 베이글 12개가 6,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정말 싸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식빵이 세 봉지에 묶여서 한 그 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어가지고 이것도 저희 카트에 실었습니다. 요즘에 그 작년에 두바이 쫀득 쿠키 이어서 뭐 여러 또 인기 음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우베로 만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베 크림을 들어간 빵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카트에 모두 싣고 싶었는데 좀 삶느라고 힘들었었습니다.
1: 네. 아, 맛있나 봐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우베.
0: 네네.
1: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0: 네.
1: 혹시 또 T마트 인기 품목에 다른 것도 어떤 거 있나요?
0: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냉장, 냉동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나오는데요.
1: 네.
0: 인기 제품으로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이렇게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것 그 제품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또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꾸준하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인근에 사는 제 지인이 자녀가 3명인데요. 이곳에서 저렴하게 고기를 사다가 맛을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냉장 돼지고기 제품 판매하는 곳에서 줄을 서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식자재 외에도 뭐 의류나 이불 그리고 여러 공산품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장 보다 보면은 반나절 금방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 과일 야채실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트 한 곳에 별도의 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곳에 들어갔더니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좀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선 과일과 채소를 저온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바로 들고 가서 먹어도 시원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 네, 혹시 근데 여기는 푸드코트는 있나요? 어떤가요?
0: 네, 이곳 그 마트에도 네. 별도의 푸드코트가 있었긴 했었는데요.
1: 네.
0: 아쉽게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했어서 제품은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고 우베라떼라고 네, 음료 한 잔 시켜서
1: 궁금합니다.
0: 네, 맛봤는데요.
1: 네.
0: 이 우베는 필리핀에서 많이 먹는 그런 보라색 참마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0: 자색 고구마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견과류 맛도 뭐 고소한 향이 좀

0: 난다고 하는데요.
1: 되게 독특하네요.
0: 네, 네. 주로 먹던 음식이 아니어서인지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잘 좀 모르게 경험을 네. 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주문을 일일이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좀 편했는데 네. 우리나라 마트는 또 기계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곳의 창고용 마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C사는 연회비가 있고 결제할 때 현금 또는 특정 카드를 사용하셔야 하지만 환불 등이 매우 편리하고요. 또 수입 제품이나 자사 제품을 이용하면은 엄청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T사인 경우에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회비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고기나 과일, 채소 등 신선 제품을 이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네. 또 이용하시기 좋고 직원들의 또 친절도도 되게 아주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1: 좋네요.
0: 네. 예, 예.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창고용 마트 이용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2: 위아더 나잇이 부릅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한 가족 책장. 나에게 조용히 용기를 북돋워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친정 어머니였다. 당시 시내에 위치한 친정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는데 어머니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셨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용기를 내라 라든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와 같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항상 말없이 세탁물을 정리해 주시든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해주시곤 했다.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 기운내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나는 법이다. 물론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이 세상에는 너보다 더 괴로운 사람도 많아 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지켜봐 주는 것,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것, 오히려 그리하는 편이 훨씬 더 따뜻한 위로가 됐다. 어머니는 당신께서도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언제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딸을 지켜봐 주셨다. 돌이켜보면 노부유키가 태어난 직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해 주신 분도 바로 어머니였다. 자신의 딸이 어머니가 된다는 기쁨은 역시 여성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기분일 것이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노부유키의 어머니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우리 모자는 문자 그대로 비틀비틀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일기를 보면 매일같이 불안을 호소하긴 했지만 조금씩 내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용기가 싹트기 시작한 걸 볼 수 있다. 어떤 날은 희망 속에서, 또 어떤 날은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25일 노부유키가 태어나 한 달이 지난 후 받는 검진. 체중 4.5kg. 순조로운 성장에 일단 안심이 된다. 조금 눈을 뜨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안 되는 걸까? 저 안쪽에 검은 눈동자가 숨어 있다. 언젠가 눈을 반짝하고 떠줄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그러한 꿈을 꿨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마음도 이제는 꽤 안정을 되찾아 친구들에게도 노부유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노부유키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엄마인 내가 먼저 기운을 차려야 하겠지.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 아들 노부유키의 엄마 스지 이치코의 책 오늘은 바람이 무슨 색이죠? 에서 아기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마음을 다독이게 되는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스지 이치코 씨는 기운내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지켜봐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훨씬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을 때 진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죠. 꼭 말로 위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분의 일을 조금만 덜어드려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참고해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연준이 부릅니다. 바람의 빛깔.

0: 자, 오늘 저희가 올라가서 황토길은 맨발을 걷고 걸으실 수 있고 그 바로 옆에 진흙벌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진흙벌에만 계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서 진흙벌에 계시다가 그 의자가 저희가 40명이 앉을 수 있는 오늘 저희가 47명이 출발하는데요. 47명이 앉을 만큼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진흙을 먼저 하고 싶으신 조하고 그 다음에 진흙만 하시겠다고 하는 조 양쪽을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조가 있는데 양쪽을 다
1: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체험하는 현장 같은데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자, 건강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1: 끝이죠.
2: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이 만성질환이나 여러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취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해결책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이트케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현장이 정확히 어떤 현장일까요?
2: 네, 시각장애인의 만성질환과 라이프스타일 힐링 강좌라는 제목인데요. 이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게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할지 또 이미 갖고 있다면 어떤 회복 과정을 거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네.
1: 건강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겠네요.
2: 그렇죠. 네. 고혈압, 당뇨, 심장, 신장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1: 사실 또 하나씩은 다 있어요.
2: 맞아요. 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자립생활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유지 또 질병 예방에 대한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선미 센터장에게 들어보시죠.
3: 이 화이트케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그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담도 건강상담으로 해주고 동료상담에 그리고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그럼 내가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혼자 있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만성질환을 가지기 전에 어떤 생활습관들을 바꿀 때 어떻게 이렇게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0: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아니면 정말 이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통증을 덜 느끼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시내만 해도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한 60개가 된다는데요.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출발한 제일 막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나 보건 쪽 예방, 관리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고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힐링 강좌가 사실 12차에 걸쳐서 되는데 오늘은 이제 모이신 분들을 모시고 서로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크 타임도 가지면서 여기 바로 저희 센터 옆에 배봉산 그 황토길도 있고 진흙벌도 있어서 서로 함께 걷고 얘기하고 친분을 좀 쌓아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2차 때부터는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1: 건강, 보건, 예방, 관리 이게 초점이네요.
2: 네, 그래서 총 12회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 토요일이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배봉산에 가서 이 황토길을 걸어보고 진흙 그러니까 황토벌에 발을 담그는 체험을 해봤는데 네. 이날 47명, 거의 50명이 되는 분들이 함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에 다 가긴 힘드니까 조를 나눠서 차례차례 올라갔는데요. 배봉산에 오르는 현장, 그리고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현장을 함께 해보시죠.
3: 빨리빨리 가자.
4: 네. 엄청 빠르게 걷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따 올 때는 빨리 오기로 했어요.
3: 이거 빨리 와야지.
4: 이제 계단이요.
3: 네.
4: 네. 여기 조심해서 오래.
3: 또 계단.
4: 네. 넓은 계단. 계속 넓은 계단. 이제 좁은 계단. 네. 한 50개 남았어요.
3: 50개?
4: 네. 50개 정도 남았어요.
3: 그럼 우리가 총 100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4: 거예요. 네.
5: 진흙길. 신발 벗어요?
6: 신발 벗어서 여기다 두시고 진흙 밟으시고 와요? 밟으신 다음에 조금 맨발로 이런 길을 가서 진흙탕 갔다가 돌아오셔서 여기서 발 씻는 걸로.
5: 아, 여기서 발 씻는
6: 거? 네네네.
5: 신발 벗어서
6: 진흙탕
5: 갔다가. 오, 발뼈도 아프다.
6: 자, 여기. 여기만 그렇지 진흙은 괜찮아요.
7: 즐거운 시간 되세요.
8: 오, 진흙이 느껴지네.
9: 여기는 안 아파요. 여기서부터 황토길.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8: 괜찮아요. 아파도 돼요?
9: 아까 거기만 아파요?
8: 네. 나는 질퍽한 줄 알았더니 아니, 딱딱하고 길이 빨간색인 것 같아. 어우, 여기 좋네요. 나무 냄새도 나고. 복지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요.
10: 네, 앞으로도 저기 앞에 뚝방길도 걷기 좋고.
8: 맞아.
10: 참 좋아요.
11: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8: 안녕하세요.
11: 기념 촬영. 너무 좋죠? 저 봉사자.
9: 영주 씨. 여기 사진 찍어.
11: 기념 촬영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8: 오,
12: 여기 완전 좋죠.
8: 여기 차르기네.
9: 그지?
8: 질퍽하네.
13: 진흙탕으로 가실 거예요, 진흙벌.
8: 질퍽질퍽 가려고요?
14: 예, 이쪽으로 오세요.
1: 야, 다들 아주 힘차게 걸으시고
2: 네.
1: 그 맨발 요즘 아주 인기잖아요.
2: 그렇죠.
1: 그 촉감과 시원함 네. 완전히 느끼셨네요.
2: 맞습니다. 네. 그 황토길이 시작되는 부분에 신발장이 있거든요.
1: 세상에, 거기 신발을 놓고
2: 네, 신발을 놓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황토길의 그 촉감을 느끼려면 맨발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황토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네.
1: 거짓말.
2: 정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니, 이게, 눈치가 보여요.
1: 아니 이게 웬일인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2: 산에 올라가고 황토길 걸어봤잖아요.
1: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지금 해드려야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정신 리포터는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네. 황토길 걷는 느낌 어땠나요?
2: 진짜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1: 그랬겠죠.
2: 예, 그렇죠. 네. 이 황토색과 살짝 붉은 기운이 있는 흙바닥을 맨발로 걸으면서 약간 그 딱딱한 느낌 그리고 차가운 촉감 또 중간쯤 가면 그 길이 살짝 물러져서 진흙의 느낌이 드는 곳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밟아봤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도 그 경험을 하면서 함께 걸어갔는데 황토길의 끝쪽에는 황토벌로 향하는 또 길로 이어졌어요.
1: 네. 황토벌, 진흙벌을 걷는 느낌
2: 네.
1: 굉장히 좀 이색적일 것 같은데
2: 여기는 이제 걷는 건 아니고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네, 그 머드 축제할 때 온몸에 진흙을 바르잖아요.
1: 바르죠.
2: 네, 그런 진흙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진흙의 색깔이라기보다는 황토색을 상상하시면
1: 약간 붉은
2: 됩니다.
1: 기운으로.
2: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황토색 진흙이 가득한 황토벌이 이렇게 사각형의 목욕탕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발을 담그면 되는 건데 그 체험도 함께 해보시죠.
13: 아무도 안 계시네. 야, 이거 우리 세상이네.
9: 그래요?
13: 아,
9: 여기 완전 조격 같은 곳이네. 우와, 대박. 그만큼 깊진 않구나.
13: 아, 발목까지만 빠져요.
9: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12: 양말도
13: 아,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차박차박. 예.
9: 오,
13: 양말도 벗으세요.
9: 이 안에서 케인을 짚을 수도 없고.
10: 아, 그 안에서 케인 짚으면
9: 발목까지 쑥 들어오는데요?
13: 아유, 발목 더 깊어지네, 여기. 너무 많이 해놨네.
9: 좋아요. 부드럽고.
13: 여기 최고죠. 네. 양쪽으로.
9: 아니, 이런 빨간 흙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13: 예, 네. 여기 네. 계시면 저희가 황토길 걷고 다시 올게요.
2: 깊이가 다 달라요.
9: 아, 여기가 제일 깊으네요?
10: 어,
9: 내가 건강해지네.
12: 아, 건강해지네.
13: 아, 발 이렇게 담그고 있으니까 엄청 시원하죠?
10: 네.
13: 이 맛에 여기 옵니다.
14: 아, 여기서 수박 먹으면 정말 씻을 것 같아요.
9: 와, 진짜.
13: 아, 우리
9: 들어오세요.
13: 치마 벗으세요. 치마 살짝 뜨셔야 돼.
9: 치마를 벗어요. 종아리까지 와요.
13: 이게 발목 복숭아뼈 위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9: 살살.
13: 주저앉으면 큰일 나요.
9: 주저앉으면 샤워해야지. 뭐. 의자에 앉아서 발만 담그세요. 조금 더 들어오면은 발목까지 차요.
14: 발목?
9: 아니, 그거보다 더 정강이까지. 정강이까지. 이와 베리묵 조금만 더 담그세요.
13: 여기는 깊다. 여기는 깊다.
9: 이왕 담근 거.
13: 여기는 한 25cm. 밑에는 울퉁불퉁하니까 조금 더 깊은 곳이 있고 얕은 곳이 있고 그래요.
9: 시원해. 엄청 부드럽지?
1: 아, 이거 확실히 다들 네. 좋아하시네.
2: 아, 너무 그쵸? 좋아하셨어요.
1: 네. 네. 뭐 이렇게 부드럽다, 시원하다 이런
2: 네.
1: 얘기도 들리고 그죠?
2: 그러니까요.
1: 네.
2: 그 처음 도착한 분들 중에는 거의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또 이 황토벌의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느낌을 만끽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닥이 살짝 미끄럽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 기둥을 잡고 서 있는 분도 있었고요.
1: 그쵸? 살짝 불안할 수 있죠.
2: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발을 뺐더니 그 발에 진흙 부츠를 씌는 것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날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15: 제가 원래 황토길도 걷고 이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치 않게 오른쪽 발을 좀 다쳐서 지금도 네. 한쪽 발만 하고 있어.
2: 왼쪽 발만 지금 담그고 계셔요.
15: 부드럽고 좋네요. 이게 겉에만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휘저어보면은 머드팩 하는 것 같아요.
14: 진흙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2: 왜 하고 싶으셨어요, 이 체험을?
14: 시각장애인이라 이렇게 접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가지고.
2: 네. 그럼 이거 지금 진흙탕에서는 계속 이제 발을 담그고 계시는데 느낌이 좋으세요?
14: 계속 이렇게 어렸을 때 진흙탕에서 놀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15: 이렇게 숲속을 시내 한가운데에 이런 숲이 많은 곳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이제 백호길 같은 우레탄 길 걷고 숲길을 걷고 또 신발 벗고 황토길 걷고 또 이런 황토탕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건강해질 것 같고 자면서 발이 엄청 가벼울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걸어다녔더니 내가 내 다리인데도 내 다리가 무겁고 내 다리 위에 올려놔도 내 다리가 무거웠는데 너무 좋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지금 계속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가질 않고 계시잖아요.
15: 못 나가겠어요. 네. 밑에서 내 발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2: 나가지 말라고?
15: 내 다리 내놔.
16: 네, 시골서 농어촌에서 있을 때 저 모내기 농바닥
10: 바닥 밟은 느낌
16: 그 느낌이 들었어요.
2: 어때, 건강해지는 느낌도 드셨나요?
16: 예, 건강하고 좋습니다. 또 기회 되면 또 와야죠.
1: 아, 지금 시각장애인 인터뷰하는 옆에서 네. 다른 분들 얘기하고 즐거워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생생하게 리얼하게 담긴 것
2: 네,
1: 같아요.
2: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각자 즐기는 방법은 달랐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1: 그 이날 함께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 네.
1: 비시각장애인 봉사자들인가요?
2: 맞아요.
1: 혹시?
2: 네. 아. 그 각 조의 조장을 맡은 분들은 비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함께 걷고 함께 황토벌을 들어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길 길까지 같이 걷고 모든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 고맙네요. 네. 예.
2: 특히 어떤 분은 참여자들이 중간에 목이 마를까봐 여러 개의 생수를 가방에 넣고 어머. 대봉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1: 이야.
2: 거예요.
1: 네. 힘들 텐데.
2: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그 힘을 든 거를 덜어드리려고 하나를 좀 마셨죠. 생수를
1: 뭔 얘기 하나 했어요? 아. 한 대여섯 개 들어줬다는 줄 알았는데 하나를 마셨다?
2: 네, 마셨다.
1: 목이
2: 네,
1: 말라서?
2: 말라서.
1: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예.
2: 그래서 이분이 가방도 무거웠을 텐데 길 안내하느라 바쁘고 또 체험 잘 하시게끔 또 하느라 또 챙기고 정말 진심으로 함께했습니다.
1: 대단한 분이네요. 네. 예.
2: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의미 있다고 했는데요. 본인의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준 봉사자 만나보시죠.
6: 그냥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면 같은 뭔가 느낄 수 있는 거 함께 하니까 못 보고 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발 밟고 이렇게 하면 내가 느끼는 걸 이분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그 같이 느낀다? 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보시지 못하시지만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자주 하면 같이 뭔가를 우리가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많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7: 오늘 근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셨죠?
6: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으로 해서 그냥 했고 이제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모르시잖아요. 서로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소외감이나 또 이질감 좀 안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마음들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몸이 뭐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면 더 이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그야말로 진짜 뭔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봉사자들은 앞으로도 힐링 강좌에 함께 할 것 같은데
2: 네.
1: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죠?
2: 그럼요. 네. 건강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예.
1: 이제 정신 리포터 느끼셨죠?
2: 아, 운동하라고요?
1: 제발요. 네.
2: 그리고 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의 대부분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힐링 강좌가 마련이 됐으니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내 걸로 만들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15: 이번에 회차별로 날짜가 있길래 가능한 날은 참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내가 내서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이 될 것 같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마사니까 생활에서 직업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4: 저희가 이렇게 12회차까지 했는데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서 상식도 얻고 각 회차당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해서 자기가 몸에 맞는 거는 꾸준하게 자기가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7: 더 건강해지시겠네요.
14: 예.
15: 여기서 지금 제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이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같이 하게 됐어요.
7: 사실 이게 오늘 1회고 이제 12회차를 다 하면 좋더라고요.
15: 다 신청했어요. 미리.
7: 다 신청하셨어요. 네.
15: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뭐. 저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다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뭐든지 하는 뭐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저거를 하니까 안과 쪽이나 뭐 이비인후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우리 그렇게 다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접하면 내가 배워서 옆에 사람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니까 비용도 안 들이고 우리가 진짜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도 하고 좋아요, 진짜.
2: 네,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잘 배운 걸 생활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첫 시간이잖아요, 그죠?
2: 네,
1: 12회차 강좌가 있고
2: 네.
1: 계속해서 이런 그 뭔가 유익한 이런 강좌가 진행이 되겠네요. 네.
2: 그
1: 네.
2: 첫날에는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덥잖아요. 다녀와서는 수박도 먹고 시원한 미숫가루도 마시고
1: 아이고, 좋다. 예,
2: 또 걷느라 힘들었으니 안마 봉사단이 시원하게 안마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좌가 이어질 건데요. 매 회마다 안과, 내과, 치과 전문의들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힐링 강좌이기 때문에 힐링에 대한 시간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시간이 마련돼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지 윤선미 센터장에게 들어보시죠.
0: 안과 의사 선생님 오시고 치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오시고요. 내과 의사 선생님까지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네 분이 오시고 또 저희가 이제 힐링 음악회도 들어가 있어서 중창단이나 남성 중창분들, 혼성 중창단 하시는 분들,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또 오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힐링 음악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차를 참석하시는 동안에 그냥 한번 와서 그냥 듣고 뭐 기분 좋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이것을 내 생활에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천하신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YTKN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선생님들이 질병 관련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우리가 하루 오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느냐, 질병이 생긴 것을 없애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사느냐, 이런 거는 나의 습관과 아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들으시면서 나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가신다고 한다면 뭐 유비무환이라고 질병 오기 전에 막아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혹시 질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통증을 느끼거나 어떤 더 악화되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죠.
2: 네,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그걸 본인의 생활에 실천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결국에 내 건강은 내가 노력하고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1: 뭐라고요? 내 건강은 내가
2: 챙기자.
1: 그러니까 네, 뭐 결과가 어떻든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그렇죠?
2: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 시각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힐링 강좌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열심히 할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콜드플레이 노래네요. 에버글로우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1: 제가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고발자들이 그런 헛소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처럼 하늘과 땅의 이치를 탐색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으며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즉 여러분이 지금보다 쉽게 영향을 받는 나이에 그런 말들을 했고 그에 대한 진실을 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이는 반론할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힘든 것은 그 고발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된 한 명의 희극 작가가 있다는 것 말고는요. 그들은 모든 시샘과 악의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는데 그 중에는 자기 자신 또한 설득하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정말이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가 따져볼 수도 없으니 대답 없는 그림자들에게 제 변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군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저를 비방하고 고발한 사람들은 최근 고발자들과 옛날 고발자들로 나뉩니다. 그렇기에 오래전부터 그리고 훨씬 자주 들어온 이 옛날 고발자들의 저에 대한 비난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자.

0: KBS 오디오북
1: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변호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래 지속되어온 저에 대한 비방을 짧은 시간 안에 깨끗이 해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변호가 저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고 제 명분에 도움이 된다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방에 대해 변호한다는 것이 애초에 힘든 일임을 알기에 성공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신에게 맡기고 저는 법률에 복종하여 제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에 앞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묻겠습니다. 저를 비방한 고발의 내용, 멜레토스가 고발한 저의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 비방자들은 저에게 뭐라고 했던 걸까요?

제 고발자인 그들이 진술서에 뭐라고 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한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킨다. 이게 바로 고발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구름에서 여러분이 직접 본 그대로지요. 그의 희극에서는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이 공중에서 걷는다는 둥 엉터리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연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멜레토스가 제가 그렇게 중죄를 지었다고 고발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그런 물리적인 사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진실의 목격자이고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실제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앞서 말한 희극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든 짧게든 한 번이라도 떠들고 다닌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마 주위 사람들도 저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발에는 제가 선생으로 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도 정말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저는 한 인간이 인류를 지도할 능력이 있다면 그 가르침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온티노 사람인 고르기아스, 케오스 사람인 프로디코스, 그리고 앨리스 사람인 히피아스 같은 자들. 세 명은 유명한 소피스트들이다. 이 바로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에게 와서 돈을 주고 배우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는 것조차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히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리아스, 만약 자네의 두 아들이 망아지나 송아지라면 그들을 가르쳐 훌륭하게 만들 사람을 찾기는 쉬울 거야. 말 조련사 혹은 농부를 고용해도 망아지나 송아지의 알맞은 기능을 가르쳐 향상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주겠지. 그러나 자네 아들들은 인간이 아닌가? 누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인간과 정치적 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네는 아들들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혹시 누가 있는가? 그러자 그는 있다고 대답했고 저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 사람인지 또 가르침에 대해 얼마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파로스 사람인 에우에노스요, 오문화를 받습니다. 고대 로마의 화폐 단위, 당시 1문화는 노동자가 약 100일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라고 답했습니다. 에우에노스는 행복한 사람이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토록 저렴한 값에 가르침을 준다면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과 똑같았다면 저는 매우 우쭐을 대며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러나 분명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씨, 당신을 고발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했다면 이 모든 소문과 이런 고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말 좀 해주세요.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왜 지혜롭다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그런 악평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완전히 진실만 얘기할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지혜롭다 불리는 건 제가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지혜냐고 물으신다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지혜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한 사람들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지혜 이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중상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해도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의 말입니다. 제가 지혜를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증인으로 델포이의 신, 아폴론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 아테네의 30인의 독재 정권이 수립된 동안 국외로 망명했다 돌아온 민주파 시민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일찍이 제 친구였고 여러분과는 같이 망명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모든 일에 맹렬하게 임하는 사람이죠. 그는 델포이에 가서 다음의 문제에 대해 신탁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신탁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탁을 내리는 아폴로의 무녀가 답하길 저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했답니다. 카이레포는 죽었으나 그의 형제가 여기 있으니 제 말의 진실을 증언해 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왜 그런 나쁜 평판을 얻었는지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신탁을 듣고 신이 뭘 의미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제가 대체 어떤 지혜를 가졌다는 건지, 그 지혜가 큰지 작은지 도통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신이고 신의 본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에게 물어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면 그를 데리고 신에게 가서, 신께서는 제가 가장 현명하다고 하셨지만 여기 저보다 더 현명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진 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지 검토해보기로 한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는데 그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도무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다 생각한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과 거기 있던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떠나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둘 다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지만
저는 모를 뿐 아니라 모르는 걸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다시 그와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운 털만 박혔죠.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찾아다녔는데 결과는 언제나 같고 미움만 잔뜩 받게 되니 슬프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말씀이니 저는 그 말씀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개에게 맹세하며 말하겠는데, 개에게 맹세한다는 표현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을 때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저는 여러분께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혜롭다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난 후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일 지혜롭다 알려진 사람들은 거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반면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결국 신탁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제 힘들었던 방랑 이야기를 계속해야겠습니다. 정치인들 다음으로 저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비극 작가나 주신을 찬양하는 희극 작가 등 여러 종류의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무지하다는 사실이 단번에 드러날까 두려워 저는 그들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 그것이 어떤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뭔가를 좀 알려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드리기도 참 뭐한데 그들 자신이 쓴 시에 대해 스스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인들이 타고난 재능이나 영감으로 시를 쓰는 것이지 지혜로 쓰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자나 점쟁이들은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시인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관찰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시를 잘 쓰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도 가장 현명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똑같은 이유로 시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속 첫 번째 작품,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여러 죄목으로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씌워진 죄목은 모두 그가 철학을 가르친 일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그를 고발한 사람은 멜레토스였고, 소크라테스는 수백 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철학적 실천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었죠. 크리톤은 사형 집행을 앞둔 소크라테스를 친구 크리톤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간절히 탈옥을 권유하는데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왜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를 이성과 논증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향연은 플라톤의 국가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라디오 극장. 나는 오늘도 몸을 15도쯤 뒤로 젖혀 사물을 본다. 눈이 나빠서만은 아니다. 몸을 빼고 사물을 보면 그만큼의 거리가 생기는데 나는 그 거리를 아름다운 사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조금 떨어져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평범하던 것이 귀해 보이기도 한다. 가족, 친구, 연인이라 이름 붙이기 전의 상태. 아름다운 사이로 오래 남기 위해 한 발짝 몸을 뒤로 빼고 손을 내민다. 그리고 음악에 몸을 맡긴다. 탱고가 아닌 왈츠를 추기 위해.

0: 목련나무 가지에도 앉았다가 창가에도 기웃거렸다가 마당에 고양이와 입시름도 버리던 그랬었던 어느 이름 모를 참새야. 잘 가라.
1: 웃지 마. 경건한 자리야.
0: 몇 년을 살다 가는지 모르지만, 다음 생에는 개미나 지렁이 말고 아이고. 물과 바람으로 태어나라. 기체로 태어나라. 차라리 무생물로 태어나라. 차라리 태어나지 마라.
1: 언니, 정말 슬퍼?
0: 땡땡땡. 이제 무덤에 흙을 덮겠습니다.
2: 어, 왜 다들 모여있는 거야?
3: 조용히 해, 조용히.
2: 뭐 하는 건데? 왜 울어?
1: 내 어린 참새 장예씨.
0: 이제 비석 대신 십자가를 세워주십시오.
4: 마당에 떨어져 죽었어. 근데 은선이 심증은 고양이한테 농락당하다가 죽은 것 같아.
1: 죽었다는 말을 쓰지 말아줄래?
0: 생을 마감한 겁니다.
2: 자 얘들아, 너희 거기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5: 어? 자, 어, 그 카메라 어디서 났어?
1: 어디서 났어?
2: 준원에서 빌려줬지.
1: 뭐, 왜? 왜 빌려줬는데 어디 놀러가기로 했어?
2: 아하, 이게 사실은 말이야.
5: 카메라 쓸 줄 알아?
1: 왜?
0: 자동 카메라야.
2: 야, 거기서 봐. 내가 찍어줄게. 움직이지 마. 야, 시수야. 그 참새 무덤이 보이게 찍어줘.
0: 십자가도요.
2: 자.
1: 언니, 더 깊이 묻을까 그랬나봐. 고양이가 무덤을 파헤칠지도 몰라. 아니, 청개구리가 부모 무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시수 언니 참 못 자겠네.
2: 자, 찍는다. 하나, 둘,

0: 근데 카메라는 왜 빌려줬어요?
1: 그게 필름이 너무 많이 남아서.
0: 몇 장 찍었어요?
1: 한 서너 장?
0: 오, 많이 남아있을 텐데. 에이, 또 아까워서 못 찍었어요?
1: 찍어준다니까 민망해 하길래 그야말로 공원에만 갔다 왔어. 뭐 딴 거 안 하고.
0: 딴 거 뭐요? 뭐 하려고 했었는데요?
1: 또 말꼬리 잡는다. 그 집에 식구도 많고 하니 한 통 금방 찍을 거야.
0: 있잖아요, 사진 현상으로 갈 때 연수 누나랑 같이 가요.
1: 왜?
0: 아이, 또 시치미 떼네. 좋아하는 거 빤히 보이는데 뭘?
1: 야, 너처럼 다 가진 애들은 모른다. 사랑해도 얼마나 걸림돌이 많은지.
0: 어? 사랑이요? 어? 방금 사랑이라고 했네. 사랑하네.
1: 아니, 이게 또.
0: 아, 전 찬성이에요. 그 집 자매들 중에 연수 누나가 제일 정상이라니까요.

0: 있네요.
1: 아, 아이 그냥 언덕인데 이 정도를 산이라고 하긴 좀.
0: 아, 그러게요. 산은 아닌데 아무튼 높다고요.
1: 아, 그 무거운 걸 목에 걸고 왔으니까 더 힘들죠.
0: 아, 이거 카메라인데요.
1: 어? 아, 누가 그걸 몰라요?
0: 아, 카메라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1: 갑자기 어원이요?
0: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랍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굴절되겠죠. 우리 눈하고 같은 원리예요. 빛의 굴절로 만들어진 모양을 필름에 찍히게 하는 거래요.
1: 이렇게 눌러보면
0: 아무렇게나 그렇게 누르면 안 되는데.
1: 아니, 이거 필름 감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셔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네,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같이 한 장 찍어 드릴까요?
2: 자, 언니. 웃어.
3: 찍지 마.
2: 왜? 내가 뭐 잘못했어?
3: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2: 뭐가?
3: 저 옆집 남자 말이야.
2: 누구? 준호? 아니면 그 대학생?
3: 야, 준호가 남자니?
2: 남자가 아닌 건 아니지. 준호가 학교를 대충 다녀서 그렇지 나이는 언니랑 별 차이 안 나.
3: 준호 말고.
2: 아니면 뭐? 그 대학생?
3: 그렇게 말하는 게 지루한데 어떻게 가정교사를 하고 있지?
0: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굴절되겠죠.
2: 대화가 재미가 없으면은 그건 문제인데.
3: 뭐가 문제인데?
2: 이성적 끌림이 없는 거라는 거지. 남녀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3: 이게 안 통하진 않는데.
2: 응, 재미가 없다며.
3: 응.
2: 그게 안 통하는 거지. 연인들이 만나서 하는 게 뭐야. 일단 대화를 해야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니야.
3: 너 연애 많이 해본 사람처럼 말한다.
2: 나 이래봬도 중딩 때 연애소설 다 섭렵한 사람이야. 내가 왜 여성 잡지랑 하이틴 로맨스를 많이 봤게? 사랑을 빼곤 인생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근데 언니, 내 보기에 더 큰 문제는 그 대학생 오빠의
3: 뭐?
2: 이렇게 말하면 내가 꼭 성물 같지만 고모님 영향을 받았나.
3: 뭔데? 말해봐.
2: 봐, 첫째,
3: 응,
2: 시골에 있는 호러머니에. 둘째, 가난한 집안에. 셋째, 장남.
3: 너 언제 호구조사까지 마쳤어?
2: 몇 마디 해보면 알지. 뭐, 준호가 정보를 좀 주기도 했고.
4: 가난한 시골집 호러머니의 장남.
3: 가난한 시골집 호러머니의 장남?
2: 고모님이 그랬어. 여자의 인생이 뒤집히는 또 하나의 선택은 결혼이라고. 더구나 우리 집안엔
3: 아들이 없어서 사위가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

0: 딸은 나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지.
1: 뭐 얼토당토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 고모 목소리가 딱 떠오르더라.
2: 가난, 호러머니, 장남.
0: 이래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 뭘 보고 뭘 듣는지가.
1: 그래서 언니,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 언니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0: 그게 안 들린다 그거지.
1: 아, 그럼 뭐 종소리라도 들릴 줄 알았어?
3: 아야 그만 찍어.
1: 아, 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피서체인데.
3: 아 찍지 마.
1: 왜?
3: 야야야 이리 가지 마.

0: 와, 이 집 밀크쉐이크는 최고야. 진짜 단팥빵에 먹으면 진짜 최고야.
1: 참 잘 먹는다. 맛있게도 먹는다. 밥 안 먹었니?
0: 맞아.
1: 어제 밤늦게까지 옥상에 있던데 뭐 한 거냐?
0: 너 완전 스토커 같아. 응? 훔쳐보지 좀 말라고. 너 자꾸 그러면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방 바꾸라고 할 거야.
1: 스토커 같은 소리 안 해. 야, 네가 옥상에 불 켜놓고 있으면 내 방에선 아주 훤하게 달이 내려앉는 것처럼 보이거든.
0: 좋았어. 간만에 감성이란 걸 장착한 말도 하네.
1: 남 수면 방해하는 건 모르고
0: 소리하다고.
1: 빵이나 쳐 드세요.
0: 야, 잡지사에 단편소설 투고하고 오는 길이야.
1: 오, 무슨 잡지?
0: 그냥 학생 잡지. 상 받으면 잡지에 실어주고 상품으로 마이마이 준다길래.
1: 마이마이 이거 탐나는 거면 내 거 줄게.
0: 아이, 정말 됐고. 나는 내 소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거야. 심사하는 사람은 정말 소설가들일 거 아니야. 그들이 내 작품에 대해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해. 뭐 물론 본심에도 못 들어 언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지.
1: 보낸 작품은 무슨 얘긴데?
0: 그건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너무 사적인 얘기라.
1: 야, 나한테도 얘기 못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건 괜찮냐?
0: 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건 괜찮아.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내 글 읽는 건 싫어 뭔가.
1: 뭐 그래도 나쁘진 않네. 뭐 나도 가까운 사람에는 들어가나 봐.
0: 뭐래?
1: 난 네가 진짜 신기해. 그 막 머릿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막 떠오르고 그래.
0: 해 아래 새로운 게 뭐 있겠니? 그냥 주변에 소소한 얘기들이지.
1: 주변? 그러면 그 얘기에 나도 등장해?
0: 왜? 출연시켜줘?
1: 네가 어떻게 날 그릴지는 궁금하긴 하네.
0: 만약에 너를 내 소설에 쓴다면 뭔가 결핍이 가득한 그래서 조금은 삐뚤어진 가장 성물적이면서도
1: 야! 너 빵 먹... 빵 먹은 거다 뱉어내! 뱉어!
0: 아 진짜 치사하네. 소설은 허구거든. 허구라는 말은 아니야.
1: 아무튼 조금 대단하다 정은수.
0: 너도 꿈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꿈을 이루려면 좀 용감해지기도 하고 무모한 짓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1: 야, 난 꿈이 내 꿈? 내 꿈은 할아버지한테 달렸지.
0: 그런 게 어딨냐? 꿈이란 건 제일 자유로운 건데 뭐든 꿈꿔볼 수 있잖아. 가진 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꿈 앞에선 다 평등해. 근데 그 꿈을 할아버지한테 헌납한다고? 너는 그렇게 효자처럼 굴지도 않으면서.
1: 야, 나한테도 네가 모르는 삶의 고충이 있어. 하찮은 네가 뭘 알겠냐?
0: 하찮은 내가 알아.
1: 뭘?
0: 안다고. 아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지.
1: 치! 야, 빵이나 더 먹어.
0: 아우, 그만해. 배 터질 것 같아. 배가 이렇게. 그래서 말 안 해줄 거야?
1: 너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죽는다.
0: 그럼 안 들을래. 정말 죽기까지 해야 되는 얘기라고?
1: 아야, 알았어, 안 죽일게. 그냥 성적 안 나와서 체육 특기자로 대학 알아보는 중이야.
0: 체육? 체육이랑 무슨 특기가 있는데?
1: 테니스 배우고 있어. 아까 그 건물에 실내 코트가 있어서.
0: 이제 배워서 특기자로 간다고? 야, 테니스 그거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1: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 있겠냐?

0: 안녕하세요.
1: 네.
0: 사진 찾으러 왔는데요.
1: 이름이
0: 정연수요.
1: 아, 너희들이구나. 딸 부잣집 작은 아씨들.
0: 이상한 것 같은데.
1: 아, 잠시만. 아, 여기 있다.
0: 얼마예요?
1: 언니가 내고 갔는데.
0: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좀 이상한 것 같아.
2: 이상한 것 같아.
0: 얼른 집에 가서 보자.
2: 아, 그냥 지금 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잖아.
0: 사진에 짐은 묻었다고 언니들이 뭐라고 해. 그냥 집에 가서 보자.
2: 아, 싫어. 나는 지금 볼 거야.
0: 널 누가 말리니?
2: 잘 찍었네?
0: 어디 봐봐.
2: 오, 이거는 둘째 언니가 찍은 건가 보다. 이거는 내가 찍은 거.
0: 이건 참새 장례식 때 찍은 거. 이거 다 달라고 해야지.
2: 그래.

0: 내일 나랑 옷 사러 갈래?
1: 내 것도 사주나? 그럼 가고.
2: 요즘 우런이 한숨 많이 쉬네.
0: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가는데 입고 갈 옷이 없잖아.
1: 친구? 누구? 어떤 언니인데?
0: 고등학교 때 우리 반 반장.
1: 아, 그 병원집 언니?
0: 응. 함 들어올 때 갔다 왔는데 남자네 집안이 보통 아닌가 봐. 함에 든 거 보니까 응. 비단에 반지, 신발, 화장품, 가방, 거기에 빵빵한 돈 봉투까지.
1: 원래 함에 그런 거 넣는 건가?
0: 뭐 신부한테 주고 싶은 건 얻는 거니까.
1: 부러워할 거 없어. 받은 만큼 주는 거니까 그 신부 집에서도 엄청 보냈을 거야.
0: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지.
1: 왜? 뭐가?
0: 뭔가 거래 같잖아. 얼마 보냈다, 얼마 돌려받았다, 뭐 받았다, 뭐 사줬다. 친구들끼리 얘기가 죄다 그래.
1: 언니는 그게 걱정이야? 아직 결혼할 남자도 없으면서?
0: 난 결혼하지 말까 봐. 결혼 안 할 거면 남자 만날 이유도 없지.
1: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언니가?
0: 친구들이 속물처럼 보이는데 부럽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차라리 독신주의 선언!
1: 차라리 자유연애주의 선언!
2: 연애는 해봐야지.
0: 굳이 결혼도 안 할 건데 골치 아픈 연애는 해서 뭐해.
1: 아니, 당연히 해.
0: 아니!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여덟 번째

0: 거봐! 내가 두 사람 사귀는 줄 알았어. 아, 참. 역시 난 이용당한 거야.
1: 아니, 아따!
2: 정미가 그런 태경의 머리를 때렸다.
1: 아니라 했다. 하긴 김 원장도 그러네. 에이, 암튼 지금 내 옆에 금과 목을 다루는 귀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라더라고. 금과 목, 그걸 다루는 게 누구겠어? 김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태경 씨도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란 말이야.
0: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1: 응! 바로 신내림 받은 무당말은 들어도 돼!
2: 굳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신뢰가 무척 갔다. 관상학적으로도 정미의 얼굴은 참으로 믿음이 가서 그녀가 하는 말에 태경의 마음이 쏠렸다. 귀가 얇아 무슨 말이든 믿어버려 그렇게 어머니가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눈앞의 유혹이 강했다. 게다가 어디선가 금방 신내림 받은 무당이 쪽집게란 말을 들은 것도 같았다. 그는 아직도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모니터에 있는 구인란을 흘끽거리다가 이내 껐다.
3: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리로 오세요.
2: 문이 열리고 승범이 들어왔다. 환자와 함께 들어오는 줄 알고 정미와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을 배 위에 공손히 올리고 인사를 하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곧 문이 닫혔다. 수선스럽게 들어온다 싶더니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더니 무슨 마임을 하듯 정중히 원장실 문을 여닫는 승범의 모습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데스크에서 나와 원장실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서 승범이 생글생글 웃으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1: 어떡해. 정말 미쳤나 봐.
4: 에이, 설마요.
2: 그렇게 태경은 울상을 짓는 정미의 말을 부정했다. 그녀의 말을 믿기로 한 게 채 몇 분도 되지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 이젠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원장실에서 승범의 자신감 가득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0: 자,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지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1: 마치 007 작전처럼 승범은 수정의 한약방 앞에서 수정과 공실의 눈을 피해 남자 귀신 환자를 꼬드겨 데리고 왔다. 원장실 안. 책상 옆에 앉은 남자 귀신이 무섭지 않다면 거짓이었다. 딱 보기에도 무섭게 안구가 돌출되었고 입술은 어디서 뜯어먹혔는지 살가죽이 덜렁였다. 승범은 애써 초점을 흐리며 후들거리는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걸 아는

0: 인지 모르는지 귀신 환자가 입을 열었다. 말을 하자 뜯긴 이세로 발음이 샜다.
1: 저기 그놈이 죄값을 치르게 해.
0: 이 젊은 남자 귀신은 아픈 곳은 말하지 않고 생뚱맞게 원한을 맺은 사람을 잡아달라고 했다. 당황했지만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승범은 차분하게 말을 했다.
2: 환자분, 여기는 침술이나 한약 처방을 하는 한의원이니 아픈 곳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0: 여기는 경찰서가 아니었다. 귀신이라 맥을 짚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신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1: 제 안을 불러주세요. 그럼 나아요. 저 한약방 사장님은 저희 안을 풀어 저희를 고쳐주신다고요. 이것도 저희를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2: 아이, 그딴 건 치료가 아니죠. 무슨 개소리야.
0: 짜증이 난 승범이 소리를 질렀다.
2: 귀신의 한? 그게 뭔데?
0: 그걸 풀어주는 게 치료라니 말도 안 됐다.
2: 이 귀신이 뭘 모른다고 장난치나. 아, 자꾸 애먼 말씀하실 거면 나가세요. 여기는 아픈데 치료하는 곳이지 한을 풀어주는 그딴 데 아닙니다.
0: 승범이 귀신을 내쫓으려 하자 남자 귀신이 입을 삐죽였다.
3: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너도 다른 인간들과 똑같아!
0: 갑자기 한의원의 조명이 깜빡거렸다. 어두운 기운이 남자 귀신 주위로 퍼졌다. 그의 얼굴이 푸르죽죽하게 변하며 험악해졌다. 승범은 뒤늦게 자신이 크게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2: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환자분, 진정하시고!
0: 귀신이 짐승처럼 낮게 울부짖자 방 안에 모든 물건이 떨어댔다. 귀신의 몸이 점점 커져 원장실 안을 가득 채웠다. 커지다 못해 구겨진 귀신이 턱에 들러붙은 승범은 몸을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귀신의 피부가 무척 차갑고 풀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끈적였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 승범의 눈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귀신의 붉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귀신이 턱을 들썩이며 입을 벌렸다. 너덜너덜한 입술 사이로 검은 동굴이 보였다. 그 안에 삼켜질 것 같아 승범이 몸을 잔뜩 움츠렸다. 남자 귀신이 승범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강력한 바람에 전구가 터지고 멀쩡하던 유리창이 다 깨져나갔다. 지진이 났다. 책상과 책장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정미와 태경은 서로를 붙들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뚝 끊긴 지진에 어안이 벙벙할 때 승범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다.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쳤다. 정미와 태경은 뒤로 나동그라졌다. 와장창, 전구와 유리창이 깨졌다. 태경이 소리를 지르며 기다시피 일어나 정미를 붙들었다. 그런 그의 손을 뿌리치며 정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혼란스러운 내부를 동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태경은 한시도 남아있기 싫어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4: 이 한이 원은 진짜 망했어!

승범이 수정은 그렇다 치고 공실 몰래 남자 귀신을 데려온 이유는 제법 그럴듯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승범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을 때 공실의 잿빛 눈이 반짝였다.

0: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익히 아는 눈빛이기에 사람이든 귀신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한 승범이었다.
1: 바깥 양반을 만나지 않았나?
0: 승범은 장영감을 만난 날을 떠올렸다. 그 집에서 본 가족사진 속에서 눈앞에 공씨를 본 기억도 덩달아 났다.
1: 무슨 얘기가 오갔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 양반이 들고 다니는 단지 기억하지?
2: 아, 예, 그쪽 분의 뼈가루가 들어있는 거요?
0: 손으로 공씨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대답하자 그녀는 깔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1: 아유, 어색하게 그리 부르지 말고 친근하게 공실아 좀 마라고 불러. 그 단지를 기억하다니 다행이구먼. 내가 원하는 건 그걸 한의사 선생이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2: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그 단지를 훔치라는 겁니까?
1: 아유, 말이 그렇게 되나? 하긴 아무리 그 단지 안에 있는 게 나라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지. 아유, 그러나 생각해봐. 귀신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인 한의사 선생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
2: 에이,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라뇨. 싫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장영감님한테도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 맞다. 보일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머니를 무척 만나 뵙고 싶어 했습니다.
0: 그 말에 공실이 이마살을 찌푸렸다.
1: 진지게 그랬으면 내 그 인간 모가지를 꽉 뜯어버렸을 거야. 어지간히 남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짓거리에 속에서 천불이 나. 세상 사람들 눈깔들이 삐었지. 아니,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냐고.
0: 공실은 마치 눈앞에 남편이 있는 것 같이 허공에 뻗은 두 손을 우악스럽게 비틀었다. 승범은 자신의 목이 뜯겨나갈까 봐 손으로 얼른 감쌌다.
2: 무슨 사정이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범죄는 안 됩니다. 누가 앞길 망칠 일 있어요?
1: 백명!
0: 거절하며 돌아서는 승범에게 공실은 급히 검지를 들어보였다.
1: 내가 100명 넘게 귀신들을 꼬드길게.
0: 혹하는 제안이었다.
2: 그럼 그 수가 데려오는 사람 환자가 몇 명이야?
0: 머릿속으로 셈을 하다가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2: 어떻게 단지를 가져와? 달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잘도 흔쾌히 주겠다. 그렇다고 담을 넘어 몰래 훔쳐? 그러다 걸리면...
0: 정과자가 되어 100명의 귀신은 고사하고 연암은 사람 환자도 못 볼 수가 있었다.
2: 거절합니다.
0: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제안이었다.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섰다. 승범은 공실의 도움 없이도 해낼 자신이 있었다. 수정도 하는데 자기라고 못할 건 없었다. 그렇게 그는 저들 몰래 귀신 환자를 데리고 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렇게 귀신 환자에게 죽을 뻔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 귀신은 사라지고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고 있는 정미만이 보였다. 돈인가 목숨인가 눈을 끔뻑거리며 생각해봤다. 깨져나간 전등과 유리를 보며 헤아려봤다. 당연히 목숨이지만 돈이 없으면 죽는 건 매한가지였다. 장영감인가 공실 아줌마인가 개미 똥구멍같이 찔끔찔끔 보내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떠올려보면 귀신 환자 100명이 훨씬 나았다. 그래도 범죄인데 아주 조금 남은 양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뇌물도 범죄지 않은가.
2: 그건 그래.
3: 못 일어나겠으면 119라도 부를까요?
0: 동영상을 다 찍었는지 정미가 물었다.
2: 아직 안 불렀어요?
3: 비명을 지르지 않는 걸 보니 아프진 않은 것 같아서요.
0: 승범은 고개를 들어 원장실 밖을 봤다.
2: 태경이요?
3: 진작에 도망갔죠.
2: 뭐? 붙잡지 않고 뭐 했어요?
3: 간호사 일로 벌어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서

0: 집으로 크게 한방 노리려고요.
1: 귀신이 찍힌다면 진짜 대박일 텐데.
2: 승범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그러면 귀신들 치료에 대한 고민 따윈 하지 않을 테고 이런 포악질에 맥없이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정미의 뚱한 표정을 봤을 땐 귀신은커녕 귀신 터럭 하나도 찍지 못한 듯했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과 물건들이 나뒹굴고 유리가 깨져나간 원장실을 돌아봤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몰라 그냥 유리 파편만이 남은 창 너머를 봤다. 늦봄의 하늘은 가을처럼 푸르렀고 뭉게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높은 건물이 없어 저 멀리 산과 나무들의 실록이 한눈에 들어왔다. 평화로운 그 모습이 이곳과 상반되어 너무나 맥이 빠졌다.
3: 아휴. 아까 뭐였어요?
2: 어질러진 책을 정리하기 시작한 정미가 멍하니 서 있는 승범에게 물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4: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2: 승범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쓰레기통을 들어 부서진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0: 어질러진 한의원을 치우고 있는데 문소리가 났다.
1: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여기 누구 없어요?
0: 혼자 중얼거리던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정미가 손을 털고 대기실로 갔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면 여기 왔겠어? 아가씨가 센스가 참 없네.
0: 퉁명스레 말을 내뱉는 남자에게 정미가 웃어 보였다. 정미는 그렇군요라고 중얼거리며 초진 차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원장실과 대기실 사이에 유리벽이 깨진 걸 보고 혀를 찼다.
1: 아니, 개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사 중이야. 진료는 되지?
2: 당연히 진료는 됩니다.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좀 어수선하죠? 죄송합니다.
0: 그 사이 승범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침구실로 이어진 다른 문으로 나왔다. 귀신 환자는 치료 못해도 사람 환자는 달랐다.
3: 이쪽으로는 내가 전문가지?
0: 접수를 마친 정미가 환자를 데스크 옆으로 이어진 복도 끝 침구실로 안내했다.
4: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3: 여기서 아프신 곳을 봐드리겠습니다.
0: 64세의 남자는 왜소했다. 깔끔하게 모 유명 브랜드의 등산복을 입었고 왼쪽 손목에선 금색으로 번쩍이는 시계가 잘그락 소리를 냈다. 얇은 입술을 꾹 다물며 그는 절뚝이며 복도를 걸었다. 이내 안내된 곳이 침구실임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1: 여기는 바로 침구실에서 진료를 보나? 다른 데서는 원장실에서 맥도 짚고 뭐 그러더니만.
0: 남자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침대 위에 앉았다. 오래도록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탄 피부에 주름진 얼굴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충남 천안에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침수 피해 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한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철리에 직전 1시간 동안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호우경보는 세종 북부 남부, 전남 광주 영광 낙월면, 충남 천안 공주 아산 청양 계룡, 충북 청주 동부 청주 서부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유량이 늘어나면서 경북 문경시 영광의 김용리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9시 50분에 낙동강 유역 경북 문경시 김용리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홍수경보는 낙동강 유역에서 경북 문경시 김용리, 금강 유역에서 세종시 도암교 등 모두 2개 지점에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아침 중단됐던 일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아침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중단했던 경부선과 충북선, 호남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노선의 운행을 오늘 오전 10시 모두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와 전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추가 열차 운행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올린 2.6%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또한 0.1%포인트 상향한 2%로 전망했습니다. ADB는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수출 확대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몽골 국영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연계까지 핵심 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몽골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 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학교에서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연맹이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4%가 이 같은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고 현재 학교의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66%에 달했습니다. 미국 LAFC에서 뛰는 손흥민이 메시와 토마스 밀러와 함께 MLS 올스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LS 사무국이 오늘 발표한 올스타 2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팬 투표로 선발된 손흥민은 공격수 부문에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미래에셋 컨설팅과 코빗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 계열 회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코빗의 주식 92.06%를 1,334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경북 등에 낮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빗줄기가 굵어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메뉴 고를 때 맛도 중요하지만 칼로리까지 신경 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칼로리가 너무 낮으면 아쉽고 또 너무 높으면 부담스럽고 적당한 선을 고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행복 칼로리는 어떨까요?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좋아하는 동료와 즐기는 맛있는 점심 한 끼,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실컷 웃기, 추억 속 신나는 노래에 어깨 들썩이기, 또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면 행복 수치가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자, 지치기 쉬운 목요일입니다. 행복 칼로리를 높일 수 있는 나만의 비법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곡 노이즈입니다. 상상 속의 너.

먹고 놀고 수다 떨고 아무리 반복해도 실재는 행복 공식인데요. 거기에 흥겨운 음악까지 흐르게 된다면 아 어색했던 분위기도 금세 풀리고 웃음소리도 한층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유쾌한 분위기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는데요. 오늘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따라 부르면 더 신나는 추억의 명곡들 준비했으니까요. 행복 칼로리 가득 충전해보시죠. 자, 오늘 목요일에는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 한상일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세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우션이 부르는 가솔린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것 상상 속의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 그룹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노이즈 한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한상희 씨.
1: 예예.
0: 먹고 놀고 수다 떨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상희 씨는 어떨 때가 가장 신이 난지, 먹는 게 좋은지.
1: 수다요.
0: 수다.
1: 네. 아, 저 예전에 난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어떤 대표님하고 1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0: 수다를?
1: 예. 네. 아... 집에 가서 쓰러졌어요.
0: 너무 밥, 힘들어서?
1: 예, 네, 음료수 너무 먹고, 예. 진짜 이야기했는데, 수다가 일 얘기를 가다가 다시 수다로 가다가, 그쪽 그 대표님은 집에서 연락 오고 난리 났어요. 왜 안 오냐. 그래서 제가 기록입니다. 12시간.
0: 뭐 수다도 수다지만 한상희 씨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예. 예전에 저도 한번 그랬던 적 있어요. 예. 상희 씨 어디 있어? 어디 있었는데 저쪽에서 찾았어 목소리 들리네.
1: 제가 항상
0: 저기서 누가 떠들고 있길래, 예. 보니까 한상희 씨.
1: 그 가끔 그 다른 분한테 지적을 받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0: 예. 오늘도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가 떠들지 말라고.
1: 네, 예, 떠들지 말고. 그리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그 강원래 노래 선물에도 뭐 게스트로 많이 나오셨는데 박학희 선배님하고 이채원 선배님은 제가 옆에만 가면 벌써 테이블을 옮겨요. 형님! 커피 들고 딴 데 갑니다. 쫓아가요.
0: 왜요? 수다가 심해서 아니면?
1: 귀가 따갑대요.
0: 아, 시끄러워서?
1: 네.
0: 아.
1: 그래갖고 그분들은 벌써 제가 오면 벌써 딴 데 옮겨요. 벌써. 야, 그만 좀 얘기해. 형님 죄송해요.
0: 그러니까.
1: 키가. 야, 창피해. 살살
0: 아무리
1: 얘기해.
0: 수다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남한테, 네. 피해 주지 않을 만큼. 네. 그렇다면 한상희 씨 코너를 바꿔가지고 월요일에 우리 수다방 있거든요.
1: 네.
0: 노래 선물 수다방.
1: 네.
0: 거기 오셔서 수다를 또 한번 떨어보는 것도.
1: 아, 그거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뭐 아무 데나 다 좋아요. 다 저는 다 적극적이에요.
0: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도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 수다 나눠볼 텐데,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자, 노이즈 한상희를 추천하는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 팍팍 살리는 아하 이 노래. 그 여러분들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 한 번 하는데 회식할 때 꼭 회식을 하고 가서 나중에 이제 노래하러 노래방에 많이 갈 거란 말이죠.
0: 네네.
1: 그 뭐라 그럴까, 그 해소, 스트레스 해소. 그래서 소리 지르고 분위기 이런.
0: 맞아요.
1: 그 노래방에서 이렇게 분위기 팍팍 살리는 그 노래에 대해서 제가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노래 중에, 아, 나는 진짜 분위기 살리지 못하는데, 하지만 오늘 한상희 씨가 선곡해 준 곡 중에 한두, 네. 곡 정도 연습해가지고,
1: 네.
0: 우리가 노래방 가가지고 또 회식 가면, 네. 뭐 많이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가끔 이제 부장님 한번 마이크 잡으시면, 한 두 시간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 마이크 잡으면
0: 계시지만,
1: 부장님 한 열 곡씩 부르죠.
0: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필살기 하나쯤은 준비를, 네. 해야 된다는 거. 한상희 씨는 어떠세요? 노래방 가서 분위기 띌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
1: 저는 클론 노래 불러요.
0: 아, 클론 노래?
1: 네.
0: 어떤 곡?
1: 클론 노래 두 개 불러요.
0: 어떤 노래?
1: 꿈따리 샤바라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조명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잔으로 이 얼굴, 눈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서 강원래 씨 그 패러디를 해요.
0: 아.
1: 예.
0: 어떤 노래로?
1: 난으로.
0: 난?
1: 예. 이게 딱 그 컵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강원래 씨 옛날에 썼던 그 고글이 딱 나오잖아요.
0: 네.
1: 쓰러집니다. 빠빠띠라.
0: 쓰러진다는 게 그 노래방에 함께 간 분들이.

0: 이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아, 이 노래는 뭐 대단한 노래죠.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0: 야, 이유 같지 않은 이유.
1: 예, 이 노래는 어디에 가도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노래죠.
0: 쉬운 노래가 아닌데도 네. 뭔가 가창력을 자랑할 때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 썰렁했던 분위기 내가 막 으악 지르면서 그쵸? 네. 노래 실력이 안 되더라도 막 이렇게 막 세게 지르고 막 안 올라간데도 끝까지 올라가는 척 이렇게 못 부르는 것도 하나의 매력일 수도 있어요.
1: 그럼요. 아. 그리고 이 앞에 나올 때 아하 아하 그 볼을 꼬집으면 더 나오죠. 아하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목소리가 안 올라갈 때는 옆에 사람 보고 꼬집어 달라 그래요.
0: 뺨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1: 아하다가 아하 이렇게 올라갑니다.
0: 맞아, 그 뺨을 잡으면 네. 그 얘기부터 먼저 나오죠.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1: 뭐하시노?
0: 네. 이렇게
1: 진짜로요 노래 녹음할 때 옆에서 꼬집 거라 그러면 소리 올라가요. 아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0: 맞아요. 예. 1995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이 노래는 네. 스태프들이 대단합니다.
1: 아, 일단은 소개해 주세요.
0: 작곡을 노이즈의 천성희 씨가 하셨고
1: 그렇죠.
0: 작사가 잘못된 만남 작사를 한 김창완 씨.
1: 그렇죠.
0: 그다음에 편곡을 김영석 씨가 편곡을 했고
1: 김영석 씨가
0: 그리고
1: 하셨구나.
0: 코러스는 김건모 씨가 했고 안무는 강원래 구준엽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던 만큼
1: 이 노래는 가요 톱10 5주 골드컵을 받았습니다. 또.
0: 처음에 피아노 소리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김영석 씨 피아노
1: 저 기억났던 게 뭐냐면 제가 생각보다 그런 머리는 좋은가 봐. 연말에 저희도 95년도에 상상 속에는 앨범을 냈잖아요. 연말 시상식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김건모 씨, 신승훈 씨, 클론, 노이즈 아 클론 아니라 그 강원래 씨 클론 하기 전에 그 랩하실 때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대기실에 강원래 씨가 오셨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었냐면 밑에 블랙진에 그 다음에 워커 그 다음에 위에 그 밀리터리 잠바 자켓을 입었는데 강원래 씨가 딱 아 이거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데 뭐 없을까 근데 옆에 경호원 같은 분이 계셨는데
0: 네.
1: 그분한테 그 무전기 달라고 그래서 마이크 들고 올라가니까 무전기를 딱 해서 그때는 그날은 립싱크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네. 그 무전기 딱 들고 나서 랩을 할 때 그때 제가 되게 멋있게 봤어요. 와 그래요. 이런 생각을 무전기를 딱 들고 랩을 하고 있었어요.
0: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 나에게 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0: 그 맞죠? 2부의 경고예요.
1: 아 죄송합니다.
0: 이게 시대가 한 2, 3년을 가도 헷갈리는데
1: 네.
0: 아무튼 그렇게 많은 실력자들이 네. 만나서 만들었던 노래 그만큼
1: 그렇죠.
0: 또 인기가 있던 노래고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 분위기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팍팍 살릴 수 있는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 이 노래 엄정화의 페스티벌
0: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엄정화의 페스티벌. 페스티벌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도 네,
1: 요 야. 노래는 좀 통통 튀고 좀 뭐랄까요 좀 파워풀하진 않은 노래인데 그 이건 작곡이 주영훈 씨 작사도 주영훈 씨인데
0: 네.
1: 그때가 여름이라 요 피서 시즌과 맞물려고 길거리마다 이 노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게 노래가 이건 좀 무겁지 않고 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조금 무겁거든요. 따따따따따따따따 움치 움치 이게 막 무겁게 나가는데 네. 이거는 나나나 없는가 뭐 이런 거 있죠.
0: 예. 살랑살랑되는 살랑살랑.
1: 엄정화 씨의 그 약간 섹시한 그 목소리가 여기 아직 가미가 돼가지고 이 노래가 굉장히 그 노래방 가면은 귀엽게. 근데 뭐 귀여운 사람이 불러야 귀엽지. 안 귀여운 사람이 부르면은 회사에서 부장님들이 싫어합니다.
0: 근데 또 그런 모습을 좀 귀엽지 않은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또 네. 분위기가 또 살릴 수 있어요.
1: 그죠. 네.
0: 근데 이 노래는 참 특이한 게 아까 한상희 씨도 그런 얘기 했지만 노래가 좀 가볍다고 했는데 컨트리 꼬꼬에게 이 노래가 먼저 갔는데 너무
1: 그렇죠.
0: 가볍다고.
1: 네.
0: 아, 안 그래도 우리도 가벼운데 너무 노래도 가벼운 거 아니야 해서 거절했는데 엄정화 씨가 대박 냈다라는 거.
1: 아, 컨트리 꼬꼬가 불렀으면 어땠을까?
0: 안 됐을 수도 있어요.
1: 나나나는 게 스마트 게임.
0: 해피
1: 데이. 쏴. 얼굴 펴고.
0: 근데 그렇게 불러도 또 분위기 살릴 수 있겠네.
1: 랩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0: 알겠습니다.
1: 나는 웃는 거야. 스마트 게임. 따라다다다 웃겼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0: 자,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 팍팍 살릴 수 있는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엄정화의 페스티벌.

0: 노이즈의 한상인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은 노이즈 한상인이 추천하는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 팍팍 살릴 수 있는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거 분위기 진짜 팍팍 살릴 것 같은 노래들 진짜 맞죠?
0: 그래요. 분위기 살았어요 지금.
1: 이유 같지 않은 이유.
0: 페스티벌.
1: 페스티벌.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0: 크, 섹시한 남자. 근데 사실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그러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근데 딱 듣는 순간 아,
1: 그럼요.
0: 이 노래.
1: 당신은 아시죠? 그다음에.
0: 예.
1: 자, 가끔 가사가 생각이 안 나. 당신은 어쩌구 나의 남자. 예, 멜로디 아시죠? 요 섹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메인 싱어가 김현정 씨예요.
0: 네.
1: 그 솔로 김현정 씨가 아니고. 근데 이 예, 여러분이 약간 착각하시는데 김현정 씨. 요 친구가 저랑 좀 친한데.
0: 네.
1: 이 친구는 모든 노래를 모든 상황에서도 감기가 걸려도 100% 라이브를 해요. 뭐 안에 목이 안 좋아서 코러스를 담아두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스승이 누구냐면 박선주 씨예요.
0: 아, 박선주 씨.
1: 네, 박선주 예, 예, 예. 씨가 보컬을 가르쳤어요.
0: 귀로를 불렀던 박선주 씨.
1: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가면 뭐 한 달에 한 행사를 한 12개 정도?
0: 네.
1: 10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이 그대로입니다.
0: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목 상태가
0: 쉬지도
1: 그대로라는
0: 거죠. 목 상태가
1: 그대로예요.
0: 네, 목은 생긴 건 그대로니까.
1: 네, 네, 목 상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0: 오늘은
1: 너무...
0: 목이 기역자였다가, 네, 그 다음날은 이연자였다가, 이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목 상태가, 네, 항상 라이브를 하더라도 목 상태를 관리를 잘한다라는 거.
1: 그렇죠.
0: 그리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 라이브를 해야 된다라는. 네. 야, 이 고집이 아주 대단하고 또 실력이 대단한가 봐요.
1: 아, 실력 대단해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제 주위에 있는 그 음악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그 정평이 나 있어서. 근데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섹시 가수는 아니었고 섹시한 컨셉이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섹시하지 않은.
0: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이 노래 제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네. 굉장히 섹시한 느낌을 줬던 그런 네. 리더 싱어로 우리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0: 그렇죠.
1: 자,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 팍팍 살릴 수 있는 아하! 아하! 이 노래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뭐 요 노래는 뭐 굉장히 뭐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가수의 얼굴을 몰라가지고 네. 조금 사람들이 뭐지 그런데 하이디의 지니.
1: 아 지니.
0: 이 시간이 가니
1: 가니.
0: 예.
1: 하니
0: 지니.
1: 하니,
0: 하니. 예. 그 96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네. 이 친구도 이 사실은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이런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사석에서 굉장히 많이 불러요.
1: 네.
0: 근데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퀄리티를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사에 따라서 그냥 부르면 굉장히 신나는 노래입니다. 예, 사랑과 사랑에 빠진 설렘과 동시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을 경쾌하게 댄스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1: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요 노래 한 곡만 히트를 해가지고
0: 그렇죠.
1: 그다음부터 좀 활동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0: 맞아요.
1: 이 친구가 강구 친구예요. 강구.
0: 강구.
1: 강구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0: 강구요?
1: 네.
0: 강남구 건너편이 강구예요?
1: 아니요. 그쪽이 아니라
0: 강 넘어서 구
1: 포항에서 영덕 가는 길에 있는 강구라고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강구항이라고 네. 영덕 대게 아주 그러니까 대게가 많이 팔리는 네. 항으로 강구항이 유명한데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 강구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 약국집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혜영이 이 친구 분명히 혜영이에요.
0: 아 혜영.
1: 그래서 이제 그 하이드한테 전화해서 야 너희 집 약국하니?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집 1층이 그냥 약국이에요. 그런데 그냥 약국집 딸로 알려져가지고
0: 아 진짜요?
1: 네, 강구 쪽에.
0: 근데 이 친구 예전에 제가 울산에서
1: 네.
0: 십몇 년 전에 공연할 때 왔었는데 그때는 노래를 할 때 보니까 젊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1: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아요.
0: 괜찮더라고요. 네.
1: 그때 아쉬운 게 노래 한 곡만 히트를 해가지고 네. 후속곡이 없으니까 또 후속곡 한 곡만이라도 더 히트를 하면 이제 행사 때 부르면 왜 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0: 그렇죠.
1: 예, 지니 첫 곡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 꿍따리 잡아라 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곡 히트곡이 없으니까.
0: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하이디 네. 또 뭐 다른 그 한 곡만 가지고 있는 그 히트한 분들 이렇게 저도 공연을 다니면서
1: 네.
0: 뭐 저도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옴니버스로 해가지고 공연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데
1: 네.
0: 히트곡이 너무 하나밖에 없다고.
1: 아무튼 그래도 히트곡 하나 있는 것도 어디예요?
0: 뭐 하기야 뭐 하나라도. 좀 우리처럼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1: 우리처럼?
0: 아 죄송합니다. 또 우리라 그랬네?
1: 아니요 아니요.
0: 네,
1: 노이즈처럼. 네,
0: 그래서
1: 노이즈는 골든컵 가수인데 서태지를 이길 수 있는.
0: 아니 이길 뻔했다는 거지.
1: 서태지가 피해 갔다면서요?
0: 피해 갔죠.
1: 노이즈를.
0: 그럼 피해 갔죠. 예? 네? 피해 갔어요. 너에게 원한 거랑 하이가 붙었으면 우리가 두 번 정도 이겼다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부르면 분위기 팍팍 살릴 수 있는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하이디의 지니.

0: 방금 들으신 두 곡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그리고 하이디의 진이었습니다. 아, 막 분위기가 들썩들썩. 이거는 회식 때 그렇죠? 남자분이 불러도 좋고 여자분이 불러도 좋고 막 신이 나는 따다다다다다다 춤까지 추면서
1: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페스티벌 섹시한 남자 아 진이 뭐 난리 났어요 지금.
0: 아 그래요. 자 오늘은 노이즈 한상현 씨와 함께 낭만 가득한 20세기 특히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 팍팍 살리는 아하! 이 노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만나볼 곡 역시 분위기를 살 수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1: 이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엔딩에 아, 하나씩 부르는
0: 그 회식 엔딩 곡이네요. 네,
1: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하는
0: 어떤 곡이죠?
1: 시원하게. 네. 자 소찬이의 Tears.
0: 아, 소찬이의 Tears.
1: 찬이나
0: 이게 좌예요 좌.
1: 좌예요?
0: 어.
1: 좌.
0: 좌니라.
1: 근데 왜 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0: 소찬이 씨가 그렇게 부르니까.
1: 그렇게 불러요?
0: 이 노래 부를 때 소찬이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무 나를 욕했다고. 그래서 욕하지 마라. 아 좌니라 아, 여자라 나를 욕하지 마.
1: 이거 너무 재밌게
0: 아가
1: 하신다.
0: 아가 들어야 돼. 아 좌니라 아 여자.
1: 아니 근데 버스 안에서 누르던데?
0: 어, 그래요? 매일
1: 아니야 나는 괜찮아
0: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1: 그럼 무당 갔지 뭐 자기는 그렇게 안 불렀대 유행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다음 무당 갔지만 이렇게
0: 괜찮아
1: 어, 근데 왜 이 소찬이의 티얼스랑 자자의 버스 안에서는 아니야 난 괜찮아 이거랑 괜찮아 이렇게 불렀다 그런 거지?
0: 가수가 그런 컨셉이라든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회식 자리에서 그 노래를 좀 약간 오버해서 그렇게 네. 부르면 네. 뭔가 좀 같이 간 친구들에게 더 즐거움을 네. 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1: 맞아요. 아. 근데 왜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들려요? 아하. 여러분도 그렇게 들려요?
0: 아마도 다.
1: 잔인화! 이렇게 들려요? 라디오 듣는 분들도? 우리 귀가 이상한가?
0: 그렇게 들리는지 좀 이따 만나보면 되는 거고.
1: 네, 한번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0: 그래요.
1: 그렇게 들리는지.
0: 자, 소찬이의 Tears. 잔인화! 네. 그 매력이 넘치는 소찬이의 Tears와 함께 만나볼 곡 역시 네. 아우 신나는 노래네요.
1: 그렇죠. 요 두 분이 그리고 여자 가수로서 우리나라에서 또 공연을 댄스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김현정 씨의 멍. 이 김현정 씨 노래는 하우스 뮤직의 락적인 요소 기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사랑이 끝난 뒤에 느끼는 허탈함, 배신감. 그래서 멍이 들었다는 거죠.
0: 근데 김현정 씨 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백업 댄서 네. 홍영주 씨가 네. 또 뒤에서 펄럭펄럭 춤추는 거.
1: 그렇죠.
0: 그렇죠.
1: 홍영주 씨가 운칠기삼 또 하나예요.
0: 어떤 운칠기삼입니까?
1: 제가 그 네. 오디세이에서 놀고 있었는데
0: 지금 이제 다 없어진
1: 네,
0: 곳이니까
1: 지금 옛날에 네. 90년대에 있었던 네. 93년도 막 91년도 거기에 갑자기 온 거예요. 네. 홍영주 씨랑 친구들이. 근데 우리 보면 알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을 배척했다고. 저 뭐지? 근데 그래서, 머리가 막 빠글빠글 해갖고 핑클파마하고
0: 뭐 배틀이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1: 아, 배틀 우리한테 안 되죠. 아. 그때 우리가 꽉 잡고 있을 텐데.
0: 그래서 홍영주 씨를 어떻게 했나요?
1: 아, 근데 너 여기 왜 왔냐고. 그때 여기 강남역에 우리 소문을 들었대. 매일매일 오는 그 춤추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리고 내가 잘 왔다고. 그게 우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박진영 씨 만난 거죠.
0: 그렇죠.
1: 박진영 씨가 거기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을 다녔는데.
0: 그래서 박진영 씨하고 그때 당시 윤태진 씨하고.
1: 그렇죠. 제 친구.
0: 그래가지고 그 네. 팀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홍영주 씨가 날 떠나지만 백업 댄서로 들어갔다.
1: 그렇죠. 네. 그래서 홍영주 씨가 안무가로 유명해지면서
0: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1: 그쵸
0: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1: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랑 어울리고,
1: 그건 맞죠.
0: 춤을 추고 싶으면 댄서들과 어울리고,
1: 맞죠.
0: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많은 곳에 가면 좋다라는 거.
1: 그렇죠.
0: 그래서 한상희 씨도
1: 예.
0: 춤을 추다 보니까.
1: 그러니까 강남역을 다니는 게 다행이었어요. 예. 저기 다른 지역 다녔으면은 예. 제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지역은 뭐 외곽 지역인데 말하긴 그렇고.
0: 그래요.
1: 예, 알겠습니다.
0: 자, 노이즈 한상희 추천하는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팍팍 살릴 수 있는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소찬이의 Tears, 김현정의 멍.
0: 네, 오늘 한상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목요일에 함께했던 노래 선물. 오늘 끝곡으로 REF의 상심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모집책이 주택법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불법 분양권 청약에 가담한 일당은 모두 40여 명이고요. 브로커는 물론 금품을 대가로 명의를 대여한 청각장애인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수사하던 중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 분양권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해 국토교통부의 특별공급분을 전수조사했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30여 건의 불법 분양을 확인했습니다. 이 분양가 액수만 208억 원이 넘었는데요. 가끔씩 장애인 명의를 둘러싼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의 사회적 입지를 좁히는 자책골과도 같습니다. 어렵게 쌓은 인식 개선의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물론 빌리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건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스피드.

김건모가 부른 스피드,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내년도 장애인 예산 확보를 위한 장애계 투쟁과 최근 발생한 염전 노동자 착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평생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1.5에서 연출 맡고 있는 최규태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자 살 때는 하나만 필요한 건데 0.5를 노력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0.5를 노력하면 새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대에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써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극단입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과 같이 연극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희 극단은 그런 것들을 깨보자. 장애와 비장애인이 섞이고 다문화도 섞이고 또 남녀노소가 다 있을 수 있는 공연단을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반 친구도 장애인이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저는 연극을 했었는데 같이 연극하던 친구 중에도 또 장애인이 지금도 만나는 친구인데 장애인이 있었고 주변에 장애인이 원래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누가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도 무대에 세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비장애인 극단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곳에 장애인들을 처음엔 두 분, 그다음 세 분, 뭐 다섯 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거의 30% 40%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저희 극단에 장애와 비장애를 제가 어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 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배워요.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장애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장애인을 내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돕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커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그거 보면서 알거든요. 그러면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장애계가 내년도 장애인 요구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죠?
1: 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올해도 예산 없이 권리 없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내걸고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전작년은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한 지난 2019년 7월 1일에 맞춰서 내년 장애 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전동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예, 올해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네요.
1: 네, 전작년은 예산투쟁은 이 체중증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이 노동시장에서 이 무능력, 무가치하다고 낙인 찍은 이 체중증 장애인들이 우선 참여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기반한 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이행하는 캠페인 노동으로 문화예술과 또 권리용어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이 협약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작년은 제도화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률로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얼마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계 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죠?
1: 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6월 22일에 장애계 간담회에서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 여론의 찬반이 있다는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고 또 이동권과 관련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작년은 장애인도 이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이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이 지역 에서 이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 실링에 갇힌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 장애인 권리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작년 투쟁단은 이 서울시청역 지하도에서 이 숙박을 하고 이 다음날 서울시청역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했습니다.
0: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발생한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 체계를 밝혔죠.
1: 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이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경찰청과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1년에 이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 침해를 계기로 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 최근에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0: 예. 그럼 정부의 대응책도 알아볼까요?
1: 네, 먼저 노동부는 이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또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염전 사업

0: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임금 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이 노동자 폭행과 임금 착취 등 이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또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기존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이 노동부와 경찰청의 이 한라인을 이 내국인 노동자 사건 발생 시까지 확대해서 이 사건 인지 즉시에 이 노동부에 통보하고 또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 공조체계를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네. 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0: 네, 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이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이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이 폭행과 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즉시 형사 입건하는 등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허가 취소 등과 같은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서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 지원 또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색동원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0: 네,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재 시설장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판부에 차별이 아닌 인권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하면서 선입견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색동원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권유가 됐던 압박이 됐던 그것으로 인해 진술이 나온 것 아닙니까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형성과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어떤 내용의 개선을 요구했습니까?
0: 네, 그래서 색동원 공대위는 재판부가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장애 특성과 또 시설이라고 하는 권력관계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 장애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데요. 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다거나 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 질문을 이어가는 것은 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이유로 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쉽게 의심하는 것은 이 성폭력 사건에서 반복되어 온 그동안의 대표적인 편견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색동원 공대위 재판부가 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편견 없이 심리해야 하고 또 시설이라고 하는 구조적 폭력의 맥락 속에서 사건을 판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선입견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장애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에 그 장애계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죠.
0: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내법 이 개정 연대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단은 2022년에 제 2차, 3차 이 병합심의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 국가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보고서를 그리고 시민사회는 민간보고서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유엔 네.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79개의 항목에 이 최종 견해를 제시했으며 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 국가 차원의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당시 제출한 보고서들을 분석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제도 발굴했다고요?
0: 네, 모니터링단은 민간과 이 독립보고서에 담긴 191개의 권리의제를 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모두에서 제외됐거나 또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110건을 사각지대 의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110건 가운데 33건은 이 유엔 최종 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관련 통계 구축이라든지 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등에서 이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 부장 등이 있었습니다.

0: 계획과 또 국내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정책 제안과 이행 계획을 추진하고 2031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제4, 제5, 제6차 이 병합 심의에 대비한 이 시민사회 차원의 이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단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가 이를 기각했네요.
0: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5년 9월에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설명회에서 일부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이 마치 무슨 굉장한 법인 것처럼 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인 일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 90명이 지난해 11월에 이 오 시장의 발언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해 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차별 진정에 대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 예,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이 장애가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0: 네, 인권위는 2020년 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륜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장애인 비하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권고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오세훈 시장의 이 기형적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장애를 부정적인 의미의 수식어를 사용해서 이 정책을 비하했다는 점에서 이 동일한 법률,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이 진정을 기각한 것은 인권위가 스스로 이 확립한 이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축소와 관련한 인권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죠.
0: 네, 장애인 단체들은 또 인권위가 오 시장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일부 단체의 의견으로 축소해서 가는 것은 이 제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이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과 또 지역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당시에 이 퇴행적 조치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별도의 이 성명을 유엔 권리위원회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이 별도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행할 정도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손무현의 노래 이어드리죠. 제목 없는 시.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평생 교육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1: 평생 교육은 단순히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장애인은 이제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의 장벽으로 인해서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교육은 취업이라든지 건강관리, 또 사회참여와 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결국 교육은 평생교육은 이제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고 또 사회적 자립을 위한 필수 과정이어서 오늘은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예, 현재 여성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부분일까요?
1: 접근 가능한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또 이동권의 제약도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이제 장애 유형에 맞는 교육 자료라든지 보조 공학 기기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돌봄 부담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적지 않고요. 그렇죠. 이제 교육 기회 자체보다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현재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일반적인 성인교육과 다른 부분은 뭘까요?
1: 여성장애인의 교육은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과 권익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성의 문제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 디지털 교육 등이 함께 이렇게 제공이 되어져야지만 효과가 높아지는데요. 네. 이 개인의 장애 특성과 생애 주기를 반영한 이런 맞춤형 교육이

0: 현재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교육이 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디지털 그 문해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또 이제 거의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 활용하고 있는데
1: 예.
0: 네, 키오스크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온라인을 통한 금융 거래, 또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이 이제 일상생활과 사실 많이 직결이 됩니다.
1: 네네.
0: 최근 한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에게 AI 음성 기술과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온라인 쇼핑과 병원 예약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예. 농어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0: 이제 농어촌이나 지방에 있는 이 여성 장애인이 가장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또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참여율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또 지역에서 강사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쉽지 않고요. 온라인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역량이 함께 갖춰져야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1: 네.
0: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 평생 교육이 여성 장애인의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0: 네, 물론입니다. 이 직업 교육과 자격 과정이라든지 창업 교육은 경제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여성 장애인들이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또 공예를 통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사 활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교육은 그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이런 미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청각장애인은 수어 통역과 자막이 필요하고요. 또 시각장애인은 점자와 음성 자료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은 무엇보다 쉬운 정보 또 반복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장애 특성에 맞춰서 고려된 이런 맞춤형 교육이 학습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여성 장애인의 평생 교육에서 또 가족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0: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정말 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그런데 지나치게 그 가족들이 보호하려는 그런 태도를 또 보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교육 기회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1: 예.
0: 또 가족도 함께 장애인 인권과 자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교육은 여성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식 변화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여성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은 또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까요?
0: 이제 먼저 무장애 환경을 갖추고 장애 친화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 장애인 접근성을 점검하고 또 강사에 대한 그 인권 교육, 또 보조 공학 기기를 지원하는 이런 교육 등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수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특수 그 수어 통역이라든지 문자 통역은 기본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1: 예.
0: 이제 누구나 차별 없이 정말 장애인이면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여성 장애인의 리더십 교육도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0: 네, 매우 필요하고요. 여성 장애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의사소통과 이 리더십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1: 예.
0: 실제로 그 작년까지 올해도 진행을 하지만 작년까지 진행했던 저희 그 기관의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세 분의 어떤 지역구 의원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여성 장애인이 주민 참여 의원이나 장애 단체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이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1: 예.
0: 네, 정말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또 평생 교육이 건강한 삶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건강 관리라든지 정신 건강, 또 운동이라든지 영양 교육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데요. 특히 만성질환 예방이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은 여성 장인의 건강 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건강 교육의 분야 역시 평생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도 있다면 짚어주시죠.
1: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이런 전담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고요. 또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이런 평생교육센터와 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단체들 함께 연계를 강화하고요. 이 안에서 이동 지원과 활동 지원 함께 제공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적인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네. 평생 교육이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1: 이제 교육을 받은 여성 장애인은 정말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성장애인 자조 모임이라든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정책 토론회도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강사로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결국 이제 교육은 사회적인 고립을 줄일 수가 있고 당사자 스스로가 시민으로서 역할을 넓혀주는 그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야의 교육이 좀 확대되면 좋을까요?
1: AI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0: 예.
1: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을 통한 안전 교육, 또 이제 금융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세분화되어서 다양하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정말 기후 위기를 매년 맞고 있잖아요.
0: 예.
1: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도 정말 필요하고요. 또 본인이 이것을 학대를 당하거나 뭐 차별을 받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 많으시기 때문에 인권 교육 등의 확대도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급변하는 이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여성 장애인들도 정말 동등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0: 예. 자, 끝으로 여성 장애인의 평생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평생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장애인 생애 전 과정에서 원하는 교육을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고요.
0: 네.
1: 또 국가와 지역사회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접근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 장애인의 배움이 곧 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 그리고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이런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장나라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하기 좋은 날.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구강보건 문제 짚어본다고요.
1: 네. 질병관리청은 장애인의 이제 구강건강 수준과 또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 네.
1: 이 조사는 장애인의 취약한 구강건강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객관적인 국가 통계를 확보해서 또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복지와 의료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분석을 해서 장애인 구강보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우선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먼저 객관적인 국가 통계 확보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주관적인 추정이 아닌 충치율이라든지 치과 이용률 등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장애인 구강보건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0: 예.
1: 또한 신체장애 또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서 구강 상태와 치과 접근성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유형별 특성을 분석을 해서 차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건강 불평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스스로 이제 구강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치과 진료 시 전신 마취 등이 좀 필요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만 원이 안 되는데 마취 비용은 몇십만 원입니다.
0: 예. 네.
1: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비장애인과 격차를 수치하여 복지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인프라와 전문기관 확충입니다. 이동의 불편함과 또 진료 거부 등으로 인한 그 일반 치과 방문의 어려운 현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권역별 구강진료센터와 전담 의료기관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지 규모를 또 진단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살펴보죠. 먼저 치아 상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 네, 먼저 조사 결과 유치가 이제 1에서 9살까지인데

0: 그 조사 대상자 절반 이상 64%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습니다.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동은 33.7%였고요. 연고치, 그러니까 10살 이상이죠. 연고치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대상수 95.3%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네. 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로 또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요.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습니다.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고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개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치아 우식 상태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높은 치아 우식이 충치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10살 이상의 장애인의 보철물 장착률은 65.6%로 비장애인보다 좀 높은 수준이었고요. 장애 유형별로는 외부 기능 장애가 73%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습니다.
1: 예. 구강건강의 예방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0: 네.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입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국민건강역량조사 1살 이상에서 보면은요, 최근 1년간 치과 병의원 유형률은 비장애인이 85.7%. 결국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반도 치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살 이상의 장애인 2.7%가 연고치의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 메우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는데 이거는 발달장애 친구들 그 어린이들이 대부분 학교에 다녀서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그런 역량도 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연고치수는 0.09개였는데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높았고요.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낮았는데 전국민 평균은 7.1%입니다. 이것도 이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치아 홈 메우기를 많이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실태조사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0: 네, 연구 책임된 김영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치과의학대학원 교수님이신데요. 이번 조사가 첫 번째 국가 단위의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로서 조사 결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치아 우식증 충치질을 얘기하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구강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 장애인의 치아 우식 등 구강건강과 관리 수준이 낮은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뭐 칫솔질이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이런 예방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구강 건강 수준과 관리 형태를 좀 파악을 해서 구강 건강 정책에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장애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구강 보건 정책의 문제점 살펴보죠.
0: 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들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의 이제 구조적 공백과 불평등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뽑은 핵심적인 문제점은 첫째는 이게 치료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후 관리의 공백입니다. 예, 예방을 하면 돈이 덜 들잖아요.
1: 예,
0: 스스로 구강 위상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에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검진만 제때 해도 전신마취 수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조기 검진이나 예방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서 병을 키운 후에야 이제 병원을 찾는 구조가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인 치과 주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 장벽인데 중증장애인을 위해 도입된 치과 주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주치의 신청 서류가 많고 과정 행정 절차가 진입 장벽으로 된다 그러는데 이게 서류 수가 엄청 많다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의사 1인당 등록 환자 수가 200명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치과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200명이면은 많이 안 오실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의사 1인당 등록 페이 닥터 이동 시 잦은 치과 특성 이게 페이 닥터 뭐냐면 월급제
1: 예,
0: 의사 선생님이
1: 월급 예.
0: 치과 특성상 자주 바뀌는데 이게 승계 절차가 까다로워서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지역 간 인프라와 어떤 그 높은 대기 시간인데 전국의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이 구축돼 있지만 대부분 대도시와 대형 전문센터 중심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좀 많아요. 이로 인해서 지방이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요. 진료도 당연히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1: 치과 의료계에서는 장애인 구강 복원이 부진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0: 네, 치과 의료계는 임상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인 한계 또 비현실적인 보상 체계에 좀 찾고 있는데요. 특히 동네 치과가 왜 장애인 진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치과 의료계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임상 현장의 높은 리스크와 행위 난이도인데 치과 치료는 날카로운 기구하고 이제 고속 회전 장비를 환자의 구강이라는 좁은 공간에 넣고 진행하는 그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다 보니까 의지와 상관없는 움직임이라든지 또 돌발 행동은 의료사고 구강 내 상처나 기구 삼킴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1: 예.
0: 이에 대한 법적 의료적 책임 부담이 아직 크다고 합니다.
1: 어.
0: 두 번째는요. 고도의 인력 시간 소모 대비 부족한 보상입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는 진료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건강보험 처치 수술료 가산 항목이 확대돼서 이게 17개에서 88개로 확대했는데 가산율이 300%로 상향되는 등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행동 조절 자체에 대한 시간적 인력적 그 손실을 완벽히 보전하기에는 개원가의 경영 현실상 역부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장애인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럼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서 벌써 10배 20배가 되니까
1: 그렇죠. 예.
0: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 동네 치과의 시설과 전문성의 한계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고 2층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체어가 장애인용 체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 설치하려면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한데 과연 병원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장애인 구강 복원 증진을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네.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 또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문적인 인프라 확충과 대기 시간 단축입니다. 현재 그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나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예약하더라도 실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거점센터가 좀 확충이 되고 민간 1차 의원의 참여 유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방 중심의 장애인 치과 조치 제도가 좀 정착이 돼야 됩니다. 치과 질환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뭐 불소도포라든지 뭐 치면 열구 전색이라든지 이건 치아 혼매혹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 예방적 관리가 좀 핵심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해서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을 좀 대폭 강화해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세 번째는 일상 돌봄과 연계한 구강 보건 교육이 필요합니다. 발달 장애인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교육이 잘 돼서 있거든요. 많은 장애인이 저하된 개인 구강 위생 관리 능력 때문에 질환을 키우는데요. 이게 진료실 안에서 치료를 좀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해서 고령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집에서부터 편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노키오가 부르는 사랑과 우정 사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몽골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연계까지 핵심 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주기에 걸쳐서 함께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협력은 한국에는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고 몽골에는 산업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전통 우방국이었던

몽골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아침 중단됐던 일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중단됐던 경부선과 충북선, 호남선, 무궁화와 새마을호 노선의 운행을 오늘 오전 10시 모두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와 전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추가 열차 운행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호우 상황에 따라 다시 열차 운행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 열차를 이용하기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22일 열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홍 전 감독의 선임 절차, 축구협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서울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보다 모두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가 올라서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로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가까워 대표적인 반도체별트로 꼽히는 수원 영통이 1.19%가 올라서 상승률이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189조 4천억 원으로 집계돼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이 늘었고 기타 대출은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연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과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 드론 저장고 등 90여 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추가 군사작전이 단행되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또 다른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장용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 쉬신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전국 경찰 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를 벌이고 수사 제도 전반에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시간당 7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언제든 쏟아질 수 있어서 침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차차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또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27도에서 34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귀가 닳게 들어오고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글자죠. 유비무환. 네,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뜻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쏟아질 때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땜질식으로 당장 눈앞의 일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그리고 제대로 된 준비라면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는 일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는 집중호우, 극한호우라는 말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철에 극한호우로 수해나 산사태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은 대비가 여전히 미흡해서 올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불안하다는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민들의 분통을 사는 말이 예산 다량과 함께 검토 계획 중이다 라는 말이라고 해요. 물론 그 나름 형편이 있고 또 하루아침에 모든 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일상화된 극한호우, 집중호우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신속한 주민 대피 시스템 등이 빨리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퇴자협회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 보기, 그리고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치매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4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1,000건이 넘는 문의와 1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독거 치매 노인과 무연고 노인의 사례에서는 공공후견인과 공단이 협력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저축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전 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복지부는 2028년 제도화를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생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13세대 통합환경교실 그린 투게더를 본격 운영합니다. 양천도서관과 복지관, 협동조합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을 주제로 독서와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어르신 환경봉사단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과 1대1로 수업을 합니다. 지난달 참여학급 모집은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고 최종적으로 6개 학교 25학급 523명이 참여합니다. 프로그램은 등양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본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 운전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시선 이탈, 졸음 등을 감지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건강 이상 시 차량을 자동 감속, 정차시키는 운전자 이상 대응 시스템을 안전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이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망 사고는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면허갱신 제도의 실효성도 재검토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심수봉이에요. 그때 그 사람.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정보 그리고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모레 7월 11일은 유엔 산하의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가 지정한 국제기념일 세계인구의 날입니다.
1: 네.
2: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 을 돌파하며 인구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기념일이죠.
1: 네네.
2: 그래서 오늘은 인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세계 인구는 각국에서 조사한 인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하나요?
2: 네. 우선 인구라는 건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수를 말하죠. 세계 인구는 특정한 시간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전체 수를 말합니다.
1: 네.
2: 각 나라는 특정 관할 구역 내 거주 인구 규모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한 국가의 인구 통계는 대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1: 네, 네. 전 세계 인구 수가 증가하면서

0: 그래서 지구촌에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지구촌에 인류가 참 많이 증가했어요.
1: 네. 이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기 전 주로 수렵이나 채집을 하며 살았던 기원전 약 8000년경에는요. 대략 한 500만 명가량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다가 농업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구는 약 3배가량 늘어나며 상승세를 보였다는데요. 세계 인구는 13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기근과 흑사병을 겪으면서 줄어들다가 다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0: 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세계 인구 조사를 했나 궁금해요.
1: 그러죠. 이 중세 이전의 세계 인구 추계는 몇 가지 역사적인 자료와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류의 과거 수치는 추정한 수치입니다.
0: 네.
1: 19세기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인구조사 센서스가 출현했는데요. 1801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센서스 등이 현대적인 센서스로는 초기의 것이라고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 현대적인 센서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네네. 전 세계 인구 수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죠.
1: 이 1804년에 세계 인구가 처음으로 10억 명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0: 네.
1: 한편으로는 이 증가하는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지구촌은요 인구 부양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후 인구 증가에 의한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는 독일 과학자 프리츠 하버가 1909년 화학 비료를 발명하면서 식량 증산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0: 네.
1: 인류를 기아에서 구하고 엄청난 인구 증가를 이끌었죠. 1925년경에 세계 인구는 20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네. 이 넓은 지구촌에 사는 전 세계 인구를 어디에서 조사하나요?
1: 네, 유엔에서는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통해서 1920년 이후에 세계 전체 및 여러 지역의 인구를 추정합니다.
0: 네.
1: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는요. 1920년대 센서스를 실시했고 1950년대부터는 세계 각지에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오늘날에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대 세계 인구는 각국에서 조사한 인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을 합니다.
0: 아,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는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나요?
1: 네, 전 세계 인구는요. 1950년대부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1960년경에는 30억 명을 넘기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14년 후인 1974년에는 또 약 40억 명을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인구의 날이 지정된 1987년에는 약 50억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계 인구는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1: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1999년에 60억 명, 12년 후인 2011년에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2022년 11월 국제연합은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네.
1: 현재 세계 인구는 83억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0: 네.
1: 세계 인구는 유엔 인구부서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제 모든 통계 수차가 그렇듯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죠. 유엔
0: 네.
1: 등에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 세계 인구가요 2080년대 초중반에 약 100억 명을 넘기면서 정점을 찍은 후에 그 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0: 네.
1: 또 한편에서는 2060년대 후반이나 207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연구 추정치도 있습니다.
0: 네. 이 시간에 종종 인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인구 문제는 중요하죠?
1: 네.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0: 네.
1: 인구 문제는요. 한 국가의 경제성장, 노동시장, 사회복지,

0: 무엇보다 국가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적절한 인구 증가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해주는 주요 요소라고 합니다.
0: 네네.
1: 반면 인구가 감소하면요, 소비 주축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기업의 투자 매력도와 국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게다가 또 인구로 인한 문제는요, 단순한 인구 규모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영향력도 막대합니다.
0: 네네.
1: 연령대별 구성비, 즉 고령화나 또 생산 가능 인구 등등 이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0: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1: 네, 걱정입니다. 이 인구의 종류에는요, 경제적인 개념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있습니다.
0: 네.
1: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전체 인구수 중에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규모는 국가의 생산성에 직결이 됩니다.
0: 네네.
1: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 구인난이 발생하고 임금 상승 압박이 커지고 세금 등등 이 사회적인 부양 비용이 소수에게만 집중이 돼서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네. 인구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막대하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고령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0: 네.
1: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안보 등등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다음 주에는요, 우리나라 인구 변화 추이와 인구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노년층 관련 문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0: 네네. 황정의 세상보기, 오늘은 인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투협회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정태춘입니다. 시인의 마을.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마련되는 날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신청받으니까 전화주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KBS의 라디오 모든 채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별 노래를 만들어 볼까? 사랑 노래를 만들어 볼까? 어느 쪽이실까요? 온 국민이 사랑하는 노래를 수없이 많이 작곡하신 분, 본인이 작곡하신 노래 어느 해가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민 작곡합니다. 박성훈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0: 아니 정말 직업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도 오늘은 이런 악상이 떠오르네 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별 노래를 한번 만들어볼까 아니면 아주 달디단 사랑 노래를 만들어볼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1: 아, 비의 노래를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0: 아, 그 비가 얽혀서.
1: 예, 예.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게 잘 안 틀어주더라고 방송국에서. 아. 방송을 잘 안 해줘요.
0: 네, 네.
1: 그런데 그게 계절 노래가 참 힘든데 알려지면은 네. 굉장히 그 뭐 비가 올 때마다 트는데
0: 네.
1: 눈 노래는 눈이 올 때마다 하긴. 계절 노래는 되는데 그게 네. 다른 노래보다 더 힘들어요 알리기가.
0: 하기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8월의 마지막에 틀 수가 없고.
1: 아, 그렇죠. 그 대신에 네. 10월 마지막 날 되면 거의 확률이 틀 확률이 많지요.
0: 그렇죠. 거의 많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니까. 아무튼 직업정신에게 무서운 게 구두 점포 가면은 직원들이 들어오는 손님의 얼굴은 안 봐요. 구두부터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작곡가 생활하신 분은 어느 때 직업정신이 발휘가 되는지. 아 그런 게 또 있었군요. 내가 만든 노래가 방송에서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바로미터군요. 자 이분은 노래마당 반주와 예심까지도 맡아주시는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지난주에 살짝 그 팡프로 실수하시고 나서 오늘은 정말 1분 1초도 틀지 않고 아니 그 초를 다투면서 정확하게 하셨어요. 은근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멀후나 최주학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주학입니다.
0: 네. 한 번씩 실수해야 이렇게도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오늘 정말 아주 제대로 정확히 하셨어요. 아주 멋지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동안에 새벽에 16강전 보느라고 잠을 설쳤어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팀이 8강에 올랐나 아니면 떨어졌나요? 박성훈 씨는?
1: 저는 그 뭐 우리나라가 네. 떨어지고 나니 관심 없어 안 봤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재방송은 가끔 보기는 보는데.
0: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1: 아 축구는 참 좋아하는데
0: 네네.
1: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0: 아, 더 좋아하시고. 우리 최주학 씨는 어떠셨어요? 계속 16강전도 보시고?
3: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 떨어진 이후부터
0: 네네.
3: 아예 안 봤습니다. 아,
1: 저하고 비슷하네요.
0: 저는 챙겨봅니다.
1: 아,
0: 워낙 네. 좋아하니까. 자 이제 8강에 오른 팀들 정말 별들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프랑스, 모로코,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스위스. 자 아르헨티나는 이집트 0-2로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1: 에,
0: 에. 탈락 위기였어요. 근데 로메로의 추격골 여기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메시가 동점골. 와 메시가 눈물이 있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1: 역시 그 우승 후보 나라답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1: 보니까.
0: 프르난데스의 네스의 그 역전골로 16강에 합류하면서 정말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가 눈물까지 흘렸는데 내일 새벽 5시 열리는 프랑스와 모로코의 8강전. 자, 이 중계도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중계방송을 통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힘이 나요. 그렇게 열심히 뛰는 네, 선수들 보면. 네. 내가 응원하는 팀이 한 골 넣으면 그때는 그냥 뒤로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저처럼은 안 보셨군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은 늘 세 명이 출전하는 3강전이니까 자, 8강전 아닙니다. 3강전입니다.
1: 3강전.
0: 네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5세 김정식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0: 네네. 우리 김정식님은 워낙 노래를 좋아해서 주로 종로 3가 무대에 있는 노래방에 다니신다면서요.
4: 가끔 다녀요.
0: 이렇게. 가끔, 네네. 그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세요?
4: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좀 실증이 났는가 봐요.
0: 아,
4: 그래서 한 두세 번씩 그래도 가요.
0: 일주일에 두세 번 가시는 게 실증 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우리 권은정 작가가 말씀하실 때는 10년을 거의 매일 같이 다니셨다고. 아니 그러면 거기다 출석부를 놓고 다니실 것 같아요.
4: 하여튼 그러니까 뭐 종로상가에 없지더라. 나 모르는 사람 없지.
0: 그러니까 어. 김성신님 떴다면 야 우리 단골손님 오셨거나 반가워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다 보면은 용돈이
4: 많이 나가죠.
0: 마르겠어요.
4: 그런데 네네. 나이 먹어가지고 그 하루 만 원이 적은 것 같지만 좀 크기는 큰데요.
0: 아, 그럼요.
4: 아니, 그런데 건강으로 따지면 10만 원은 더 벌어온 것 같아요.
0: 아, 네.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김정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과장해서 그 노래방에 갖다 바친 돈이 11축대 하나는 갖다 바친 거 집안채는 바친 거 같아요.
1: 그러면 그 만화님이 싫어 안
4: 하시나요? 전혀 몰라요. 지금 전혀 이 방송을 안 들으니까 전혀 몰라요.
0: 아니 그러니까
1: 용돈 쓰시는 건 알 것 아닙니까? 매일 뭐 만 원씩 가지고 가면은
4: 네. 아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뭐 벌어서 갖다 주니까 내 마음대로
1: 경제권이 저 사모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아니, 있는 게
4: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쓸 돈은 또 남자도 그러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좀
1: 장바하고
4: 나쁜 걸로 하면 모른데 네. 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 피할량도 좋아지고.
1: 아, 네. 좋습니다.
4: 일단은 그 노래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들으면. 아,
0: 그럼요.
4: 내가 부를 때도 지금 남 부른 것 하면은. 또 공부도 되더라고 이제.
0: 네, 맞습니다.
1: 기대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0: 그 일본의
4: 근데 노래는 네. 잘 못해요. 노래 듣기는 잘 들은데.
0: 그러세요. 네. 네, 네. 아니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의학자도 뭐라고 했냐면은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 치매 예방에도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4: 네, 그렇다고.
0: 들숨 날숨 이런 것들이 다 뇌까지 전달이 돼서 산소 공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워낙 관리를 잘하셔서 군대 시절 몸 그대로 근육 체질이라고 하셔요.
4: 네, 저는 그 건강만큼은 네네. 뭐 자신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0: 네네.
4: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40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원래가 건강했어요 원래가.
0: 네네.
4: 그래서 남보다는 더 건강해야 돼 싶었고 날마다 그냥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냥 나 가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0: 100점 만점입니다. 잘하셨어요.
4: 그러다 보니까는 네네. 이 나이까지 왔는데도 뭐 남들은 뭐 병원에 가서 나는 병원 같은 거 모르고
0: 네.
4: 그냥 저 어디야 그 2년에 한 번씩 아니 2년에 한 번씩 그
0: 건강 검진 하시고
4: 그거 하고 네. 6개월에 한 번 또 보건소에 또 오라간다고 해 또.
0: 어이구 잘하십니다.
4: 뭐 그 가서 체크하고는 지장 없더라고요.
0: 네네. 자 이제 노래하실 시간인데 오늘 문현주의 사랑의 동반자를 부르신다고 해서
4: 내가 한 3개월 전에 이걸 배웠어요.
0: 아 그러셨어요?
4: 근데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고 노래가 좋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 노래 작곡도리 박성훈 씨가 하셨는데
4: 아 그러셨구나.
0: 제가 조금 전에 문현주 씨한테 물어봐서 이게 언제적 노래냐고 이제 8, 9년 전에 나왔대요.
4: 아 그랬구나.
0: 네네. 오늘 저 심사하시는 박성훈 씨 작곡하신 거거든요.
4: 아이고 그러신 네. 아이고 박성훈 씨 진짜 유명한 양반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잘 부르셔야 됩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반드시 시작할게요.
4: 예.
0: 네, 은평구의 75세 김정식님입니다.

이제 바라보며 날 지켜주는 한 사람

0: 아니 키가 안 맞아. 키가 안 맞아 그러니까 뛰어. 나 지금 연습해갖고 엄청 잘했는데 이 노래가 아닌데.
1: 아니 좋습니다. 김정식님.
0: 네, 예.
1: 제가 작곡을 한 곡이지만은.
0: 네, 예.
1: 첫 머리 두 소절하고 마지막 두 소절은 맞고 그 가운데는 김정식 작곡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네. 지금 어제부터 한 100번을 불렀어요. 근데 키가 내 키가 아니에요 이게.
1: 아 네네. 그러시구나.
2: 네.
0: 아무도 아니 듣기... 내 키가 아니어가지고
1: 괜찮아요.
0: 내가 이 노래 진짜 잘하는데 이거.
1: 다음에 또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0: 예. 아이고 나는 지금 1등 하려고 어제부터 100번을 더 불렀는데.
2: 그러니까 근데 미리 서로 맞춰본 키로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뭔가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이게 아닌데.
2: 네네.
0: 남들이 들으면은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이게 난리가 났었네 이제.
2: 그러니까.
0: 노래 그따구로 했다.
2: 네, 은평계 김정식님이 또 한 분 계시니까 그냥 괜찮아요. 다른 분은 모르실 거예요.
0: 아, 나 혼나 그랬네.
2: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또 한 번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고맙습니다.
2: 네, 네, 아주 밝은 성격의 김정식님이었습니다. 경남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77세 서정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3: 네, 반갑습니다.
2: 네, 네, 남산
3: 부항입니다.
2: 네, 네, 부항입니까?
3: 예.
2: 네, 저 밀양이라고 좀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옆 동네죠.
1: 예.
2: 네, 네. 오늘 남산기의 산포도 청해 예. 부르신다고 하셨죠.
3: 예.
2: 아유,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겠네요.
3: 네.
2: 아,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3: 집에서 뭐 밖에 골프 나가고,
2: 아.
3: 수금은 요가 가고.
2: 네, 네.
3: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수금은 요.

0: 오가 가시고 예. 파크 골프로
1: 예.
0: 그럼 파크 골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4년 됐습니다.
0: 4년.
1: 예.
0: 와, 그럼 늘 이기시겠네요.
1: 예.
0: 어, 네, 네. 그쪽은 그렇게 뭐 여러 시설이 잘 돼 있나 봐요.
1: 예. 네. 미량이 최고 잘 돼 있다 카대요.
0: 아, 미량이요?
1: 예.
0: 아이고, 그러면 제가 그야말로 노인들 천국이겠어요.
1: 예, 천국 맞습니다.
0: 네. 그럼 매일 나가세요?
1: 예.
0: 오, 매일 가서 운동도 하시고
1: 예.
0: 요가도 하시고
1: 예.
0: 세상 이렇게 참 좋은 날이 펼쳐지고 예. 있구나.
1: 예.
0: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매일 하시겠어요.
1: 아.
0: 그러니까 그 요가는 또 몇 년이나 하셨어요?
1: 요가는 한 12년 됐습니다.
0: 어이구, 그러면 예. 그냥 아주 날씬하시겠네요.
1: 예, 예. 유연한, 날씬은 안 하고.
0: 날씬 안 하고. 그냥
1: 예.
0: 몸만 유연하고.
1: 예, 예.
0: 그러면 됐죠, 뭐.
1: 예, 예.
0: 아니, 나이 들어서 너무 살이 빠져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1: 뭐 그렇다네요.
0: 그러니까.
1: 예, 예.
0: 하루 세끼 식사 꼬박꼬박 잘 하시고요.
1: 예, 예, 예,
0: 네,
1: 예.
0: 네. 아, 근데 또 반찬 만드는 거 더우면 싫잖아요.
1: 예. 저는 이상하니.
0: 네.
1: 김치 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0: 아, 김치 담그시는 게.
1: 예. 뭐 이거 재료만 보면 김치 담고 싶어.
0: 그냥 배추, 무만 봐도 아이고 갖다 씻어서 이렇게 김치 담고 싶다는 생각이 예, 드시나 예. 보죠?
1: 재료만 보면 김치 담고 싶은 생각이.
0: 아이고, 그럼 아주 맛도 좋겠어요.
1: 예.
0: 맛있는 김치 만들어서 막 나눠주세요.
1: 예.
0: 여기저기 나눠주시는군요.
1: 예, 예. 자주 나눠주는.
0: 아이고, 그 재미죠, 뭐.
1: 예.
0: 네, 네. 자, 그럼 반지 시작할 테니까 산포도 처녀 잘 불러보세요.
1: 예.
0: 네, 경남 밀양의 77세 서정욱님입니다.

0: 네. 잘하셨어요.
1: 서정홍님 반갑습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1: 아유 목소리가 굵직한 게 남성적인 네. 노래를 불러셔가지고 듣는 네. 사람 참 좋습니다.
2: 네 저는 여자보다 남자 노래가 잘 나요.
1: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군데 박자를 빨리 네. 들어갔어요.
2: 네 제가 박자를 좀 못 맞췄다고.
1: 아, 한 군데 한 군데.
2: 아, 아 그래요. 아,
1: 그리고 지금보다는 키를 한 키 반 정도 더 올려야 돼요. 그러면 아. 더 좋아질 건데 아, 예. 너무 낮게 하시면 너무 남자 쪽으로 하면 안 되고
2: 아, 예.
1: 저희 좋은 목소리가 지금도 좋습니다만 올리면 아, 더 좋을 것 같아요.
2: 조금 올라가 불러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1: 그러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좋았습니다. 아, 예.
0: 네네 건강하시고요.
2: 예.
0: 네네.
2: 고맙습니다. 아,
0: 이제, 네. 밀양에서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최연장자신데 79세 되신 동대문구의 서은수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0: 아유 목소리가 아주 그냥 가랑가랑 건강하세요.
3: 예.
0: 그 일주일에 한 세 번 놀이교실 다니신다면서요.
3: 네.
0: 어, 마사회 놀이교실 다니시고.
3: 마사이도 다니고 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아이고, 오늘도 갔다 왔어요.
0: 바쁘다 바빠 진짜.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미녀 장구교체도 다니신다고요?
3: 네.
0: 아이고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출근하시는군요.
3: 네 맞아요.
0: 그렇게 출근하시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힘들지 않으세요?
3: 아, 안 힘들어요.
0: 오, 노래하고 오시니까 기분이 후련하시고.
3: 네.
0: 장구 친 날이 좀 팔이 아프지 않으세요?
3: 아니에요. 괜찮아요.
0: 어,

0: 아플 정도는 아니시고.
1: 예예.
0: 요즘 날씨가 후텁지근한데 그 노래교실 다니시고 장구교실 가시면 오히려 거기가 시원할 것 같아요.
1: 그러죠. 네. 시원해요.
0: 뭐 에어컨 다 있으니까.
1: 그러면.
0: 아이고 집보다 여기가 천국이다 싶으시겠네요.
1: 네네.
0: 운동은 따로 안 하시고요?
1: 헬스 다녀요.
0: 헬스 다니셔요.
1: 예, 헬스는 10년 됐어요.
0: 10년 되시면 그러면 새벽에 헬스 다녀와서 다니시는 거예요?
1: 아니, 헬스는 저녁에 가요.
0: 아, 저녁에.
1: 낮에 많이 걸으니까는 뭐 네. 헬스는 간단하게 해요.
0: 아, 그렇게 해서 몸을 정리하고 집에 오시면은
1: 예.
0: 아이고 밥이 꿀맛이다. 잠이 꿀잠이다. 예. 그러시겠네요.
1: 네, 네.
0: 오,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요.
1: 네.
0: 79세시면 지금 어떻게 돼지띠신가요?
1: 예, 47년생이요.
0: 47년생.
1: 예.
0: 근데 지금 음성만 들었으면 굉장히 젊으셔서 주변에서
1: 아니에요, 47년생. 올해 80.
0: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 한국 나이로 80이라고
1: 하고. 예, 예.
2: 아니 목소리가
0: 목소리가 너무
2: 60대 후반 같습니다.
0: 젊으셔서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등록 등록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1: 이렇게 아니에요.
0: 아, 맞아요.
2: 아니에요.
1: 예.
0: 아니 그래도 줄이는 게 좋잖아요. 어떠세요? 줄이는 거 싫으세요? 나이 줄이는
1: 아니,
0: 거?
1: 그냥 내 나이를 말하는 게 좋아요.
0: 그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 말씀 듣는 게 더 좋으시죠.
1: 네.
0: 네네. 자 오늘 또 우리 박성호님이 작곡하신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1: 네.
0: 오늘 심사위원의 노래거든요. 작곡하신 노래.
1: 예예.
0: 잘 불러보세요.
1: 네.
0: 네. 동대문구의 79세 서은수님입니다.

0: 선수님.
1: 제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0: 아니. 목소리가 아주 그냥
2: 카랑카랑
0: 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노래를 하시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하시고 또 가다가 또 쉬어가 가시고
1: 계속. 제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요.
0: 아니 빨리 한 게 아니고 하다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한숨 푹 쉬고 계시다가 또 하다가 또 잘 맞을라 하니까 또 쉬어버리고.
1: 반주가 잘 이렇게 저기 라이브 걸지 않아가지고 조금이 잘 이렇게 좋아하니까
0: 그래도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크랑크랑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런데 지금 서은수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음성이 크랑크랑하시고 전 계속 이분이 어떤 건강관리를 따로 하시나.
0: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 건강관리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요. 노래 부를 때 따뜻한 물을 많이 이렇게 마시고 노래 부르면 노래가 부드럽게 나와요.
2: 부드럽게 그래요? 나오고 평소에도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드시고
1: 맞아요.
2: 오, 그러시니까
1: 나는 뭐 냉면이고 찬 거는 나하고 안 맞아요.
0: 아, 그러시구나.
2: 여름에도 삼복더위에도 따뜻한 물 드세요, 그럼?
1: 네, 나는 삼복더위에도 나는 뭐 막 찬 거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2: 네. 왜냐하면 지금 본인 당신 말씀이 80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음성이 나오는 게 저는 이제 목소리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궁금했어요.
0: 아니, 그런 누구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찬 거는
1: 제가 노래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0: 찬 음식이나 찬물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1: 이제 저 노래교실도 내가 나가서 노래할 차례 되면은 물을 마시고 나가요.
2: 그러시군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아유, 음성이 정말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자, 오늘 세 분 노래하셨어요. 은평구의 75세 김정식님, 경남 밀양의 77세 서정옥님, 그리고 동대문구 사시는 79세 서은수님. 모두 70대끼리의 대결이었는데 3강전 과연 어느 분이 오늘의 장원이 되실까요? 심사하시는 동안에 나윤이의 노래 듣겠습니다. 님 그림자.

0: 나윤이의 님 그림자 들어봤습니다.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1: 네. 노래를 배우시는 분들이 좀 아마추어 분들이 네. 노래를 곡 레퍼토리를 많이 알면은 잘하는 줄 자랑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몇 곡이라도 심지어 뭐 두세 곡이라도 한 곡을 몇백 번씩 불러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전화 요즘 전화기 좋잖아요. 네. 녹음해 들어보고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부른 노래를 못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0: 네, 네.
1: 거울 우리가 화장할 때도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어디가 분이 많이 발렸는지 알잖아요. 네, 덜 발렸는지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실 때 한 곡과 계속 하시고 녹음해가 들어보시라
0: 네.
1: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오늘 장원은요?
1: 오늘은 장원이 없습니다. 아, 다음 네네. 주에 뽑겠습니다.
0: 네네. 자 그럼 세 분 모두에게 초정의 출연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이재현입니다. 홈페이지에 청취자 참여 코너에 즐거운 세상 그 노래마당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와 다운로드도 가능하니까 한번 다시 듣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훈 씨, 최주혁 씨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박주희의 자기야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란 살얼음 낀 막걸리다. 왜냐하면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에 지쳤을 때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니까. 네, 사람마다 친구에 대한 정의나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제가 하나 붙든다면 친구란 추억의 노래다. 왜냐하면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만나도 언제나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로 데려가 주니까. 네, 오늘이 7월 9일.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날을 친구데이, 즉 친구의 날로 부른다고 합니다. 79와 친구가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답니다. 이날 학생들은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정을 다진다고 하는데요. 어른인 우리도 따라해 볼 만하겠지요. 바빠서 귀찮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 한번 전해보시죠. 오늘 첫 곡 김세환의 옛친구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양희 시인의 친구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다행한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이나 원망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은 정신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투덜대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실상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발길질이나 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남이의 노래시요. 영원한 친구.

깊은 산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전설을 따라가 보는 시간,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성암산 범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성암산 정상 부근에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작고 허름한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암자에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노승과 동자승 단 둘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때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오던 겨울날이었습니다. 탁발을 나간 스님이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암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중의 밤은 일찍 찾아오고 설상가상으로 매서운 눈보라까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동자승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스님이 눈길에 미끄러지신 게 아닐까?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동자승은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갔지요. 그 시각 노승은 굽이진 눈길을 헤치며 암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묵묵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니 짐승의 코끼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스님의 눈앞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첩첩산 중 스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집니다. 배호의 두메산골 준비했고요. 장정미의 은비녀, 그리고 이정민의 먼 산울림.

먼 산울림 이정민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배호의 두메산골 그리고 장정미의 은비녀라는 노래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

노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호랑이는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앞발로 제 목을 긁어댔습니다. 용기를 낸 스님이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호랑이 목구멍에는 여인네들이 머리에 꽂는 날카로운 은비녀가 박혀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호랑이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안여자를 잡아먹었다가 그만 목에 비녀가 걸렸고 며칠 밤낮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눈치챈 스님이 혀를 차며 호랑이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미련한 짐승아, 함부로 사람의 귀한 목숨을 해쳤으니 고통받아 마땅하구나. 허나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면 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는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스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랑이 입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비녀를 단숨에 뽑아줬습니다. 목숨을 건진 호랑이는 스님의 발치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살려줘서 감사하고 꼭 은혜를 갚겠다는 신용 같았지요. 노스님은 그 길로 호랑이를 데리고 어린 동자승이 기다리고 있는 암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노승과 동자승 그리고 호랑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백년설의 삼팔자 물팔자, 장세종의 백팔염주, 김혜송의 나무아미타불, 백설이의 가거라 슬픔이여 네 곡입니다.

샹투카 고심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하팔투카 고심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내까지께 버팅기면 나는 너를 홀딱할까 그런대로 나만 따르면 족도리나 씹어주지 아 관샴보샤 관샴보샤 심년

하접살 먹고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하토라지 먹고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대자는 게 된 척하면 허리 굽힐 난 줄 아나 그런대로 나만 쫓으면 가마라도 태워주지 관샴보샬 관샴보샬

하늘천 따지 10년 공군 나무 아미타불 하카야 거저 10년 공군 나무 아미타불 지질이도 못생긴 게 분바르면 고아질까 그런대로 나만 믿으면 떡이라도 먹어보지 아 관샴보샬 관샴보샬 아 10년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습니다. 백년설의 38자 물팔자, 장세정의 108염주, 김혜송의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가거라 슬픔이여 백설이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경산의 성암산 범굴 전설입니다. 스님의 암자로 따라온 호랑이는 스님의 뜻에 따라 성암산 정상 부근에 있는 커다란 굴에 머물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그날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날의 살생을 참회라도 하듯이 매일 아침 동자승과 나란히 앉아서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불경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탁발을 나갈 때면 멀찌감치 뒤따르면서 마치 호위무사처럼 길을 지켰습니다. 비록 금수의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분한 수행자 못지않게 맑고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속세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노스님 밑에서 호랑이와 함께 돌을 닦으며 자란 동자승은 훗날 큰 가르침을 남긴 훌륭한 승려 성암대사가 됐습니다. 성암산이란 산의 이름도 성암대사의 법명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걸린 비녀를 빼고 개과천선했던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늙은 스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입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호랑이는 사후에 경산 지방 사람들을 굽어 살피는 성암산 산신령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자비로운 노승이 거둔 맹수가 한 고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된 것이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성암산 범굴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권혜경의 한 송이 물망초, 방태원의 마음의 자유천지, 나의 심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최병호의 아주까리 등불 들으시겠습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85년 7월 9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운전자 6명 명장, 콜택시 미터기 조작, 승객의 바가지 요금. 서울시경은 9일 콜택시 주행 미터기를 변조해 승객들로부터 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을 받아온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콜택시 기사 6명을 사기 및 공무상 봉인 손상, 계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기본거리 2km, 주행거리 400m로 고정봉인된 중형차용 주행미터 감속기를 떼어낸 뒤 소형차용 감속기로 멋대로 바꿔다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기본요금 구간은 최고 395m, 주행요금 구간은 최고 187m까지 거리를 줄여서 요금을 올려받았으며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4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택시에서 바가지 썼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주로 주행 미터기를 조작한

사례가 많았다는데요.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선량한 서민들을 속였으니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었겠지요. 그나저나 옛날엔 택시에 얽힌 추억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미터기 요금이 철컥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고요. 요금이 모자라서 근처에 내려 걸어간 일도 참 많았지요. 요즘은 택시 부르는 앱이 잘 돼 있고 계산도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되니까 정말 편해지긴 했는데 워낙 예약 운행 위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작 길가에서 어르신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애먹으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그대.

오 그대의 소연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7월 9일 오늘이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끔 전화기에 저장된 친구 목록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오래전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이름은 누군지 영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지울까 말까 잠시 고민하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 때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오래 뜸해서 서로 좋았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불쑥불쑥 연락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곡 그대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진료가 좀 더 세분화되는 걸까요?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의 개정판을 보면 이완기 단독 고혈압을 새롭게 분류한 것을 비롯해서 혈압계의 변화라든지 생활습관의 개선사항도 확대됐는데요. 개정된 고혈압 진료 지침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온열 질환의 위험에 잘 대비해야 할 텐데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오랜 시간 야외 활동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열탈진, 열사병,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블랙펄의 고고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 고혈압 학회가 여섯 번째 고혈압 진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진료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권고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번 6차 진료 지침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에 대한 6차 진료 지침 개정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이번 개정안은 특징적으로 확 달라진 건 아닌데요. 네. 고혈압을 더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고 네.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네. 이제 뭐 젊은 사람의 고혈압, 또 이제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 네. 또 새로운 혈압 측정 기기, 그리고 또 여러 약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합친 복합제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치료 등이 좀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임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 지침과 비교할 때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1: 예, 몇 가지 좀 추가가 됐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 이제 팔에 커프를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하는 그런 커프가 없는 혈압계. 그러니까 우리 혈압계 지금 어깨에다 뭘 감잖아요. 네. 이걸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 측정계가 좀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좀 정립이 됐고, 뭐 그 외에 이제 혈압약 이외에 뭐 신부전약이나 당뇨약 이런 것들 중에 혈압을 낮추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 포함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1: 우리가 보통 혈압 그러면 위아래 두 개로 펴지잖아요. 네. 위에 것은 수축혈압, 밑에 것은 이완기 혈압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고혈압 기준이 수축기 140 이상, 또 이완기 90 이상을 말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위의 혈압은 140보다 낮은데 밑에 아래 혈압이 90 이상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완기는 정상인데 밑에 혈압은 정상 90 아래인데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은 뭐 140, 50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0: 고혈압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140에 90이지만 이완기 혈압만 상승한 경우가 이완기 단독 고혈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 보죠?
1: 이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런다고 해서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재보면 뭐 128에 94, 135에 94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가 140 아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고혈압 형태가 더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소홀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히 이완기 단독 혈압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건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 때문인 건가요?
1: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진료 지침에서 강조하는 게 젊은 사람들에서 고혈압 환자가 충분하게 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뭐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또 검사도 안 하거든요. 혈압도 안 재고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진단하자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것은 젊은 분들이 혈관이 좀 탄력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수축기 혈압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밑에는 높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조기 진단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비만, 음주, 흡연, 또 특히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 또 운동 부족, 짠 음식 섭취, 이런 게 요즘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0: 네.
1: 이런 경우에 이완기 밑에 혈압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젊은 층의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1: 네.
0: 혈압에 무심할 수도 있는데 선별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어요.
1: 이 선별 검사는요. 그냥 아주 간단하거든요.
0: 네.
1: 그냥 혈압만 치면 됩니다. 근데 혈압 뭐 우리 건강 검진 국가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젊은 분들은 혈압만 잘 재줘도 금방 진단하고 또 치료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 혈압 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또 커프리스 혈압계에 임상 도입이 추가됐다는 것도 궁금한데요. 팔에 감는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는 걸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커프형 혈압계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나요?
1: 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병원에 사는 것처럼 커프를 감고 하는 혈압계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게 원칙이고 이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0: 좀 그렇죠.
1: 병원을 벗어나서 측정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면 이게 형태가 이제 스마트워치 반지형처럼 손목이나 손가락에서 맥파, 혈관의 파형이 뛰는 걸 분석해서 혈압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상 중에 혈압 변화,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의 혈압 변화, 또 자고 막 일어나서의 혈압이 어찐가 이런 부분들은 병원 혈압계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0: 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혈압 측정의 방법이 많이 다양해지긴 했죠?
1: 네, 다양해졌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혈압계 보면 뭐 팔목에다 재는 거 있고 뭐 어깨 재는 거 있고 또 뭐 하는 게 있는데 가장 표준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커프를 두르고 측정하는 거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만 재가지고 고혈압이다라고 많이 진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 번 재는 게 필요하고 특히 집에서 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정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쉽게 누구라도 혈압을 잴 수 있게끔 혈압기가 조금 다양하게 특히 웨어러블 형태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팔에 감고 압력을 주는 현재의 커프형 혈압계가 주는 불편도 반영이 됐고 가정혈압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네요.
1: 네네.
0: 요즘 스마트워치나 반지형도 있고 참 혈압계가 다양해졌는데요. 특히 반지형 혈압계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1: 네. 그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저도 해봤는데 그 손가락에 그냥 반지처럼 끼는 형태고요. 또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이나 또 일상생활 중 혈압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이 한 번 재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요. 하루 중에 얼마나 변하는지 또 밤에 잘 떨어지는지 아침에 또 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형 혈압계에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0: 아, 네.
1: 예.
0: 그런데 장점도 많지만 정확도라든지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은 결국 숫자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반지형이나 이런 다른 혈압계들은 간접적인 파형을 가지고 혈압을 추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요. 검증된 기기로만 쓰시고 또 이 반지형 혈압계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병원 커프형 혈압계를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조하는 형태 또는 참고할 수 있는 형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가 하면 진료 지침에서 새로운 고혈압 약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 일단 저희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 고혈압 약이 크게 다섯 가지 계열인데요. 네.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불러드리자면 칼슘 차단제, 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네. 뭐 전환요소 억제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표준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심장 뭐 심부전약이나 당뇨병 약으로 쓰던 약제들이 혈압 강화 효과들이 조금 있고요. 또 심장이나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좀 언급을 해놓은 거고요. 뭐 일반 청취자분들은 다 그냥 기억하시고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0: 그러니까 기존의 항고혈압제 외에 여러 약제들이 포함되는 거네요. 근데 심부전 치료제가 혈압 치료제로도 쓰이는 걸 보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나 보죠?
1: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르니라는 약제들은 심부전에서 이제 심장 부담을 줄이고 또 사망률도 줄이는 또 혈관을 이완시켜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뭐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약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지 그런 약제들을 혈압약으로 써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근데 심부전이 있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심하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또 그런 분들한테 쓰는 혈압약은 저희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혈압 환자한테 똑같이 약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의 심장이나 또 콩팥 상태, 또 혈중에 이제 뭐 나트륨이라 그러죠. 소금기, 칼륨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약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좀 뭐 이렇게 어디 누가 좋다, 이 혈압약이 좋다 해가지고 남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0: 아까 보호 효과도 있고 또 혈압도 조금 낮추고 네. 체중도 조금 감소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 추가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혈압약을 대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구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심장이나 뭐야 당뇨, 콩팥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네. 이제 함께 쓰면 도움이 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심부전이나 당뇨병을 동반하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고혈압 약제가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요. 심부전이나 당뇨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제한이 있겠네요.
0: 예, 그렇긴 한데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고혈압 약제가 너무 좋아요. 예. 꼭 그 심부전 당뇨병 환자한테 쓰는 약이 뭐 못 써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예.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아까 다섯 가지 종류라 그랬는데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부작용은 줄이고 혈압은 더 많이 떨어뜨리게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 환자분들 고혈압 보면은 지금 거의 99%는 이제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새 약이 나왔는데 이게 당뇨병, 심부전 이런 쪽에도 좋으니까 나도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여러 약제들이 도입이 되면서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제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약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면 거의 대부분 잘 조절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 3개 이상, 4개 이상을 쓰는데도 잘 안 되는 환자분들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 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네. 또 임상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쓰면 네. 약보다 좀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뭐 조만간에는 막 난치성 이런 고혈압 환자들도 네. 거의 뭐 완벽하게 잘 조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단일 제형 복합제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짬짜면 생각하면 될까요? 예. 네.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그런데 한 그릇에 그냥 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약을 한 알로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60% 이상은 한 알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약이 들어가는데 또 약이 많아지면 또 환자분들이 싫어라 가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복용을 빼먹기도 쉽고. 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성분을 한 알로 넣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먹기도 쉽고. 또 이렇게 잊어먹기도 않고 또 네. 보기에도 하나이니까 좋고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단일 제형 복합제라는 게 여러 항 고혈압제를 하나의 제형에 포함한 걸 말하는 걸 텐데 개별 약제를 병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참 장점이 많겠네요.
0: 네. 실은 이제 이렇게 복합제를 만들 때는요. 네. 각 약을 따로따로 먹는 것과 복합제를 생동성이라고요. 네. 우리 신체 내에서 약이 다르게 변화하는가 또 같은가를 다 검사해가지고 네. 시중에 나오거든요. 연구 충분히 거쳐가지고. 근데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는 것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전혀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장점이 하나로 그냥 꿀꺽하면 되니까 네. 복용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요 접근이 쉽습니다. 네. 여러 개면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싫은데 한 알로 만들어보면 먹기도 쉽고 당연히 그러면서 혈압 한 알로 먹는 게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네. 또 한 10년, 5년 연구를 해보면 환자분들의 생존, 뭐 심혈관 사고나 사망도 더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복용이 편하고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단일 제형 복합제의 용량은 다양하게 나와 있나요? 특히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0: 용량이 다양하죠. 당연히 다양하고요. 낮은 용량부터 표준 용량, 고,

0: 고용량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 혈압, 환자의 기본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혈압이 160 이상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두 개가 섞어진 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1: 네.
0: 한 개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1: 네.
0: 그래서 용량별로 다양하게 있고, 환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알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갈라먹으면 어떠냐.
1: 아, 예.
0: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갈라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요. 아예 그냥 빻아가지고 넣는 형태가 있는 경우는 갈라먹어도 되지만, 이게 층마다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빻아먹으면 안, 갈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0: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혈압 약이나 네. 저희들이 평생을 먹어야 될 약들은요. 부작용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네. 고혈압 약은 오래됐습니다. 이 다섯 종류 나온 게. 그래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어떤 약은 임산부한테 쓰면 안 되는 약들이 있다.
1: 네. 아.
0: 또 어떤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저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오늘 나 안 걸렸으니까 저혈압약 먹을래. 그런 게 아니고
1: 네.
0: 본인의 특성 또 동반 질환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정해서 먹으면 거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1: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지침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0: 이건 정말 약보다 더 어려운데.
1: 네.
0: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체중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연 또는 약간 덜 짜게 먹기 이런 것들을 되게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럴 거 있고 또 운동도 소위 운동하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일주일에 한 4, 5일 하루 30분 정도 운동 권하고 있고
1: 예.
0: 특히 담배 요즘에 전자담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전자담배도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기존의 담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똑같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혈압하고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스트레스, 호흡, 또 요가, 명상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의 위험에 방심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노력,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0: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질문 같은데요.
1: 네.
0: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재봐야 된다. 고혈압 측면은 이렇게 되고요.
1: 네.
0: 이제 제가 이제 고지혈증도 하고 동맥경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우리가 지금 20대다 그러면 네. 80, 9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60년, 예를 들어 20살이 80세다 그럼 6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 그 60년 동안에 고혈압이 10이나 20이 높은 채 60년 살면 남들보다 더 조기에 심장병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조절을 하면 심장병이 40세, 50세 올 것을 80, 90, 100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걸 고혈압도 그렇게 하고 고지혈증도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당뇨도 젊은 나이에서부터 조절해 나가면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1: 네.
0: 동맥경화를 뒤로 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연은 아주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심근경색 환자들 젊은 나이에 온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흡연이에요. 여기다가 고혈압 하나 더 붙으면은 위험도가 3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고혈압 약 보지 말고 꼭 재보셔야 되고요. 이게 소리 없는 살인자라 그러거든요. 고혈압
1: 네.
0: 보고.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문제 없어요. 혈압이 160, 170 돼도 뭐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자극이 되죠.
1: 네.
0: 심장, 뇌, 콩팥 이런 데.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1: 그렇죠.
0: 망가지면 증상이 나오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늦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혈압 재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1: 네.
0: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덜 짜게 먹고 네. 음주도 좀 줄이자. 흡연하지 말자.
1: 네.
0: 또 살도 안 찌게 하자.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거 좀 잘 관리하자.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1: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고혈압의 진료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K-WILL의 가슴이 뛴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입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강조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 열사병. 이름만 들어도요, 더워지는 온열 질환을 생각할 때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런 온열 질환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 더운 여름날 논밭에서 과수

0: 일본에서 일하시다가 네. 쓰러져 오시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요사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다 고령이십니다. 네. 이 어른들도 열사병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일부러 더위 피하신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다가 아. 해가 뜨거워지면 농사일을 좀 멈추고 쉬셔야 되는데 네. 농사일 계속 하시다가 정말 뭐 11시, 12시, 1시 일쯤에 쓰러져 오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꼭 야외가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 뇌전증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경련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발견되기까지 계속 고온 환경에서 노출되어 결국 열사병 발생한 사례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 뭐 그렇게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또 한낮에도 작업하는 분들 교통경찰들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온열질환은 어떤 경우인 건가요?
0: 네. 온열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예, 일단 고온 환경, 뭐 무더운 날씨 노출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네. 그런데 고온의 환경이 몸에 적응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정해진 훈련 프로토콜에 따라서 열수능이 된 상태 또는 뭐 제철소 고로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근무하시면서 열수능이 된 상태라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고온 환경에 열 수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더위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왜 더우면 아시죠? 막 몸에 땀 나고 막 숨도 가빠지고 좀 피부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몸에서 열을 배출하려는 정상적인 보상 기전이거든요.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땀을 배출하고 심박출량도 증가시키고 호흡을 증가시키고 이런 기전들이 하여튼간 우리 몸을 지키려고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몸의 열 조절 기전의 중추인 우리 뇌 가운데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체온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계속 노출되면 더위에. 그러니까 더운 몸에서 열 배출이 안 되니까 마침내 뭐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지되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열사병이라고 하겠습니다.
1: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가 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온, 습도, 시간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 실내라도 고온 환경이 문제겠지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땀이 배출되고 바람이 불어주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좋은데 습도가 높아서 날씨가 습하면 또 더 안 좋겠죠. 네. 역시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 물론 건강한 운동선수들이죠. 이분들 열수능 훈련을 예로 들면 보통 한 30도 정도의 날씨에서 60분 내지 90분 정도까지 7일에서 14일 또는 21일까지 이렇게 열수능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인 꼭 뭐 60분 노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수능이 되어도 사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대략 한 달이 지나면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뭐 나이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1: 요즘 걷기, 뛰기, 등산도 그렇고요.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온열 질환에 위험이 있을 때 느낌이 오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은 꼭 스스로 인지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려운데요.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무력감, 뭐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졸림, 의식이 처지거나 멍해지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화가 안 되고 흔히 말하는 헛소리 하는 것, 그다음에 말이 느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걷는 것이 힘들고 균형을 잘 못 잡는 증상들이 보이다가 마침내는 의식이 없어지고 경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1: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무력감, 구토, 두통에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 작업하시다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졸리다, 뭔가 몸이 안 좋다면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1: 그럴 땐 실내나 그늘로 가서 쉬는 게 최선일까요?
0: 그렇습니다. 우선 고온 환경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렇죠. 에어컨 있는 시원한 실내로 가서 쉬어야 하겠고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땡볕은 피해서 그늘로 가서 선풍기나 부채로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의식이 명료하다면 얼음물, 냉수를 마시는 등 몸의 열을 빨리 식혀줘야 하겠습니다.
1: 온열 질환을 생각하면 일사병, 열사병, 탈수,

0: 골수, 탈진 여러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위급한 경우로 할 수 있는 열사병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0: 네.
1: 열사병은 일시적인 실신을 할 수 있으나 의식 장애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고요. 물론 뭐 열사병도 발생한다고 모두 사망하지는 않고 초기 대응과 응급 처치 치료가 잘 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 초기에는 이것이 일사병인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열사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독이 먹어서 그렇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0: 탈진도 그냥 탈진이 아니라 열탈진으로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가장 많은 게 열탈진인가요?
1: 예, 조금 뭐 어려운 의학 용어인데요.
0: 네.
1: 온열 질환에서 뭐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 일사병, 열경련 등으로 부르는 질환들이 각각 있긴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일반인들께서 그 분류를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서 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허탈에 빠진다. 그건 의식 장애가 발생한다. 예, 시신이라도 한다. 빨리 도움을 청해야지. 이것을 분류한다고 시간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열사병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입니다. 실제. 예.
0: 그러니까 열사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위 먹은 정도가 아닌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체온이 뭐 40도 이상까지 오르는 예,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특징적인데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0: 네.
1: 예,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 말씀드렸듯이 시상 하부가 망가지면서 열 배출이 안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 부진에 빠지는 그리고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 열사병은 사실 무서운 응급 질환입니다.
0: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열사병으로 이렇게 의식이 흐려지고 반응이 떨어지는 신경학적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1: 예,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119에 빨리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환경이 작업장이 고온 환경이다, 아주 더운 곳이다, 그리고 온몸이 꿀떡이다 이러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나서 빨리 열을 떨어뜨려주는 처치들,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을 옮기고 옷을 벗기고 몸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하는 체온을 낮춰주는 처치를 반드시 해줘야겠습니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우선은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체온을 낮춰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구급대가 오는 동안 찬물을 몸에 끼얹거나 정신을 잃을까 봐 뺨을 때리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에서도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1: 네.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거든요.
0: 예.
1: 열 발산이 오히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0: 아...
1: 그냥 상온의 물을 분무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이어서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로라도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래야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정신을 잃을까 봐 뭐 뺨을 때린다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0: 네.
1: 숨을 잘 쉬고 있다면 계속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겠고요.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지도하고 호흡 보조해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사실 이 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0: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1: 네, 당연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0: 10도로
1: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서 폐로 잘못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소량의 물은 기도를 막지는 않지만 이후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0: 몸에 좀 아이스팩을 대주는 건 괜찮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만약 현장에 아이스팩이 있다면 특히 몸이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목뒤 이런 곳에 대주면 좋겠습니다.
0: 이렇게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사실 열사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0: 네, 그렇겠네요.
1: 예, 외상으로 경추 손상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에게 과도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 앉히려고 한다, 네.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숨쉬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요.
0: 네.
1: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기도하고 호흡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0: 네.
1: 말씀드렸듯이 사실 2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해야 되지 전혀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요.
0: 네.
1: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자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서 119 신고를 지체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 도움을 구하고 119대가 도착할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런데요. 또 야외뿐 아니라 뜨거운 차 안에 있거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에서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이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차 안이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 뭐 흔히 말하는 쪽방 같은 곳에서 열사병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 있고요.
0: 네, 그런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할 텐데요. 어지럽다는 느낌이 있으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1: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처음에는 네.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고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0: 그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어린이, 노인, 또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리적 예비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0: 네.
1: 개인이 정상 상태에서 갖는 기능적인 어떤 예비량, 여유, 그 외부 스트레스나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기능자를 견디는 능력 정도를 말하는데
0: 네.
1: 어린이나 고령의 노인, 만성질환자는 당연히 이런 생리적 예비능이 부족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온열질환이 당연히 더 취약합니다.
0: 이 온열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뭐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까지 다양한데요. 짧은 시간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다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요.
0: 네.
1: 열사병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짧은 시간에 사망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증상들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짚어주세요.
1: 네. 일단 열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환자 의식은 혼수고요.
0: 네.
1: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나 폐, 간이나 신장인데
0: 네.
1: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0: 네.
1: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면 간 수치나 신장 수치도 막 올라가서 응급신대체요법, 즉 응급투석을 하는데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열사병이 회복이 되면 또 장기적인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바른 인지, 초기 대응 중요한 것입니다.
0: 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요즘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사병은 사실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0: 네.
1: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0: 이를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떨까요?
1: 예, 그 소금은 이제 전통적인 일사병 예방으로 생각되는 방법이었는데
0: 네.
1: 사실 만약 소금을 직접 먹는다, 그럼 오히려 탈수를 더 촉진하게 돼서 사실 현재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0: 네.
1: 정제로 된 소금도 있는데 이는 위를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위경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0: 네.
1: 또 과도하게 소금을 섭취한다. 그러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0: 네.
1: 여러 가지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0: 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1: 예, 오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고온 환경의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이나 고온의 실내에서 머물지 않아야 하겠고요.
0: 네.
1: 불가피하게 작업이나 운동을 해야 한다면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작업이나 훈련은 반드시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겠고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0: 네.
1: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간식을 먹는 것도 기본입니다.
0: 네.
1: 음주를 하면 마실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탈수를 촉진하여 온열 질환을 더 일으킬 수 있고요. 온 환경 작업이나 운동에서 몸에 꽉 끼는 어두운색 옷보다는 헐렁하게 흰색 옷을 입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선 119에 신고하고 이후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온열 질환의 위험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비주의 러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뉴스 문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면서 오류도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조사 애와 애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애개를 써야 할 곳에 애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의 얼마를 요구했다라는 문장에서는 가해자 애개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 애와 애개의 차이는 그 조사 앞에 오는 말이 유정명사냐 아니냐에 있는데요. 유정명사란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프랑스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같은 문장은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애를 써야 할 곳에 애개를 잘못 쓴 경우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한국 선수들이 프랑스 선수들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로 바꾼다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친구에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는 조사 애개가 잘못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상의하다에는 조사 와를 써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도와주다 앞에 를을 써서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0: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관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투, 플라멩고, 뜨거운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으로 날아가고 싶은데요. 가지는 못하더라도 음식 이야기로 스페인 여행 가보기로 하죠.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스페인 식문화의 매력을 담은 요리책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를 출간한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리얼그룹의 칠리 콘 카르네.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요리연구가 나카가와 히데코 씨는 1994년 한국에 정착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요. 황혜성 선생님의 궁중음식연구원에서 3년간 한국 요리를 공부한 최초의 일본인 수강생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이후 2008년부터 연희동 자택에서 요리교실인 구르메 레브쿠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서로는 셰프의 딸, 맛보다 이야기, 나를 조금 바꾼다, 지중해 요리, 히데코의 연희동 요리교실, 모두의 카레, 아버지의 레시피, 히데코의 사적인 안주교실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스페인 식문화의 매력을 담은 요리책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를 출간한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뵈니까 더 네. 반갑네요. 우리 2년 전쯤에 또 저희 문화공감에서 한 달간 음식문화 네, 소개해 네, 주신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정말 예쁜 책을 갖고 나오셨어요. 책이 정말 너무 예뻐서 책이 이렇게 빨간색이랑 핑크색이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네. 돼 있잖아요.
2: 네.
1: 무슨 의미인가요?
2: 이거 라디오가 이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1: 그러니까요.
2: 네. TV
1: 정말 예쁜데
2: 네. 그 디자이너의 생각인데 이 히데코의 H를 이렇게 네. 테이블처럼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1: H구나,
2: 따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이블이
1: 된 거. 핑크색이 H네요.
2: 네, H고
1: HT.
2: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테이블. 그러니까 히데코 테이블이니까
1: 그렇군요.
2: 그 테이블이래요.
1: 와
2: 봤을 때 저도 의도 몰랐는데 그 설명 들어보니.
1: 네, 아, 저는 그렇구나. 뭔가 좀 국기 느낌도 나고
2: 아, 국기랑
1: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 그
1: 이상하다
2: 여자분인데 그 디자이너가 막 여러 가지 생각해서
1: 네. 네,
2: 했던 것 같아요.
1: 테이블이었구나. 네.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또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네. 있었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늘 네. 바쁘셨죠?
2: 늘 그냥 요리 교실 메인이기 때문에
1: 네.
2: 그 요리 교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이거든요.
1: 엄청난 노동이죠.
2: 네, 네. 네. 뭐 재료 사러 가고 네. 뭐 누구한테 제가 맡길 수가 없어서 잔은 일단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장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2: 잔, 예, 보통 일은 아니죠. 그게 사실 네. 보내는 시간이 꽤 들고요.
1: 네.
2: 요즘 그 막 온라인으로 주문할 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시간 많이
1: 맞아요.
2: 걸려요.
1: 좋은
2: 몇 그램
1: 골라야 예, 되고 예. 또 거기 없는 건 사러 가야 되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생산자한테 직접 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면 정합 시간이 꽤 되고 근데 저는 그래도 또 사실 저녁에 수업이 있는데 그 전에 꽃 마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 성격이에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신선한 거로 그쵸? 오늘 해야 된다.
2: 그게 하나의 세트예요. 요리 교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다음날 아침에 있으면 저 전날에 가고 막 이런 식인데 어쨌든 마트 가야 제가 만족이
1: 마음이 편하군요.
2: 네네네.
1: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사실 수십 년간 정말 인기 있는 요리 교실로 알고 있고 막 항상 대기자가 이렇게 언제 누가 빠지나 기다리고 있는 요리 교실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옆에 좀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쓰실 만도 한데 전혀 안 쓰고 계시나요?
2: 네, 아니 뭐
1: 너무
2: 그
1: 신기해요.
2: 좀 저도 나이 먹으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1: 네.
2: 제자들 그 뭔가 앞으로 요리 원래 다른 거 하다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돼요. 근데
1: 네.
2: 그분들이 가끔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쭤는 오는데 제가 은근히 고수를 아니 그러니까 사람 네.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시하고 뭐 부탁하고 네. 구성하고 이거 시간에 그냥 제가 혼자서 해버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원 플레이어로 하는
1: 그렇죠. 정말 네. 옆에서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혼자 해내신다는 게 참 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 교실이 올해로 몇 년째 됐나요?
2: 19년째예요.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작했고 그러면은 내년 후니까 2028년도에
1: 와, 20년. 진짜 네. 그 제자들만 다 모여도 뭐
2: 그렇죠.
1: 강당 하나 빌려야
2: 돼요. 사실 이 네. 15주년이 지금부터 3년 전에 그때
1: 네.
2: 연남동에서 조그맣게 했는데요. 사실 제 희망은 20주년 때 참실 운동장 빌어서 운동회 하는 거. 누가 거기 빌어주냐.
1: 네.
2: 돈 내냐 막 이런
1: 네.
2: 그
1: 운동회
2: 운동회하면 재밌을 것 같은
1: 그러게요.
2: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다가 뭐 지금 안 하신 분까지
1: 네.
2: 합치면 운동회 되지 않을까? 약간
1: 근데 사실 요리 교실 것도 뭐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막 두 번 하실 때도 많은 걸로 알고 굉장히 빡빡하고 또 재료도 직접 사러 다니시고 옆에 사람도 안 쓰시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요리 책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 권 되지 않나요?
2: 제가 네. 아까 그 출판사한테 물어봤는데 이 스페인 요리 책이 23, 네. 그러니까 23권.
1: 23권째.
2: 째라고 하나요?
1: 그렇군요.
2: 23권이에요, 이게, 이 책.
1: 근데 또 그 다 요리책이 아니라 글도 꽤 에세이잖아요.
2: 에세이. 원래 에세이 책부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책이 에세이였어요.
1: 제가 아까 양력 소개할 때 국문과에서 어떤 한국 대학의 국문과에서 석사과정을 받으셨으니까. 네. 글 쓰는 걸 워낙 또 좋아하시는 거죠.
2: 원래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쪽으로 가고 싶었고, 신문기자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네. 일본 있을 때. 네. 근데 그 조금 시작했다가 약간 그런 일 계기로 사실 스페인 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글 쓰고 싶다 하는 약간 욕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1: 네. 네네네. 근데 그 저는 히데코 쌤 글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에세이 보면은 아 뭔가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런 게 있고 굉장히 솔직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 글은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2: 사실 제가 고등학교까지 크고 점수 안 나와서 크고 선생님한테 담임이었는데 네. 제 이름이 준천 수자 그러니까 나카가와 히데코가 준천 수자 그러니까 폐원한
1: 준천 수자
2: 네. 네. 히데코가 폐원한 수자인데 네. 너는 수자 폐원한 우수의 숫자인데 네. 너 왜 이렇게
1: 표현하지 않냐.
2: 그래서 진짜 네. 점수 안 나왔어요. 한자도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그런데 글을 쓰는 거는 대학교 돌아가서 교수님이 제가 독일어학과 돌아갔거든요. 제가 독일어학과 교수님이 너는 좀 그 과 있잖아요. 과 네. 신문 그 잡지 같은 거. 네. 다음 달 너 글 써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 보고 저한테 글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은 계기로 제가 조그만 과 있잖아요. 과 네. 신문 같은 거. 네, 네. 글 쓰는 게 시작이었고.
1: 학교 기자 같은 그런 걸 한 거네요.
2: 기자까지는 정말 그것만 쓰다가 교수님이 잘 썼다 하면서 진짜 하시면서 이제 아르바 그러니까 인턴처럼 출판사도 네. 소개해주고 저도 사실은 윤지 아나운서처럼 NHK에서도 조금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네네. 편집 쪽에 제가
1: 그러셨군요.
2: 작가 쪽에 잠깐 아르바로 있었던 일도 20대 초반에 그런 네,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글 보면은 정말 작가로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교수님도 그걸 알아보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것도 맡기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가 있는 요리책이라서 참 요리책이 좋습니다. 전에 지중해 요리 책 내신 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 초창기였죠?
2: 네. 2014년도에 출간됐고 그게 에세 두 권 내고 저한테 세 번째 책으로 요리 책 첫 번째 책이었었어요.
1: 에세이를 먼저 두 권 쓰셨군요.
2: 내고 그다음에.
1: 네. 네. 어떻게 보면 스페인 요리도 이제 지중해 요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인 요리를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2: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갔던 나라가 한국이 아니고

0: 스페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아, 스페인 요리만 묶어서 저의 추억이랑 그런 저 위한 20대 전정리하기 위한 요리 책을 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약간 한 권에 그 많은 스페인 요리 담는 게 제가 뭐 스페인 지금 계속 스페인 요리 셰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 히데코 스테이블이라고 시리즈 자체가 저랑 뭔가 아, 뭔가 관료 있는 것들을 천리하는 책이라서 아. 그러니까 그냥 테이블 책이긴 하지만 네. 뭔가 테마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일본 요리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1: 근본이죠,
0: 그 아이덴티티 네. 같은 전체성 같은 아. 거를 변형하기 위해서 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저한테 20대 지냈던 아. 스페인에서 일단 일본 요리 아닌 요리를 처음에 접촉하는 외국 요리가 스페인 요리였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그것 때문에 그 내려고 했다가 이번에 진짜 내게 된 거죠.
1: 계속 벼르고 있다가
0: 네네. 치즈메 요리는 좀 또 그게 좋아하는 요리를 그
1: 묶었던
0: 묶어서 거예요. 여러 나라 묶어서 하는 거고
1: 그렇군요.
0: 네.
1: 와 정말 감수성 예민했던 시기에 스페인에 머물렀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스페인 갔을 때.
0: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본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인턴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만 있는 것도 답답했고 그래서 사회 나가서 그 선배 언니 뭐 오빠 뭐 아저씨 뭐 본부장 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또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면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지하철 타고 막
1: 인턴
0: 인턴으로 가고 막 그런 그렇군요. 생활을 4년 내내 했었었는데 그 스페인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 같은 게 되게 로망이 있었어요.
1: 아,
0: 너무 일본 사회가 일본 사회가 너무 답답하고
1: 일본은 뭔가 아무래도 우리는 너무 그 정적인 게 좋은데 네, 거기에 네. 사는 분들은 답답할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죠. 지금도 뭐 많이는 안 바꾸실 것 같은데 그때 그 30여 년 전에는 진짜
1: 일본이 너무 다른 뭔가 자유분방
0: 그래서 그 것들. 뭔가 그때 마침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어서 그 TV 방송에서 많이 소개되니까 네. 굉장히 그 로망 가지고 꼭 가고 싶다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1: 무작정 그럼 스페인으로 네, 가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름 만들어서 갔었죠. 제가
1: 그래요.
0: 그냥 안 보내주실 거잖아요. 부모님이
1: 와, 갑자기 아, 스페인에서 그래서, 뭔가 이제 일할 거를 찾으시고 굉장히 과감한 행보네요.
0: 저는 좀
1: 네, 대학생이 일본의 여학생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스페인에 살러 간 거잖아요.
0: 네네네네.
1: 신기하죠.
0: 거기서 오학을 하고요. 네. 올해 언어 했기 때문에 좀 빠른 편이었고 네. 언어에 있어서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1: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도 네. 또 이렇게 네. 하시는 것처럼 네. 스페인어도 또 네. 처음 맞닥뜨린 거잖아요.
0: 그렇죠. 물론 뭐 가기 전에 조금 준비했지만 거기서 거의
1: 그렇죠. 네. 완전 다르죠. 네. 가서 직접 하는 거는 네. 스페인이 근데 또 식문화가 워낙 발달했죠. 네. 네.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일본이랑은 좀 차이가
0: 일본하고 차이가 물론 요리법, 조리법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일본 요리를 뭐 아시다시피 그 뭐랄까 자연의
1: 네, 그렇죠. 재료에 충실한
0: 네, 그런 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스페인 요리도 약간 그래요.
1: 아.
0: 많이 양념을 안 넣고 네. 정말 제가 요리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게 소금, 오리볼, 토마토 아 소금, 오리볼, 마늘, 토마토 그거만 있으면 사실 돼요.
1: 그냥 그 재료 본연의 맛이 네, 너무 네네네네네. 좋으니까. 스페인 뭐 여행 저도 몇 번 가보면은 너무 타파스라 그래서 엄청난 종류의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스페인 요리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던데 그 많은 요리 중에 책에 실릴 요리 정하는 것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0: 그 타파스라고 하는 거는 스페인 요리 안에 있는 안주, 아피타이저 같은 술안주의 봄주에 돌아가니까
1: 네.
0: 고기는 그대 고기대로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그런 책도 냈었어요.
1: 안주
0: 타파스,
1: 책,
0: 네. 스페인 맞아요. 타파스라고. 고기는 고기대로 또 쓰 많은 끝이 없는 그 가지수가 있고 이번에 처리하는 거는 가전 요리예요.
1: 아, 스페인 가전 요리. 네,
0: 그러니까 먹을 끓이는 것도 있고 팬에서 아. 이렇게 볶은 것도 있고 뭐라고 할까? 가전. 그러니까 같이 나눠서 쉐어해서 먹고 식구끼리
1: 집에서 엄마가
0: 먹는.
1: 해주는
0: 그렇죠,
1: 요리.
0: 그렇죠. 그거를 좀 중심으로 메뉴 짰었어요.
1: 스페인 사람들도 집에서 밥 많이 먹나요?
0: 아니 뭐 그거는 한국이랑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외식이 좋아하다
1: 점점 많아지고
0: 있죠. 그런데 스페인은 그 타파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타파스만 먹는 그런 바를 그러니까 바 B-A-R 그래서 네. 바르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거기서 살짝 먹지만 그 외식이 많지만 보글보글 끓이는 그런 라면도 집에서 아, 엄마들이 많이
1: 뭔가
0: 하고.
1: 밖에서 에피타이저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본식을 먹는
0: 많이 먹어요.
1: 거기 사람들 되게 늦게까지 오래 먹잖아요. 네,
0: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번 먹어요 하루에.
1: 아, 네 번이나. 네, 아. 아, 저도 네, 예전에 스페인에 굉장히 여행 갈 때 밤늦게 도착했거든요. 네, 네. 10시 반 정도 도착해서 문 연 식당이 없겠지 하고 이제 친구랑 길거리 이제 나갔더니 그때 줄 서 있더라고요.
0: 아, 네네네. 네. 그런 제대로 된 레스토랑 9시부터 열어요. 지금도. 아, 저도 그렇구나. 애들이 어렸을 때 한번 갔다가 정말 몇 년 만에 또 코로나 후에 한번 가는데 네. 그때는 바꾸겠지 해서 갔더니 네. 똑같았어요. 레스토랑은 9시고 네. 8시 45분쯤 도착해도 못 돌아가요.
1: 아, 못 들어가요. 그, 이미 줄 서 있어요.
0: 네, 현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약하고 있어도.
1: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사실 먹는 거에 목숨 네, 거는 민족인데 네, 네. 스페인도 만만치 않은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진심 먹는 거에 진심.
1: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먹는 네.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이번 책 보니까 요리 외에도 그 음식 문화에 대한 정보도 참 많던데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 낯선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만약 그 나라의 식문화를 알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미리 좀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모르고 그냥 갑자기 타파스다라고 해서 딱 내놓고 먹으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1: 생소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네. 한국 음식 자기가 맨날 먹었던 거랑 비교하고 이거 맛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스페인인데 뭐네요라고 알고 있으면 훨씬 그게 맛있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네. 그 의미로 저는 좀 그렇죠. 식문화를 많이 좀
1: 식문화 역사.
0: 알려줄 수 있게끔
1: 네, 역사 이야기도 좀 있고 네네네. 또 식재료 이야기 굉장히 많던데요.
0: 네, 네. 네. 식재료도 알아야 되니까.
1: 네. 그러니까 이태리처럼 스페인도 올리브오일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사실 스페인 올리브오일이 훨씬 더 맛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0: 강해요.
1: 네. 네. 더 올리브 향이 강하니까. 네. 네.
0: 그 분전인데요. 몇 개더라고 지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는 500은 몇 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4,000개인가? 그러니까 온 세계 올리브
1: 온 세계 나무. 네.
0: 근데 스페인 거는 좀 매워요. 매운 게 많아요.
1: 예, 뭔가 우리 예, 입으로는 좀 씁쓸하다는 거죠?
0: 네, 씁쓸하고 예. 여기 목 넘기기가 네. 되게 매운 맛이 있어서 한국 분들이 그게 또 맛있다, 좋다 생각하는데
1: 우리 매운 것도 좋아하니까
0: 예, 근데 이태리나 그리스 가면 되게 밋밋한
1: 부드럽죠?
0: 예, 예. 부드러운 게 있는데 그거는 그게 뭐 유효 기간 지나서 그렇다 매운맛이 빠졌다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분종기
1: 원래
0: 때문에.
1: 품종이구나
0: 아니면 파란색 때 올리브를 자축하느냐 익어서 완숙되면 까맣게. 그게 까맣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하는가 그것도 식문화 차이기 때문에
1: 그쵸.
0: 그거를 알면서도 올리브오일을 사면 그게 다르거든요
1: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약간 매콤한 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가 또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네. 요리마다 다 올리브오일을 네. 다르게 써야 되니까
1: 맞아요
0: 네, 네.
1: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 표지가 정말 스페인 태양처럼 강렬하고 이제 아래 보면은 초록색 글씨로 히데코 네. 스테이블 2라고 되어 네. 있는데
0: 네, 네, 네.
1: 원이 작년에 났던 일본 요리.
0: 요리. 네. 저의 진짜 전체선을 네. 찾아가는.
1: 그렇죠.
0: 네. 막, 네. 네. 제가 한식은 정말 오랫동안 배웠는데 일본 요리 사실은 제가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1: 아, 그래요? 아니, 아 근데 아버님이 요리사셨으니까.
0: 아, 네네. 근데 그 네. 많은 그 한국 그 친구들이 일본에 일본 요리 배우러 유학하는
1: 맞아요.
0: 그런 거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맛을 기억하고 그냥 뭐 진짜 그 나오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거로 하는 거니까
1: 본능적으로
0: 뭐, 네네 그러니까 칼세키 요리 이런 어려운 거는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 막 뭐
1: 네, 뭐 집에서 뭐, 하는
0: 뭐,
1: 가정
0: 돌려갖기 뭐 이런 네. 거는 안 하고 돌려갖기는 하셔도 되는데 그걸 그지 집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음식들 중심으로
1: 그것도 의외인데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먼저 배운 요리가 스페인 요리였다는 것도 너무 네, 독특한 네, 네, 것 같고 네. 근데 또 히데코 씨도 모르게 스페인 요리 안에 그 일본 문화도 은근슬쩍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히데코 씨가 만든 스페인 요리는 원래 스페인 요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
0: 물론 네, 그렇죠 네. 제가 뭐 스페인인의 뭐 빗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도 아니고 한식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라 보니 저만의 해석이 돌아가는 거죠
1: 그렇죠 예. 네. 사실 어떤 분야든 그 일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는 히데코 씨 음식에 대한 철학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책이네요. 그렇죠.
0: 그래서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고 히데코의 일본 요리였고 일반적인 스페인 요리나 일본 요리 책이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그 요리하기 위해서 뭐 저는 공부도 하고 뭐 배우고 뭐 연습도 하고 뭐 학습도 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1: 그렇죠.
0: 그 책

0: 요리 교실 레시피 잘 때도 그렇고.
1: 그렇군요. 예. 사실 요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히데코 씨는 가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2: 네.
1: 요즘에 또 갈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스턴트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가정식이 참 귀하고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2: 그 생각은 그러니까 가정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는 한 몇 년 꽤 됐어요.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코로나 전부터 좀 그러니까 제가 아들 두 명 있는데 그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집을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집에서 밥 먹는 시간보다 밖에서 밥 먹는 시간 많아지면서 많아지죠.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함. 아들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먹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한 7, 8년 전부터 되게 그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아 이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제가 뭔가 캠핑 같은 거 하고 싶어도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1: 네.
2: 윤주영은
1: 같이 할까요 우리?
2: 그래서 기업에도 한번 그렇게 제안도 네. 해봤는데 뭔가 그 얼음발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말 게랑 뭐 한국에서 뭐 있잖아요 된장 간장
1: 네,
2: 뭐
1: 고추장
2: 자취 하는 친구들도 뭐 그런 거 엄마가 보내서 있을 네, 거 아니에요.
1: 네,
2: 그거 뭐 예를 들면 당근 하나 요즘도 그렇게 파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 와서 하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는 당근 그러니까 한 묶음이 너무 많아서 네. 혼자서 밥하기가 너무 힘들다. 비싸고 많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나름이고 그게 모르니까 그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도 좀 예를 들면 당근 한 봉지 샀는데 그게 다섯 개 돌아가 있어. 그러면 2주 내내 아니면 당근 냉장고 넣으면 한 네. 2주, 3주 가요.
1: 그쵸.
2: 그러면은 그거를 나눠서 어떻게 뭘 메뉴 할까. 그런 요리책도 진짜 심각하게 좀 생각했거든요.
1: 아.
2: 예를 들면 1kg 고기 쌌다. 네. 세일을 하고 있는데 사왔는데 자, 이 1kg의 돼지고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소분해서 뭐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이거 하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이거 하고 이렇게 레시피 주면은 애들이 하지 않을까?
1: 그렇죠.
2: 근데 그게 처음에 너무 힘든데 하다 보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스페인에서 사실 자취 생활 처음에 스페인에서 했기 때문에
1: 네.
2: 처음에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죠.
1: 훨씬 맛있고 건강하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맞아요. 요즘에 좀
2: 훈련시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아, 진짜 할 일이 무궁무진하네요. 네. 유리책은 또 사진이 참 중요한데 사진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 네.
1: 그 책에 실린 사진 촬영 위해서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고요?
2: 지금 77개 레시피 있잖아요.
1: 네.
2: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근 한 번지 사면 그 당근으로 나눠서 쓰는 건데 한식이 아니라 보니 그 네. 특별한 재료들이 있어서
1: 그렇죠
2: 그 수입 업체들이 있어요 스페인식 자재 수입하는
1: 그런 요즘 많아졌죠
2: 네네네
1: 네.
2: 그래서 뭐 하면서 어쨌든 쌍 작업은 아닙니다
1: 맞아요 네, 정말 네네. 정성과 정말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네네. 책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스페인 음식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요리책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의 저자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2: 누르바리치라고 하는 도쿄라고 하는
1: 네.
2: 그 노래가 도시? 있는데 제가 막 혼자서 막 설거지 하거나
1: 네.
2: 요리하거나 요리 수업 준비하거나 이럴 때 좀 드는 좀 약간 도쿄니까 제가 네. 학생 시절 지냈던 도시이기도 하고 예, 하면서 좀 움직일 때 듣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네, 오늘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의 저자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석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지역마다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스페인 경우는 어떤가요?
2: 스페인도 당연히 그렇고 스페인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명하는 데가 일부고 이쪽에 포르투갈 쪽에는 네소양? 네소양 명하고 네. 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네. 남쪽에는 물론 지중해하고 이거가지만 이쪽에 남쪽 내서양 아, 참치 네. 그런 그쪽에
1: 네. 그 뭔가 바다, 어종, 생산 바다가 어종이 다르네요.
2: 세 군데 정도 나눠지니까
1: 다양한 어종이
2: 그렇죠. 그리고 내륙도 되게 크기 때문에 마드리드 중심으로 하는 그쪽의 내륙이랑 음식이 너무 달라요.
1: 네.
2: 근데 그거를 좀 살려고 이 책에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1: 거기 왜 항상 막 그 분리 독립 운동 하는 것처럼 아, 자기네를 막 한 도시를 그쵸. 한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네.
2: 그 자치주가 네. 카타루니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있는 데도 그렇고 네. 바스크도 그렇고 언어가 달라요. 완전히.
1: 그러니까는 네. 음식이 완전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가 네. 다르니까. 네. 네.
2: 근데 기본은 마늘, 올리브를 소금이에요.
1: 아, 양념은 근데, 네, 마늘, 그, 올리브, 소금. 네,
2: 아니면 그런 고기 같은 거 쓰는 부위나 아니면 소시지, 그 조리소 소시지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 양념이 다른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같은 비슷한 토마토 같은데 거기는 그냥 빵에다가 그거 하나 긁어줬을 뿐인데 네, 네, 왜 이렇게 네. 맛있을까요?
2: 드셔보셨어요?
1: 네. 맛있죠. 너무 단순한데 맛있어요.
2: 이런 오늘 같은 그 무더운 날씨에 꼭 생각이 나는데 바타보다.
1: 네.
2: 근데 그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의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책에 실었는데 마드리드는 이쪽에 남쪽에는 토마토 갈아서 예. 거기에 양념해서 그거 위에 얹어서 먹거든요.
1: 네.
2: 근데 저는 처음에 접했던 게 바르셀로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좀 큰 캄파뉴 같은 네. 그런 빵 살짝 구워가지고 마늘을 이렇게 문질러요.
1: 마늘을 빵에다가.
2: 그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문질러요. 그 단면 잘라가지고. 근데 그게 살짝 그 주변만 이렇게 그 빵에 이렇게 숨이 들게 하는데
1: 네.
2: 그다음에 거기에 소금이랑 올리브오일 뿌려서 먹는데요. 그냥 그게 한 100점 먹었어요. 그 위에 하몽 같은 거 얹어서 먹고.
1: 그게 보니까 개미지옥이더라고요.
2: 한
1: 입 먹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먹으면은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계속 먹게 돼서 다음 음식을 못 시키기 그쵸.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2: 네. 탄수화물 많이
1: 그러니까요.
2: 네네. 예. 하몽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고.
1: 더 맛있고. 네. 하몽도 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2: 네. 예. 맞아요.
1: 스페인 음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빠에야 떠오르실 것 같은데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네. 그렇죠. 세계적으로 뭐 빠에야가 아마 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됐을 거예요. 지존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빠에야라고 알고 네. 갔고 거기서 먹은 것도 빠에야였지만 바르셀로나 살면서 제가 사실 빠에야보다 맛있다라고 느꼈던 게 그 오징어 몽물에 몽물 돌아가 있는 새까만 밥인데 아로스 네그로라고 해요.
1: 그거는 빠에야라고 안 하나요?
2: 다른 방법으로 만든 거죠. 고문색 밥이라고 해서 아로스 네그로인데
1: 네.
2: 그게 오징어 몽물이랑 오징어 또 있어요. 하얀 거 이렇게.
1: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오징어 몽물 빠에야라고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2: 그러니까 빠에야 팬으로 만들 거 있잖아요. 네, 손잡이 그거로 그 오징어 몸으로 만든 빠에야가 되고 제가 먹었던 거는 좀 죽죽하고 스프 같 약간 이태리 리조트
1: 죽 같은 느낌
2: 네, 리조트 같은 거였는데 그거는 아예 냄비 막 혼자서 시켰으니까 그때는 그 스프 접시 같은 데 네. 담아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 아리오리라고 마요네즈 그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네. 마요네즈처럼 만든 있는 그거를 이거 얹어 넣으면서 먹는데 그게 되게 그 좀 마요네즈 맛있잖아요 밥이랑 마요네즈
1: 아니 제가 네. 그거를 어디 가서 시켜서 먹어봤는데. 네. 저는 그것도 빠에야인 줄 알고 이 집 빠에야는 왜 이렇게 물이 많아 그러면서 먹었는데 그게 아예 다른 요리였군요.
2: 네, 어디서요? 한국에서?
1: 아니요.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네, 그 진짜 그 마요네즈 같은 걸 주더라고요.
2: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먹으면. 먹어야지 네. 약간 그 미린이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잡아주고.
1: 먹으면서 물이 너무 많은데 하는데 이게 엄청 양이 많은데 계속 먹게.
2: 그거는 아마 그 네. 멜로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있거든요. 그 완전히 바삭 보슬보슬하는 그 빠에야 있고
1: 네.
2: 그다음 멜로소라고 하는 그 약간 리조또 죽 같은 거. 그다음에 갈로소라고 해서 국밥 같은 게 있어요. 그 스프도 많고.
1: 아예 국밥처럼.
2: 그 쌀이 이렇게 떠있는 거예요.
1: 근데
2: 그게 저도 수업에서 다 하는데 다 수강생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네네.
1: 죽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죽 안 먹고 또 꼬들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와 그렇군요. 스페인도 그러니까 결국 쌀을 이용한 음식이 맞네요.
2: 네, 맞아요. 쌀뼈 뼈 농사가 뼈 농사 맞죠?
1: 네, 뼈 농사.
2: 그 이슬람 문화에서 네. 왔대요. 네.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이베리아 반도에 옛날에 왔던 정말 그쵸, 몇 세기, 그쵸. 뭐 5세, 6세기 막 이때쯤 왔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게 쌀. 그래서 발렌시아라고 그 지중해 명한데 쌀뼈 신고 간 거죠.
1: 근데, 아, 그래서 발렌시아식. 그 네, 바에야가 네, 네. 유명하군요.
2: 거기가, 네, 거기가 사실은 탄생지죠. 네. 바에야가. 근데 다른 쌀 요리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네. 냄비로 하는 거.
1: 네.
2: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시문화를 네. 알아야지.
1: 그렇죠. 그렇죠? 네. 벌써 네. 오늘 배워보니까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 또 막 바로 잡아지네요.
2: 네. 네. 네.
1: 또 우리 한국 음식도 마늘이 안 빠지는데 스페인 요리도 참 마늘을 많이 활용해요.
2: 네. 마늘은 모든 레시피는 아니지만 꽤 많이 돌아가는데요. 양이 달아요.
1: 아.
2: 한국은 제 생각은 다진 마늘이 한 큰술 돌아가야 제맛이 나고
1: 네.
2: 그렇게 넣으면 스페인 요리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 진짜 하나를 딱 그렇게 으깨서 볶을 때 넣거나
1: 네.
2: 아니면 아까 빵 이렇게 고슬 때 넣고 넣거나 예. 그러니까 향 날 정도
1: 아.
2: 아니면 조금 그 간질맛 네. 내기 위한
1: 그러니까 뭔가 이 마늘 향이 다가 되면 안 되는 뭔가 그렇죠. 살짝 네네. 정말 감미로 같은 네네. 그런 네네. 느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약간 때려 넣는다 그러죠
2: 저는 네. 한국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다 생각합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넣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많이들 하시니까 또 그 외에 또 스페인 요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소금, 올리브오일, 그다음에 마늘,
1: 네.
2: 그다음에 토마토인데
1: 네.
2: 약간 하브도 있고 파슬리 허브. 뭐 이런 파슬리 아. 특히 파슬리 이태리 파슬리 필요하고
1: 그쵸.
2: 그다음에 사프랑.
1: 사프랑 리조또 할 때 하는 노란 거.
2: 꽃 수수.
1: 꽃의 수술.
2: 응. 그거를 네.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 모이는 게 그게 크로카스라고 하는 하브.
1: 그게 엄청 비싸잖아요.
2: 예, 네. 2g 지금 요즘 물가가 올라가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1g이 3만 원 정도였어요.
1: 아, 1g이
2: 거의 큰 값이죠.
1: 그렇네요.
2: 네, 네, 네.
1: 근데 그게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 향을 지배해버리니까.
2: 예, 네, 근데 그것만 넣어야 되고 또 스페인 요리에 사실 사프란보다 또 많이 쓰는 게 있는데
1: 네.
2: 파프리카 파우더.
1: 아, 빨간색 파우더.
2: 네. 피미엔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파프리카나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 고추 있잖아요. 붉은 네네. 고추. 그거를 훈연해서 말리고 갈아진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1: 맞아요.
2: 그냥 고춧가루 그냥
1: 저도 햇빛이, 그게 있는데 네. 그거 하면 연기 냄새 나더라고요.
2: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느끼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가 또 돌아가야 스페인 요리가 돼서.
1: 아,
2: 그래서 사프라 넣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향이 없어지니까 안 넣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쓰게 되면은 스페인 요리 잘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2: 네네.
1: 자 오늘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 저자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추천곡도 만나볼게요.
2: 네. 이거 제 나이가 알 수 있는 제가 네. 소개도 있었지만 제가 연세 대학원 다녔거든요.
1: 네.
2: 그게 90년대 다녔는데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대 전문까지 걸어가는 네,
1: 꽤 긴 길이 있죠.
2: 네, 거기 신촌 라고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스피커에서 그러니까 그 음반 파는 그때는 음반 파는
1: 길가에서 이렇게 막 팔았잖아요.
2: 아, 네, 네, 맞아요.
1: 네, 울려 퍼졌죠.
2: 그러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때 제가 신촌 거기 골목이 명물골 걷고 있는데 그 노래가 들리니까 되게 그때 노래방 제가 노래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네.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이걸 신청합니다.
1: 네. 이 곡을 들으면 그때 대학원 때 추억이 생각나겠네요. 일기예보의 좋아 보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네, 현재 유리교실 구르메 레브크헨 운영하고 계신데 이 구르메 레브크헨은 무슨 뜻인가요?
2: 구르메는 그 고메, 그러니까 미식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레브크헨은 그 독일어인데 네. 제가 독일어학과였으니까 그래서 독일어가 되는데요. 생강 과자,
1: 그 진짜브레드 과자.
2: 진짜브레드.
1: 아, 그거 혹시 사람 모양 과자 말하는
2: 사람
1: 건가요?
2: 사람 이렇게 되는.
1: 크리스마스 때.
2: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아니면 독일에서는 그 먹는 것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약간
1: 모양처럼
2: 잔식하는
1: 맞아요.
2: 것도 있고.
1: 큰 것도 있고.
2: 네네네. 그 크리스마스 마켓 할 때 겨울에 그런 매장.
1: 거기다가 이렇게 막 꾸미잖아요. 크림
2: 아, 맞아,
1: 같은 거 뿌려가지고.
2: 네.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 셰프인 아버지에 따라서 독일을 좀 살았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기억이 되게 남아서 이거 90년대 인가? 그때 이메일 시작했을 때 네. 메일 아드레스가 이거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레브크헨.
1: 그때 메일 아드레스가.
2: 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가
2: 네,
1: 이제
2: 네,
1: 레브크헨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요리교실 이름이 네. 됐군요. 진짜 그 양력이 아까 뭐 잠깐 소개한 것도 굉장히 특별한 양력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뭐 독일어 전공하시고 스페인에서 또 지금 한국으로 또 귀화를 하셨단
2: 네,
1: 말이에요.
2: 네.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런 양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리를 또 소화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스페인 음식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맛있었어요?
2: 처음에 스페인 갔을 때 저한테는 제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운 거 지금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네. 익숙해졌지만 네. 매운 거 안 됐던 것 같아요.
1: 일본은 매운 거 별로 없잖아요.
2: 네. 네. 그래서 매운 거 안 됐고 근데 저희가 또 일본 음식 중에 간장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간장 절임 한국 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일본의 간장 절임 저는 별로 안 좋아서 수시나 회 먹을 때도 저는 간장 거의 안 소금 뿌리거나 막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싫었었거든요. 엄마가 네. 집밥하면 네. 그 간장 요리는 좀 저 안 먹을래 막 이랬었는데 스페인 가니까 간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금하고 오리브유하고 토마토만
1: 그렇네요.
2: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맞았었어요 음식이.
1: 와, 보통은 애들 밥 안 먹으면 간장에다 비워주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미식이 발달돼 있어요.
2: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소는 좋아하거든요. 된장은 또 좋아하고
1: 그렇군요.
2: 그래서 좀 입맛에 맞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 가서 그 전에 조금 잠깐 독일에 유학도 가서 독일에서는 바타를 막 그렇게 씻고 먹었거든요.
1: 네.
2: 바타
1: 엄청 먹죠.
2: 네. 진짜 돈도했었죠. 돈 했는데 스페인 가니까 빠지더라고요. 오리브오일만 먹고 있으니까.
1: 그렇죠.
2: 20대 때. 네.
1: 와 정말 전 세계 음식 섭렵하셨네요.
2: 아니면 중국은 안 가서 제가 중국에 한번 가야 되나 봐요. 네.
1: 그렇죠. 네. 중국 동남아 이쪽은 아직 네. 안 가셨는데.
2: 네. 동남아는 갔었어요. 네. 동남아는 좀 음식도 제가 좋아해서 가는데 갈 일주일 정도는 아니고요.
1: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요리를 보면은 아 이거 먹으면서 진짜 술 한잔 하고 싶다. 특히 와인 마시고 싶다 하는 네.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그 이번 책에서 와인과 함께 즐길 만한 요리 추천할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2: 빵이하고 네. 빵콘 토마테라고 네. 그 바게트에 토마토 네. 문지른 거 그것도 진짜
1: 그거는 뭐
2: 그 위에 치즈
1: 와인 한 병 혼자 먹는 닭이죠.
2: 예. 빵 먹고 그거가 네. 제일 쉽고 그다음에 네. 요 책에 그 해물파도 있는데 네. 조개볶음
1: 그러니까
2: 그거는 나오는 조개 있잖아요. 바지락도 괜찮고 네. 모시도 괜찮고
1: 제철 조개
2: 네 마늘하고 파세리 이태리 파세리가 뭐 없으면 그냥 그 보글보글한 그, 그 일반 파세리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괜찮아요. 다 줘서 그다음에 소금 그거만 있으면 돼요.
1: 그거를 먼저 그냥 이렇게 데친 네. 다음에
2: 하고 그다음에 바질 그럼 하브를 마지막에 넣고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1: 그냥 조개가 입 벌리

0: 면은 네. 그때 파슬리 탁 던지면 네. 되는
1: 근데
0: 건가?
1: 알리오리랑 어. 여러분 하잖아요. 그 이태리 요리 몽골에. 네.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아. 그 몽골에는 와인 넣잖아요. 네. 스페인 요리 와인 넣는 음식 많진 않아요.
0: 뭐 신기하네요.
1: 오리브유랑 마늘로 뭔가 베이스 만들어서 거기서 생선 굽고 육수 내거나 그런 네. 식으로.
0: 그거는 화이트 와인하고 먹어야 되겠다.
1: 네, 화이트 그쵸? 와인. 나 마시지만은 요리에 쓰는 거는 그러네요. 제가 많이는 네. 레시피도 안 썼던
0: 이태리하고 좀 다른 점이네요. 예. 와, 정말 요리 얘기 하다 보니까 코너 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1: 코너 만드실 거죠?
0: 네, 그러니까요. 예. 그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만든 사람에 따라 그 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예. 초보자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 그 말씀드렸지만 그 조개볶음. 스페인식 조개볶음. 네. 그다음에 책에서 만약 찾는다면 네. 도미 오븐구이라고 도미를 네. 세일하는 거. 그 마트 좀 늦은 시간 가면 네. 좀 세배해요. 네. 그러면 그런데 한 마리 사가지고 내장 떼고 그 뭐죠? 네. 그 지느러미인가?
0: 요즘에 내장 떼달라고 하면 떼주니까.
1: 그리고 요 비늘 이거만 처리하라고 해서 사와서 도미 소금만 있으면 돼요. 소금 완전 소금 싸서 오븐 팬으로 할 수가 있긴 해요. 그 새우 소금 조리 네. 그
0: 소금 볶음, 끓이고
1: 네.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가스파초 아니면 살모레호라고 하는 토마토 수프 그거는 믹사기만 있으면 되니까.
0: 아, 그건 차가운 수프죠.
1: 차갑게. 두시는데
0: 지금 계절에 너무 좋죠.
1: 네네네. 해놓고 며칠 한 2, 3일 그냥 냉장고에서 두고 두셔도 되니까 지금 이런 그 참맛 때 좀
0: 참맛 때 좀 상큼하고 네, 뭔가 네, 이렇게 네, 깨어나는 네. 음식 네, 카스파초 그렇군요.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어지고 또 계속 요리 얘기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어느덧 네 요즘 건강 관심 많잖아요. 네. 그 지중해 음식이 건강에 또 그렇게 좋다면서요?
1: 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제가 지중해 요리를 그래서 그 13년 전에 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건강, 그 지중해 요리가 그 재료가 좀 토마토, 마늘, 오리브오일 예. 그게 마음에 좋다 하면서 좀 오리브오일 이제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쵸. 한국에서. 근데 그때는 뭔가 아는 사람 알고 뭐 반서나 이런 데서 소개될 정도인데 요즘 제가 보니까 되게 그게 보급
0: 요즘에는 눈 보급? 뜨면은 올리브 마시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1: 네. 되게 빨리 네. 전착해요 한국 사람. 근데 맞아요. 보급화돼가지고 그 일상화된 것 같아요 공간이. 그게 참 좋아 저로서는 참 좋은.
0: 그렇죠. 네. 건강 좋은 건데 우리 네. 다 같이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히데코에게 요리란 무엇일까요?
1: 제가 이 책을 스페인 요리책이 그 사인할 때 그 지금 말을 되게 사인할 책이 나올 때마다 좀 사인하는 말이 좀 되게 제 고민하거든요. 어떤 메시지 되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하는 몇 개 있는 중 하나가 사람을, 그러니까 인생 사람을 네. 이해하는 언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요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언어다.
1: 요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언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언어가 된 거죠. 저한테는 언어가 됐었던 거고 요리가 있어서 한국에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네. 제가 원래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네. 좋아했으니까 기자도 되고 싶었고 그런 건데 그 좀 쉽게 사람이랑 섰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섰던 하기 위한 수단?
0: 그렇죠. 네. 뭐 이, 가장 그, 좋은 수단이고 네.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예.
1: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네.
0: 히데코에게 요리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 추천곡은 네. 못 들어보겠지만 원래는 어떤 곡이었나요? 어떤 곡이었나요?
1: 못 들어보는 건 예. 저기 네. 프레디 마큐리랑 몬세랏 가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두 면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네. 개막식 할 때 불렀던 노래 거든요. 그때 제가 프레스 그때 그 도쿄 신문에 프레스 그거 통신원 했으니까 20대 초반인데 참 중반인가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들었을 거예요.
0: 아니에요. 이제 요리책을 사신 분들이 이 곡을 틀어놓고 스페인 요리를 하면 됩니다.
1: 이거들 바르셀로나 계속 말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가끔 생각이 나면 제가 들어주는 노래거든요. 네.
0: 아 오늘 스페인 음식 이야기 또 문화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또 곧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 저자 나카가와 히데코 선생님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국밥집에서 박승우. 허름한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다 보면 그래도 사는 게 뜨끈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장난 시계와 삐걱거리는 의자와 비스듬히 걸린 액자가 다정하다는 생각이 든다. 뜨거운 국밥 한 숟갈 목젖을 데워오면 시린 사랑의 기억마저 따뜻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로움도 쓸쓸함도 다 엄살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자리 모여 앉아 제각각의 모습으로 국밥을 먹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낯이 익었다는 생각이 든다. 소주 한 잔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며 구겨진 날들이 따뜻하게 펴지고 있다. 이런 게 밥 한 그릇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겠죠? 박승우 시인의 국밥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시각장애인 로버트가 친구의 남편인 나에게 대성당을 그려달라고 하자 마침내 소설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장면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사내의 손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의 손이 연필 한 자루를 쥐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거대한 지붕을 만들고 높은 창문을 그려넣습니다.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나의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끈기 있게 따라가며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서먹했던 거실은 어느새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멜로디처럼 어우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행렬이자 단 한 번도 타인을 진심으로 품어보지 못했던 남자가 마음의 성당을 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속삭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게. 나는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이 찾아온 세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그 순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넓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가 묻습니다. 어떤가 보고 있나?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된 거대한 대성당을 마음으로 품안 가득 느끼며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로 고백합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 타인의 손을 잡고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대성당은 묻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건네는 손길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대성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거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시각장애인의 독서가 많이 수월해졌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각장애 아동도 마찬가지일까요? 특히 시각장애 유아의 경우 본인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어른이 읽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 그림책의 글자 위에 투명한 점자 스티커를 붙여 만드는 점자 라벨 도서가 유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수요는 적은 대신에 그 일반 도서보다 돈이 많이 든대요. 제작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점자 라벨 도서를 만들려는 출판사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2026년도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 라벨 도서 제작 배포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자사에서 발행한 그림 동화를 최대 3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글자가 없는 그림책이나 페이지당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책은 제작 특성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접수는요, 7월 13일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면 됩니다. 점자 라벨 도서는 시각장애인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가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비장애 친구와 같은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7월 9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사라 바렐리스가 부릅니다. 러브송.

우리는 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어린 아이들은 놀이동산에 가면 배가 고픈지 아니면 집에 갈 시간이 됐는지도 잊은 채 놀이기구 타는 데만 푹 빠져있죠. 자,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고형 마트인데요. 워낙 다양한 물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저거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겐 넓은 매장과 또 빽빽한 진열대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창고형 마트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잠시 뒤 지석봉 센터장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 때문에 건강관리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여러 불편이 따르다 보니까 작은 질환도 더 크게 병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평소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을 하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한 생활습관 강좌가 열렸다고 해서 우리 정순이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보겠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최유리가 부릅니다.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동안 전통시장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네.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창고형 마트.
1: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정과 맛 그리고 멋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최근 개량 공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도 아케이드 천장이 만들어지고 이 안개같이 물도 뿌려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쾌적하고 시원하게 장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어컨이 가동되는 마트보다는 더운 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오늘은 더위를 피해서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마트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창고형 마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시원한 마트 구경 떠나보시죠.
0: 창고형 마트.

0: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1: 네, 창고형 마트는 일반 대형 마트에 비해서 다량의 물품을 대형으로 판매하는 곳인데요. 라면을 예를 들자면은 네. 뭐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뭐 다섯 개나 4개나 5개 정도 멀티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은 창고형 마트에서는 아예 박스, 상자로 판매를 합니다. 참치 캔 같은 경우도 뭐 일반 마트에서는 개별 또는 뭐 많아봤자 한 3, 4개 네. 묶어서 판다면은 이거 창고형 마트에서는 최소 8개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제가 놀랬던 거는 오이 피클을 한번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해 한 상체 반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걸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 개당 가격은 일반 마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기도 합니다. 대가족 단위의 생활용품이나 또 단체 캠핑 그리고 단체 모임을 할 때 쓸 것들 사실 때는 창고용 마트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창고용 마트와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창고용 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0: 네. 센터장님도 창고용 마트 이용하시죠?
1: 네. 네. 외국계 기업인 C마트 이제 양평동점이 제가 양평동에 살아서 네, 저희 집과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여가지고
0: 예.
1: 네, 종종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데요. C마트는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크다는 뭐 양재동 그리고 뭐 상봉 그리고 고척, 광명, 일산 등 뭐 수도권에도 몇몇 곳들이 있습니다. 이 C마트는 연회비를 내는 그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카드는 가족인 경우에 최대 2명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연간 회비는 한 4만여 원 정도 됩니다. 저희 부부는 필요한 물품들을 그냥 산책 삼아 슬렁슬렁 갔다 오는 편인데요. 그때마다 필수로 구입하는 아이템은 냉동 딸기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가격은 한 1만 원대 뭐 12,000원 정도 3,4,000원 정도 하는데요. 양이 아주 푸짐합니다.
0: 엄청 크죠.
1: 네. 네. 실물 딸기나 뭐 블루베리 가격을 보면은 이곳 냉동 제품이 얼마나 싼지를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여름철 빙수를 만들어 먹거나 다른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데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0: 저도 그 블루베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창고형 마트에서 혹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 있을까요?
1: 이곳 마트를 둘러다 보면요.
0: 네.
1: 카트에 생수를 아주 잔뜩 싣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자사 제품으로 이제 2리터 6개가 3,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수기를 안 쓰는 분들은 이 생수들을 많이 사들고 다니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는 감자를 이렇게 잘게 다져서 납작하게 만든 해시브라운이라고 있잖아요.
0: 네.
1: 이 개당 한 300원 정도 꼴인데 20개로 묶어서 파니까 한 6,0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하고요. 또 전자레인지 팝콘 같은 경우도 개당 한 450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많이들 사가시는 것 같고요.
0: 네.
1: 뭐 식자재 외에도 의류나 공산품, 전자제품도 판매를 하는데요. 전자제품인 경우는 2월 상품들을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았고요. 수입 제품이나 자사 제품들은 비교적 싸지만 국내 제품은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할인 행사하는 제품들이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요. 할인 시기를 잘 이용하신다면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 플랫폼에 보시면은 매주 할인 제품만 소개해주는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0: 네.
1: 방송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크리에이터 아주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1: 네.
0: 네, 이런 창고형 마트 저도 몇 번 이제 와이프랑 갔는데.
1: 네.
0: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물건 딱히 사지 않아도.
1: 네.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정말 있고 저희들
0: 네.
1: 입장에서는 핸드 쇼핑. 그러니까 뭐 눈으로는 못 보지만
0: 네.
1: 만져보는 재미도 있긴 한데요.
0: 있고, 네.
1: 네. 한창 구경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배가 좀 고프게 되잖아요.
0: 출출해지죠.
1: 네. 그래서
0: 네.

0: 이거 창고형 마트에서도 이 푸드 코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주 가는 양평점은 테이블이 없지만 다른 지점 같은 경우는 푸드코트에 그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 저 양재 갔는데 테이블 있던데.
0: 그러니까
1: 양평은 없군요.
0: 네네. 이거 원래는 있었는데 한 7, 8년 전에 리뉴얼 하면서 없앴더라고요.
1: 네네. 네.
0: 이거 푸드코트에서는 핫도그를 꼭.
1: 저도 이거 먹었습니다.
0: 네. 2,000원에 미국식 네. 핫도그 하나하고 탄산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컵을 주는데 이건 무한으로 계속 먹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떡볶이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데 3,500원에 삶은 달걀이 들어있고요. 또 밀떡 국물 떡볶이
1: 맞아요.
0: 예, 맛입니다. 네. 작은 김말이도 이제 들어 있어가지고 구성이 나름 또 알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네.
0: 외국계 기업에서 표현한 떡볶이 맛 한번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고형 마트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또 피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1: 그쵸?
0: 텐데요.
1: 네.
0: 어마어마한 크기의 한 6조각이 한 판인데요.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됩니다. 치즈 피자, 뭐 불고기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등이 있는데요. 정말 잘 먹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외국계 창고형 마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창고형 마트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창고형 마트는요. 이 T마트가 대표적이고요. 이쪽은 좀 지점들이 많고 그 외에 V마켓이나 또 M브랜드도 있습니다만 지점 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갔던 곳은 T마켓을 좀 소개를 하고 저희도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마곡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1: 네.
0: 이곳은 그 마곡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하 2층을 한 층을 통째로 이제 사용해서인지
1: 한 층만
0: 네네 어마어마하게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이곳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과자들이 제일 먼저 저희를 반겨줬고요. 여러 개가 묶여져서 판매를 저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빵이 있었는데요. 이 베이글 12개가 6,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정말 싸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식빵이 세 봉지에 묶여서 한 그 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어가지고 이것도 저희 카트에 실었습니다. 요즘에 그 작년에 두바이 쫀득 쿠키 이어서 뭐 여러 또 인기 음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우베로 만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베 크림을 들어간 빵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카트에 모두 싣고 싶었는데 좀 삶느라고 힘들었었습니다.
1: 네. 아, 맛있나 봐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우베.
0: 네네.
1: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0: 네.
1: 혹시 또 T마트 인기 품목에 다른 것도 어떤 거 있나요?
0: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냉장, 냉동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나오는데요.
1: 네.
0: 인기 제품으로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이렇게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것. 그 제품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또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꾸준하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인근에 사는 제 지인이 자녀가 3명인데요. 이곳에서 저렴하게 고기를 사다가 맛을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냉장 돼지고기 제품 판매하는 곳에서 줄을 서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식자재 외에도 뭐 의류나 이불 그리고 여러 공산품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장 보다 보면은 반나절 금방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 과일 야채실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트 한 곳에 별도의 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곳에 들어갔더니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좀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선

0: 이 우베는 필리핀에서 많이 먹는 그런 보라색 참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1: 네.
0: 자색 고구마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견과류 맛도 뭐 고소한 향이 좀 난다고 하는데요.
1: 되게 독특하네요.
0: 네.
1: 네.
0: 주로 먹던 음식이 아니어서인지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잘좀 모르게 경험을
1: 네.
0: 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주문을 일일이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좀 편했는데 우리나라 맛 트는 또 기계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곳의 창고용 마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C사는 연회비가 있고 결제할 때 현금 또는 특정 카드를 사용하셔야 하지만 환불 등이 매우 편리하고요. 또 수입 제품이나 자사 제품을 이용하면은 엄청 싸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T사인 경우에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회비 없이 이용을 할수 있고요.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고기나 과일, 채소 등 신선 제품을 이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또 이용하시기 좋고 직원들의 또 친절도도 되게 아주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1: 좋네요.
0: 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창고용 마트 이용하실 때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2: 위아더 나잇이 부릅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한 가족 책장. 나에게 조용히 용기를 북돋워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친정 어머니였다. 당시 시내에 위치한 친정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는데 어머니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셨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용기를 내라 라든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와 같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항상 말없이 세탁물을 정리해 주시든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해주시곤 했다.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 기운 내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나는 법이다. 물론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이 세상에는 너보다 더 괴로운 사람도 많아 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지켜봐 주는 것,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것, 오히려 그리하는 편이 훨씬 더 따뜻한 위로가 됐다. 어머니는 당신께서도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언제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딸을 지켜봐 주셨다. 돌이켜보면 노부유키가 태어난 직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해 주신 분도 바로 어머니였다. 자신의 딸이 어머니가 된다는 기쁨은 역시 여성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기분일 것이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노부유키의 어머니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우리 모자는 문자 그대로 비틀비틀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일기를 보면 매일같이 불안을 호소하긴 했지만 조금씩 내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용기가 싹트기 시작한 걸 볼 수 있다. 어떤 날은 희망 속에서, 또 어떤 날은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25일 노부유키가 태어나 한 달이 지난 후 받는 검진. 체중 4.5kg. 순조로운 성장에 일단 안심이 된다. 조금 눈을 뜨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안 되는 걸까? 저 안쪽에 검은 눈동자가 숨어 있다. 언젠가 눈을 반짝하고 떠줄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그러한 꿈을 꿨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마음도 이제는 꽤 안정을 되찾아 친구들에게도 노부유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노부유키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엄마인 내가 먼저 기운을 차려야 하겠지.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 아들 노부유키의 엄마 쓰지 이치코의 책 오늘은 바람이 무슨 색이죠? 에서 아기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마음을 다독이게 되는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쓰지 이치코 씨는 기운 내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지켜봐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훨씬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을 때 진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죠. 꼭 말로 위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분의 일을 조금만 덜어드려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참고해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연준이 부릅니다. 바람의 빛깔.

0: 자, 오늘 저희가 올라가서 황토길은 맨발을 걷고 걸으실 수 있고 그 바로 옆에 진흙벌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진흙벌에만 계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서 진흙벌에 계시다가 그 의자가 저희가 40명이 앉을 수 있는 오늘 저희가 47명이 출발하는데요. 47명이 앉을 만큼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진흙을 먼저 하고 싶으신 조하고 그 다음에 진흙만 하시겠다고 하는 조 양쪽을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조가 있는데 양쪽을 다
1: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체험하는 현장 같은데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자, 건강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1: 끝이죠.
2: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이 만성질환이나 여러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취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해결책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이트케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현장이 정확히 어떤 현장일까요?
2: 네, 시각장애인의 만성질환과 라이프스타일 힐링 강좌라는 제목인데요. 이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게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할지 또 이미 갖고 있다면 어떤 회복 과정을 거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네.
1: 건강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겠네요.
2: 그렇죠. 뭐 네. 고혈압, 당뇨, 심장, 신장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1: 사실 또 하나씩은 다 있어요.
2: 맞아요. 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자립생활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유지 또 질병 예방에 대한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선미 센터장에게 들어보시죠.
3: 이 화이트케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그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담도 건강상담으로 해주고 동료상담에 그리고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그럼 내가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혼자 있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만성질환을 가지기 전에 어떤 생활습관들을 바꿀 때 어떻게 이렇게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회복되는 과정 아니면 정말 이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통증을 덜 느끼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 시내만 해도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한 60개가 된다는데요.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출발한 제일 막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나 보건 쪽 예방, 관리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고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힐링 강좌가 사실 12차에 걸쳐서 되는데 오늘은 이제 모이신 분들을 모시고 서로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크 타임도 가지면서 여기 바로 저희 센터 옆에 배봉산 그 황토길도 있고 진흙벌도 있어서 서로 함께 걷고 얘기하고 친분을 좀 쌓아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2차 때부터는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1: 건강, 보건, 예방, 관리 이게 초점이네요.
2: 네, 그래서 총 12회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 토요일이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배봉산에 가서 이 황토길을 걸어보고 진흙벌, 그러니까 황토벌에 발을 담그는 체험을 해봤는데 네. 이날 47명, 거의 50명이 되는 분들이 함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에 다 가긴 힘드니까 조를 나눠서 차례차례 올라갔는데요. 배봉산에 오르는 현 현장 그리고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현장을 함께 해보시죠.
4: 빨리 가자. 네.
5: 엄청 빠르게 걷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따 올 때는 빨리 오기로 했어요.
4: 이거 빨리 와야지.
5: 이제 계단이요. 네. 여기 조심해서 오오. 예. 네.
4: 또 계단.
5: 네. 넓은 계단. 계속 넓은 계단. 이제 좁은 계단. 네. 한 50개 남았어요.
4: 50개?
5: 네. 50개 정도 남았어요.
4: 그럼 우리가 총 100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6: 거예요. 네.
4: 진흙길.
6: 진흙길?
4: 어. 신발 벗어요?
6: 신발 벗어서 여기다 두시고 진흙 밟으시고 일어나요? 밟으신 다음에 조금 맨발로 이런 길을 가서 진흙탕 갔다가 돌아오셔서 여기서 발 씻는 걸로.
4: 아, 여기서 발 씻는
6: 거? 네네네.
4: 신발 벗어서
6: 오, 아파. 오,
4: 발뼈도 아프다.
6: 자, 여기. 여기만 그렇지 진흙은 괜찮아요.
7: 즐거운 시간 되세요.
8: 오, 진흙이 느껴지네.
4: 여긴 안 아파요. 여기서부터 황토길.
7: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8: 괜찮아요. 아파도 돼.
7: 아까 거기만 아파요?
8: 네.
7: 나는 질퍽한 줄 알았더니 아니, 딱딱하고 길이 빨간색인 것 같아. 어우, 여기 좋네요. 나무 냄새도 나고. 복지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요.
8: 네, 앞으로도 저기 앞에 뚝방길도 걷기 좋고.
7: 맞아.
8: 참 좋아요.
9: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7: 안녕하세요.
9: 기념 촬영. 너무 좋죠. 저 봉사자.
7: 영주 씨. 여기 사진 찍어.
9: 기념 촬영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8: 오, 여기 완전 좋죠.
9: 여기 차르기네.
8: 그지.
9: 질퍽하네.
10: 진흙탕으로 가실 거예요. 진흙벌.
9: 질퍽질퍽 가려고요.
11: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1: 야, 다들 아주 힘차게 걸으시고.
2: 네.
1: 그 맨발 요즘 아주 인기잖아요.
2: 그렇죠.
1: 그 촉감과 시원함 네. 완전히 느끼셨네요.
2: 맞습니다. 네. 그 황토길이 시작되는 부분에 신발장이 있거든요.
1: 세상에, 네, 거기 신발 놓고.
2: 네, 신발을 놓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황토길의 그 촉감을 느끼려면 맨발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황토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네.
1: 거짓말.
2: 정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니, 이게, 눈치가 보여요.
1: 아니 이게 웬일인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2: 산에 올라가고 황토길 걸어봤잖아요.
1: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지금 해드려야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정신 리포터는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네. 황토길 걷는 느낌 어땠나요?
2: 진짜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1: 그랬겠죠.
2: 예, 그렇죠. 네. 이 황토색과 살짝 붉은 기운이 있는 흙바닥을 맨발로 걸으면서 약간 그 딱딱한 느낌 그리고 차가운 촉감 또 중간쯤 가면 그 길이 살짝 물러져서 진흙의 느낌이 드는 곳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밟아봤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도 그 경험을 하면서 함께 걸어갔는데 황토길의 끝쪽에는 황토벌로 향하는 또 길로 이어졌어요.
1: 네. 황토벌, 진흙벌을 걷는 느낌 네. 굉장히 좀 이색적일 것 같은데
2: 여기는 이제 걷는 건 아니고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네, 그 머드 축제 할 때 온몸에 진흙을 바르잖아요.
1: 바르죠.
2: 네, 그런 진흙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진흙의 색깔이라기보다는 황토색을 상상하시면
1: 약간 붉은
2: 됩니다.
1: 기운으로.
2: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황토색 진흙이 가득한 황토벌이 이렇게 사각형의 목욕탕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발을 담그면 되는 건데 그 체험도 함께 해보시죠.
11: 아무도 안 계시네. 야, 이거 우리 세상이네.
7: 그래요? 여기 완전 조격 같은 곳이네. 우와, 대박. 그만큼 깊진 않구나.
11: 아, 발목까지만 빠져요.
7: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12: 양말도
11: 아,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차박차박. 예. 양말도 벗으세요.
7: 이 안에서 케인을 짚을 수도 없고.
8: 아, 그 안에서 캔 짚으면.
7: 발목까지 쑥 들어오는데요?
11: 어우, 발목 더 깊어지네, 여기. 너무 많이 해놨네.
7: 좋아요. 부드럽고.
11: 여기 칠해보죠. 네. 양쪽으로.
7: 아니, 이런 빨간 흙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11: 예, 네. 여기 네. 계시면 네. 저희가 황토길 걷고 다시 네. 올게요.
2: 깊이가 다 달라요.
8: 아, 여기가 제일 깊으네요?
7: 애가 건강해지네.
12: 아, 건강해지네.
11: 아, 발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엄청 시원하죠?
7: 네.
11: 이 맛에 여기 옵니다.
13: 아, 여기서 수박 먹으면 정말 진짜 것 같아요.
7: 와, 진짜.
11: 아, 우리
7: 들어오세요.
11: 치마 건드셔야 돼. 치마 살짝 드셔야 돼.
7: 치마를 건드려요. 종아리까지 와요.
11: 이게 이게 발목 복숭아뼈 위쪽으로 이렇게
7: 살살살살.
11: 주저앉으면 큰일 나요.
8: 주저앉으면 샤워해야지.
7: 의자에 앉아서 발만 담그세요.
8: 조금 더 들어오면은 발목까지 차요.
13: 발목?
8: 아니, 그거보다 더 정강해.
7: 이왕 베리묵 조금만 더 담그세요.
11: 여기는 깊다. 여기는 깊어.
7: 이왕 담근 거.
11: 여기는 한 25cm. 밑에는 울퉁불퉁하니까 조금 더 깊은 곳이 있고 얕은 곳이 있고 그래요.
7: 시원해. 엄청 부드럽지.
1: 아, 이거 확실히 다들 네. 좋아하시네.
2: 아, 너무 그쵸? 좋아하셨어요.
1: 네. 네. 뭐 이렇게 부드럽다, 시원하다 이런 네. 얘기도 들리고 그죠?
2: 그러니까요.
1: 네.
2: 그 처음 도착한 분들 중에는 거의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또 이 황토벌의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느낌을 만끽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닥이 살짝 미끄럽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 기둥을 잡고 서 있는 분도 있었고요.
1: 그쵸, 살짝 불안할 수 있죠.
2: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발을 뺐더니 그 발에 진흙 부츠를 신은 것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날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12: 제가 원래 황토길도 걷고 이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치 않게 오른쪽 발을 좀 다쳐서 지금도 네. 한쪽 발만 하고 있어.
2: 왼쪽 발만 지금 담그고 계셔요.
12: 부드럽고 좋네요. 이게 겉에만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휘저어보면은 뭐도 팩하는 것 같아요.
14: 진흙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2: 왜 하고 싶으셨어요 이 체험을?
14: 시각장애인이라 이렇게 접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가지고.
2: 네. 그럼 이거 지금 진흙탕에서는 계속 이제 발을 담그고 계시는데 느낌이 좋으세요?
14: 계속 이렇게 어렸을 때 진흙탕에서 놀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7: 이렇게 숲속을 시내 한가운데 이런 숲이 많은 곳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이제 데코길 같은 우레탄 길 걷고 숲길을 걷고 또 신발 벗고 황토길 걷고 또 이런 황토탕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건강해질 것 같고 자면서 발이 엄청 가벼울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걸어다녔더니 내가 내 다리인데도 내 다리가 무겁고 내 다리 위에 올려놔도 내 다리가 무거웠는데 너무 좋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지금 계속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가질 않고 계시잖아요.
7: 못 나가겠어요. 네. 밑에서 내 발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2: 나가지 말라고?
7: 내 다리 내놔.
15: 네, 시골서 농어촌에서 있을 때 저 모내기 농보다
16: 눈바닥 밟은 느낌
15: 그 느낌이 들었어요.
2: 어때 건강해지는 느낌도 드셨나요?
15: 예, 건강하고 좋습니다. 또 기회 되면 또 와야죠.
1: 아, 지금 시각장애인 인터뷰하는 옆에서 네. 다른 분들 얘기하고 즐거워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생생하게 리얼하게 담긴 것
2: 네,
1: 같아요.
2: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각자 즐기는 방법은 달랐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네. 그 이날 함께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 네.
1: 비시각장애인 봉사자들인가요?
2: 맞아요.
1: 혹시?
2: 아. 네. 그 각 조의 조장을 맡은 분들은 비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함께 걷고 함께 황토벌을 들어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길까지 같이 걷고 모든 시간을 함께
1: 아이고,
2: 했습니다.
1: 고맙네요. 네. 예.
2: 특히 어떤 분은 참여자들이 중간에 목이 마를까 봐 여러 개의 생수를 가방에 넣고
1: 어머.
2: 대봉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1: 야.
2: 거예요.
1: 네. 힘들 텐데.
2: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그 힘을 든 거를 덜어드리려고 하나를 좀 마셨죠. 생수를
1: 아,
2: 마셔드렸고.
1: 뭔 얘기 하나 했어요? 한 대여섯 개 들어줬다는 줄 알았는데 하나를 마셨다?
2: 네, 마셨다.
1: 목이
2: 네,
1: 말라서?
2: 말라서.
1: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예.
2: 그래서 이분이 가방도 무거웠을 텐데 길 안내하느라 바쁘고 또 체험 잘 하시게끔 또 하느라 또 챙기고 정말 진심으로 함께했습니다.
1: 대단한 분이네요.
2: 네.
1: 예.
2: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의미 있다고 했는데요. 본인의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준 봉사자 만나보시죠.
6: 그냥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면 같은 뭔가 느낄 수 있는 거 함께 하니까 못 보고 보고를 떠나서 이렇게 발 밟고 이렇게 하면 내가 느끼는 걸 이분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그 같이 느낀다?
2: 네.
6: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보시지 못하시지만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자주 하면 같이 뭔가를 우리가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많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2: 오늘 근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셨죠?
6: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으로 해서 그냥 했고 이제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모르시잖아요. 서로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소외감이나 또 이질감 좀 안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마음들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몸이 뭐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면 더 이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야말로 진짜 뭔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봉사자들은 앞으로도 힐링 강좌에 함께 할 것 같은데
2: 네.
1: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죠?
2: 그럼요.
1: 네.
2: 건강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1: 예. 이제 정신이 부터 느끼셨죠?
2: 아, 운동하라고요?
1: 제발요. 네.
2: 그리고 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의 대부분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힐링 강좌가 마련이 됐으니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내 걸로 만들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7: 이번에 회차별로 날짜가 있길래 가능한 날은 참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내가 내서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이 될 것 같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마사니까 생활에서 직업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4: 저희가 이렇게 12회차까지 했는데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서 상식도 얻고 각 회차당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해서 자기가 몸에 맞는 거는 꾸준하게 자기가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2: 더 건강해지시겠네요.
14: 예.
12: 여기서 지금 제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이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같이 하게 됐어요.
2: 사실 이게 오늘 1회고 이제 12회차를 다 하면 좋더라고요.
12: 다 신청했어요. 미리.
2: 미리 다 신청하셨어요. 네.
12: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뭐. 저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다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뭐든지 하는 뭐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저거를 하니까 안과 쪽이나 뭐 이비인후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우리 그렇게 다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접하면 내가 배워서 옆에 사람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니까 비용도 안 들이고 우리가 진짜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도 하고 좋아요, 진짜.
2: 네,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잘 배운 걸 생활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첫 시간이잖아요, 그죠?
2: 네,
1: 12회차 강좌가 있고 네. 계속해서 이런 그 뭔가 유익한 이런 강좌가 진행이 되겠네요.
2: 네, 그 네. 첫날에는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덥잖아요. 다녀와서는 수박도 먹고 시원한 미숫가루도 마시고
1: 아이고, 좋다.
2: 예, 또 걷느라 힘들었으니 안마 봉사단이 시원하게 안마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좌가 이어질 건데요. 매 회마다 안과, 내과, 치과 전문의들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1: 어머나.
2: 예, 그리고 힐링 강 강좌이기 때문에 힐링에 대한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지 윤선미 센터장에게 들어보시죠.
3: 안과 의사 선생님 오시고 치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오시고요. 내과 의사 선생님까지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네 분이 오시고 또 저희가 이제 힐링 음악회도 들어가 있어서 중창단이나 남성 중창분들, 혼성 중창단 하시는 분들,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또 오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힐링 음악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차를 참석하시는 동안에 그냥 한번 와서 그냥 듣고 뭐 기분 좋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이것을 내 생활에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천하신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와이트케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선생님들이 질병 관련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우리가 하루 오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느냐, 질병이 생긴 것을 없애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사느냐 이런 거는 나의 습관과 아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들으시면서 나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가신다고 한다면 뭐 유비무환이라고 질병 오기 전에 막아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혹시 질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통증을 느끼거나 어떤 더 악화되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죠.
2: 네,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그걸 본인의 생활에 실천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2: 결국에 내 건강은 내가 노력하고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1: 뭐라고요? 내 건강은 내가
2: 챙기자.
1: 그러니까 네, 뭐 결과가 어떻든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2: 네,
1: 그럼.
2: 네. 알겠습니다. 네,
1: 시각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힐링 강좌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열심히 할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콜드플레이 노래네요. 에버글로우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모집책이 주택법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불법 분양권 청약에 가담한 일당은 모두 40여 명이고요. 브로커는 물론 금품을 대가로 명의를 대여한 청각장애인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수사하던 중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 분양권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해 국토교통부의 특별공급분을 전수조사했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30여 건의 불법 분양을 확인했습니다. 이 분양가 액수만 208억 원이 넘었는데요. 가끔씩 장애인 명의를 둘러싼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의 사회적 입지를 좁히는 자책골과도 같습니다. 어렵게 쌓은 인식 개선의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물론 빌리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건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스피드.

김건모가 부른 스피드,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내년도 장애인 예산 확보를 위한 장애계 투쟁과 최근 발생한 염전 노동자 착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 여성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평생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1.5에서 연출 맡고 있는 최규태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자 살 때는 하나만 필요한 건데 0.5를 노력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0.5를 노력하면 새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대에 서고 싶은데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써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극단입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과 같이 연극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희 극단은 그런 것들을 깨보자. 장애와 비장애인이 섞이고 다문화도 섞이고 또 남녀노소가 다 있을 수 있는 공연단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반 친구도 장애인이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는 연극을 했었는데 같이 연극하던 친구 중에도 또 장애인이 지금도 만나는 친구인데 장애인이 있었고 주변에 장애인이 원래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누가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도 무대에 세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비장애인 극단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곳에 장애인들을 처음엔 두 분, 그다음 세 분, 뭐 다섯 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거의 30% 40%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저희 극단에 장애와 비장애를 제가 어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 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배워요.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장애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장애를 내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돕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커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그거 보면서 알거든요. 그러면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장애계가 내년도 장애인 요구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죠?
1: 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올해도 예산 없이 권리 없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내걸고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전작년은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한 지난 2019년 7월 1일에 맞춰서 내년 장애 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전동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예, 올해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네요.
1: 네, 전작년은 예산투쟁은 이 체중증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이 노동시장에서 이 무능력, 무가치하다고 낙인 찍은 이 체중증 장애인들이 우선 참여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이행하는 캠페인 노동으로 문화예술과 또 권리용어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이 협약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작년은 제도화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률로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얼마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계 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죠?
1: 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6월 22일에 장애계 간담회에서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 여론의 찬반이 있다는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고 또 이동권과 관련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작년은 장애인도 이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이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이 지역 에서 이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 실링에 갇힌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 장애인 권리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작년 투쟁단은 이 서울시청역 지하도에서 이 숙박을 하고 이 다음날 서울시청역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미다를 재개했습니다.
0: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발생한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 체계를 밝혔죠.
1: 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이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경찰청과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1년에 이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 침해를 계기로 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 최근에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0: 예. 그럼 정부의 대응책도 알아볼까요?
1: 네, 먼저 노동부는 이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또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염전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임금 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이 노동자 폭행과 임금 착취 등 이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또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기존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이 노동부와 경찰청의 이 한라인을 이 내국인 노동자 사건 발생 시까지 확대해서 이 사건 인지 즉시에 이 노동부에 통보하고 또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 공조체계를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0: 네. 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1: 네, 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이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이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이 폭행과 강제 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즉시 형사 입건하는 등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허가 취소 등과 같은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서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0: 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색동원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1: 네, 인천 색동원 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재 시설장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판부에 차별이 아닌 인권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선입견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색동원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에 대한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 권유가 됐던 이제 압박이 됐던 이 그것으로 인해 진술이 나온 것 아닙니까와 같은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피해자의 진술 형성과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그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어떤 내용의 개선을 요구했습니까?
1: 네, 그래서 색동원 공대위는 재판부가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장애 특성과 또 시설이라고 하는 권력관계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 장애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데요. 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다거나 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 질문을 이어가는 것은 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이유로 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쉽게 의심하는 것은 이 성폭력 사건에서 반복되어 온 그동안의 대표적인 편견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색동원 공대위 재판부가 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편견 없이 심리해야 하고 또 시설이라고 하는 구조적 폭력의 맥락 속에서 사건을 판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선입견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장애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0: 아니,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에 그 장애계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죠.
0: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내법 이 개정 연대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단은 2022년에 제 2차, 3차 이 병합심의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 국가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보고서를 그리고 시민사회는 민간보고서를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유엔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79개의 항목에 이 최종 견해를 제시했으며 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 국가 차원의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당시 제출한 보고서들을 분석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제도 발굴했다고요?
0: 네, 모니터링단은 민간과 이 독립보고서에 담긴 191개의 권리의제를 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모두에서 제외됐거나 또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110건을 사각지대 의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110건 가운데 33건은 이 유엔 최종 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관련 통계 구축이라든지 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등에서 이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 부장 등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77개 중에서도 이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이 공익소송 비용 면제 제도 도입은 유엔 또 관련 제도 마련을 공고했지만 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 추진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 네. 그 모니터링단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사각지대 의제인 110건에 대해서 이행 현황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이 정부의 장애인 권리협약 최종견의 이행 계획과 또 국내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정책 제안과 이행 계획을 추진하고 2031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제4, 제5, 제6차 이 병합심의에 대비한 이 시민사회 차원의 이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단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가 이를 기각했네요.
0: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5년 9월에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설명회에서 일부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이 마치 무슨 굉장한 법인 것처럼 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인 일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 90명이 지난해 11월에 이 오 시장의 발언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해 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차별 진정에 대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 예,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이 장애계가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0: 네, 인권위는 2020년 이 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이 전륜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장애인 비하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권고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오세훈 시장의 이 기형적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장애를 부정적인 의미의 수식어를 사용해서 이 정책을 비하했다는 점에서 이 동일한 법률,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이 진정을 기각한 것은 인권위가 스스로 이 확립한 이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축소와 관련한 인권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죠.
0: 네, 장애인 단체들은 또 인권위가 오 시장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일부 단체의 의견으로 축소해서 가는 것은 이 제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이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과 또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당시에 이 퇴행적 조치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별도의 이 성명을 유엔 권리위원회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이 별도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행할 정도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손무현의 노래 이어드리죠. 제목 없는 시.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평생 교육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1: 평생 교육은 단순히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장애인은 이제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의 장벽으로 인해서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교육은 취업이라든지 건강관리, 또 사회참여와 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0: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결국 교육은 평생 교육은 이제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고 또 사회적 자립을 위한 필수 과정이어서 오늘은 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 예, 현재 여성 장애인이 평생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부분일까요?
0: 접근 가능한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또 이동권의 제약도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이제 장애 유형에 맞는 교육 자료라든지 보조 공학 기기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돌봄 부담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적지 않고요.
1: 그렇죠.
0: 이제 교육 기회 자체보다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현재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여성 장애인의 평생 교육이 일반적인 성인 교육과 다른 부분은 뭘까요?
0: 여성 장애인의 교육은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과 권익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성의 문제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경제 교육, 디지털 교육 등이 함께 이렇게 제공이 되어져야지만 효과가 높아지는데요.
1: 네.
0: 이 개인의 장애 특성과 생애 주기를 반영한 이런 맞춤형 교육이 현재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교육이 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디지털 그 문해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활용하는 그런 방법. 또 이제 거의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 활용하고 있는데,
1: 예.
0: 네, 키오스크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온라인을 통한 금융 거래. 또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이 이제 일상생활과 사실 많이 직결이 됩니다.
1: 네네.
0: 최근 한 교육기관에서 시각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에게 AI 음성 기술과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온라인 쇼핑과 병원 예약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예. 농어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0: 이제 농어촌이나 지방에 있는 이 여성 장애인이 가장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또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참여율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또 지역에서 강사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쉽지 않고요. 온라인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역량이 함께 갖춰져야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1: 네.
0: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 평생 교육이 여성 장애인의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0: 네, 물론입니다. 이 직업 교육과 자격 과정이라든지 창업 교육은 경제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여성 장애인들이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또 공예를 통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사 활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교육은 그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이런 미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청각장애인은 수어 통역과 자막이 필요하고요. 또 시각장애인은 점자와 음성 자료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은 무엇보다 쉬운 정보 또 반복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성 장애인의 특성에 장애 특성에 맞춰서 고려된 이런 맞춤형 교육이 학습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여성 장애인의 평생 교육에서 또 가족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0: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정말 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그런데 지나치게 그 가족들이 보호하려는 그런 태도를 또 보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교육 기회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1: 예.
0: 또 가족도 함께 장애인 인권과 자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교육은 여성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0: 가족의 인식 변화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여성 장애인을 위해 평생 교육 기관은 또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까요?
0: 이제 먼저 무장애 환경을 갖추고 장애 친화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 장애인 접근성을 점검하고 또 강사에 대한 그 인권 교육, 또 보조 공학 기기를 지원하는 이런 교육 등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수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특수 그 수어 통역이라든지 문자 통역은 기본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1: 예.
0: 이제 누구나 차별 없이 정말 장애인이면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여성 장애인의 리더십 교육도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0: 네, 매우 필요하고요. 여성 장애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의사소통과 이 리더십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1: 예.
0: 실제로 그 작년까지 올해도 진행을 하지만 작년까지 진행했던 저희 그 기관의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세 분의 어떤 지역구 의원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여성 장애인이 주민 참여 의원이나 장애 단체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이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1: 예.
0: 네, 정말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또 평생 교육이 건강한 삶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건강 관리라든지 정신 건강 또 운동이라든지 영양 교육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데요. 특히 만성 질환이나 이 만성 질환 예방이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은 여성 장애인의 건강 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건강 교육의 분야 역시 평생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도 있다면 짚어주시죠.
0: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이런 전담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고요. 또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이런 평생교육센터와 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단체들 함께 연계를 강화하고요. 이 안에서 이동 지원과 활동 지원 함께 제공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적인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네. 평생 교육이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0: 이제 교육을 받은 여성 장애인은 정말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성장애인 자조 모임이라든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정책 토론회도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강사로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결국 이제 교육은 사회적인 고립을 줄일 수가 있고 당사자 스스로가 시민으로서 역할을 넓혀주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야의 교육이 좀 확대되면 좋을까요?
0: AI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을 통한 안전 교육. 또 이제 금융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세분화되어서 다양하게 필요하고요.
1: 음흠.
0: 우리가 정말 기후 위기를 매년 맞고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도 정말 필요하고요. 또 본인이 이것을 학대를 당하거나 뭐 차별을 받는 것을 모르는 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 많으시기 때문에 인권 교육 등의 확대도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급변하는 이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여성 장애인들도 정말 동등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 네. 자, 끝으로 여성 장애인의 평생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평생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장애인이 생애 전 과정에서 원하는 교육을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고요.
1: 네.
0: 또 국가와 지역사회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접근성도 높이고

0: 전문성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장애인의 배움이 곧 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그리고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이런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장나라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하기 좋은 날.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구강보건 문제 짚어본다고요.
1: 네. 질병관리청은 장애인의 이제 구강건강 수준과 또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 네.
1: 이 조사는 장애인의 취약한 구강건강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객관적인 국가 통계를 확보해서 또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복지와 의료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분석을 해서 장애인 구강보건의 문제점과 개선

0: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자, 우선 장애인의 구강 건강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0: 네, 먼저 객관적인 국가 통계 확보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주관적인 추정이 아닌 충치율이라든지 치과 이용률 등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장애인 구강 보건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1: 네.
0: 또한 신체 장애 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서 구강 상태와 치과 접근성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유형별 특성을 분석을 해서 차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건강 불평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스스로 이제 구강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치과 진료 시 전신 마취 등이 좀 필요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만 원이 안 되는데 맞추 비용은 몇십만 원입니다.
1: 예.
0: 네.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비장애인과 격차를 수치하여 복지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구강 보건 인프라와 전문 기관 확충입니다. 이동의 불편함과 또 진료 거부 등으로 인한 그 일반 치과 방문의 어려운 현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권역별 구강 진료 센터와 전담 의료 기관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지 규모를 또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태 조사 결과 살펴보죠. 먼저 치아 상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0: 네, 먼저 조사 결과 유치가 이제 1에서 9살까지인데
1: 네.
0: 그 조사 대상자 절반 이상 64%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습니다.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동은 33.7%였고요. 연고치, 그러니까 10살 이상이죠. 연고치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대상수 95.3%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1: 네. 네.
0: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로 또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요.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습니다.
1: 아하.
0: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고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개로 이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치아 우식 상태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높았는데 치아 우식이 충치 상태 얘기하는
1: 네.
0: 겁니다. 또한 10살 이상의 장애인의 보철물 장착률은 65.6%로 비장애인보다 좀 높은 수준이었고요. 장애 유형별로는 외부기능장애가 73%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습니다.
1: 예. 구강건강의 예방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0: 네.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입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습니다.
1: 어허.
0: 그런데 2024년에 국민건강역량조사 1살 이상에서 보면은요 최근 1년간 치과 병의원 유형률은 비장애인이 85.7%. 결국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반도 치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예.
0: 또 1살 이상의 장애인 2.7%가 연고치의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 메우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는데 이거는 발달장애 친구들 그 어린이들이 대부분 학교에 다녀서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1: 예, 예.
0: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연고치수는 0.09개였는데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높았고요.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낮았는데 전국민 평균은 7.1%입니다.
1: 예,
0: 이것도 이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치아홈 메우기를 많이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실태조사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0: 네, 연구 책임된 김영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치과의학대학원 교수님이신데요. 이번 조사가 첫 번째 국가 단위의 장애인 구강 건강 실태 조사로서 조사 결과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치아 우식증 충치질을 얘기하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구강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밝혔습니다.
1: 네.
0: 이 장애인의 치아 우식 등 그 구강건강과 관리 수준이 낮은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뭐 칫솔질이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이런 예방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구강 건강 수준

0: 수준과 관리 형태를 좀 파악을 해서 구강 건강 정책에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장애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구강 보건 정책의 문제점 살펴보죠.
0: 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들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의 이제 구조적 공백과 불평등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뽑은 핵심적인 문제점은 첫째는 이게 치료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후 관리의 공백입니다. 예, 예방을 하면 돈이 덜 들잖아요.
1: 예, 예. 예,
0: 스스로 구강 위상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검진만 제때해도 전신 마취 수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예, 조기 검진이나 예방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서 병을 키운 후에야 이제 병원을 찾는 구조가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인 치과 주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 장벽인데 중증 장애인을 위해 도입된 치과 주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1: 네.
0: 주치의 신청 서류가 많고 과정 행정 절차가 진입 장벽으로 된다 그러는데 이게 서류 수가 엄청 많다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의사 1인당 등록 환자 수가 200명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치과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200명이면 많이 안 오실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의사 1인당 등록 페이 닥터 이동 시 잦은 치과 특성 이게 페이 닥터 뭐냐면 월급제
1: 예,
0: 의사 선생님이
1: 월급 예.
0: 치과 특성상 자주 바뀌는데 이게 승계 절차가 까다로워서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지역 간 인프라와 어떤 그 높은 대기 시간인데 전국의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이 구축돼 있지만 대부분 대도시와 대형 전문센터 중심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좀 많아요. 이로 인해서 지방이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요. 진료도 당연히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1: 치과 의료계에서는 장애인 구강 보건이 부진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0: 네, 치과 의료계는 임상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인 한계 또 비현실적인 보상 체계에 좀 찾고 있는데요. 특히 동네 치과가 왜 장애인 진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치과 의료계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임상 현장의 높은 리스크와 행위 난이도인데 치과 치료는 날카로운 기구하고 이제 고속회전 장비를 환자의 구강이라는 좁은 공간에 넣고 진행하는 그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다 보니까 의지와 상관없는 움직임이라든지 또 돌발 행동은 의료사고 구강 내 상처나 기구 삼킴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1: 예.
0: 이에 대한 법적 의료적 책임 부담이 아직 크다고 합니다.
1: 어.
0: 두 번째는요, 고도의 인력 시간 소모 대비 부족한 보상입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는 진료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건강보험 처치 수술료 가산 항목이 확대돼서 이게 17개에서 88개로 확대했는데 가산율이 300%로 상향되는 등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행동 조절 자체에 대한 시간적 인력적 그 손실을 완벽히 보존하기에는 개원가의 경영 현실상 역부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장애인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럼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서 벌써 10배 20배가 되니까
1: 그렇죠. 예.
0: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 동네 치과의 시설과 전문성의 한계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고 2층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체어가 장애인용 체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 설치하려면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한데 과연 병원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장애인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네.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 또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문적인 인프라 확충과 대기 시간 단축입니다. 현재 그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나 전신 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권역별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예약하더라도 실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거점 센터가 좀 확충이 되고 민간 1차 의원의 참여 유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방 중심의 장애인 치과 주치 제도가 좀 정착이 돼야 됩니다. 치과 질환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뭐 불소도포라든지 뭐 치면 열구 전색이라든지 이건 치아 혼매우기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 예방적 관리가 좀 핵심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해서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을 좀 대폭 강화해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세 번째는 일상 돌봄과 연계한 구강 보건.

0: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교육이 잘 돼서 있거든요. 많은 장애인이 저하된 개인 구강 위생 관리 능력 때문에 질환을 키우는데요. 이게 진료실 안에서 치료를 좀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해서 고령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집에서부터 편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노키오가 부르는 사랑과 우정 사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1: 제가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고발자들이 그런 헛소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처럼 하늘과 땅의 이치를 탐색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으며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즉 여러분이 지금보다 쉽게 영향을 받는 나이에 그런 말들을 했고 그에 대한 진실을 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이는 반론할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힘든 것은 그 고발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된 한 명의 희극 작가가 있다는 것 말고는요. 그들은 모든 시샘과 악의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는데 그 중에는 자기 자신 또한 설득하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정말이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가 따져볼 수도 없으니 대답 없는 그림자들에게 제 변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군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저를 비방하고 고발한 사람들은 최근 고발자들과 옛날 고발자들로 나뉩니다. 그렇기에 오래전부터 그리고 훨씬 자주 들어온 이 옛날 고발자들의 저에 대한 비난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자.

0: TBS 오디오북
1: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변호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래 지속되어 온 저에 대한 비방을 짧은 시간 안에 깨끗이 해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변호가 저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고 제 명분에 도움이 된다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방에 대해 변호한다는 것이 애초에 힘든 일임을 알기에 성공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신에게 맡기고 저는 법률에 복종하여 제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에 앞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묻겠습니다. 저를 비방한 고발의 내용, 멜레토스가 고발한 저의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 비방자들은 저에게 뭐라고 했던 걸까요? 제 고발자인 그들이 진술서에 뭐라고 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한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킨다. 이게 바로 고발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구름에서 여러분이 직접 본 그대로지요. 그의 희극에서는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이 공중에서 걷는다는 둥 엉터리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연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멜레토스가 제가 그렇게 중죄를 지었다고 고발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그런 물리적인 사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진실의 목격자이고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실제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앞서 말한 희극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든 짧게든 한 번이라도 떠들고 다닌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마 주위 사람들도 저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발에는 제가 선생으로 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도 정말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저는 한 인간이 인류를 지도할 능력이 있다면 그 가르침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온티노 사람인 고르기아스, 케오스 사람인 프로디코스, 그리고 앨리스 사람인 히피아스 같은 자들. 세 명은 유명한 소피스트들이다. 이 바로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에게 와서 돈을 주고 배우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는 것조차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피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리아스, 만약 자네의 두 아들이 망아지나 송아지라면 그들을 가르쳐 훌륭하게 만들 사람을 찾기는 쉬울 거야. 말 조련사 혹은 농부를 고용해도 망아지나 송아지의 알맞은 기능을 가르쳐 향상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주겠지. 그러나 자네 아들들은 인간이 아닌가? 누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인간과 정치적 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네는 아들들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혹시 누가 있는가? 그러자 그는 있다고 대답했고 저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 사람인지 또 가르침에 대해 얼마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파로스 사람인 에우에노스요, 오문화를 받습니다. 고대 로마의 화폐 단위, 당시 1문화는 노동자가 약 100일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라고 답했습니다. 에우에노스는 행복한 사람이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토록 저렴한 값에 가르침을 준다면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과 똑같았다면 저는 매우 우쭐을 대며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러나 분명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씨, 당신을 고발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했다면 이 모든 소문과 이런 고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말 좀 해주세요.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왜 지혜롭다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그런 악평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완전히 진실만 얘기할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지혜롭다 불리는 건 제가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지혜냐고 물으신다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지혜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한 사람들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지혜 이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중상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해도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의 말입니다. 제가 지혜를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증인으로 델포이의 신, 아폴론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 아테네의 30인의 독재 정권이 수립된 동안 국외로 망명했다 돌아온 민주파 시민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일찍이 제 친구였고 여러분과는 같이 망명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모든 일에 맹렬하게 임하는 사람이죠. 그는 델포이에 가서 다음의 문제에 대해 신탁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신탁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탁을 내리는 아폴로의 무녀가 답하길 저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했답니다. 카이레포는 죽었으나 그의 형제가 여기 있으니 제 말의 진실을 증언해 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왜 그런 나쁜 평판을 얻었는지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신탁을 듣고 신이 뭘 의미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제가 대체 어떤 지혜를 가졌다는 건지 그 지혜가 큰지 작은지 도통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신이고 신의 본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에게 물어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면 그를 데리고 신에게 가서 신께서는 제가 가장 현명하다고 하셨지만 여기 저보다 더 현명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진 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지 검토해보기로 한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는데 그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도무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다 생각한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과 거기 있던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떠나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둘 다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지만 저는 모를 뿐 아니라 모르는 걸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다시 그와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운 털만 박혔죠.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찾아다녔는데 결과는 언제나 같고 미움만 잔뜩 받게 되니 슬프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말씀이니 저는 그 말씀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개에게 맹세하며 말하겠는데, 개에게 맹세한다는 표현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을 때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저는 여러분께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혜롭다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난 후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일 지혜롭다 알려진 사람들은 거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반면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결국 신탁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제 힘들었던 방랑 이야기를 계속해야겠습니다. 정치인들 다음으로 저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비극 작가나 주신을 찬양하는 희극 작가 등 여러 종류의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무지하다는 사실이 단번에 드러날까 두려워 저는 그들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 그것이 어떤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뭔가를 좀 알려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드리기도 참 뭐한데 그들 자신이 쓴 시에 대해 스스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인들이 타고난 재능이나 영감으로 시를 쓰는 것이지 지혜로 쓰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자나 점쟁이들은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시인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관찰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시를 잘 쓰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도 가장 현명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똑같은 이유로 시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속 첫 번째 작품,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여러 죄목으로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씌워진 죄목은 모두 그가 철학을 가르친 일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그를 고발한 사람은 멜레토스였고, 소크라테스는 수백 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철학적 실천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었죠. 크리톤은 사형 집행을 앞둔 소크라테스를 친구 크리톤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간절히 탈옥을 권유하는데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왜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를 이성과 논증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향연은 플라톤의 국가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철학적 사유로 확장합니다. 이 책에 실린 네 작품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삶과 죽음,

진리와 사랑이라는 일관된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품격과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록,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여덟 번째

0: 내가 두 사람 사귀는 줄 알았어. 아, 참. 역시 난 이용당한 거야.
1: 아니, 아따. 아,
2: 정미가 그런 태경의 머리를 때렸다.
3: 아니라 했다. 하긴 김 원장도 그러네. 에이, 암튼 지금 내 옆에 금과 목을 다루는 귀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라더라고. 금과 목, 그걸 다루는 게 누구겠어? 김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태경 씨도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란 말이야.
0: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3: 응! 바로 신내림 받은 무당말은 들어도 돼!
2: 굳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신뢰가 무척 갔다. 관상학적으로도 정미의 얼굴은 참으로 믿음이 가서 그녀가 하는 말에 태경의 마음이 쏠렸다. 귀가 얇아 무슨 말이든 믿어버려 그렇게 어머니가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눈앞의 유혹이 강했다. 게다가 어디선가 금방 신내림받은 무당이 쪽집게란 말을 들은 것도 같았다. 그는 아직도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모니터에 있는 구인란을 흘끽거리다가 이내 껐다.
4: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리로 오세요.
2: 문이 열리고 승범이 들어왔다. 환자와 함께 들어오는 줄 알고 정미와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을 배 위에 공손히 올리고 인사를 하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곧 문이 닫혔다. 수선스럽게 들어온다 싶더니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더니 무슨 마임을 하듯 정중히 원장실 문을 여닫는 승범의 모습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데스크에서 나와 원장실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서 승범이 생글생글 웃으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3: 어떡해. 정말 미쳤나 봐.
0: 에이, 설마요.
2: 그렇게 태경은 울상을 짓는 정미의 말을 부정했다. 그녀의 말을 믿기로 한 게 채 몇 분도 되지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 이젠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원장실에서 승범의 자신감 가득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0: 자,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지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1: 마치 007 작전처럼 승범은 수정의 한약방 앞에서 수정과 공실의 눈을 피해 남자 귀신 환자를 꼬드겨 데리고 왔다. 원장실 안. 책상 옆에 앉은 남자 귀신이 무섭지 않다면 거짓이었다. 딱 보기에도 무섭게 안구가 돌출되었고 입술은 어디서 뜯어

0: 같은 곳은 말하지 않고 생뚱맞게 원한을 맺은 사람을 잡아달라고 했다. 당황했지만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승범은 차분하게 말을 했다.
1: 환자분, 여기는 침술이나 한약 처방을 하는 한의원이니 아픈 곳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0: 여기는 경찰서가 아니었다. 귀신이라 맥을 짚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신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2: 제 안을 불러주세요. 그럼 나아요. 저 한약방 사장님은 저희 안을 풀어 저희를 고쳐주신다고요. 이것도 저희를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1: 아이, 그딴 건 치료가 아니죠. 무슨 개소리야.
0: 짜증이 난 승범이 소리를 질렀다.
1: 귀신의 한? 그게 뭔데?
0: 그걸 풀어주는 게 치료라니 말도 안 됐다.
1: 이 귀신이 뭘 모른다고 장난치나. 아, 자꾸 애먼 말씀하실 거면 나가세요. 여기는 아픈데 치료하는 곳이지 한을 풀어주는 그딴 데 아닙니다.
0: 승범이 귀신을 내쫓으려 하자 남자 귀신이 입을 삐죽였다.
3: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너도 다른 인간들과 똑같다!
0: 갑자기 한의원의 조명이 깜빡거렸다. 어두운 기운이 남자 귀신 주위로 퍼졌다. 그의 얼굴이 푸르죽죽하게 변하며 험악해졌다. 승범은 뒤늦게 자신이 크게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1: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환자분, 진정하시고!
0: 귀신이 짐승처럼 낮게 울부짖자 방 안에 모든 물건이 떨어댔다. 귀신의 몸이 점점 커져 원장실 안을 가득 채웠다. 커지다 못해 구겨진 귀신이 턱에 들러붙은 승범은 몸을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귀신의 피부가 무척 차갑고 풀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끈적였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 승범의 눈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귀신의 붉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귀신이 턱을 들썩이며 입을 벌렸다. 너덜너덜한 입술 사이로 검은 동굴이 보였다. 그 안에 삼켜질 것 같아 승범이 몸을 잔뜩 움츠렸다. 남자 귀신이 승범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강력한 바람에 전구가 터지고 멀쩡하던 유리창이 다 깨져나갔다. 지진이 났다. 책상과 책장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정미와 태경은 서로를 붙들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뚝 끊긴 지진에 어안이 벙벙할 때 승범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다.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쳤다. 정미와 태경은 뒤로 나동그라졌다. 와장창, 전구와 유리창이 깨졌다. 태경이 소리를 지르며 기다시피 일어나 정미를 붙들었다. 그런 그의 손을 뿌리치며 정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혼란스러운 내부를 동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태경은 한시도 남아있기 싫어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4: 이 한이 원은 진짜 망했어!

0: 승범이 수정은 그렇다 치고 공실 몰래 남자 귀신을 데려온 이유는 제법 그럴듯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승범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을 때 공실의 잿빛 눈이 반짝였다.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익히 아는 눈빛이기에 사람이든 귀신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한 승범이었다.
1: 바깥 양반을 만나지 않았나?
0: 승범은 장영감을 만난 날을 떠올렸다. 그 집에서 본 가족

0: 속사진 속에서 눈앞에 공씨를 본 기억도 덩달아 났다.
1: 무슨 얘기가 오갔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 양반이 들고 다니는 단지 기억하지?
2: 아, 예, 그쪽 분의 뼈가루가 들어있는 거요?
0: 손으로 공씨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대답하자 그녀는 깔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1: 아유, 어색하게 그리 부르지 말고 친근하게 공실 아줌마라고 불러. 그 단지를 기억하다니 다행이구먼. 내가 원하는 건 그걸 한의사 선생이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2: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그 단지를 훔치라는 겁니까?
1: 아유, 말이 그렇게 되나? 하긴 아무리 그 단지 안에 있는 게 나라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지. 아유, 그러나 생각해봐. 귀신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인 한의사 선생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
2: 에이,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라뇨. 싫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장영감님한테도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 맞다. 보일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머니를 무척 만나 뵙고 싶어 했습니다.
0: 그 말에 공실이 이마살을 찌푸렸다.
1: 에이, 진지게 그랬으면 내 그 인간 모가지를 꽉 뜯어버렸을 거야. 어지간히 남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짓거리에 속에서 천불이 나. 세상 사람들 눈깔들이 삐었지. 아니,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냐고.
0: 공실은 마치 눈앞에 남편이 있는 것 같이 허공에 뻗은 두 손을 우악스럽게 비틀었다. 승범은 자신의 목이 뜯겨나갈까 봐 손으로 얼른 감쌌다.
2: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범죄는 안 됩니다. 누가 앞길 망칠 일 있어요?
1: 100명!
0: 거절하며 돌아서는 승범에게 공실은 급히 검지를 들어보였다.
1: 내가 100명 넘게 귀신들을 꼬드길게.
0: 혹하는 제안이었다.
2: 그럼 그 수가 데려오는 사람 환자가 몇 명이야?
0: 머릿속으로 셈을 하다가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2: 어떻게 단지를 가져와. 달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잘도 흔쾌히 주겠다. 그렇다고 담을 넘어 몰래 훔쳐? 그러다 걸리면...
0: 정과자가 되어 100명의 귀신은 고사하고 연암은 사람 환자도 못 볼 수가 있었다.
2: 거절합니다.
0: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제안이었다.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섰다. 승범은 공실의 도움 없이도 해낼 자신이 있었다. 수정도 하는데 자기라고 못할 건 없었다. 그렇게 그는 저들 몰래 귀신 환자를 데리고 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렇게 귀신 환자에게 죽을 뻔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 귀신은 사라지고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고 있는 정미만이 보였다. 돈인가 목숨인가 눈을 끔뻑거리며 생각해봤다. 깨져나간 전등과 유리를 보며 헤아려봤다. 당연히 목숨이지만 돈이 없으면 죽는 건 매한가지였다. 장영감인가 공실 아줌마인가 개미 똥구멍같이 찔끔찔끔 보내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떠올려보면 귀신 환자 100명이 훨씬 나았다. 그래도 범죄인데 아주 조금 남은 양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뇌물도 범죄지 않은가.
2: 그건 그래.
3: 못 일어나겠으면 119라도 부를까요?
0: 동영상을 다 찍었는지 정미가 물었다.
2: 아직 안 불렀어요?
3: 비명을 지르지 않는 걸 보니 아프진 않은 것 같아서요.
0: 승범은 고개를 들어 원장실 밖을 봤다.
2: 태경이요?
3: 진작에 도망갔죠.
2: 뭐? 붙잡지 않고 뭐 했어요?
3: 간호사 일로 벌어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유튜브로 크게 한방 노리려고요.
2: 귀신이 찍힌다면 진짜 대박일 텐데.
0: 승범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그러면 귀신들 치료에 대한 고민 따윈 하지 않을 테고 이런 포악질에 맥없이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정미의 뚱한 표정을 봤을 땐 귀신은커녕 귀신 털럭 하나도 찍지 못한 듯했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과 물건들이 나뒹굴고 유리가 깨져나간 원장실을 돌아봤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몰라 그냥 유리 파편만이 남은 창 너머를 봤다. 늦봄의 하늘은 가을처럼 푸르렀고 뭉게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높은 건물이 없어 저 멀리 산과 나무들의 실록이 한눈에 들어왔다. 평화로운 그 모습이 이곳과 상반되어 너무나 맥이 빠졌다.
3: 아휴. 아까 뭐였어요?
0: 어질러진 책을 정리하기 시작한 정미가 멍하니 서 있는 승범에게 물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2: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0: 승범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쓰레기통을 들어 부서진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0: 어질러진 한의원을 치우고 있는데 문소리가 났다.
1: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여기 누구 없어요?
0: 혼자 중얼거리던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정미가 손을 털고 대기실로 갔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면 여기 왔겠어? 아가씨가 센스가 참 없네.
0: 퉁명스레 말을 내뱉는 남자에게 정미가 웃어 보였다. 정미는 그렇군요라고 중얼거리며 초진 차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원장실과 대기실 사이에 유리벽이 깨진 걸 보고 혀를 찼다.
1: 아니, 개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사 중이야. 진료는 되지?
2: 당연히 진료는 됩니다.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좀 어수선하죠? 죄송합니다.
0: 그 사이 승범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침구실로 이어진 다른 문으로 나왔다. 귀신 환자는 치료 못해도 사람 환자는 달랐다.
3: 이쪽으로는 내가 전문가지?
0: 접수를 마친 정미가 환자를 데스크 옆으로 이어진 복도 끝 침구실로 안내했다.
4: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3: 여기서 아프신 곳을 봐드리겠습니다.
0: 64세의 남자는 왜소했다. 깔끔하게 모 유명 브랜드의 등산복을 입었고 왼쪽 손목에선 금색으로 번쩍이는 시계가 잘그락 소리를 냈다. 얇은 입술을 꾹 다물며 그는 절뚝이며 복도를 걸었다. 이내 안내된 곳이 침구실임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1: 여기는 바로 침구실에서 진료를 보나? 다른 데서는 원장실에서 맥도 짚고 뭐 그러더니만.
0: 남자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침대 위에 앉았다. 오래도록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탄 피부에 주름진 얼굴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고구려는 우리가 자기네 한강 유역을 훔쳤다고
1: 춘추공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2: 백제가 멸망하면 정확하게 백제 땅을 딱 반반.
1: 연개소문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3: 고구려가 신라와 손을 잡을 경우 우리 백제는 살기 위해 당나라와
2: 중역 이북의 땅을 설마.
4: 잔말 말고 내놓으시든 아니면 빈손으로 가시든가.

0: 성충, 그 예. 고구려 상황은 어떻게?
1: 예, 연계 소문이 제 편지를 읽었다면은 신라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0: 그 연계 소문이 신라의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오?
1: 연계 소문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입니다. 배신이죠. 배신과 배반을 일삼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뭐요? 나한테 묻는 게요?
1: 예.
0: 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예. 이 배신?
1: 예, 예, 예. 나라의 반역자, 정권의 배신자 연계 소문이 신라 역시 자신과 같은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라의 손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아, 그럼 저 연계 소문한테 저 신라가 배신자라는 거를 상기시킨 게요?
1: 아이, 그럼요. 이제 가장 확실한 혈자리니까요.
0: 역시, 역시.
1: 예.
0: 아, 참. 그죠. 옛날부터 내가 묻고 싶었는데 말이요.
1: 예.
0: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1: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2: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의 백성과 군사들에게 가장 핫한 화제였던
0: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1: 예, 당나라가 고구려보다 땅도 넓고 병력도 많기는 하지만 당 대종 이세민은 연계 소문의 전략을 따를 수 없을 겁니다.
0: 아, 그럼 고구려가 이긴단 말이오?
1: 예.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경우 승리는 반드시 고구려.
0: 근데 그 연계소문이 거품이라고 떠드는 자들도 있어.
1: 연계소문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입니다.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는데도 고구려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0: 잠깐만, 시대의 요구라면은 당나라하고 싸워서 승리하라.
1: 예. 당 태종을 상대해 승리를 얻을 자는 오직 연계소문뿐입니다. 백성들이 반역자 연계소문을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0: 예, 아유, 똑똑하다. 예, 예. 말만 좀 빨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아, 내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0: 그렇다면 말이요, 우리 백제는 앞으로 어떻게...

0: 대답을 주시죠, 춘추공. 춘추공.
1: 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일개 신하일 뿐입니다.
0: 아이 뭐 그 모르는 사람 있나.
1: 고구려를 아는 형님이라 믿고 고단한 길을 찾아왔는데 이 어려움에 처한 불쌍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겁박하여 노른자 땅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0: 아니 그럼 우리 고구려가 뭐 재능 기부라도 할 줄 알았나?
1: 설마 저희가 재능 기부를 원했겠습니까?
0: 그리고 언제부터 신라가 우리 고구려를 아는 형님으로 모셨다고 그러는 거야?
1: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 앞으로 저희가 내가

0: 조건부 재능 기부. 당장 춘추공을 별관에 쳐놓고 문을 단단히 쳐.
1: 예, 대망리지.
2: 아니 그 회담하다 말고 갑자기 말입니까?
0: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2: 아니 제가 언제 모욕감을?
0: 나는 다 보여. 내가 모욕감을 느꼈으면 네가 준 거야. 당장 끌고 가.
1: 예, 죄인 이소.
3: 순식간에 군사들에게 끌려나가는 김춘추.
2: 야성훈 씨! 야성훈 씨! 잠깐만요! 야성훈 씨!
0: 여기 먹은 기분은 뭐야 이거?

0: 분 그래.
1: 잠깐만 여보세요. 문 열어.
2: 우려했던 대로 고구려에 감금되는 김춘추. 이 소식은 곧바로.
3: 불쌍한 춘추. 하필 겨울에 추운 고구려로 가가지고.

0: 따뜻한 남쪽에서 더구나 온실에서 자라신 춘추공이라 수감 생활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1: 전기 매트는 고사하고 사식한 글은 넣어줄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나.
0: 걱정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춘추공은 지혜가 구출합니다.
1: 장군,
2: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나기 전
0: 춘추공께서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나의 말발굽이 평양성은 물론 사비성까지 짓밟을 겁니다.
2: 피로써 맹세했던 두 사람,
1: 막무가내로 고구려에 춘추공을 내놓으려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냐.
0: 춘추공은 외교 사절로 정식으로 입국 허가를 받고 고구려에 들어갔습니다.
1: 내가 직접 보장원과 소통을 시도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0: 예, 마마.
2: 잠시 후.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고구려. 여기 실례입니다.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십니까?
3: 네, 전혀 안 들려요.
1: 여보세요. 난 잘 들리는데. 여보세요.

0: 김춘추가 고구려에 억류된 채 일주일, 이주일 시간이 흐르자
1: 백제가 끊임없이 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 고구려를 상대로 우리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우리의 외교관이 호랑이굴에 억류되어 있네.
3: 호랑이굴에 들어간 사람이 잘못했구만.
1: 그러니까요, 라이언 일병이나 되면 몰라 외교관 한 사람 구하자고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3: 아니, 사람들이 왜 자꾸 호랑이굴을.
1: 그러니까요,
3: 호랑이굴은 호랑이에게 제발 양보하자 이 말입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런가.
0: 김춘 주공 구하기 작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선덕유왕이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하자 김유신 역시 작전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
4: 춘추공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 역시 나에게 이른 새가 된다.
0: 결국
5: 부르셨습니까 형님?
4: 조용히 군사들을 모아라.

0: 도대체 김춘추는 언제까지 잡아둘 생각입니까?
1: 아, 김춘추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세요.
0: 예?
1: 뭐 신경 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0: 아니, 저 국제 여론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1: 우리 고구려가 세계를 제패하면 국제 여론도 제패가 되겠죠.
0: 아니, 그래도 군사도 아니고 외교관을 그렇게 잡아두는 거는
1: 지금 이 대망리지를 가르치는 겁니까?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내 말은 앞으로 우리 고구려가 세계를 제패할 나라인데
1: 김춘추를 풀어줘라. 명령하시는 겁니까?
0: 아니요. 상의 드리는 거죠.
1: 그놈은 간첩입니다.
0: 아니, 간첩 아니라 외교관인데.
1: 내가 간첩이라면 간첩입니다. 그놈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척하며 우리 고구려의 정보를 빼내려고 들어온 놈이에요. 염탐꾼, 협작꾼, 세작, 스파이, 간첩. 그게 바로 김춘추의 민낯입니다.
0: 그 돌려보낼 생각 없는 거죠?
1: 간첩을 돌려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0: 한편 처음 겪는 북쪽 추위에
1: 혹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를 찾고 계십니까?
2: 자네가 내가 찾는 그 사람인가?

0: 저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먹은 만큼 토해내는 선토해, 아니 선토해라고 합니다.
1: 이름도 좋구만. 그 이렇게 찾게 되다니 반갑네.
0: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규칙을 말씀드리면 소수점 아래로 5 이하는 버리고 6 이상은 반올림입니다. 먹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드리죠.
1: 잠깐만.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보리세.
0: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1: 여기서 나를 꺼내주라고.
0: 안녕히 계십시오.
1: 뭐야? 이보게! 이보게! 제발! 이보게!

0: 줄 알렸는데 연습만이 살길. 이자영.
1: 그런데 말이야. 커피사이드는 그런데가 좋단 말이야. 이겠지?
2: 아이, 나는 이번 화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형님은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선도의 이명호.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있는 억불산을 찾아갑니다. 억만개의 석불이 있는 산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된 억불산은 제암산, 사자산 등과 함께 장흥의 삼산으로 손꼽히는 명산인데요. 이 억불산 중턱에 울창한 편백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여름철 가족여행지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장흥군 일원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 기간에 장흥군으로 여름휴가를 가신다면 억불산 편백숲에서의 휴식과 함께 신나는 물축제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억불산이 있는 장흥군은 정겨운 풍경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고장인데요. 고려 인종의 왕비인 공해왕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흥이라는 이름에는 오래도록 흥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장흥의 명산인 억불산의 높이는 해발 518m로 그리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산로의 길이는 약 9km로 꽤 긴 편인데요. 억불산 산행을 하려면 억불산 중턱에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 주차장을 들머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출발하는 억불산 등산 코스를 이용하면은 말레길, 벼락바위, 전망대 등을 거쳐 억불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하산할 때는 정남진 천문과학관 주차장, 억불약수터, 청소년 수련원 등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등산 코스를 걷는 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억불산 산행을 하다 보면 가파른 능선에 있는 뾰족한 바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업은 여인처럼 보이는 이 바위의 이름은 며느리 바위인데요. 이 며느리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장흥 탐진강변에는 욕심 많은 구두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구두쇠 할아버지는 탁발을 하러 온 노승을 매번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신 사과를 했고요. 노승은 며느리에게 며칠 후 큰 물난리가 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억불산으로 피하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승의 말처럼 며칠 후에 큰 물난리가 났고요. 며느리는 아이를 얻고서 노승이 가르쳐준 대로 억불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불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산 아래에서 다급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며느리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굳어서 지금과 같은 며느리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억불산은 장흥에서도 손꼽히는 친환경 지역인데요. 바로 이 억불산 중턱에 오래된 편백나무들로 가득 찬 편백숲 우드랜드가 있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에는 무장의 데크길인 말레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노약자들도 숲속을 산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억불산 등산로를 겸하고 있는 말레길의 전체 길이는 약 3.8km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은 사색의 숲입니다. 사색의 숲은 곳곳에 대나무 원두막, 평상, 해먹, 움막 등이 조성되어 있는 편백나무 숲인데요.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있는 억불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장마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 지역 호우와 피해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거리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흙더미가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폭우에 계곡물이 불어나는가 싶더니 금세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인근 상가 앞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3: 셔터 내렸는데도 이만큼 차가지고 인형이 다 젖어졌어.
2: 비닐하우스를 떠받치던 축대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속살을 드러낸 흙더미는 그대로 과수농장을 덮쳤습니다.
4: 연락이 왔더라고요. 축대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바로 나왔었죠. 그때까지도 비가 많이 왔었었고 뭐 도저히 그냥 감당할 수 없는.
2: 아파트 인근 도로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주차한 차량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도심 도로가 공사장에서 쏟아진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중장비의 사람들까지 나서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5: 경사면을 따라 흙과 돌, 물이 쏟아지면서 지대가 낮은 도로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차량 통행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2: 폭우에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6: 그 차 거의 한 시간 동안 안 왔어요. 다 물려 나오고 완전히 야단이 났어요.
2: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축사. 농민은 자식 같은 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7: 물이 다 몸 빠져나가고 축사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소가 이제 그냥 썩어 있었지 그냥.
2: 이틀간 이어진 물폭탄에 침수와 토사 유실, 고립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3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박과 오이, 인삼 등 농경지 5만 7천 제곱미터도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0: 충북에서도 강물이 넘쳐 마을이 잠기고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북에선 70대 남성이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작은 마을 하나가 거대한 흙탕물 강으로 변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진입로는 아예 끊겼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9: 공사를 해가지고 배수 분부장을 또 증설을 한 거예요. 했는데도 지금 막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
8: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올해도 논밭이 있던 자리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마을을 잇는 길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7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북 보은에서 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승강기가 멈춰섰습니다.
10: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차 있어서 더 이상 운행을 하면은 나머지 한 대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정지를 시키고.
8: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190명은 급히 집을 떠나야 했고 운동장이 물바다가 되거나 교실에 물이 새면서 학교 세 곳이 긴급 휴업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곳곳에 급류가 발생하면서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11: 낙동강 합류한 지점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군데군데 필요한 지점까지 이렇게 유실망을 설치를 해서 수색을 할 겁니다.
8: 도심 주차장에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12: 떡방에 차 빼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를 빼러 와 보니까 벌써 뭐 이제 한강이 다 돼 있어요.
8: 또 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화재가 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0: 오늘 수도권에도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흙탕물로 가득 찬 도로.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사실상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눈앞을 가리는 폭우에 차선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13: 자꾸 이제 관계 쪽으로 많이 차걸래. 겁에 막 좀 겁이 나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1: 도로는 물바다가 됐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수습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평택에선 폭우에 빌라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한 대가 파손되고 인근 주민들도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화성의 한 공장에서는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명구조와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선 빗물에 차량이 고립되자 119 구조대가 4명을 구조했고 오산시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한때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한때 경기도 20개 시군에는 호우특보가, 인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등 일부 지역에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리에 물이 차고 차가 잠기기 시작하면 아찔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전합니다.
14: 조심스레 지하차도를 내려가는 차량. 곧이어 앞서가던 차량이 절반쯤 물에 잠긴 채 물속을 가로지릅니다.
15: 저 정도면 차가 침수차 취급되지 않나요? 좀 많이 실제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14: 굵어진 빗줄기에 산을 타고 빗물과 토사가 떠내려오면서 도로는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차량들이 하천으로 변한 도로를 물살을 가르며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배수로로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은 도로를 넘어 인도까지 흘러넘쳐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16: 차 도로에 물이 다 차가지고 인도로 물 넘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적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14: 쏟아지는 비에 한 해 농사를 망칠까 지켜보는 농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 사이로 폭포수가 지나칩니다. 불어난 강물에 하천 수위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리는 이미 물에 잠겨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17: 밑에 보면 옛날 다리 잠수교 다리가 있어요. 그게 네. 완전히 지금 잠겨버렸거든요.
14: 쉴 새 없이 쏟아진 빗물에 오늘 하루 시민들의 걱정과 큰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네, 집중호우 여파로 서울 지역 하천 일부는 아직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운항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서울 중랑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효빈 기자, 그곳 중랑천 통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지금은 거세게 내리던 비는 멈추고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이곳 중랑천은 한때 통행이 통제됐는데 지금은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산책로가 있는 29개 하천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가 저녁 8시 기준 27곳의 출입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서울 도림천 인근에는 도시침수예보 시범 사업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침수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후 3시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도 상황 근무를 2단계에서 보강 근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선착장에서 중단됐던 한강버스 운항은 여전히 중단 상태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8곳 가운데 잠실과 뚝섬 등을 포함한 5군데의 운항이 중지됐는데 운항 재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에선 76mm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서 통제되는 도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 정보에 계속 귀를 기울여주시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 주변이나 산사태 가능 지역, 상습 침수 지역 역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까지 이틀간 극한 오후 수준으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구름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또 강원 북부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자, 이세훈 기자, 전체 강수량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더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18: 네, 밤이 되면서 비구름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수도권 남부를 지나 강원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천안 266mm 등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려 20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오전 한때 경기 화성과 세종시에선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구름 통로는 밤사이 다시 발달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이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는 더욱 북상하고 북쪽에선 차고 건조한 공기도 내려올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위험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강하게 이어지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0: 네, 그런데 비가 그친 다음엔 또 폭염이 문제군요.
18: 네,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 경북 일부 지역에는 신설 이후 첫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주말 사이 특보 지역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한반도 상공에 대기 하층으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으론 서쪽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해 올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겹겹이 쌓인 이중 고기압 아래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습도 높은 열기가 쌓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주말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겠고 밤 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북쪽으로 물러난 정체전선이 다시 영향을 주는 다음 주 중반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중국 남부 광시에선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고 이재민이 13만 명이나 됩니다. 농장에 있던 돼지와 동물원 동물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다리 높이까지 차오른 황토물에 휩쓸려 돼지가 하나 둘 힘없이 떠내려오고 주민들이 거대한 집게로 한 마리씩 건져올립니다. 한 축산농가가 홍수로 물에 잠기면서 1만 6천 마리의 돼지가 유실되자 중장비까지 동원해 구조작전에 나선 겁니다. 손실 규모가 우리 돈 1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 땅 주다! 과이된! 과이된!
20: 잡아야 해요. 빨리빨리. 과이된! 야!
1: 지역 동물원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직원들이 사자 우리를 잠그고 대피했는데 사자 3마리가 폐사하고 얼룩말과 공작새 등 각종 동물들이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20: 얼룩말 한 마리는 이미 폐사했고 다른 한 마리는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보고 있어요.
1: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광시 장족자치구에서 지금까지 약 4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숨졌습니다. 이재민도 13만 명에 달합니다. 오는 11일에는 태풍 바비가 중국 남부에 상륙해 지역에 따라 하루 최대 3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푸젠성과 장쑤성 등지에서는 당국이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앞서 보셨듯이 내일부터는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중국으로 가지만 지금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유리없이 높은 상황이어서 올해는 태풍 위험성이 특히 크다고 합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21: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야자수가 위태롭게 휘청입니다. 발생 사흘 만에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바비.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말 중국에 상륙하겠습니다. 바비는 비켜 지나겠지만 올여름 한반도 태풍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태풍의 길목이 유례없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북상 태풍의 60%가 지나는 동중국해, 올해도 30도 이상 고수온이 예고됐습니다. 바다 폭염으로도 불리는 해양 열파가 갈수록 늘면서 최근엔 한 해 넉 달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화된 태풍마저 다시 위력을 더할 만큼 뜨겁습니다. 실제로 2022년 상륙했던 태풍 힌남노 역시 동중국해에서 부활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지날 때 관측된 자료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초강력으로 성장한 힌남노, 이후 약해지는 듯 하더니 동중국해 바다 폭염위를 지나며 다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22: 해양이 온난화되면은 대기로 수증기 공급이 많아지고 이 수증기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으로
21: 엘니뇨 영향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엘니뇨 여름 태풍은 한반도에서 먼 바다에서 발생해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발생부터 길목까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23: 어제 전해드린 축구협회 부정선거 의혹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저희가 더 취재한 결과 선거인단에 뽑힌 뒤

0: 비공식적으로 정몽규 후보 지지 요청을 받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선거인단에 뽑힌 심판에게 전화를 걸어
2: 그럼 내가 편하게 이번에 선거표 나왔지?
3: 예, 예.
1: 정몽규 후보에게 표를 달라던 이들.
2: 정몽규 회장 밀어줘. 선거 때 좀 잘 좀 부탁하고.
1: 선거인을 평가할 권한은 있지만 정작 선거운동 자격은 없는 협회 간부였습니다. 실제 협회 간부들이 다른 선거인에게도 접촉해 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거인단 중 한 명이었던 또 다른 남성도 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4: 지지해줘라, 좀 뽑아주면 안 되냐, 힘을 실어줘라, 통화는 수시로 막 와요.
1: 협회 내부 규정상 후보자 본인과 공식 선거사무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자격 없는 이들의 당부와 약속은 매 선거마다 반복됩니다.
4: 연구를 어떻게 알았는지 수시로 오더라고요, 전화를.
3: 전화로 해서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만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1: KBS 보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관련 비위를 제보받는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협회 인사들이 정몽규 후보를 밀며 가장 앞세운 건 자금력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협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당시 정몽규 후보도 재력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 전 회장이 재임 13년 동안 낸 개인 사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5: 정몽규 후보를 뽑아달라던 협회 관계자들이 또 하나 강조한 건 후보의 재력이었습니다.
3: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협회를 운영해야만 또 돈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5: 녹취록에서도 이 논리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당시 간부 중 한 사람이었던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합니다. 지난해 1월 7일 정 전 회장이 천안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축구협회에 5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공약한 날입니다.
6: 재정적인 안정성 뭐 이런 거를 뭐 걱정하셔서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그 50억 공약.
5: 정 전 회장이 이끄는 현대산업개발의 회사 돈이 아닌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에 기부한 사재 출연금은 얼마나 될까?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공시된 축구협회 결산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 기간 정 전 회장의 출연금은 2015년 1천만 원, 2018년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6: 밥값만 해도 이렇게 썼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감독 선임이나 뭐 월드컵 뭐 포상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많이 억울하다고.
5: 이번 월드컵에선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통과할 때마다 수십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32강 탈락으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0: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추진 중입니다. 감사 대상은 앞서 KBS가 보도한 부정선거운동 의혹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선제로의 전환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화영 기자입니다.
7: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날,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SNS를 통해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전격 공언했습니다. 시기는 청문회가 열릴 22일 이후가 될 거로 보이는데 축구협회 운영 전반은 물론 KBS 보도로 드러난 정몽규 전 회장의 부정선거운동 의혹도 감사에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특히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선거인단의 정보를 확인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투표를 대가로 선거인에게 직책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규정 위반. 문체부는 KBS에 처음으로 제보했던 심판을 비롯해 다른 선거인단의 증언을 우선 확보하고 스포츠윤리센터 내 제보 창구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 수집할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요구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 하지만 결국 축구계 카르텔의 뿌리를 뽑으려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8: 신뢰 회복을 일단 많은 축구인들이
9: 박지성,
8: 참여하는
9: K축구
8: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0: 저희 모두가 다 공감을 했고.
1: 우선 오는 16일 대한체육회의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직선제 정관 개정이 통과되면 추후 이사회를 거쳐 축구협회 등 회원 종목 단체들의 선거 규정도 순차적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2: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회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기로 했는데요. 홍 전 감독은 피하지 않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3: 축구협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에 국회는 발빠르게 청문회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 첫 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10명을 불러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4: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
5: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4: 저희 국회의 역할을 뒤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3: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축협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황희찬 등 전현직 국가대표는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 전 감독을 포함한 일부 증인은 사임 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6: 홍명구 전 감독, 임생 전 이사 등
5: 조계원,
6: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3: 홍 전 감독은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KBS가 단독 보도한 정몽규 전 회장 선출 과정의 지지 강요 의혹도 따질 수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7: 불난 집에 갇혔던 모녀가 집 밖으로 뛰어내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특히 한 살짜리 아기는 소방대원들이 모포로 받아서 구했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어둠이 깔린 주택가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3층 화장실에는 대피로를 찾지 못한 베트남 국적의 엄마와 한 살짜리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퍼지고 에어매트 설치에는 최소 10분은 필요한 긴박한 상황. 현장 소방대원들은 모포를 이용해 아기를 먼저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대원들은 침착하게 모포 속에 아이를 받았습니다.
9: 떨어지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아가지고 아빠한테 인계해드렸는데 이거 뭐 좀 천만다행이지 않았나 싶어요.
8: 그 사이 밑에는 에어매트가 설치됐고 창문으로 나온 엄마는 연기를 피해 매달렸다가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10: 펑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화재가 시작되고 있었고 이제 성인들도 구조되고 아기도 모포에 쌓여서 이제 나오고.
8: 외출했다가 돌아와 밖에서 가족의 구조 모습을 애타게 지켜본 베트남 국적의 아빠는 서툰 한국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1: 그 동안에 진짜 지금 긴장됐어요. 어째서 아내와 아기 살려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8: 관련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엄마의 모성애에 공감하는 글과 소방관들의 침착하고 빠른 대응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7: 반면 서울에선 한밤중에 집에서 난 불로 초등학교 저학년 남매가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해서 집안엔 어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건물 3층에서 빨간 불길이 타오릅니다. 연기로 가득 찬 내부, 소방대원들이 손전등을 켠 채 화재 현장을 살피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빌라 앞입니다. 바닥에는 화재 당시 충격으로 인해 이렇게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50여 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초등학생 남매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2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남매는 보호자인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 아빠가 잠깐 뭐 볼리볼을 맞다 하더라고. 그러고는 애들끼리 있는 사이에 그때 일이 벌어졌어. 너무 안 됐죠.
13: 마음 아프시더라고요. 너무 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학교도 엄청 잘 다니고 선생님도 명랑하게 잘 다녔다.
1: 이 밖에 다세대 주택 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이나 전기기기 이상

0: 90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마지막 장례 일정이 열리는 마슈아도와 테헤란을 잇는 철도 교량도 파괴됐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부쉐르 원전 주변도 미군 발사체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색적 표현으로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1: They're scum, they're sick people.
2: 그들은 쓰레기입니다. 병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자들이고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사용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선 피격 보고의 격분에 이란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의향이 없다고 보고 공습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다시 봉쇄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이란만을 대상으로 한 봉쇄가 될 것입니다.
0: 국제 유가는 다시 요동쳤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정면 충돌 조짐에 브렌트 유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전쟁이 재개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로 당분간 협상이 재개되긴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3: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미군 거점들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이란 허락 없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4: 붉은 빛을 내며 비행물체가 떨어진 직후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란이 자국 드론으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를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의 대규모 공격에 맞서 이란도 즉각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 내 미국의 패트리엄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주둔 미군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바레인의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정밀 타격했다고 이란은 주장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이란발 미사일을 감지해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곳들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번 공습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통째로 위반한 거라며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겐 1심에서 징역 4년 등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미 로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경찰이 금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백억 원대 보험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의사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 4천여 장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피부과 원장과 소속 의사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소설은 사람의 삶을 담는다고 하죠. 38년 동안 수많은 독자들의

0: 사랑을 받아온 공지영 작가. 하지만 기쁨보다는 상처가, 박수보다는 비난이 많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아픔을 글로 써내면서 다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절망의 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참 운동권하고 안 어울린다고 배척받는 학생이셨는데
1: 제가 생각해도 안 어울렸어요.
0: 예, 구치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1: 아, 이제 8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노동운동이 전국에서 이제
0: 예.
1: 정말 나는 안 맞는데 그래도 가야 한다고 선배들이 그래서 위장 취업을 했죠. 공장에.
0: 어디에 취직을 하셨어요?
1: 구로공단의 전자공장, 전자부품 조립하는 공장에.
0: 어.
1: 한 달 만에 바로 발각돼갖고 쫓겨났어요.
0: 예.
1: 그래갖고 너무 약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중에 요즘 좀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선거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구로구청 개표 부정 의혹 사건이라는 게 거기 네. 구로구청에서 이제 농성이 시작돼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포위돼가지고 거기서 잡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한 몇천 명이 잡혔어요. 그 안에서 포위돼갖고 잡혔으니까 그러면은 서울 시내 이제 각 서로 이제 다 분산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산서로 갔는데 용산서 지하의 그 구치소에서 이제 추운 겨울에 난방 당연히 안 되고
0: 네.
1: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20명의 여학생들이 이제 저는 막 갓 졸업한 상태고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형사들한테 다 가서 취조 당하고 이제 조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흘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저 빼고 다섯 방 됐어요.
0: 아, 그 구치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동트는 새벽이고 이 작품으로 소설가로 등단을 네. 하게 되셨다고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인권이 열악하던 시절이라 제가 그러니까 정말 강당에 저 혼자 딱 남은 거예요. 128명이 있던 강당에. 그러니까 맨바닥 마룻바닥이고 난방 안 되고 영하 7도 정도 되는데 찬물에 세면대 당연히 없고 그 바깥에 잿돌이의 전경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허리 정도 오는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앉아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면벽의 시간 그러니까 정말 침묵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마치 코로나 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저를 발견했듯이 네.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가면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나지만 이제 전과가 붙으면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권인숙 씨가 선고문 당하고 박종철 씨가 이제 물고문 당해 죽었을 때였거든요.
0: 네.
1: 저도 이제 그 안에서 많이 맞았고 근데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그땐 고문당하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고. 근데 그때 그건 두렵지 않았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았는데 뭐 좀 좋은 거 하다가 오고 싶었어요.
0: 예.
1: 어차피 나가서 이제 또 잡혀들어올 것 같아. 독재가 안 끝나면 난 또 저항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니 하고 내 자신한테 물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너무 소설이 쓰고 싶은 거예요.
0: 네.
1: 막 너무너무.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실은 막 선배들이 다시 노동운동 하러 오라 그랬는데 제가 몰래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이제 제 표현은 각혈하듯이 이틀 만에 그냥 그 데뷔작을 완성했어요.
0: 소설 데뷔하신 해에 따님도 태어났어요?
1: 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책이 출간될 무렵 이제 창작가 비평 가을 오니까 그 가을호 책이 나오고 두 달 있다가 제가 딸을 낳았어요.
0: 아.
1: 같은 생일이에요.
0: 예, 참 갓난아이가 옆에 있고 나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고
1: 예.
0: 예. 그때 형편도 좀 넉넉치 않으셨을 것
1: 그때
0: 같은데
1: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남편이 노동운동한다고 또 집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돈도 벌면서 애도 키우면서 글도 써야 되는데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글밖에 없었기 때문에
0: 예.
1: 아, 진짜 혼자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0: 근데 가난이라는 걸 별로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잖아요.
1: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별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0: 오히려 약간 부유한 게 더 부끄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어떻게든 딸을 안 재워. 그래갖고 막 놀려요. 놀리고. 그럼 애가 이제 막 너무 졸려가지고 한 어둑어둑해지면 애가 고라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타자기. 아직 이제 컴퓨터 안 나왔어요. 저 너무 옛날 사람이다.
1: 예. 네, 지금 80년대 후반 얘기하는 예, 겁니다, 맞아요. 지금.
0: 네. 그 타자기,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두꺼운 타월을 깔고 타자기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은 없다를 쓰고 아침이면 다시 또 애랑 일어나서 아유, 진짜 20대니까 했지. 그 네. 지금은 진짜 누가 로또를 준다고 해도 못해요.
1: 근데 그 첫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0: 예, 나오자마자. 예. 예.
1: 이게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이후 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네, 겪는 네. 네. 나중에 그 어떤 방황과 이런 네, 거를 네. 다뤘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정말 공정 작가를 스타 작가로 만든 작품이 나오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0: 네.
1: 사실은 제 인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에요.
0: 그 진짜 그때 굉장했죠.
1: 예. 그래서 제 인생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은 제가 해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대단해. 제가 20대였으니까. 왜 여성의 행복은 남성에 종속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거든요. 예. 이 작품은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0: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딸을 낳고 좀 있다 처음 이혼을 하고 나서, 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도대체. 거기다 심지어 저는 페미니스트라 내가 돈도 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내가 보수적인 여자였다면 돈은 남편이 벌어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나는 진보적인 여자가 돼서 돈까지 벌면서 이 모든 것은 또 하면서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의 C월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1: 네, C월드. 네,
0: C월드도. 거기다 애도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불공정을 제가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했던 이제 운동권 남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여성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구나. 이건 사회, 이거야말로 사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여자인 내가 말해야 되겠다. 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도덕적 올바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신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남자들에게 얘기했죠. 왜 헌법에 쓰인 대로 안 해? 왜 옳은 대로 안 해? 그리고 왜 똑같이 사는데 왜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밥하고 왜 내가 애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너가 그렇다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싸움들이 이제 계속 된 거죠. 네.
1: 사실 그 당시에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막 투쟁은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0: 오래도록요. 그 후로도 예. 오래도록. 예.
1: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또 심지어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던 게 저희 이제 운동권 선배 언니들이 아니 분명히 나랑 똑같이 학교 다닐 때 페미니스트 공부도 하고 이랬으면서 너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문제의식 없고 결혼이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투덜이라서 제가 그거를 못했죠.
1: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성주의 문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예, 이런 평가도 받게 되는데 그 당시로선 사실 파격적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이 작품이 그만큼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작가님의 사생활도 또 주목을 받았어요.
0: 아, 그리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사생활을 갖고 그러는 게 언제 그쳤냐면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지쳐 갖고 그러니까 이 조간 신문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의 일면에서 저를 소개할 때 몇 번 이혼하고 성다른 애를 키우는 작가 공지영. 아니 제가 무슨 다른 작품 하나도 안 내고 뭐 그냥 오직 사생활로 유명해진 작가라면 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단행본을 가장 많이 판 작가였고
1: 네.
0: 제 작품으로 사회가 몇 번의 영화화도 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다른 선배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남성 작가들은 몇 번을 이혼해도 절대 그런 레터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1: 남성 작가였다면 사생활이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겠죠.
0: 그렇죠. 그리고 에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1: 예.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10년 전쯤에 이제 촌스럽게

0: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목 그걸로 뽑지 마세요. 이제 21세기에요. 너무 창피해요. 제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안 하더라고요.
1: 네. 네. 그 후에도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네. 작품에서 착한 여자도 있었고 봉순이 언니도 있었고 예. 이 착한 여자 이 얘기 이를 저도 이 소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자 하나 희생하면 온 집안이 편하고 자식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부모도 편한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나답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가장 약한 고리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죠, 희생을. 너 하나의 침묵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아니 가족 한 사람이 불행한 행복이 어떻게 가족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생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한 이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건장한 청년이 철로에 떨어진 할머니를 구하는 거고 어린아이 보고 술 취해서 쓰러진 아빠를 구해오라는 거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라고요. 희생은 힘 있는 자가 그 가여운 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건 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폭력을 당하는 거죠.
1: 예. 그 사실 봉순이 언니는 같은 여성의 삶을 다뤘지만 좀 결이 달라요. 우리 시대 그 사회에 수많은 봉순이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0: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사회학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한여도 아니면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화의 그 중간에 잠깐 있었던 계급군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거는 이름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로 식모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사라져 갔는데 이제 소설이라는 것이 사회학과 다르게 그것을 잡아내서 형상화를 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나요? 그랬더니 네. 아 역시 사회학자가 하는 것보다 작가가 하는 일이 더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되게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1: 네. 뭐 노동운동도 하시고 위장취업도 하시고 운동권으로 사실 예 이런 내용을 담은 그 소설이 94년도에 발표한 고등어라는
0: 네, 고등어 예
1: 소설 제목이 고등어인데 이제 생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0: 이제 고등어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네. 고등어라는 이름인데 이제 그 의미는 한때 우리는 저 넓은 바다를 헤엄치던 싱싱한 자유였는데. 등이 푸른 자유였는데 이제 우리는 소금판에 절여져서 좌판에 누워있다. 이게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상을 향해서 우리 막 희생하고 서로 부둥켜 울고 이랬던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사회에 나가면 30대가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여져서 무기력한 채로 이렇게 좌판에 널브러지면 배가 갈라지고 좌판에 누워서 잡아먹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처럼 변한 이야기를 좀 상징으로 네. 제가 썼어요.
1: 사실 그 당시에 운동권에서 이제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담으셨지만 이제 거기서도 세월이 한참 흘러서 지금 보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굉장히 뭐 유명한 정치인도 되고 이 사회를 뭐 선도해가는 사람이 돼서 또 여기서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저는 좀 모순되는 간극 같은 걸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예.
0: 아마 그 군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20대 때 정말 한 5, 6년 감옥 갔다 오거나 5, 6년 그렇게 뛰고 평생을 보장받는 정말 그것도 역사에 기록될 세대가 될 거예요 아마.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직업군이 20대 때 5, 6년 뭐 김연아 선수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다.
1: 네.
0: 거의 극급으로 20대 때 한 5, 6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평생을 나머지는 그 권력과 그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맛보는 그리고 그때의 것들을 계속 또 팔아먹는 나쁘게 말하면 팔아먹는 그런 기득권이 돼가는 세대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1: 예.
0: 참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힘든 길을 가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0: 그런데 예. 이제 그 힘든 길을 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들이 이제 지금

0: 소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 있죠.
1: 네. 사실 늘 작품 속에 어떤 이 시대적인 질문들을 던져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사형수 얘기를 쓰면서 사형수들하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던데요.
0: 예, 많은 시간을 예. 보냈고 제가 이제 지난 12월로 그만뒀어요. 23년 정도 다니다가
1: 아.
0: 이제 하동에서 도저히 못 다니 나이도 있고 운전도 못 하겠어가지고
1: 교도소에 가셔서 23년 동안
0: 네.
1: 그 예. 사형수들을 만나
0: 그러니까
1: 하셨어요.
0: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엔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제 이 네. 책이 나왔는데 아이고 책 나왔다고 싹 그만두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사자로 등록해가지고 제가 23년 동안 다녔어요.
1: 그 사형수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0: 이제 제가 한 20년, 한 15년 정도를 아주 밀접하게 만난 사형수들이 먼저 12명이 좀 타이트하게 있었는데요.
1: 네.
0: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 중에 두 명은 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고 정신병원에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예. 중에 약간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게 참작이 안 돼서 병원에 못 가잖아요.
1: 네.
0: 한 두 명 정도는 내가 지금이라도 보증해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화가 완전히 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고 나머지 여덟 명은 그 사이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만약에 교수 12명을 10년 동안 만났다 해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 약자들 거를 소리 없이 약탈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내모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 들어왔지만 최소한 들어온 이후부터 죄 지을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인생의 총량으로 봤을 때 뭐 그리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리 그렇게 잘나고 그랬을까. 그 사람들도 거의 다 20대 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또 한 명도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없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은데 저 사형 줄에 지금 서 있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사형제 폐지 존치 이런 거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었고 뭐 사형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곳이 천주교 인권센터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천주교 인권센터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가겠다. 그리고 혹시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거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만나면서 이제 전공이나 그런 이제 책을 한 150권을 읽었죠. 그러니까 논문도 필요하면 읽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제 마음이 이제 사형제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이제 천주교 인권센터랑 같이 제가 사형제 폐지 운동도 오래오래 했었고요. 지금도 사형제 폐지에 제가 찬성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꼭 악플이 달리죠. 네 자식을 죽였어 봐라. 뭐 이런 이제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 사람들을 죽여서 장기를 그대로 다시 다 복원을 해서 죽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저도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또 하나의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저도 그렇고 두 번째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도둑질한 사람 손목 자르고 뭐 어떡한 사람 눈 뽑고 막 이런 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벌은 신체에 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형제도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 얘기를 하면 하느님이 있니 없니랑 똑같아요. 이것도 끝도 없고 결론도 네. 안 나요. 근데 그냥 제가 현대사회의 추세라는 말씀으로 그냥 드리고 사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사형제의 실제 폐지국이에요.
1: 네.
0: 저는 그게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진짜 그 큰 업적이셨다고 생각해요.
1: 예. 사실 공정 작가의 작품 중에서 우리 사회를 실제로 움직인 작품 하면 2009년에 발표됐던 도가니 뭐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요. 아, 이거 엄청났어요. 이 반향이.
0: 예. 저도 너무 놀랐었어요. 그때.

0: 법률도 제정이 되고.
1: 네, 도가니법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거기 썼는데 네. 이제 그거를 다른 분들이 막 아무 때나 쓰고 그래서 단어가 많이 오염이 되죠. 네. 아무튼 그런 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그거는 꿈이었고 그냥 정말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가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중에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의자놀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한다고 죽거나 하진 않아요.
0: 네.
1: 그런데 사람이 억울하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든 억울함은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다 졌을 때 제가 간 거였거든요. 네. 다 이제 삼신까지 다 끝나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내가 재구성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게 당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했던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만 해도 이 사람의 한이 어느 정도는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0: 네. 사실 도가니법이라고 하죠. 예, 장애인과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네. 개정이 될 정도로 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정말.
1: 아니요. 저도 제가 네. 가진 재주가 이렇게 그래도 좋은 일을 위해 쓰여져서 정말 제가 감사하죠.
0: 근데 사실 이렇게 주목받을수록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어떤 언행이나 행보가 좀 거침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 그런 면도
1: 그러니까요.
0: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악플 같은 거 혹시 보십니까?
1: 많이 봤죠. 많이는 일부러는 안 보는데 진짜 악플은 아, 좀 요즘은 이제 많이 좀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또 그게 아니었고 이제 제일 견딜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여성에 대한 모욕 같은 거 하고 저희 애들 들먹이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소송 그러니까 고소해갖고 소송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재판 없이 약식으로 벌금형 한 5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게 고작이더라고요.
0: 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 네. 약한 거죠.
1: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판사님들한테 악플 보내기 운동 한번 해갖고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좀 아니 이제 그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예.
0: 소설 착한 여자 마무리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1: 이제 그 무렵에 어느 이제 제 생일이 겨울인데 어느 생일이었는데 제가 마침 차를 몰고 강변북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미친 듯이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이. 근데 제 앞에 가던 트럭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비틀거리더니 난간을 받고 뺑 돌아서 다시 제 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과 저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짧은 순간에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사람 눈에서 엄청난 공포를 제가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정말 너한테 해끼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 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품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나는 어이가 없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느낌을 저는 아마 품고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그 차가 다시 제 옆을 약간 비켜서 다시 저쪽 난간으로 가서 부딪히고 제 차는 그냥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냥 부딪히지.
0: 아, 그 정도로.
1: 예. 그러면서 이제, 그니까 저는, 그니까 또 이제 어렸을 때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차마 내가 혼자서는 못 죽고, 이제 막 이런 생각을,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보험을 타고, 우리 엄마도 창피하지 않고, 나도 비난받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대로 그냥 강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에 막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뭐
0: 근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1: 예, 그런데 이제 그 착한 여자를 쓸 무렵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벌은 인세로 지금 생각하니까 강남에 빌딩 한 10층짜리 하나 살 수 있었는데
0: 네.
1: 진짜 한 푼도 못 쓰고 다 날아갔거든요.
0: 아이고.
1: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애 둘을 데리고 엄마 집 문간방에 너무 구박덩이로 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저기 조그만 밥상 하나 놓고 거기 노트북 올려놓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래도 옛날에 살 때 또 이쁜 가구들은 또 못 버리고 그 앞에 또 바리바리 쌓아놓은 게 조그만 방에 정말 한심하게 이루 말았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미 너무 유명해 있는데 벌써 두 번이나 이혼을 했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천사가 오셨던 것 같아요.
0: 네.
1: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내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너무너무 분해서 그러니까 그 원망에 막 얼굴이 다 일그러질 정도로 분노에 막 떨고 있었는데 어느 천사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여태까지 네가 겪은 거 다 그 XX들 때문이라고 치자. 100% 걔네들 너 잘못 하나도 없고 다 100% 걔네들 탓이야. 그래 인정.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났죠. 제가 20대 때는 다 남 탓해도 되는데 30대 때는 좀 내 탓이라고 했듯이 여태까지는 그래 다 그 탓이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내 탓이란 말이에요. 조금씩 더 내 탓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정신을 번쩍 났죠. 지금도 그때 그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아, 공 작가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그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명쾌하시지만 좀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0: 예. 아, 하동 평사리에서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1: 아, 제가 얼마 전에 기도했어요. 여기서 잘 죽게 해달라고. 너무 그곳을 너무 사랑해요. 아, 네. 좋아요, 되게.
0: 예. 예. 그만큼 지금이 너무 좋다는 그런 소리로.
1: 네.
0: 예.
1: 그리고 거기 할머니들이 옆에 이제 보면 100살이 넘으셨는데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호미 들고 이렇게 일하세요.
0: 네.
1: 그런 것도 되게 보기 좋고.
0: 제가 오늘 작가님하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이 어떤 삶을 살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인 경남 하동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공지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3: 내일의 중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5도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일부 지역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으니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저지대 침수와 급류의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북부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 서울 29도, 전국이 28도에서 35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8도, 현재 습도는 9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청년은 지능지수가 기준보다 낮았지만 후천적인 뇌손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거부가 됐습니다. 결국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적장애를 판단할 때 단순한 지능지수가 아니라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판단을 해야 한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청년을 위해서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에 당신이 이겼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쉬운 표현과 그림까지 담았고요. 궁금한 점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이지리드 판결문인데요. 법의 문턱을 낮추고 약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하려는 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 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식 개선 영상 제작 비하인드 필름 프로그램 참여자를 내일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었던 차별과 편견의 경험을 시나리오로 만들고 촬영에도 참여해서 영상을 완성하는데요. 연기 전문 강사와 함께 진행하고 여러 편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완성된 영상은 지역사회에 상영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이 됩니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고요. 신청은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가 공식 서포터즈인 키아다즈 10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키아다즈는 무용제 현장에서 소통과 연결을 맡는 전문 자원활동단인데요. 해외 예술단체와 관람객, 공연장과 축제 현장, 그리고 장애예술과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각 현장에서 통역지원, 공연장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관객 서비스 등 축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가정과 학교, 교육청을 아우르는 통합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협의체는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학교 현장 모니터링, 학생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0: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와 사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이제 여름철이라서 뭐 홍수나 태풍, 장마 이런 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애인의 재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0: 예, 현재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1: 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장마, 태풍 이런 것도 재난이겠지만 자연재해 이외에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재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뭐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로 환경이 재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길을 걷는데 뭐 볼라드가 있다던가 또는 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역시도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재난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장애로 인한 불편함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환경적인 여건, 뭐 집안 내에서건 또는 집 밖의 환경에서건 이런 부분에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재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장애인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뭐가 가장 이슈냐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러한 일상 속의 재난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부 정책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여름철, 장마철 이럴 때 되면은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을 할 때 자연재해 중심으로 그것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수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재난은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뭐 홍수나 태풍 이런 데 있어서도 비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시설 거주 장애인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피 체계에서 어떤 점이 더 보완이 돼야 할까요?
1: 네, 이게 대피라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대피소로 가기도 하잖아요. 화재가 일어난다던가 할 경우에. 근데 현재 대피소 내에는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활동 지원사가 파견이 된다라든지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보통 대피소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어떤 매뉴얼들이 있긴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 근데 그 매뉴얼 내에도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좀 쏙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주시설 외에 재가장애인분들이 겪는 아까 재난안전은 일상 속의 재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다 재난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자전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의 사고지 이게 뭐 재난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에겐 때론 일상이 재난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에게는 자전거 사고가 재난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겪었던 걸 좀 생각해 보면 자전거 사고가 난 다음에 119를 불렀죠. 이거는 뭐 꼭 장애와 관련된 거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119가 왔고 병원은 이제 돌고 응급실에 가도 제가 장애인이니까 응급실에서 선뜻 더 받아주기를 어려워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0: 예.
1: 그래서 어깨가 골절이 돼서 분쇄 골절이 돼서 이제 어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장애도 있고 또 얼굴도 많이 이제 부어서 이 사람 너무 받기 힘들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병원 가라. 또 다른 병원 가라. 이러면서 결국에는 새벽 2시가 돼서야 병원 5곳을 돌고 병원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참 어려웠지만 또 장애인에게 이러한 것들이 왜 재난이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수술사에 받고 퇴원을 한 이후에 요양병원을 간다던가 뭔가 이 재가장애인분들도 그 치료와 돌봄 또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가면은 밥도 먹여주고 화장실 용병 가는 것도 다 도와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제가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일은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외부인은 들어올 수가 없대요. 병원 안에는, 간병인 외에는. 그러니까 저는 요양병원에 가서도 있기도 애매했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이 아니라 간호간병 통합병동 시스템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호, 간병, 통합, 병동. 그럼 병원 내에서 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미죠. 근데 거기에서도 밥은 식탄은 제자리에 갖다 줄 수 있지만 간호간병 통합이니까요. 대신에 밥을 떠먹여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나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인력이 있잖아요. 이 지원인력은 병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재난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있으면 식판은 가져다 주는데 이걸 떠먹여줄 사람이 없다? 저는 양파를 다 못 쓰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0: 예.
1: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병동도 있을 수 없고 요양병원에 가도 있을 수가 없고 결국은 가족 돌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이용을 못하고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 시스템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작년에 좀 경험을 하기도 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러한 일상 속 재난이 일어나고 사고 이후에 좀 대응 체계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활동 지원사가 병원에 좀 일부 와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제가 이제 재활을 한 6개월에서 8개월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도 근로지원인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근로지원인 제도는 직장 내에서만 돕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병원도 가면서 직장도 다니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난 그 이후에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이 전체에 있어서 장애인 돌봄 제도 혹은 장애인 지원 체계라고 마련되어 있는 많은 인력 체계가 조금 더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유연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예, 장애인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일상 속에 좀 더 지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제도적으로 마련은 돼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지원인, 교육부에서는 교육지원인 이런 식으로 인력 지원 체계들이 있어요. 요 인력 지원 체계가 좀 더 유연하게 장애인의 한 명의 삶을 오롯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체계별로 되게 분절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0: 자,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재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할까요?
1: 네, 각각 부처별로 이미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재난은 비장애인과의 재난과는 달리 그런 자연재해 이외의 일상 속의 재난의 개념까지 포괄을 해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재난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일상 속의 삶 속에서의 재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기존의 지원 체계가 어떻게 유연화되고 각 부처별로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0: 예, 장애아 사회 오늘은 장애인과 재난 안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윌의 눈물이 뚝뚝.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지금까지는 그 트렌드라고 하면 2030 세대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는데요. 예. 오늘은 국내 소비의 어떤 큰 손이자 트렌디한 생활을 젊은 세대 못지않게 영위하고 있는 중장년층, 이른바 도파민 시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0: 소비 트렌드 이야기할 때면 늘 MZ세대가 중심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5060 세대가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1: 맞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2050년에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국내 소비의 70%를 이분들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과거 시니어들과는 좀 다르게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20대 분들처럼 쇼폼, 덕질, 뭐 팝업스토어 방문 같은 고감도 소비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0: 한때 액티브 시니어가 유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시니어와는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1: 과거의 그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하고 이제 본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인 분들을 뜻했다면 최근에 도파민 시니어분들은 젊은 감각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좀 쫓으면서 재미와 자극을 추구한다라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시니어지만 새로운 트렌드랄지 어떤 제품 구매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시고 또 평균 연령도 또 빨라져가지고 금융계에서도 굉장히 주요 고객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본인 나이보다 본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3살, 많게는 12살까지 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재미에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5060 세대를 이제 대학내일에서는 도파민 시니어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의 어떤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가 보기에 지금 Z세대들의 인기 있는 어떤 디지털 카메라나 포토부스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본인들이 즐기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중장년층들이 본인이 어떤 유행을 받아들이는데 큰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예전에는 시니어 하면 좀 아끼고 절약하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요즘은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 건가요?
1: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선 러닝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 2년 전부터 러닝 붐이 이제 최근에도 뭐 두세 개씩 마라톤 또 심지어는 이제 해외 마라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러너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닝 관련된 매출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대가 다름 아닌 50대 분들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러닝 붐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한 금융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유료 이용에도 이 세대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어서 84%가 실제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답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일단 시니어분들은 건강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의외의 소비도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트렌디한 팝업 방문의 소비를 즐기는 것이 대표적인 의외의 소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분들은 온라인에서 먼저 어떤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을 파악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서 검증한 다음에 구매를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실착이 좀 가능한 옷의 실착이 가능한 오프라인 팝업 매장을 좋아하는 브랜드 팝업 매장은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시고요. 이미 이분들은 다양한 소비 경험을 통해서 물건의 질을 판단하는 눈도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소비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와 좀 인터뷰한 50대 분께서는 원단이 주는 느낌, 색상 그리고 이런 퍼스널 컬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 가능한 팝업 패션 브랜드를 꼭 한번 가본다라고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셔서 최근에는 실제로 SNS상에 보시면 실착 경험이라든지 스타일링을 업로드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취미는 뭔가요?
1: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좋아하는 연예인의 어떤 공연을 보고 해당 굿즈를 구매하는 이른바 덕질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한 티켓

0: 이 홈쇼핑에서 브랜드 팝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팝업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두 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트렌드들은 어디서 접하는 걸까요?
0: 이제는 좀 낡은 단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대 분들이 한때 신세대, X세대 이렇게 좀 불리었지 않습니까? 예. 이들에게 이제 트렌드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계층이 바로 Z세대 자제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아들 딸과 함께 두촌코를 먹어봤다, 뭐 버터떡 먹어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자녀분들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권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가령 그래서 딸과 함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체형이나 사이즈가 비슷하면 최근에 20대들이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를 자녀와 함께 입기도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1: 예. 그런데 도파민 시니어들의 최대 관심사가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0: 특히 그 이분들께서는 대면 만남, 즉 새로운 만남의 오프라인, 새로운 분들과의 어떤 오프라인 만남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 시니어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사람과 직접 만나보는 기회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자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32%로 40대 이하의 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일종의 사랑 찾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5060 남녀 70% 이상이 연애가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50대들의 연애 열풍에 좀 발맞춰가지고 바로 끝사랑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50대 솔로 남녀분들께서 제주도에서 합숙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연애 예능인데요. 이게 OTT에서 굉장히 높은 화제성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출연자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이 유행이 좀 밝은 50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좀 본따서 미팅 붐이 좀 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게 이제 예전에는 50대 싱글이 연애를 하는 게 재혼을 의미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같이 살 사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여러 조건을 좀 따지게 됐었는데, 지금의 시니어들 사이에서의 만남은 맛집이나 전시회 같은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친구 같은 연애를 좀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50대를 대상으로 한 미팅에서는 MBTI나 뭐 선호 관심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의 젊은 Z세대들의 어떤 미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대화가 잘 통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또 뭐 돌싱 이력들도 자연스럽게 오픈하는 그런 숨김없는 만남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역시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무엇보다 인생 2막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겠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 퇴직 연령이 그 54세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50대는 실제로 1차 은퇴 후에 전직이라든지 창업을 좀 고민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50대들은 전직이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많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는 도구로서 트렌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트렌드 톡톡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방송 저도 챙겨서. 자, 앞으로 시니어 소비 시장은 그렇다면 얼마나 더 커질까요? 또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Z세대와는 좀 극단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20대들이 선호하는 감자튀김 모임이나 경찰과 도둑을 하듯이 50대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50대는 뭔가 특별한 욕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든 50대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삶이 불안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만 20대는 사회 진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50대 분들은 건강과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불안의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이 균형점을 잘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세대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정은호의 트렌드 톡톡, 오늘은 소비시장의 새로운 큰손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백호가 부릅니다. 영일만 친구.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오는 7월 16일까지 인권 강사를 꿈꾸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교육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 교육은 2026년 영등포구 장애인권 교육 지원 사업인 장애 없는 영등포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제가 도착 했을 때는 장애를 가진 예비 인권 강사들이 인권 강사가 되기 위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강의는 사단법인 장애 여성 네트워크 배은진 대표가 맡았는데요.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2: 자, 우리 주변에 강의를 나가면 장애 예방 교육,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권 교육 이렇게 표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표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장애 인권 교육으로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 차이마다 다 들어있는 표현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설명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 예방 교육,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권 교육 모두 비슷한 것으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차이를 인권 강사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배은진 대표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은 걸 정리해 보면요. 장애 예방 교육이 잘못 전달되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장애가 생긴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갖게 할 수 있고요.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 지체 장애인의 특징은 이렇다. 발달장애인은 저렇다, 시각장애인은 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면 장애인을 대상화해서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잘못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핵심 메시지는 장애인도 할 수 있다인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하지? 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인권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됐을까요? 박현경 선생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3: 해오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 강사 교육은 참여자들이 실제 경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애 인권과 인권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마친 분들은 인권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모의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된 강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사회적 필요성이었어요. 장애인들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알리고 포용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이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겪었던 장애의 편견이나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얼마큼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갖고 장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종합해보면 실제 경험을 살려서 인권 강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올바른 장애인식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1: 맞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 인권 강사들은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게 되고요. 모의 수업까지 하는 등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강사 교육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취재를 갔던 날 강의를 했던 장애 여성 네트워크 배은진 대표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사자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경험들을 좀 나누는 걸로 해서 얘기를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소소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차별에 대한 얘기, 그 차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무 장애를 부각시키는 표현보다는 누구나의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례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표현하는지가 강사님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를 잘 표현해가고 다듬어가는 걸로 해서 강사님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게 되면 주변에 인권을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는 멋진 강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수강생들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수강생들에게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 네.
0: 인권 강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1: 네,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것이 왜 인권 침해인지, 이를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상대방에게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강의 현장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잘 녹여내서 나만의 색깔이 담긴 인권 교육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란 생각이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예비 인권 강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인숙 씨의 교육 소감입니다.
5: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인데, 제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평등권, 접근권, 정당한 편의 제공,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뭐가 차별이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 음성,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좀 목소리랑 뭐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수강생들이 듣기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힘을 얻어서 많이 제가 습득을 하고 자료가 저장된다면 저의 그 장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몰랐던 것을 알아낸다는 것이 제일 희망적인 것 같고요. 이건 누구의 일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로 차분히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이인숙 씨 이야기처럼 강사에게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인숙 씨의 목표는 항상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권 강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숙 씨가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가 있대요. 엄마, 저 사람은 왜 차를 타고 다녀? 이런 질문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의 반응이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인숙 씨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줌마는 다리가 불편해, 그래서 이걸 타고 다녀야 하는 거야, 궁금하면 한번 만져볼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인권 강사로서의 준비가 완벽히 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뇌병변장애 가지고 있는 이주영 씨도 만나봤습니다.
6: 제가 수영을 배우던 중에, 수영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던 중에 제가 걸음걸이가 느려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 재촉하지 않고 제 속도에 맞게 걸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했었던 저한테는 이제 그 작은 행동이 엄청난 배려였었어요. 인권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거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권을 알리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인권 이론과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고, 교과서에 보면 인권은 답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인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각에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덕분에 강의할 때 청중들하고 더 진실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큰 힘이 됐어요. 주영아, 네가 느낀 진심을 자신 있게 전달하자. 멋진 인권 강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어. 그렇게 말하고 싶고 동료들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 네, 이주영 씨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인권 교육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장애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786-848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산들의 여름날 여름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을 위한 농구 기반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다고요?
2: 그렇습니다. 원래는 미국 내 한인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한미 특수교육센터에서 개발한 통합 농구 프로그램 DRIB가 있는데요. 이것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른바 마인드플레이가 중심인데요. 이 마인드플레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루게 되는데, 봉사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언어적으로 격려를 하면서 참가자와 자연스러운 협력관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성, 또 달리기와 드리블을 통해서 신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듯 운동이 자폐스러운 장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Sports and Active Living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의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운동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 국제학술지 헬스케어에도 논문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니구 프로그램이 사회적 반응성과 사회적 의사소통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운동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하고 기존 치료를 대신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운동이 사회성이나 신체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또한 개인마다 다르고 언어치료, 행동치료, 작업치료 등 표준치료를 대체할 근거가 아니라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1: 예. 자, 발달장애인 사진공모전이 열리네요.
2: 네. 주제는 내 친구, 나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 등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내용은 최근 1년 이내에 발달장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고요. 1인당 각 100점씩 출품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작품도 가능합니다. 22일까지이고요. 응모 신청서, 사진 초상권 동의서를 내셔야 됩니다. 이 사진 초상권 동의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의 인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복지카드 와 이제 사진 작품을 구비해서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 신청 관련 양식은 서울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상작은 8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상작 전시는 9월 9일부터 15일 오전까지 같은 장소 레온 갤러리 92에서 열리게 됩니다. 접수 및 문의는 02-2654-080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요?
2: 네.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 그랜드관에서 열립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10개의 자리, 10개의 세계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전시에는 미랄복지재단을 통해서 고용된 KS 한국 고용정보 소속 성인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1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관람객에게 발달장애인 예술의 개성과 가능성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픈식은 15일 오후 2시고요. 브리지톤 앙상블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서 더슨트 프로그램 등이 진행이 됩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예술과 고용, 창출의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KS 한국고용정보는 그동안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2,400여만 원의 후원도 하고 있는데, 이 10여 명의 이번 작가들도 이런 협업 시스템 안에서 작가로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제14회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았는데요. 발달장애인 16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면 연령과 지역,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비장애는 발달장애인 단원의 2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대회 본선은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본선 진출팀은 예선 동영상 심사를 통해서 최종 10팀이 선정이 됩니다. 서류와 함께 합창 연습 영상을 21일까지 제출하시면

0: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발달협회 02-2138-567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공모가 진행이 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A플러스 페스티벌인데요. 장애인의 잠재적 가능성, 또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을 모토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18회고요. 올해는 찬란하다라는 테마로 각자가 가진 특별한 빛이 연결돼서 서로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는데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마곡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공모는 공연 전시에서 대표작품, 우수작품, 그리고 인식개선과 시민참여 부문의 참여작품 이렇게 세 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총 21개 내외의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3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모 신청은 27일부터 31일까지 31일은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장애인 서비스 우수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요?
0: 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공간, 프로그램 등 전 분야를 주제로 하고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부문이 있고요. 실제 장애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운모할 수 있는 우수 사례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서 10월 중 최종 6편의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상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게시가 되고요. 전국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기획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8월 31일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과 응모 양식이 있습니다. 도서관 안내, 도서관 소식, 공지사항으로 따라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역대 수상 자료집을 또 참고하실 수 있는데 도서관 안내, 도서관 소식, 발간 자료에서 그간 어떤 작품들이 수상했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미술관이 운영이 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S갤러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촉각예술체험 및 포용적인 전시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전시에서는 불국사와 수원화성, 또 미륵사지 석탑, 조선왕 등등 우리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이어져온 소중한 유산들을 촉각미술작품으로 재해석해서 관객들이 다양한 재료와 질감을 손끝으로 직접 느끼면서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도 다시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 전시는 일단 8월 31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 하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시각장애인의 독서가 많이 수월해졌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각장애 아동도 마찬가지일까요? 특히 시각장애 유아의 경우 본인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어른이 읽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 그림책의 글자 위에 투명한 점자 스티커를 붙여 만드는 점자 라벨 도서가 유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수요는 적은 대신에 그 일반 도서보다 돈이 많이 든대요, 제작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점자 라벨 도서를 만들려는 출판사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2026년도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 라벨 도서 제작 배포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자사에서 발행한 그림 동화를 최대 3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글자가 없는 그림책이나 페이지당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책은 제작 특성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접수는요, 7월 13일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면 됩니다. 점자 라벨 도서는 시각장애인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가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비장애 친구와 같은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7월 9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사라 바렐리스가 부릅니다. 러브송.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어린 아이들은 놀이동산에 가면 배가 고픈지 아니면 집에 갈 시간이 됐는지도 잊은 채 놀이기구 타는 데만 푹 빠져있죠. 자,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고형 마트인데요. 워낙 다양한 물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저거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겐 넓은 매장과 또 빽빽한 진열대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창고형 마트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잠시 뒤 지석봉 센터장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 때문에 건강관리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여러 불편이 따르다 보니까 작은 질환도 더 크게 병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평소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을 하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한 생활습관 강좌가 열렸다고 해서 우리 정순희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보겠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최유리가 부릅니다.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동안 전통시장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네.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창고형 마트.
1: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정과 맛 그리고 멋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최근 개량 공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도 아케이드 천장이 만들어지고 이 안개같이 물도 뿌려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쾌적하고 시원하게 장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어컨이 가동되는 마트보다는 더운 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오늘은 더위를 피해서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마트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창고형 마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시원한 마트 구경 떠나보시죠.
0: 창고형 마트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1: 네. 창고형 마트는 일반 대형 마트에 비해서 다량의 물품을 대형으로 판매하는 곳인데요. 라면을 예를 들자면은 네.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뭐 4개나 5개 정도 멀티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은 창고형 마트에서는 아예 박스, 상자로 판매를 합니다. 참치 캔 같은 경우도 뭐 일반 마트에서는 개별 또는 뭐 많아봤자 한 3, 4개 네. 묶어서 판다면은 이거 창고형 마트에서는 최소 8개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제가 놀랬던 거는 오이 피클을 한번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해. 한 상체 반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걸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 개당 가격은 일반 마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기도 합니다. 대가족 단위의 생활용품이나 또 단체 캠핑 그리고 단체 모임을 할 때 쓸 것들 사실 때는 창고용 마트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창고용 마트와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창고형 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0: 네. 센터장님도 창고형 마트 이용하시죠?
1: 네. 네. 외국계 기업인 C마트 이제 양평동점이 제가 양평동에 살아서 네, 저희 집과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여가지고 예. 네, 종종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데요. C마트는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크다는 뭐 양재동 그리고 뭐 상봉 그리고 고척, 광명, 일산 등 뭐 수도권에도 몇몇 곳들이 있습니다. 이 C마트는 연회비를 내는 그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카드는 가족인 경우에 최대 2명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연간 회비는 한 4만여 원 정도 됩니다. 저희 부부는 필요한 물품들을 그냥 산책 삼아 슬렁슬렁 갔다 오는 편인데요. 그때마다 필수로 구입하는 아이템은 냉동 딸기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가격은 한 1만 원대 뭐 12,000~13,000원 정도, 3,4,000원 정도 하는데요. 양이 아주 푸짐합니다.
0: 엄청 크죠.
1: 네. 네. 실물 딸기나 뭐 블루베리 가격을 보면은 이곳 냉동 제품이 얼마나 싼지를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여름철 빙수를 만들어 먹거나 다른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데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0: 저도 그 블루베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0: 그 창고형 마트에서 혹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 있을까요?
1: 이곳 마트를 둘러다 보면요. 네. 카트에 생수를 아주 잔뜩 싣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자사 제품으로 이제 2리터 6개가 3,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수기를 안 쓰는 분들은 이 생수들을 많이 사들고 다니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는 감자를 이렇게 잘게 다져서 납작하게 만든 해시브라운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개당 한 300원 정도 꼴인데 20개로 묶어서 파니까 한 6,0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하고요. 또 전자레인지 팝콘 같은 경우도 개당 한 450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많이들 사가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식자재 외에도 의류나 공산품, 전자제품도 판매를 하는데요. 전자제품인 경우는 2월 상품들을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았고요. 수입 제품이나 자사 제품들은 비교적 싸지만 국내 제품은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할인 행사하는 제품들이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요. 할인 시기를 잘 이용하신다면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 플랫폼에 보시면은 매주 할인 제품만 소개해주는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네. 방송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크리에이터 아주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네. 네, 이런 창고형 마트 저도 몇 번 이제 와이프랑 갔는데. 네.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물건 딱히 사지 않아도.
1: 네.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정말 있고 저희들 네. 입장에서는 핸드 쇼핑. 그러니까 눈으로 못 보지만 네. 만져보는 재미도 있긴 한데요.
0: 있고, 네. 네.
1: 한창 구경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배가 좀 고프게 되잖아요.
0: 출출해지죠.
1: 네. 그래서 네. 이곳 창고형 마트에서도 이 푸드코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주 가는 양평 전문 테이블이 없지만 다른 지점 같은 경우는 푸드코트에 그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0: 저 양재 갔는데 테이블 있던데.
1: 그러니까
0: 양평은 없군요.
1: 네네. 이거 원래는 있었는데 한 7, 8년 전에 리뉴얼 하면서 없앴더라고요.
0: 네네. 네.
1: 이거 푸드코트에서는 핫도그를 꼭.
0: 저도 이거 먹었습니다.
1: 네. 2,000원에 미국식 네. 핫도그 하나하고 탄산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컵을 주는데 이건 무한으로 계속 먹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떡볶이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데 3,500원에 삶은 달걀이 들어있고요. 또 밀떡 국물 떡볶이
0: 맞아요.
1: 예, 맛입니다. 네. 작은 김말이도 이제 들어있어가지고 구성이 나름 더 알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네.
1: 외국계 기업에서 표현한 떡볶이 맛 한번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고형 마트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또 피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0: 그쵸?
1: 텐데요.
0: 네.
1: 어마어마한 크기의 한 6조각이 한 판인데요.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됩니다. 치즈 피자, 뭐 불고기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등이 있는데요. 정말 잘 먹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 외국계 창고형 마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창고형 마트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창고형 마트는요. 이 T마트가 대표적이고요. 이쪽은 좀 지점들이 많고 그 외에 V마켓이나 또 M브랜드도 있습니다만 지점 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갔던 곳은 T마켓을 좀 소개를 하고 저희도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마곡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0: 네.
1: 이곳은 그 마곡역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하 2층을 한층을 통째로 이제 사용해서인지
0: 한층만
1: 네네 어마어마하게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이곳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과자들이 제일 먼저 저희를 반겨줬고요. 여러 개가 묶여져서 판매를 저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빵이 있었는데요. 이 베이글 12개가 6,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정말 싸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식빵이 세 봉지에 묶여서 한 그 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어가지고 이것도 저희 카트에 실었습니다. 요즘에 그 작년에 두바이 쫀득 쿠키 이어서 뭐 여러 또 인기 음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우베로 만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베 크림을 들어간 빵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카트에 모두 싣고 싶었는데 좀 삶느라고 힘들었었습니다.
0: 네. 아, 맛있나 봐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우베.
1: 네네.
0: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또 티마트 인기 품목에 다른 것도 어떤 거 있나요?
1: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냉장, 냉동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나오는데요. 네. 인기 제품으로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이렇게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것. 그 제품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또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꾸준하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인근에 사는 제 지인이 자녀가 3명인데요. 이곳에서 저렴하게 고기를 사다가 맛을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냉장 돼지고기 제품 판매하는 곳에서 줄을 서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식자재 외에도 뭐 의류나 이불 그리고 여러 공산품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장 보다 보면은 반나절 금방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 과일 야채실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트 한 곳에 별도의 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곳에 들어갔더니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좀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선 과일과 채소를 저온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바로 들고 가서 먹어도 시원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0: 네, 혹시 근데 여기는 푸드코트는 있나요? 어떤가요?
1: 네, 이곳 그 마트에도 네. 별도의 푸드코트가 있었긴 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했어서 제품은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고 우베라떼라고 네, 음료 한 잔 시켜서
0: 궁금합니다.
1: 와봤는데요. 네. 이 우베는 필리핀에서 많이 먹는 그런 보라색 참마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 자색 고구마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견과류 맛도 뭐 고소한 향이 좀 난다고 하는데요.
0: 되게 독특하네요.
1: 네. 네. 주로 먹던 음식이 아니어서인지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잘 좀 모르게 경험을 네. 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주문을 일일이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좀 편했는데 네. 우리나라 맛 트는 또 기계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곳의 창고용 마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C사는 연회비가 있고 결제할 때 현금 또는 특정 카드를 사용하셔야 하지만 환불 등이 매우 편리하고요. 또 수입 제품이나 자사 제품을 이용하면은 엄청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T사인 경우에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회비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고기나 과일, 채소 등 신선 제품을 이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0: 네.
1: 또 이용하시기 좋고 직원들의 또 친절도도 되게 아주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0: 좋네요.
1: 네.
0: 예, 예.
1: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창고용 마트 이용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2: 위아더 나잇이 부릅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한 가족 책장. 나에게 조용히 용기를 북돋워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친정 어머니였다. 당시 시내에 위치한 친정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는데 어머니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셨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용기를 내라 라든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와 같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항상 말없이 세탁물을 정리해 주시든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해주시곤 했다.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 기운 내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나는 법이다. 물론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이 세상에는 너보다 더 괴로운 사람도 많아 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것, 오히려 그리하는 편이 훨씬 더 따뜻한 위로가 됐다. 어머니는 당신께서도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언제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딸을 지켜봐 주셨다. 돌이켜보면 노부유키가 태어난 직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해 주신 분도 바로 어머니였다. 자신의 딸이 어머니가 된다는 기쁨은 역시 여성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기분일 것이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노부유키의 어머니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우리 모자는 문자 그대로 비틀비틀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일기를 보면 매일같이 불안을 호소하긴 했지만 조금씩 내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용기가 싹트기 시작한 걸 볼 수 있다. 어떤 날은 희망 속에서, 또 어떤 날은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25일 노부유키가 태어나 한 달이 지난 후 받는 검진. 체중 4.5kg. 순조로운 성장에 일단 안심이 된다. 조금 눈을 뜨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안 되는 걸까? 저 안쪽에 검은 눈동자가 숨어 있다. 언젠가 눈을 반짝하고 떠줄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그러한 꿈을 꿨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마음도 이제는 꽤 안정을 되찾아 친구들에게도 노부유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노부유키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엄마인 내가 먼저 기운을 차려야 하겠지.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 아들 노부유키의 엄마 스지 이치코의 책 오늘은 바람이 무슨 색이죠? 에서 아기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마음을 다독이게 되는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스지 이치코 씨는 기운내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지켜봐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훨씬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을 때 진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죠. 꼭 말로 위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분의 일을 조금만 덜어드려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참고해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연준이 부릅니다. 바람의 빛깔.

오늘 저희가 올라가서 황토길은 맨발을 걷고 걸으실 수 있고 그 바로 옆에 진흙벌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진흙벌에만 계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서 진흙벌에 계시다가 그 의자가 저희가 40명이 앉을 수 있는

0: 저희가 47명이 출발하는데요. 47명이 앉을 만큼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진흙을 먼저 하고 싶으신 조하고 그 다음에 진흙만 하시겠다고 하는 조, 양쪽을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조가 있는데 양쪽을 다
1: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체험하는 현장 같은데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자, 건강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1: 끝이죠.
2: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이 만성 질환이나 여러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취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해결책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이트 케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현장이 정확히 어떤 현장일까요?
2: 네, 시각장애인의 만성질환과 라이프스타일 힐링 강좌라는 제목인데요. 이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게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할지, 또 이미 갖고 있다면 어떤 회복 과정을 거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네.
1: 건강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겠네요.
2: 그렇죠. 네. 고혈압, 당뇨, 심장, 신장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1: 사실 또 하나씩은 다 있어요.
2: 맞아요. 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자립생활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유지 또 질병 예방에 대한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선 센터장에게 들어보시죠.
3: 이 화이트케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그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담도 건강 상담으로 해주고 동료 상담에, 그리고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내가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혼자 있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만성질환을 가지기 전에 어떤 생활습관들을 바꿀 때 어떻게 이렇게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회복되는 과정, 아니면 정말 이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통증을 덜 느끼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 시내만 해도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한 60개가 된다는데요.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출발한 제일 막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나 보건 쪽 예방, 관리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고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힐링 강좌가 사실 12차에 걸쳐서 되는데 오늘은 이제 모이신 분들을 모시고 서로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크 타임도 가지면서, 여기 바로 저희 센터 옆에 배봉산 그 황토길도 있고 진흙벌도 있어서 서로 함께 걷고 얘기하고 친분을 좀 쌓아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2차 때부터는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1: 건강, 보건, 예방, 관리, 이게 초점이네요.
2: 네, 그래서 총 12회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 토요일이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배봉산에 가서 이 황토길을 걸어보고 진흙벌, 그러니까 황토벌에 발을 담그는 체험을 해봤는데, 네, 이날 47명, 거의 50명이 되는 분들이 함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에 다 가긴 힘드니까 조를 나눠서 차례차례 올라갔는데요. 배봉산에 오르는 현장, 그리고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현장을 함께 해보시죠.
4: 빨리빨리 가자.
5: 네. 엄청 빠르게 걷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따 올 때는 빨리 오기로 했어요.
4: 이거 빨리 와야지.
5: 이제 계단이요. 네. 네. 이거 조심해서 네.
4: 또 계단.
5: 네. 넓은 계단. 계속 넓은 계단. 이제 좁은 계단. 네. 한 50개 남았어요.
4: 50개?
5: 네. 50개 정도 남았어요.
4: 그럼 우리가 총 100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5: 거예요. 네.
6: 진흙길. 신발 벗어요?
5: 신발 벗어서 여기다 두시고 진흙 밟으시고 와요? 밟으신 다음에 조금 맨발로 이런 길을 가서 진흙탕 갔다가 돌아오셔서 여기서 발 씻는 걸로.
6: 아, 여기서 발 씻는
5: 거예요? 네네네.
6: 신발 벗어서
5: 진흙
6: 탕 갈까? 발 빼도 아프다.
5: 자, 여기. 여기만 그렇지 진흙은 괜찮아요.
7: 즐거운 시간 되세요.
8: 오, 진흙이 느껴지네.
9: 여긴 안 아파요. 여기서부터 황토길.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8: 잠깐만요. 아파도 돼요?
9: 아까 거기만 아파요.
8: 네.
9: 나는 질퍽한 줄 알았더니 딱딱하고 길이 빨간색인 것 같아.
8: 황토.
9: 여기 좋네요. 나무 냄새도 나고.

0: 복지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요.
1: 네, 앞으로도 저기 앞에 뚝방길도 걷기 좋고.
0: 맞아.
1: 참 좋아요.
2: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0: 안녕하세요.
2: 기념 촬영. 너무 좋죠. 저 봉사자.
1: 영주 씨, 여기 사진 찍어.
2: 기념 촬영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0: 오,
3: 여기 완전 좋죠.
0: 여기 차르기네.
1: 그지.
0: 질퍽하네.
4: 진흙탕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
0: 질퍽질퍽 가려고요.
5: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6: 야, 다들 아주 힘차게 고르시고.
7: 네.
6: 그 맨발 요즘 아주 인기잖아요.
7: 그렇죠.
6: 그 촉감과 시원함 네. 완전히 느끼셨네요.
7: 맞습니다. 네. 그 황토길이 시작되는 부분에 신발장이 있거든요.
6: 세상에, 네, 거기 신발 놓고.
7: 네, 신발을 놓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황토길의 그 촉감을 느끼려면 맨발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황토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네.
6: 거짓말.
7: 정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니, 눈치가 보여요.
6: 아니 이게 웬일인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7: 산에 올라가고 황토길 걸어봤잖아요.
6: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지금 해드려야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정신 리포터는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네. 황토길 걷는 느낌 어땠나요?
7: 진짜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6: 그랬겠죠.
7: 예, 그렇죠. 네. 이 황토색과 살짝 붉은 기운이 있는 흙바닥을 맨발로 걸으면서 약간 그 딱딱한 느낌 그리고 차가운 촉감 또 중간쯤 가면 그 길이 살짝 물러져서 진흙의 느낌이 드는 곳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밟아봤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도 그 경험을 하면서 함께 걸어갔는데 황토길의 끝쪽에는 황토벌로 향하는 또 길로 이어졌어요.
6: 네. 황토벌, 진흙벌을 걷는 느낌
7: 네.
6: 굉장히 좀 이색적일 것 같은데
7: 여기는 이제 걷는 건 아니고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네, 그 머드 축제할 때 온몸에 진흙을 바르잖아요.
6: 바르죠.
7: 네, 그런 진흙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진흙의 색깔이라기보다는 황토색을 상상하시면
6: 약간 붉은
7: 됩니다.
6: 기운으로.
7: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황토색 진흙이 가득한 황토벌이 이렇게 사각형의 목욕탕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발을 담그면 되는 건데 그 체험도 함께 해보시죠.
4: 아무도 안 계시네. 야, 이거 우리 세상이네.
1: 네.
0: 여기 완전 조격 같은 곳이네. 우와, 대박. 그만큼 깊진 않구나.
4: 아, 발목까지만 빠져요.
1: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8: 양말도
4: 아,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차박차박.
1: 예.
4: 양말도 벗으세요.
0: 이 안에서 케인을 짚을 수도 없고.
1: 아, 그 안에서 캔 짚으면
0: 발목까지 쑥 들어오는데요?
4: 아유, 발목 더 깊어지네, 여기. 많이 해놨네.
1: 좋아요. 부드럽고.
4: 여기 최고죠. 네. 양쪽으로.
1: 아니, 이런 빨간 흙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4: 예, 네. 여기 네. 계시면 네. 저희가 황토길 걷고 다시 네. 올게요.
7: 깊이가 다 달라요.
1: 아, 여기가 제일 깊으네요.
9: 내가 건강해지네.
8: 아, 건강해지네.
4: 아, 발 이렇게 담그고 있으니까 엄청 시원하죠?
1: 네.
4: 이마사 여기 옵니다.
10: 아, 여기서 수박 먹으면 정말 씻을 것 같아요.
0: 와, 진짜.
4: 아, 우리
1: 들어오세요.
4: 치마 건드셔. 치마 살짝 드셔야 돼.
1: 치마를 꺼져요,
4: 꺼져.
1: 종아리까지 와요.
4: 예, 예. 이게 발목, 복숭아뼈 위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1: 살살.
4: 주저앉으면 큰일 나요.
11: 주저앉으면 샤워해야지.
1: 의자에 앉아서 발만 담그세요.
11: 조금 더 들어오면은 발목까지 차요.
10: 발목?
11: 아니, 그거보다 더 정강이
1: 이와 베리묵 조금만 더 담그세요.
4: 여기는 깊다. 여기는 깊어.
1: 이왕 담근 거.
4: 여기는 한 25cm. 밑에는 울퉁불퉁하니까 조금 더 깊은 곳이 있고 얕은 곳이 있고 그래요.
1: 시원해. 엄청 부드럽지.
6: 아 이거 확실히 다들 네. 좋아하시네.
7: 아, 너무 그쵸? 좋아하셨어요.
6: 네. 네. 뭐 이렇게 부드럽다, 시원하다 이런
7: 네.
6: 얘기도 들리고요.
7: 그러니까요.
6: 네.
7: 그 처음 도착한 분들 중에는 거의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6: 네.
7: 또 이 황토벌의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느낌을 만끽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닥이 살짝 미끄럽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 기둥을 잡고 서 있는 분도 있었고요.
6: 그쵸, 살짝 불안할 수 있죠.
7: 그렇죠.
6: 네.
7: 그래서 나중에 발을 뺐더니 그 발에 진흙 부츠를 신은 것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날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12: 제가 원래 황토길도 걷고 이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예기치 않게 오른쪽 발을 좀 다쳐서 지금도 네. 한쪽 발만 하고 있어.
7: 왼쪽 발만 지금 담그고 계셔요.
12: 부드럽고 좋네요. 이게 겉에만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휘저어보면은 머드팩 하는 것 같아요.
13: 진흙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0: 왜 하고 싶으셨어요, 이 체험을?
1: 시각장애인이라 이렇게 접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가지고.
0: 네. 그럼 이거 지금 진흙탕에서는 계속 이제 발을 담그고 계시는데 느낌이 좋으세요?
1: 계속 이렇게 어렸을 때 진흙탕에서 놀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2: 이렇게 숲속을 시내 한가운데 이런 숲이 많은 곳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이제 데코길 같은 우레탄 길 걷고 숲길을 걷고 또 신발 벗고 황토길 걷고 또 이런 황토탕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건강해질 것 같고 자면서 발이 엄청 가벼울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걸어다녔더니 내가 내 다리인데도 내 다리가 무겁고 내 다리 위에 올려놔도 내 다리가 무거웠는데 너무 좋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지금 계속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가질 않고 계시잖아요.
2: 못 나가겠어요. 네. 밑에서 내 발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0: 나가지 말라고?
2: 내 다리 내놔.
3: 네, 시골서 농어촌에서 있을 때 저 모내기 농보다
4: 눈바닥 밟은 느낌
3: 그 느낌이 들었어요.
0: 어때, 건강해지는 느낌도 드셨나요?
3: 예, 건강하고 좋습니다. 또 기회 되면 또 와야죠.
5: 아, 지금 시각장애인 인터뷰하는 옆에서 네. 다른 분들 얘기하고 즐거워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생생하게 리얼하게 담긴 것
0: 네,
5: 같아요.
0: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각자 즐기는 방법은 달랐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5: 네. 그 이날 함께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5: 비시각장애인 봉사자들인가요?
0: 맞아요.
5: 혹시?
0: 아. 네. 그 각 조의 조장을 맡은 분들은 비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함께 걷고 함께 황토벌을 들어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길까지 같이 걷고 모든 시간을 함께
5: 아이고,
0: 했습니다.
5: 고맙네요. 네. 예.
0: 특히 어떤 분은 참여자들이 중간에 목이 마를까 봐 여러 개의 생수를 가방에 넣고
5: 어머.
0: 배봉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5: 네. 힘들 텐데.
0: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그 힘을 든 거를 덜어드리려고 하나를 좀 마셨죠. 생수를 마셨더라고요.
5: 뭔 얘기 하나 했어요? 한 대여섯 개 들어줬다는 줄 알았는데 하나를 마셨다?
0: 네, 마셨다.
5: 목이
0: 네,
5: 말라서?
0: 말라서.
5: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예.
0: 그래서 이분이 가방도 무거웠을 텐데 길 안내하느라 바쁘고 또 체험 잘 하시게끔 또 하느라 또 챙기고 정말 진심으로 함께했습니다.
5: 대단한 분이네요.
0: 네.
5: 예.
0: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의미 있다고 했는데요. 본인의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준 봉사자 만나보시죠.
6: 그냥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면 같은 뭔가 느낄 수 있는 거 함께 하니까 못 보고 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발 밟고 이렇게 하면 내가 느끼는 걸 이분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그걸 같이 느낀다?
0: 네.
6: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보시지 못하시지만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자주 하면 같이 뭔가를 우리가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많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0: 오늘 근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6: 네.
0: 어떤 준비를 하셨죠?
6: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으로 해서 그냥 했고 이제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모르시잖아요. 서로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소외감이나 또 이질감 좀 안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마음들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몸이 뭐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면 더 이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그야말로 진짜 뭔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봉사자들은 앞으로도 힐링 강좌에 함께 할 것 같은데
0: 네.
5: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죠?
0: 그럼요.
5: 네.
0: 건강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5: 예. 이제 정신 리포터 느끼셨죠?
0: 아, 운동하라고요?
5: 제발요. 네.
0: 그리고 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의 대부분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힐링 강좌가 마련이 됐으니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내 걸로 만들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2: 이번에 회차별로 날짜가 있길래 가능한 날은 참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내가 내서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이 될 것 같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마사니까 생활에서 직업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렇게 12회차까지 했는데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서 상식도 얻고 각 회차당 이렇게

0: 많은 체험을 해서 자기가 몸에 맞는 거는 꾸준하게 자기가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1: 더 건강해지시겠네요.
2: 여기서 지금 제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이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같이 하게 됐어요.
1: 사실 이게 오늘 1회고 이제 12회차를 다 하면 좋더라고요.
2: 다 신청했어요.
1: 미리 다 신청하셨어요. 네.
2: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뭐 저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다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뭐든지 하는 뭐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저거를 하니까 안과 쪽이나 뭐 이비인후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우리 그렇게 다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접하면 내가 배워서 옆에 사람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니까 비용도 안 들이고 우리가 진짜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도 하고 좋아요, 진짜.
1: 네.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잘 배운 걸 생활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 그러니까 이게 첫 시간이잖아요. 그죠?
1: 네,
3: 12회차 강좌가 있고.
1: 네.
3: 계속해서 이런 그 뭔가 유익한 이런 강좌가 진행이 되겠네요.
1: 네. 그 네. 첫날에는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덥잖아요. 다녀와서는 수박도 먹고 시원한 미숫가루도 마시고
3: 아이고, 좋다.
1: 예, 또 걷느라 힘들었으니 안마 봉사단이 시원하게 안마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좌가 이어질 건데요. 매 회마다 안과, 내과, 치과 전문의들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힐링 강좌이기 때문에 힐링에 대한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지 윤선미 센터장에게 들어보시죠.
4: 안과 의사 선생님 오시고 치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오시고요. 내과 의사 선생님까지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네 분이 오시고 또 저희가 이제 힐링 음악회도 들어가 있어서 중창단이나 남성 중창분들, 혼성 중창단 하시는 분들,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또 오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힐링 음악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차를 참석하시는 동안에 그냥 한번 와서 그냥 듣고 뭐 기분 좋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이것을 내 생활에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천하신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YTKN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선생님들이 질병 관련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하루 오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느냐, 질병이 생긴 것을 없애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사느냐, 이런 거는 나의 습관과 아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들으시면서 나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가신다고 한다면 뭐 유비무환이라고 질병 오기 전에 막아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혹시 질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통증을 느끼거나 어떤 더 악화되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죠.
1: 네,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그걸 본인의 생활에 실천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3: 네.
1: 결국에 내 건강은 내가 노력하고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3: 뭐라고요? 내 건강은 내가
1: 챙기자.
3: 그러니까 네, 뭐 결과가 어떻든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1: 네,
3: 그럼.
1: 네. 알겠습니다. 네,
3: 시각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힐링 강좌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열심히 할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콜드플레이 노래네요. 에버글로우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겉으로는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것 중에 알고 보면 더욱 대단한 내공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담백한 맛을 내는 요리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읽기 쉽고 간단한 글이 쓰기 더 어렵습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는 단순한 사람이 알고 보면 진국인 경우가 많은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이리 꼬고 저리 꼬는 반전에 반전을 기한 얘기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말에 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잡한 마음 좀 다 내려놓고 좀 더 단순해지기 위해서 단단한 내공을 쌓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단순하게 사랑에만 몰두하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사랑에만 전념하는 것은, 몰두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사랑할 땐 사랑하는 이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사랑의 내공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내공 하나쯤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황, 간단하게 해결해버리는 내공, 잘 안 지워지는 때를 단번에 지우는 내공, 또 쉽지 않은 요리를 단번에 차려내는 내공 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내 내공이 가장 잘 발휘되는지를요. 내공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함께하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SG워너비의 내 사람, 그리고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Hold the line.

SG 워너비의 네 사람, 그리고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한 Hold the Line이었습니다. 박보경님께서 친정에서 감자가 와서 감자조림 샐러드 볶음에서 딸내미들한테 보내줬어요. 감자는 쪄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럼요. 여름 감자 맛있죠. 그런데 박보경님 바쁘신 중에도 딸들까지 다 챙기시네요. 엄마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도 감자 얘기네요. 주은수님. 예, 신랑이 감자 캐놨다고 집에 가지고 온다네요. 저희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 과실나물을 좀 심었거든요. 채소값을 아낄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은수님, 기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자주자주 웃으실 수 있게 농사도 그냥 풍성하게 잘 되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주은수님 때 예, 신랑분이 가져온 감자로 뭐 해 드셨을까요? 그냥 쪄 드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리에 넣어서 드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이어서 박상태입니다. 나와 같다면.

저희 때만 해도 해마다 여름이면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은 당연히 그렇고요. 매년 스타가 탄생되는 강변가요제도 그랬죠. 거기에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배출됐는데 이선희, 이상은, 이상우, 박미경 같은 가수들이 이 대회 출신들이었고요. 또 훗날 뒤늦게 알려진 스타들로는 한석규, 주현미, 권진원, 박혜경, 이수근, 또 장윤정, 진시몬 등도 강변가요제에 출전했던 스타들입니다. 뭐 그 시절 대상 받으면 다음날 곧바로 스타가 되곤 했는데 하지만 어떤 때는 대상곡보다 더 사랑받는 곡들이 탄생한 적도 있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강변가요제 대상보다 더 인기가 높았던 참가곡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1986년 대회 때 금상과 가창상을 받은 도시의 그림자가 불렀던 이어둠의 이 슬픔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곡이죠. 도시의 그림자는 부산 출신으로 김영수, 김종호, 김화란 이렇게 3인조로 구성된 혼성

가요제 이후 도시의 그림자는 한 장의 독집 음반을 발표했는데 김아란이 유학을 떠나면서 팀이 해체되고 말았죠. 도시의 그림자가 남긴 명곡 이어둠의 이 슬픔 잠시 후에 듣겠고요. 대상보다 더 대상 같았던 노래 가운데는 1987년에 동상과 가창상을 받은 티삼스의 노래 네, 그 곡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도 있죠. 인하공전 연합 락밴드 티삼스 보컬 김하수의 폭발적인 고음과 강렬한 메탈 사운드로 대회 당시에 그 무대를 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해엔 지금 배우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문희경이 그리움은 빗물처럼이란 노래로 대상을 차지했지만 대회가 끝나고 대중들은 사운드에 충격을 안겨준 티삼스의 노래만을 찾았죠. 훗날 문희경은 방송에서 대상은 내가 받았는데 티삼스 인기 때문에 묻혀버렸다고 속상했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대상곡은 잘 몰라도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리는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그림자의 이어둠의 이 슬픔, 이어서 티삼스의 노래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강변가요제에서 대상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린 곡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얼이 다시 불러서 또다시 사랑받은 박선주의 귀로도 강변가요제 수상곡입니다. 1989년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죠. 당시 대상은 휘트니 휴스턴 분위기의 R&B, 박영미의 이젠 모두 잊고 싶어요가 차지했는데요. 대중은 박선주의 귀로를 선택했죠. 대상 수상자 박영민은 이후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으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5년 대회 때도 대상을 완벽하게 지운 금상곡이 있었으니 당시 곡은 인기상까지 받았는데 바로 육각수가 불렀던 흥보가 기가 막혀죠. 국악과 댄스를 접목해 그야말로 획기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들의 대표 시그니처 댄스는 지금까지도 노래만 나왔다면 저절로 떼춤을 추게 만듭니다. 당시 가요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죠. 안타까운 거는 대상곡이었는데요. 그의 대상은 김우진이 부른 너에겐 미안해라는 노래였는데 기억하십니까? 너에겐 미안해? 이 곡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가 가요 차트 1위까지 휩쓸면서 그의 가요제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럼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 두 곡 듣겠습니다. 박선주의 귀로 이어서 육각수가 부릅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0: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여름이 되면 기다리던 강변가요제에서 대상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수상곡들과 함께했는데요. 먼저 도시의 그림자의 이어둠의 이 슬픔,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박선주의 귀로에 이어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까지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 곡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분명 이렇게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맞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 최근에 한 일 가운데
1: 네.
0: 미래 내가 고마워할 만한 행동 뭐 있을까요?
1: 아, 가끔 저는 세수하고 예. 이 스킨케어를 바르면서 네.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잘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바르자 해서 크림 하나 더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때 마음이 그래도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지금 이렇게 크림 하나 더 바른 거 고마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0: 그러겠죠.
1: 예. 네, 힘을 좀 내보고 있습니다.
0: 예, 여러분들도 다 예, 귀찮더라도 피부를 위해서
1: 네, 선크림 발라야 되고요.
0: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 그게 돌아올 겁니다.
1: 네, 네. 믿어봅니다.
0: 오늘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김영석과 친구들이 함께한 앨범 2011년도 버전에서 수록곡 골라봤는데요. 이 앨범 제목이 김영석 with Friends인데, 이제 김영석이 쓴 곡들을 새롭게 좀 편곡을 하고 동료 뮤지션들의 목소리를 빌려와서 새롭게 발표한 앨범인데요. 네. 사실 김영석은 이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한다, 그런 뜻을 가진 마이더스 손으로 불렸던 작곡가잖아요.
0: 그렇죠.
1: 뭐 김건모나 신승훈이나 임창정 그리고 보아까지 이제 김영석의 손이 안 닿은 곡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영석 위드 프렌즈 앨범은 이제 가수가 아니라 한 작곡가의 곡만으로 이뤄진 이제 국내 최초의 당시 앨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0: 예.
1: 영화 감독의 의도를 조금 더 살린 그런 영화 감독판이 있듯이 이 앨범도 어떻게 보면 작곡가판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1: 김영석이 쓴 곡들이 이제 또 워낙 크게 히트를 했다 보니까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곡들을 좀 새로운 가수의 목소리 그리고 또 새로운 편곡으로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0: 소개 한두 곡이 아니라서.
1: 맞아요. 그래서 이 앨범이 두 장이나 발매가 됐는데
0: 예.
1: 2006년에 한번 발표된 이후로 2011년에 나온 버전이 오늘 제가 수록곡을 골라본 앨범이고요.
0: 예.
1: 이 2011년도 버전의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날 이후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김영석이 썼었고 또 심현보가 작사하고 성시경이 불렀던 곡입니다. 네, 이 곡이 이제 2011년 버전에서는 나윤권의 목소리로 재탄생했고요. 또 이 앨범에 재밌는 곡들도 참 많은데 박정현의 편지할게요를 이제 걸그룹 카라가 부른 그런 색다른 버전도
0: 와,
1: 들어볼 수 있고요.
0: 상상이 잘 안 되네요.
1: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곡들 사이에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은 박진영의 원곡 영원히 둘이서를 유리상자가 새롭게 부른 곡입니다.
0: 네.
1: 이 혼자만의 사랑이 이제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 대한 노래인데, 이 곡이 원래는 박진영의 딴따라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되게 순수한 감격에 겨운 그런 노래 때문에 원곡 자체도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해석으로 불려졌지만, 사실 유리상자 목소리는 어떤 곡을 불러도 좀 아름답게 더 들리고 약간 순백의 하얀 그런 느낌과 잘 어울리잖아요.
0: 그게 유리상자의 개성이죠.
1: 맞아요. 네. 그런 유리상자의 개성이 들어간 이 영원히 둘이서라는 버전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방금 소개받은 유리상자의 영원히 둘이서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유리상자가 부른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버전이 더 좋으신가요? 이렇게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용준님께서 더운 여름 저는 맹물 마시기 지겨워서 라임을 사서 즙을잔에 섞어 마시려고 합니다. 레몬이나 라임 같은 시트러스가 모르긴 몰라도 같이 마셔주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용준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레몬물의 효능을 찾아보니까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소화하는 데, 체중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인기라는데 서용준님 예, 자기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박보검이 부르는 별 보러 가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란 살얼음 낀 막걸리다. 왜냐하면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에 지쳤을 때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니까. 네, 사람마다 친구에 대한 정의나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제가 하나 보탠다면 친구란 추억의 노래다. 왜냐하면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만나도 언제나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로 데려가 주니까. 네, 오늘이 7월 9일.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날을 친구데이, 즉 친구의 날로 부른다고 합니다. 79와 친구가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답니다. 이날 학생들은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정을 다진다고 하는데요. 어른인 우리도 따라해볼만 하겠지요. 바빠서 귀찮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 한번 전해보시죠. 오늘 첫 곡 김세환의 옛친구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양의 시인의 친구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다행한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이나 원망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은 정신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투덜대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실상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발길질이나 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남이의 노래시요. 영원한 친구.

깊은 산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전설을 따라가 보는 시간,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성암산 범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성암산 정상 부근에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작고 허름한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암자에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노승과 동자승 단 둘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때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오던 겨울날이었습니다. 탁발을 나간 스님이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암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중의 밤은 일찍 찾아오고 설상가상으로 매서운 눈보라까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동자승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스님이 눈길에 미끄러지신 게 아닐까?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동자승은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갔지요. 그 시각 노승은 굽이진 눈길을 헤치며 암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묵묵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니 짐승의 코끼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스님의 눈앞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첩첩산 중 스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집니다. 배호의 두메산골 준비했고요. 장정미의 은비녀, 그리고 이정민의 먼 산울림.

먼 산울림 이정민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배호의 둠의 산골 그리고 장정미의 은비녀라는 노래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성암산 범굴에 얽힌 전설입니다. 어둑해지는 산길에서 집채만한 호랑이와 마주친 노스님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생 돌을 닦아온 노승답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지요. 스님은 호랑이의 시퍼런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썩 길을 비키지 못할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천을 호령하는 맹수가 갑자기 스님 앞에서 맥없이 엎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호랑이는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앞발로 제 목을 긁어댔습니다. 용기를 낸 스님이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호랑이 목구멍에는 여인네들이 머리에 꽂는 날카로운 은비녀가 박혀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호랑이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안여자를 잡아먹었다가 그만 목에 비녀가 걸렸고 며칠 밤낮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눈치챈 스님이 혀를 차며 호랑이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미련한 짐승아, 함부로 사람의 귀한 목숨을 해쳤으니 고통받아 마땅하구나. 허나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면 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는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스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랑이 입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비녀를 단숨에 뽑아줬습니다. 목숨을 건진 호랑이는 스님의 발치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살려줘서 감사하고 꼭 은혜를 갚겠다는 신용 같았지요. 노스님은 그 길로 호랑이를 데리고 어린 동자승이 기다리고 있는 암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노승과 동자승 그리고 호랑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백년설의 삼팔자 물팔자, 장세종의 백팔염주, 김혜송의 나무아미타불, 백설이의 가거라 슬픔이여 네 곡입니다.

샹투카 고심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하팔투카 고심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내까지 있게 버팅기면 나는 너를 홀딱할까 그런대로 나만 따르면 족돌이나 씹어주지 아 관샴보샤 관샴보샤 심년

하접살 먹고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하토라지 먹고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하대자는 게 된척 하면 허리 굽힐 난 줄 아나 그런 대로 나만 좁으면 가마라도 태워주지 아 관샴보샬 관샴보샬 아,

하늘천 따지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학하야 거저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지질이도 못생긴 게 분바르면 고아질까 그런 대로 나만 믿으면 떡이라도 먹어보지 아 관샴보샬 관샴보샬 아 10년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습니다. 백년설의 38자 물팔자, 장세정의 108염주, 김혜송의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가거라 슬픔이여 백설이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경산의 성암산 범굴 전설입니다. 스님의 암자로 따라온 호랑이는 스님의 뜻에 따라 성암산 정상 부근에 있는 커다란 굴에 머물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그날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날의 살생을 참회라도 하듯이 매일 아침 동자승과 나란히 앉아서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불경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탁발을 나갈 때면 멀찌감치 뒤따르면서 마치 호위무사처럼 길을 지켰습니다. 비록 금수의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분한 수행자 못지않게 맑고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속세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노스님 밑에서 호랑이와 함께 돌을 닦으며 자란 동자승은 훗날 큰 가르침을 남긴 훌륭한 승려 성암대사가 됐습니다. 성암산이란 산의 이름도 성암대사의 법명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걸린 비녀를 빼고 개과천선했던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늙은 스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입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호랑이는 사후에 경산 지방 사람들을 굽어 살피는 성암산 산신령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자비로운 노승이 거둔 맹수가 한 고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된 것이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성암산 범굴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권혜경의 한 송이 물망초, 방태원의 마음의 자유천지, 나의 심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최병호의 아주까리 등불 들으시겠습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85년 7월 9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운전자 6명 명장, 콜택시 미터기 조작, 승객의 바가지 요금. 서울시경은 9일 콜택시 주행 미터기를 변조해 승객들로부터 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을 받아온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콜택시 기사 6명을 사기 및 공무상 봉인 손상, 계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기본거리 2km, 주행거리 400m로 고정봉인된 중형차용 주행미터 감속기를 떼어낸 뒤 소형차용 감속기로 멋대로 바꿔다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기본요금 구간은 최고 395m, 주행요금 구간은 최고 187m까지 거리를 줄여서 요금을 올려받았으며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4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택시에서 바가지 썼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주로 주행 미터기를 조작한 사례가 많았다는데요.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선량한 서민들을 속였으니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었겠지요. 그나저나 옛날엔 택시에 얽힌 추억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미터기 요금이 철컥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고요. 요금이 모자라서 근처에 내려 걸어간 일도 참 많았지요. 요즘은 택시 부르는 앱이 잘 돼 있고 계산도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되니까 정말 편해지긴 했는데 워낙 예약 운행 위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작 길가에서 어르신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애먹으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그대.

오 그대의 소연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7월 9일 오늘이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끔 전화기에 저장된 친구 목록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오래전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이름은 누군지 영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지울까 말까 잠시 고민하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 때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오래 뜸해서 서로 좋았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불쑥불쑥 연락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엔 지금은 기차가 서지 않는 폐간이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역은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 능내역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진을 전시하고 찍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고요. 서울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화랑대역은 철도 공원으로 재탄생했죠. 쓸모를 다해 멈춰버린 줄 알았던 공간들이 잠시 쉬어갈 쉼표를 선물한 셈입니다. 새 것만을 쫓기보다 익숙한 옛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Take the A train, 꽃별의 해금, O2T의 연주입니다.

김기희의 생황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만난 첫 곡은 Take the A-Train, 꽃별의 해금 OTT의 연주가 함께 했는데요. 낯선 곳으로 향하는 설렘도 좋지만 가끔은 음악 한 곡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다 주기도 하죠. 두 곡이 전한 여행의 기분을 잠시 음미해 봅니다.

느릿느릿 걷는 나귀를 재촉할 필요 없다네. 골어귀에 인가가 보이는데 길이 휘돌아라. 촛불 켜고 밤 지샌 생각에 아쉬운 눈물이 솟는구나. 창공에 쓰는 시상이 화로 앞보다 좋은데 다리기 쓱 울창한 숲 시선을 가리누나. 석양 빗긴 야점에서 혼자 술잔을 든다네. 복사꽃 물길을 막아 옛길을 지우지 마오. 봄바람이 불면 다시 배를 저어 오련다네. 조선시대 이남규의 시, 돌아오는 길에 율시 한 수를 읊어 덕곡 담원 여러분께 보내다 였습니다. 이남규는 벗들과 함께 덕곡과 담원 지역을 유람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친구들 고향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죠. 이남규는 구한말 순국선열로 당시 나라는 일제의 침략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일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아쉬운 눈물이 솟는다고 한 건 아직은 안정된 곳에서 다시 심란한 정세 속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엔 옛길이 그대로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시 속에 담긴 여운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가야금 선율로 이어지는 길구나 최미란의 가야금으로 감상해보겠습니다.

최미란의 가야금 연주로 길구낙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2가사 길구낙 이어드릴 텐데요. 악기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던 선율이 사설을 만나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12가사 길구낙 이번에는 문현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0: 알아.
1: 문연의 노래 12가사 길군악이었습니다. 노랫말이 전한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힘차고 화려한 기악합주 준비했습니다. 해주 삼현육각, 차원선의 피리, 유세종의 대금, 안혜진의 해금, 차민선의 장구, 최영호의 북장단입니다.

해주 3연6각, 차원선, 유세정, 안혜진, 명인의 연주와 차민선의 장구, 최영호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요리 민요에 궁초된 기가 있습니다. 함경도 토속 민요 어랑 타령을 바탕으로 한 서도 민요인데요. 보통 신고산 타령 뒤에 이어서 부릅니다. 신고산 타령을 어랑 타령이라고도 해요. 민요 궁초된 기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궁초된 기 풀어쥐고 신고산 12곡의 단숨에 올랐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부령 청진간 이마. 부령과 청진은 모두 함경도 동해안 일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궁초는 비단, 신고산은 고산 지역의 철도가 개통되면서 새로 생긴 역 이름입니다. 또 주변을 부르는 말이기도 해서 원래 고산은 구고산이라고 해요. 신고산 타령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 차가는 소리에 구고산 큰애기 반보집만 산다는 사설입니다. 임을 떠나보는 아가씨의 마음이 궁초된 기 안에 그려져 있는 거죠. 민요 궁초된 기 다음 사설입니다. 백년 궁합 못 잊겠소.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어랑천 200리 구비구비 돌아. 묘망한 동해바다 명태잡이 갈까.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죽절비녀는 대나무 뿌리로 만든 값싼 비녀. 노각은 늙은 오이. 어랑천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동해로 흘러가는 긴 물입니다. 또 묘망하다는 끝없이 넓고 아득하단 말이죠. 비녀가 늙은 오이처럼 흐물거릴 정도로 그리움의 세월이 길어지니 명태잡이 같은 힘든 일을 하면 잊을 수 있을까 얘기한 겁니다. 또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궁초된 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함경도 민요 궁초댕기 이선영의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작곡 25현 합주곡 신고산 타령을 중앙가야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김은경 작곡 25현 합주곡 신고산 타령 중앙가야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AI 같은 초고속 사회로 변화될수록 아날로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빠를수록 더딘 휴식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도 틈틈이 쉬어간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덕환 작곡 고향소리, 김세윤의 비리와 민세홍의 가야금으로 마지막 곡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3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껴야 잘 산다, 아껴 써라,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하게 되는데요. 한심리학 교수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많이 쓰는 것이야말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그는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근육, 눈물, 웃음, 목소리, 에너지까지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기분 좋은 소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많이 웃으면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힘써서 운동하고 머리 써서 공부하면 만족감도 높아지죠. 자, 이제 이렇게 방법을 찾았으니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노래 유지하의 우리들의 사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사용하는 게 행복이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아끼지 말고 베푸는 게 행복일 겁니다. 시간도 잘 보내면 뿌듯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청소 같은 집안일을 했을 때 기분이 더 좋죠. 운동을 하는 게 안 한 것보다 낫고 머리는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좋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잘 사용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찾아가겠습니다. 노래부터 듣죠.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이어서 김현식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이어서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정영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들어요 하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또 문종식님께서는 오늘도 대한민국 인기가요 청취자와 함께하는 노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김성식님께서는 오전 업무하면서 점심 먹기 전에 잘 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미영님은 11시는 수영장, 2시에는 무료 급식소 봉사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아 이렇게 바쁘셔서 우리 김미영님이 자주 못 들르시는군요. 괜찮습니다. 바쁘지 않을 때 오셔서 이렇게 인사만이라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잘 지내시면 그걸로 되는 거죠. 정영희님, 문종식님, 김성식님, 그리고 김미영님 모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집니다. 보아의 Only One, 이어서 신화의 퍼펙트맨.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K-POP과 요즘 나온 K-POP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먼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름만 불리면 끝없이 턴을 해서 24시간 돈다는 뜻의 이사돈이라 불렸던 가수 전혜빈의 노래 2AM입니다. 2005년에 발표한 노래죠. 이제는 연기자로 더 유명한 전혜빈은 2002년 러브라는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월드컵 열기에 묻혀서 팀은 6개월 만에 해체됐죠. 이후 오늘 들으실 2AM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선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발산하면서 캐릭터가 확실한 가수로 인정받았죠. 오늘 들으실 2AM은 새벽 2시에 아슬아슬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는데요. 어떤 팬께서는 좋아하는 곡이라 노래방에서 선곡했다. 초반부 너무 낮은 옥타브 때문에 분위기를 다운시킨 기억이 있다며 후기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댄스곡으로 분위기 다운시키기 힘든데 그런 곡을 전혜빈은 어떻게 살려냈는지 잠시 후에 우리 직접 확인해보기라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H.O.T와 JTL 출신의 장우혁의 솔로곡입니다. 지지 않는 태양인데요. 2005년에 발표한 그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었죠. 가수 에스더가 피처링에 참여해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보컬로 곡의 분위기를 내고 있고요. 장우혁이 힙합 비트와 강렬한 댄스 사운드에 목소리를 얹으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여러 시상식을 휩쓸었고 아시아 전역에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2024년엔 중국 영화의 OST로도 사용됐었다고 하네요. 그럼 방금 소개해드린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전혜빈이 부르는 2AM 그리고 장우혁입니다. 지지 않는 태양.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9인조에서 5인조로 재편돼서 찾아온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의 탑5입니다. 멤버가 5명이 된 것을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듯한 제목이죠. 인생 최고의 5가지 중에서 나를 설레게 하는 너의 존재가 단연 1위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세련된 힙합 리듬에 멤버들의 보컬 톤이 보이에서 어른이 된 듯 성숙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들의 미니 앨범

집착을 내려놓고 불안을 즐거움으로 승화하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강한 춤과 유쾌한 음악으로 벌써부터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진입했고요. 인도의 뮤지션 구루 란다와 등과의 협업 리믹스를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의 탑 5, 이어서 르세라핌입니다. 붐팔라.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서는 전예빈의 2AM, 장우혁의 지지 않는 태양,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의 탑5, 르세라핌의 분팔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용준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아마도 그건.

0: 아직은 많이 들키지 않은 비밀 같은 곡입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간 신세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딜까요?
1: 아, 저도 이런 장소를 요즘 조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0: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음악평론가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음반 소개 코너가 있는 서점.
1: 네네. 네,
0: 또는 뭐 전문,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문 레코드샵.
1: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네. 이유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장소에서 찍으면 조금 더 음악 평론가, 음악 업계 종사자
0: 나죠. 예.
1: 네, 날 것 같고 예. 그중에서도 제가 조금 인디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골목에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그런 레코드샵 앞에서 예. 찍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0: 요즘 예전엔 대로변에 네. 무슨 레코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죠?
1: 맞아요. 요즘 그래도 좀 생겨나는 샵들은 되게 네. 조그맣게 네. 뭐 을지로의 네. 뭐 2층이나 이런 골목들에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커다란 대형 레코드샵은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오히려 조금 더 골목에 네. 숨겨진 언타이틀 같은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늘은 볼빨간 사춘기의 정규 1집 레드 플래닛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6 출신인데요. 사실 이 이름 자체가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부터 사용했던 그 경북 영주 시골 밴드 볼빨간 사춘기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고요. 사실 이 경연 프로그램 당시에는 이제 탑10 결정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후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데뷔 이후에는 본인들의 그 색깔 뚜렷한 음악 그리고 목소리로 지금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가수 중에 하나 가 됐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초반에는 이제 안지영과 우지윤 2인조로 데뷔를 했었고요. 지금은 안지영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록곡을 골라본 정규 1집은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발매했던 첫 정규 앨범이자 또 마지막 앨범인데요. 이 앨범이 처음 나왔던 2016년 당시에도 사실 이 앨범이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더블 타이틀곡인 우주를 줄게 그리고 나만 안 되는 연애 이 곡 두 곡을 제외하고도 앨범에 담긴 10곡 모두가 굉장히 재밌고 귀에 쏙쏙 박히는 멜로디를 가진 데다가 이 앨범 전체를 이 안지영이라는 멤버 중심으로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런 참여진들이 완성했다는 게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앨범 전반적으로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았던 앨범이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프리지아라는 수록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타이틀곡인 우주를 줄게를 비롯해서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사랑에 빠진 그래서 좀 붕뜬 그런 마음이 사운드적으로도 강하게 깔려 있었는데요. 프리지아라는 곡은 이런 사운드나 분위기 자체는 앨범과 어떤 그런 결을 똑같이 가고 있지만 가사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약간 가사를 들여다보면 트로트 가사가 가진 그런 슬픈 정서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0: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좀 더 맞을지도 몰라요.
1: 맞아요. 이 가사만 들어보면 진짜 트로트 곡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프리지아 내게 줘요.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을 아마 프리지아의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받지 못하는 사랑을 프리지우에 비유해서 그걸 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춘기 소녀의 약간 들뜬 사랑, 이 설렘 그런 노래들 속에서 프리지아 같이 그래도 조금 슬픈 애수가 담긴 그런 수록곡이 있어서 앨범이 조금 더 풍성하게 완성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프리지아의 가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새로운 감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오랜 기간 각 방송사별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네. 한때는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질린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1: 네.
0: 그래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신인들이 등장했잖아요.
1: 맞아요. 전
0: 볼빨간 사춘기 볼 때마다 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실 방법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한만청이 부르는 Say Yes, 그리고 미스 미스터가 부르는 널 위한 거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만성의 Say Yes,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정미조가 부르는 7번 국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마침내 저는 기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많은 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들은 확실히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0: 그 방면으로는 저보다 지혜로웠죠. 그런데 조금 더 보니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들도 시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훌륭한 기술을 갖췄으니 다른 모든 종류의 커다란 문제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탁을 대신해 자신에게 물었죠. 그들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그들의 무지함도 없는 지금의 내 상태가 좋을까? 아니면 그들의 상태가 좋을까 하고요. 저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신탁에 대해서도 지금의 내 상태가 훨씬 좋은 것이라 답했습니다.
1: 지마세.
2: 아,
1: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노,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크리톤 소개 글.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둔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탈옥을 권유하는 친구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를 이성과 논증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일 것을 단호하게 전하고 있다. 크리톤, 이 시간에 웬일인가? 너무 이르지 않나?
3: 그래, 이르긴 하지.
0: 지금 몇 시쯤 됐지?
3: 동틀 때쯤 되었네.
0: 간수가 어떻게 들여보내준 건가?
3: 내가 여기 자주 왔지 않은가? 벌써 친해졌다네. 그리고 뭘 좀 줬어.
0: 지금 막 왔나?
3: 아니, 아까 왔어.
0: 그럼 깨우지 않고 왜 조용히 앉아만 있었지?
3: 소크라테스, 만약 내가 자네처럼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오랜 시간 견디지 못할 것 같군. 그런데 자네가 그렇게 평온히 단잠을 자는 걸 보고 감탄스럽더라고. 그래서 안 깨운 거야. 행복하게 잠자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일세. 난 자네가 일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가끔 생각했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재앙을 맞고도 순순히 견디는 걸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
0: 내 나이에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투덜대고 있으면 보기 좋진 않잖은가?
3: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네와 비슷한 나이에 이런 환난이 닥치면 다들 불평함에 안절부절 못하던데.
0: 그건 그렇지.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온 건가?
3: 소식 전하러 왔네. 그런데 슬픈 소식이야. 자네한테는 안 그럴지 몰라도 자네의 친구들인 우리 모두에게 괴롭고 무거운 소식이네. 특히 나한텐 더 그렇고.
0: 무슨 소식이기에? 혹시 델로스에서 배가 도착했나? 그게 도착하면 내가 바로 죽는 거잖아.
3: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아마 오늘 도착할 것 같네. 같은 배를 타고 오다가 순이온에서 내려 여기 온 사람들이 전해줬다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분명 도착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자네의 사형 집행은 내일이 될 거야.
0: 그 배는 행운을 싣고 오는 거라 생각하게. 그게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난 배가 오늘 도착할 것 같지 않은데.
3: 왜 그렇게 생각하나?
0: 배가 오면 나는 다음날 죽게 돼 있잖은가?
3: 그렇지. 형 집행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0: 난 오늘 안 오고 내일 올 거라 생각하네. 지난밤 꿈 때문에 그래. 바로 전에 자면서 꾼 건데 자네가 날 안 깨우길 잘한 것 같네.
3: 무슨 꿈이었기에?
0: 흰 옷을 입은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와서 날 부르더니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 소크라테스, 당신은 사흘째 되는 날 비옥한 푸티에.
4: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문구로 아킬레우스의 고향,
0: 소크라테스는 그곳을 저세상이라 생각했다. 에, 갈 겁니다.
3: 신기한 꿈이군 그래.
0: 그렇지만 내겐 아주 분명한 꿈 같아.
3: 그럴 수 있겠군. 그나저나 소크라테스, 아직 안 늦었으니 제발 내 말 듣고 목숨을 구하지 않겠나? 자네가 죽으면 나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친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엄청 욕할 것이네. 내가 돈을 썼으면 자네를 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친구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자네를 여기서 빼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네가 원하지 않았다는 걸 절대 믿지 않을 거야.
0: 크리톤, 왜 그렇게 대중들 말에 신경을 쓰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지. 훌륭한 사람들은 일이 일어난 그대로를 믿는 법이야.
3: 그렇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대중들 말에도 신경을 써야 하네. 이번 자네 사건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대중들의 비방을 받으면 사소한 나쁜 일들 뿐 아니라 가장 큰 재앙까지도 닥치게 된다는 걸.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그리톤, 만약 대중이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면 반대로 가장 큰 선도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럼 참 좋은 일이겠지. 그런데 둘 다 못해. 대중은 사람을 현명하게도 어리석게도 만들 수 없어. 그저 그때그때 기회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이라네.
2: 그래, 그건 그렇다 치세. 그런데 제발 대답 좀 해보게. 자네는 나와 다른 친구들 때문에 주저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자네를 여기서 몰래 빠져나가게 하면 밀고자들이 떠들어댈 테고, 그러면 우리가 큰 재산을 잃고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게 두려운 거라면 제발 두려움을 걷어들이게. 자네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발 내 말 듣고 하자는 대로 하세.
1: 그래, 그런 것도 걱정이긴 하지. 그렇지만 다른 걱정도 많다네.
2: 그럼 일단 그건 걱정하지 말게. 돈을 많이 안 받아도 자네를 여기서 빼내는 걸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밀고자들도 적은 돈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돈은 자네 마음대로 써도 되네. 나는 내 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자네가 나한테 미안해서 주저하는 거라면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돈은 어떤가? 그들은 자네를 돕기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그중 한 명이 테바이 사람 신미아스인데 애초에 자네를 구하려고 돈을 충분히 가져왔다고 하네. 케베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아. 돈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목숨부터 구하고 보세. 그리고 자네가 법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나가도 별 도리가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가 어딜 가든 많은 곳에서 자네를 반겨줄 걸세. 만약 테살리아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곳으로 가게. 거기 내 친구들이 많아. 다들 자네를 존중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라네. 테살리아에서 자네한테 해를 끼칠 사람은 없을 거야. 무엇보다 자네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네. 자네를 파멸시키려는 적들이 자네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자네 스스로 행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자네는 자네 아들들을 배신할 생각인가? 자네가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애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 애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일세. 그 애들은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텐데 해당초 낳지 않았으면 모를까, 낳았으면 기르고 가르치는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왜 이리 아니한 길을 택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훌륭하고 용감한 인간의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자네가 일생을 바쳐 덕을 쌓기 위해 마음을 쏟았다고 공언해온 것처럼 말이야. 자네의 친구인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서 모든 이에게 너무 부끄럽다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법정에 끌려 나온 것도, 재판이 행해진 그 방식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완성이 될 자네의 죽음까지도 모두 그렇다네. 안이함과 비겁함 때문에 자네를 구제할 수 있으면서도 노력하지 않았고, 자네 스스로도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비극으로 끝날 문제가 자네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인식하고 제발 이미 결심이 섰다고 말하지는 말게나.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도 없다네. 오직 한 가지 계획이 있을 뿐이야. 오늘 밤 안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해. 이것마저 지연되면 더 이상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단 말일세. 제발 안 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말을 듣게, 소크라테스.
1: 크리톤, 자네의 열의가 정말 가상하네. 그렇지만 그것도 옳은 원칙을 따를 때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열의는 더욱 슬픈 결과만 낳게 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해야 할지는 숙고를 해봐야 하네. 나는 내 안에 그 많은 생각들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치에 맞고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사람이지 않나. 지금 이 같은 불행이 덮쳤다 해서 여태 공원에 오던 이치에 맞는 것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 이치는 변함이 없고 나는 그걸 전과 같이 존중하네. 그러니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원칙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크리톤 잔의 의견을 따를 수 없어. 대중의 세력이 지금보다 더 커져서 마치 어린이들이 하듯 우리에게 감금이나 사형, 재산 몰수용을 내리겠다고 위협한다 해서 물러설 수는 없지.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먼저 대중의 의견에 대한 자네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자네는 대중의 의견 중 어떤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떤 것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자네의 주장이 옳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단순히 주장을 위한 주장일 뿐 하찮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졌어. 그래서 크리톤, 자네가 나와 함께 생각해보길 바라네. 지금의 바뀐 처지에서는 그 주장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주장을 버려야 하는지 따라야 하는지 말일세.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품는 의견 중 어떤 것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깊은 이들은 이전부터 말해왔지. 크리톤, 이 말이 옳지 않은가? 자네는 내일 죽을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니니 지금의 재앙이 자네의 판단을 흐리게 하진 않겠지. 그러니 잘 생각해보게. 대중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견은 존중해야 하고 어떤 의견은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자네 말이 맞네.
1: 좋은 의견은 존중하고 나쁜 의견은 존중하지 말아야지.
2: 그렇지.
1: 현명한 사람들의 의견은 좋은 거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의견은 나쁜 거지.
2: 물론이네.
1: 자, 그럼 요점이 뭘까?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전념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하는 칭찬, 비난, 각종 의견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할까? 아니면 의사나 운동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할까?
2: 당연히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1: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전문가에게 비판 대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지?
2: 확실히 그렇네.
1: 그러니까 많은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 운동뿐 아니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따라해야겠지.
2: 그래.
1: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전문가 말을 따르지 않고 혹은 그의 비판이나 칭찬을 무시하고 많은 주위 사람들의 말을 중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결과가 안 좋지 않겠나?
2: 그렇겠지.
1: 결과가 안 좋다는 건 뭘까? 전문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까?
2: 당연히 몸이겠지. 몸이 망가질 거야.
1: 맞아. 그리고 이건 다른 모든 경우에도 해당되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정의와 불의, 천함과 고결함, 선과 악 등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더 그 한 사람을 숭배하고 존경해야 할까?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의를 실천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의 한 부분,
3: 몸에 빗대어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
1: 을 부패시키고 해를 입히는 것 아닐까? 불의에 의해 파괴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2: 자네 말이 맞네.
1: 그렇다면 건강은 건강한 것으로 더 좋아지고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손상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에 설득당해 우리의 건강을 망친다면 인생을 즐길 수 있겠나? 지금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세. 맞지?
2: 맞지.
1: 우리가 병들거나 손상된 몸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아테네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20살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8살에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자 현실 정치에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죠. 이후 그는 아테네를 떠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사유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뒤에는 철학 중심의 종합학교인 아카데메이아를 세웠는데요. 이곳에서 철학의 공동연구와 교육, 강의를 이어가며 논리학, 인식론, 형이상학에 이르는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철학체계를 전개했습니다. 플라톤은 80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저서로는 국가를 비롯해 25편의 대화편이 전해지고 있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이야기,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엄마 뱃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들었다. 같이 자라던 자매가 있었지만 어느샌가 심장이 멈췄고 그 덕에 난 조금 일찍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들이 태어났다. 하나, 둘, 셋. 나는 언제나 언니였고 늘 가장 먼저 얻은 만큼 얻은 것은 모두 물려줘야 했다.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들. 언젠가부터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되었고 나와 한 몸이 되었고 나의 전부가 되었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날에 노트에 써본다. 훌훌이라는 단어를. 나는 이 단어를 붙잡고 싶은 걸까? 떠나보내고 싶은 걸까?

동생들아, 언니는 서울에 잘 도착했다. 미연이가 자기 방을 내줘서 편하게 지내고 있고 이모 이모부 너무 잘해주셔. 매일 저녁 고기를 구워주셔서 밤 산책을 해야 겨우 배가 꺼지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 정도야. 내일은 지하철을 타고 미연이가 다니는 대학에 구경 가기로 했어. 미연이 친구들도 소개받기로 했어. 하루하루 정신 없지만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하루는 빨리 끝나버리네. 또 엽서 보낼게. 동생들아, 어쩌면 엽서보다 내가 먼저 도착할지도 몰라.

0: 그게 언제였었더라? 생후 2년 후로는 없었을 거야. 생후 2년. 막 옹알이 할 때.
1: 야, 내일 미팅 할래?
0: 미팅?
1: 응. 친구들이 다른 대학 애들이랑 미팅 잡아놨다는데 같이 가자.
0: 그거 남녀가 하는 거야?
1: 당연하지. 미팅이라니까 지수야.
0: 근데 나 독신주의자인데.
2: 아무리 독신주의자라도 그 좋은 연애를 안 할 수야 있나?
1: 또 모르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0: 운명의 남자?
1: 그래.
0: 야, 근데 내 운명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2: 그럼 같이 가는 거다.
0: 응.
2: 내일 내가 너 입을 옷도 골라줄게.
0: 오,

0: 도착할지도 몰라. 대학 구경 좋겠다.
1: 미연 언니 대학 어디 다녀?
2: 연대인가 홍대인가 의대인가? 잘 몰라. 신촌 어디 있다고 했어.
0: 근데 서울에서 제일 웃긴 건 아직 못 찾았나 보네.
1: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것도 못 찾았나 봐. 먹고 싶다.
2: 혜수 넌 온종일 먹는 거 생각이냐?
3: 말이 잘못 나온 거야. 보고 싶다였어. 보고 싶다.
0: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건 아니고?
1: 아니야, 나는 나는 집이 좋아. 난 집이 좋아. 집이 좋다고.
2: 집이 좋다고. 집이 좋아. 그래, 그럴 땐 주문을 위해서 우리 뇌를 세뇌시켜야 돼. 집이 맞아. 좋아.
1: 맞아, 난 집이 좋아. 집이 좋아. 집이 너무 좋은 집순이야. 집이 좋아.
0: 어째
1: 집이 너무
0: 점점
1: 좋아.
0: 슬프게 들린다, 혜수야.
1: 집이 좋아, 집이.

0: 아저씨, 저 이번 달 여학생 잡지 나왔어요?
1: 이건 보자 비닐로 쌓여 있는데.
0: 알아요. 한 권 주세요.
1: 보자, 봉다리에 넣었어.
0: 감사합니다. 저 책 좀 읽고 가도 되죠?
1: 그럼 되지. 헤이야 내가 간다.
0: 여기서 뜯어볼까? 이번 후에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뽑혔으면 어떡하지? 아, 독백 좀 하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저씨. 아니 안 뽑혔으면 실망이 크겠지. 그럼 소설가의 꿈은 접어야 할까? 모르겠다. 이럴 때 언니라도 옆에 있었으면. 준호랑 같이 보자고 할까? 그러고 보니까 요즘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0: 너 이따 86학번 불문할 거라고 해.
1: 나를?
0: 응. 자기소개할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
1: 아니, 불문학과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0: 괜찮아. 어차피 공대생들이라 어? 불문과나 동문과나 국문과나 뭐 잡살약과라고 해도 절대 구별 못할걸?
1: 어떻게 그걸 구분 못해.
0: 잡살약과는 좀 심했나? 야, 우리도 물리학, 화학, 생화학 이런 거 이름만 들어봤지?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잖아.
2: 저기 우리 4대4로 만났다가 마음에 들면 2대2로 나눴다가 더 마음에 들면 1대1로 만나기로 했어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미팅이 아니구나.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2: 이런 미팅도 있는 거죠.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앉으세요.

0: 괜찮아? 체육탄 냄새야. 어제 데모 있었나봐.
1: 데모?
0: 야, 근데 연수 너랑 짝된 남자가 제일 잘생겼다, 야. 제일 똑똑했네.
2: 어제 데모가 있었잖아요. 거리에 최루탄 냄새가 배어 있네요.
1: 아, 그러네요.
2: 그 데모 참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네. 저는
2: 불문학은 뭘 배워요? 불어 잘하세요?
1: 불어를 그러니까 그 영어만큼은 못해요.
2: 아, 근데 영문과가 아니라 불문과를 택한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어요?
1: 불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2: 아.
1: 고등학교 때 불어 선생님이.
2: 아, 배워보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1: 샹송 들을 때만요.
2: 아, 샹송.
1: 그래도 저는 한글이 좋아요. 한글. 우리한텐 그게 제일 쉽잖아요.
2: 학교 구경시켜주세요. 이 학교 건물 멋있기로 유명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2: 건축학에도
1: 그래요?
2: 관심이 있어서요.
0: 인문대 도서관 가보실래요?
3: 누나! 연수 누나!
1: 준호, 너 웬일이니?
3: 누나 서울에 웬일이에요?
1: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인가 별로 안 닮았네.
0: 저기 가자. 저 우리 지금 미팅 중인데.
3: 네?
1: 잠깐만요. 저 너 우리가 왜 여기서 만나?
3: 아, 난 대학 투어 왔어요. 할아버지 아는 분이 대학에 계셔서.
1: 너 이 대학 오려고?
3: 아니 뭐 지원은 해봐야죠. 아, 근데 세상 참 좁네. 여기서 누나 볼 줄은.
4: 연수 씨! 이문대 도서관 구경시켜줘요. 신분 각도와 예술이에요.
3: 누구예요?
1: 그게 여 공대생이래.
4: 연수 씨! 여기 정원도 좀 보세요. 일본식이에요.
3: 근데 되게 낯선데요? 지금 누나 모습? 옷차림도 못 보던 스타일이고.
1: 왜 이상해? 서울 애들은 뭐 이렇게 입는다고 하던데.
3: 서울 대학생들은 이렇게 짧게 있나 보죠?
1: 이게 좀 짧아가지고.
3: 근데 안 어울려요.
1: 너, 난 대학생 되기엔 안 어울린다는 말 들린다? 야,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딨어. 그냥 내가 좋아서 입은 건데.
3: 네, 그럼 됐어요.
5: 야, 연수야!
1: 금방 가! 갈게!
3: 네, 저도 그럼 가볼게요.
1: 준호야! 네? 준호야!
3: 왜?
1: 있지, 너 오늘 나 만난 거 비밀로

0: 서울이야.
1: 아, 서울이요? 어, 언제 갔어요? 언제 와요?
0: 글쎄, 나는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오면 얘기해 줄게요.
1: 네. 뭐야? 이준호 나한테 말도 없이 서울로 가? 진짜 의리 없다. 이런 날 만만한 준호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언니도 없고 동생들은 있으나 마나. 아, 다녀왔습니다.
2: 아, 밥 먹어. 아니 글쎄, 밥 하려고 보니까 딸이 똑 떨어진 거였지. 그래서 오늘 보리밥이야.
3: 여보세요?
0: 언니! 연수 언니! 언니, 나!
3: 어, 은수야. 말해.
0: 언니, 종로서적 가봤어?
3: 아직.
0: 왜? 아직 안 가봤어.
3: 어, 내일 가볼게.
0: 언니, 그 내일 종로서적 가서 여학생 잡지 사봐.
3: 왜?
0: 아무튼 꼭 사봐. 사, 알았지?
3: 알았어.
0: 언니, 별일 없지?
3: 어? 별일 없지.
0: 언니, 아니 글쎄, 준호도 서울에 있는 거 알아? 아니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서울 갈 수가 있냐? 의리도 없는 놈. 진짜 돌아오는 즉시 재판에 넘길 거야.
3: 그래.
0: 언니 별일 없지?
3: 별일 없어. 이제 끊자.
0: 알았어. 언니.
4: 내 이름 뭐 할래?
3: 서점 갈래.
4: 서점?
3: 은수가 꼭 사보라는 잡지가 있어서.
4: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0: 여기. 줄 쳐놓은데.
1: 어? 어디? 최종 심에 오른 정은수의 소설 겨울의 끝은 자매 간의 복수를 다룬 유쾌한 이야기다. 판타지와 현실을 잘 버무린 이야기로 탄탄한 구성과 문체를 갖췄다. 다만 통속적인 면이 이 지면의 방향과는 맞지 않아 당선작으로 뽑지는 못했다. 작가의 꾸준한 정진을 바란다.
2: 정은수? 언니?
3: 그래! 나! 우리 은수가 최종 심에 올랐어?
4: 아,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줄 봐봐.
1: 작가의 꾸준한 정진을 바란다.
3: 무려 심사위원인 유한진 소설가님이 나를 작가라고 불러줬다고. 작가라고.
2: 언니, 근데 자매 간의 복수는 무슨 복수? 나 이거 읽어봐야겠어.
3: 됐어.
2: 아, 어떤 소설이야 이거? 이거 설마 나한테 복수한다고 얼음에 빠뜨리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3: 됐어. 얼음에 빠뜨리다니. 니가 빠져놓고.
2: 아, 그게 그거지.
3: 횟수 은수야, 또 시작이야 또.
2: 내가 뒤지면 다 나와. 그 소설 어딨어?
3: 됐어. 어딨어? 원본을 보냈거든.
2: 아닐걸. 분명히 지난번 그 사건 이후로 언니가 복사본 꼭 남겨놓는다는 거 내가 잘 알거든. 그 자매가 나 맞으면 나 진짜 다시 복수할 거야.
3: 야, 너 내 옥탑방 좀 뒤지지 마.
5: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님께 오늘은 우리 집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엽서를 보냅니다. 작가 지망생인 둘째 언니가 여학생이란 잡지에 조그맣게 자기 이름이 실렸거든요. 당선작은 아니지만 최종심에 올랐고요. 아니 근데 그 소설이 자매 간의 복수를 다룬 통속적인 내용이라는데요. 아무래도 그 복수의 대상이 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요.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언니랑 저는 사이가 안 좋답니다. 언니가 쓴 장편 소설을 제가 화딱지가 나서 다 찢어버린 사건이 있었고, 울언니는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뭔가를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에 대한 복수극을 쓴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니가 쓴 소설의 내용처럼 복수를 당해 죽게 되는 걸까요? 아니 DJ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줄 전에는 진짜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요, 이제 두 번만 더 자면 서울 갔던 큰언니도 돌아오고 저희 집은 다시 북적거릴 예정입니다. 이 노래를 둘째 언니를 위해 틀어주세요. 아니면 불쌍한 저를 위해서요. 신청곡은요, 스티비 원더의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입니다.

0: 새끼 왜 바람이 안 나와.
1: 정은수! 은수야!
2: 휘파람만 불든지 이름만 부르든지 하나만 해.
1: 잘 있었냐?
2: 서울에 영영 살지 왜 다시 왔냐?
1: 아유 잠깐 갔다가 온 거지. 야 나 그리로 넘어갈까?
2: 어, 네가 여기로 왜 넘어와? 어,
1: 잠깐 줄 거 있어서.
2: 야! 너 스스로 넘어온 거다. 나한테 처형 당하려고.
1: 야, 처형은 왜? 무섭게 왜 그래?
2: 말도 없이 서울 가서 좋았냐? 좋았어? 좋았냐고.
1: 아니 뭐 나야 할아버지가.
2: 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유.
3: 아.
2: 네가 몇 살인데 줏대 없이. 아이. 아. 네 미래를 다 할아버지 정해주는 대로 살래?
1: 그만 때려. 아이 그만해. 미안해. 아야 죽이지는 마.
2: 안 죽인 걸 다행으로 알아. 내놔봐 선물.
1: 에이, 자 이거 여학생 잡지. 야 여기 네 이름 있더라?
2: 이거야? 선물이?
1: 내가 종로서적 가서 사온 건데 왜 별로야?
2: 고맙다.
1: 어, 야 진짜야?
2: 어 진짜 고마워. 기억해줘서 고맙다.

0: 배신과 배반을 일삼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1: 고구려하고 당나라가 싸우면은 과연 어떻게?
2: 불쌍한 사람의 손을 잡아 죽이는커녕 겁박하여 노른자 땅을.
3: 너는 나에게 뭐 역감을 주었어?
4: 조용히 군사들을 모아라.
5: 임금의 총애를 받고 먹은 만큼 토해내는 선토해라고 합니다.

와이파 한국인 211번째 통월주 김유신 47번째

0: 여론과 민심을 되돌리기는 아무래도 틀린 모양일세.
1: 반여왕 세력에 의해서 고구려에 억류된 김춘추 구하기에 제동이 걸린다.
2: 이번 기회에 반여왕 세력이 춘추공을 제거하려는 속셈이 틀림없습니다.
0: 춘추공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고구려에 입국을 하였다니, 어떻게 그런 가짜뉴스를.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연락이 되질 않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2: 고구려가 순순히 춘추공을 내놓진 않을 테니
0: 방법이 있겠나?
2: 명을 내리십시오. 여왕 마마가 아니십니까? 명령을 내리시면 이 김유신이 마마의 명을 받들어 고구려로 향하겠습니다.
0: 나한테 명령을 내리라고?
2: 신라의 국왕이십니다. 합법적으로 얻은 권력이 아닙니까?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저들은 마마의 신하일 뿐입니다.
3: 와, 그제서야 목소리를 가다듬는 선덕여왕.
0: 여왕이 명령한다. 장군 김유신은 평양성에 감금되어 있는 춘추공을 구해라.
2: 예, 마마.
1: 선덕여왕의 명이 떨어지자 김유신은
4: 내려! 아!
1: 대기시켰던 1만의 군사들과 함께 경주를 출발, 평양으로 향한다.

0: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입니다.
1: 다시 김춘추를 찾아온
0: 임금의 총애를 받고 먹은 만큼 토해내는
1: 보장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선도해.
2: 그래, 생각을 바꾸었는가?
0: 아시다시피 지금은 연계 소문의 시대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무슨 힘이 있어 님을 이곳에서 빼내겠습니까?
2: 아니, 뭐야, 그렇다면 왜 날 다시 찾아왔나?
0: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제 손으로 님을 직접 탈옥시킬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은 여기 이 머릿속에.
2: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데? 뭔데?
0: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2: 뭐 세상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0: 그런데 말입니다, 용궁에 납치된 토끼가 뭐라고 하고 용궁을 그래. 빠져나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 그래, 그거 토끼잖아, 토끼. 어? 토끼!
1: 자, 다음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출연한 토끼가 거북이에게 속아서 용왕 앞에 끌려간 뒤 직접 용왕에게 건넸던 말이다.
3: 그러니까 필요한 게 내 간이군요, 깡총.
1: 이미 상황을 파악한 토끼는
3: 진작 말씀을 깡총 하시지. 우리 토끼들은요, 햇볕이 좋은 날이면 건강을 위해 간을 깡총 꺼내서 따끈따끈한 바위 위에다 그냥 바짝 말렸다가 다시 넣곤 하거든요, 깡총. 간거두로 다시 나갔다 와야겠네.
1: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용궁을 벗어난 토끼는 육지에 발이 닿는 순간
3: 아이고, 멍청

0: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어딨냐? 멍충!
1: 그리고는 깡충깡충. 처음 듣는 얘기죠?
2: 과연 용궁에서 탈출한 토끼는 그래. 어디로 빨리, 갔을까요?
3: 빨리 그거야. 자기 집으로 갔겠지. 토끼도 가족이 있을 거니까. 아니요?
2: 맞습니다. 어, 그래. 무사히 귀가한 토끼는 가족들과 죽기 직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아름다운 전래동화죠. 아,
3: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뭔데?
2: 그 다음은 춘추공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응? 그럼 전 이 가방을 들고 아니, 나가보려고.
3: 야, 이 자기꾼아! 야, 누구나 다 아는 전래동화 한편에 그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어디서, 응?
2: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용왕 짝대기 연계 소문, 님 짝대기 토끼, 토끼 간 짝대기, 중령 이북.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1: 토끼 김춘추의 전 재산이 든 가방을 들고 멀어지는 똑똑한 토끼 선도회.
4: 용왕 짝대기 연계 소문, 님 짝대기 토끼, 토끼 간 짝대기, 중령 이북. 아, 그러니까 내가 토끼고, 그러면은

0: 한편 모든 휴게소를 패싱하며 고구려 국경지대에 도착한 김유신.
1: 와와와와와자 정지!
2: 아니 정지라니요? 선만 넘으면 고구려입니다 형님.
3: 지금은 선을 넘어선 안 돼.
2: 고구려를 공격해 춘추공을 구출하는 게 이번 작전입니다. 아 이렇게 국경선 바로 앞에서 정지를 명령하시면
3: 고구려와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 선봉에 네가 설래?
2: 제가요? 사다리 있잖아요. 뭐 사다리 타서 뽑히면 뭐 선봉에 서야죠. 뭐
3: 우리가 이곳에 추격한 사실을 적들에게 알리면
2: 깜짝이야.
3: 일단은 기다린다.
2: 에?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알면 고구려 애들이 가만히 안 있죠.
3: 고구려도 쉽게 우리와 전면전을 할 수는 없어. 기다려.
2: 알겠습니다. 자, 다들 현 위치에서 기다린다. 실시!
4: 실시!
5: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6: 추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돌아갈 것 같고, 이거 보세요 여기.
5: 입이 아니고 얼굴이 돌아가. 안 돌아갔는데. 아,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날 부르면 그 얼굴 내가 돌려버리는 수가 있어.
6: 개소문씨! 개소문씨! 줄게요! 중령 이북땅이요!
5: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겠다 그 말인가?
6: 제발 여기서만 나가게 해주세요. 따뜻한 내 남쪽 나라로 가게 해주면 여왕 마마를 설득해서 중령 이북의 땅 다 드릴게요.
5: 그런데 말이야, 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머리 검은 짐승을 믿는 일이라서.
6: 아유, 잊으신 것 같은데 여왕께서 신의 이모입니다, 이모. 예?
5: 어, 그렇지. 로얄 패밀리지.
6: 예.
5: 그럼 아예 도장 찍고 가는 게 어때?
6: 아, 그 여왕이 이모고 진저왕이 제 할아버지고 진흥왕께서 저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지만은 이 나라의 영토 문제를 저 혼자서 어떻게 이거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효력이 없죠.
5: 그죠, 효력이 없겠지. 예.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7: 김춘추의 멱살을 움켜쥐는 연개소문.
5: 내가 영유왕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나?
6: 모릅니다.
5: 뭐 심의에 걸릴 일이라 내 입으로 떠들진 않겠다. 궁금하면 초록창에 검색해봐. 알게 되면 약속을 저절로 지키게 될 거야.
6: 예, 예, 예.
5: 여보세요.
8: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시위를 공포탄을 쏘아올리면서 시위를 하고
5: 여보세요?
8: 있어요.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를.
5: 알았다. 가자.
6: 개소문씨 딱 준다니까요. 개소문씨.

0: 원기 왜 원기
1: 꽂아지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0: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1: 춘추봉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2: 상황 보고를 받는 연개소문
3: 아주 싹 밀어버릴까요?
4: 상대가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김유신이다 자칫 상황이 번지면 당나라가 움직일 거야
3: 김유신이 일만의 군사를 끌고 왔으니 공포탄만 쏟아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삼국지 장판교 전투에서 단기 필마로 유비의 아들을 구해낸 조자룡처럼 낭비성 전투에서 김유신이 사나이의 뜨거운 전투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4: 오, 와이파이 삼국지 애청자였구만
3: 그렇습니다
4: 그래 석방해
3: 네 아니 춘추공 말입니까?
4: 김유신이 공포탄을 쏜다는 건 신라 역시 우리와 싸울 생각은 없다는 의미야
3: 그럴 리가
5: 내 남쪽 나라로 가게만 해주면 여왕 마마를 설득해 중력 이북의 땅 다 드리겠습니다
4: 김춘추가 중령 이북의 땅을 약속했으니 돌려보내
2: 정황상 어쩔 수 없이 김춘추를 석방하는 연개소문

0: 꿈에서 장판교위에 서 있었던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연기성은 조민수.
1: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총총.
2: 김자연.
3: 선도의 이명호.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있는 설악산을 찾아갑니다. 설악산은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 1년 내내 찾는 사람이 많은 명산입니다. 물론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설악산의 여러 명소 가운데 설악산 외설악에 있는 울산바위와 비룡폭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설악산은 금강산처럼 지역에 따라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수대와 백담계곡이 있는 지역은 내설악, 오색약수와 주정골이 있는 지역은 남설악, 그리고 오늘의 여행지인 울산바위와 비룡폭포가 있는 지역은 외설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설악산 외설악의 대표적인 명소 가운데 하나인 울산바위를 찾아가려면 우선 신흥사로 가야 합니다. 신흥사 입구에는 청동으로 조성된 통일대불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통일대불 옆에 개조암을 거쳐 울산바위까지 가는 고즈넉한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조암은 기도의 영험이 높은 기도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암자입니다. 개조암 석굴 앞에 쌍용바위가 있고요. 쌍용바위 앞에는 넓은 반석이 있는데요. 이 반석 끝머리에 그 유명한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설악산 외설악 입구에 있는 탐방지원센터에서 개조암까지의 거리는 2.8km로 왕복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조암에서 울산바위를 가려면 1k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울산바위는 설악산에서 최고의 영봉으로 손꼽히는 봉우리인데요. 그 울산바위에 연기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개조암입니다. 그런데 왜 바위의 이름이 울산바위일까요? 울산바위라는 이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마고할미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먼 옛날 마고 할미가 금강산 1만 2천 봉을 만들 당시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는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이르렀을 때 이미 금강산 1만 2천 봉이 모두 채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설악산에 눌러앉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울산바위의 모습이 금강산 1만 2천 봉에 비견될 정도로 멋지다는 의미로 생겨난 전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울산바위라는 이름과 관련된 다른 유래로는요, 설악산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바위 또는 큰 바람이 불면 우는 소리가 나는 바위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바위에 이어 찾아갈 곳인 비룡폭포는 설악산 외설악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명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룡폭포를 거쳐 토항성폭포 전망대까지 가는 코스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토항성폭포 전망대 탐방로가 45년 만인 2015년에 개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토항성폭포 전망대의 들머리는 설악산 외설악의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에서 1.9km쯤 떨어진 곳에 육단폭포가 있고요. 육단폭포에서 400m를 더 가면 비룡폭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룡폭포에서 토항성폭포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400m 구간은 가파른 900여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있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비룡폭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은 어디나 생길 수 있죠. 우리 입안이나 주변으로도 암의 위험은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불리는데요. 입안을 비롯해서 잇몸, 볼, 입술, 턱뼈처럼 암이 생기는 위치도 다양합니다. 그럼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은 있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입병이나 구내염이 반복되고 오래되면 구강암의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먹고 말하고 씹고 숨쉬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강암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장 비만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잭 에프론, 베네사 허진스의 Right Here, Right Now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강암은 이름대로 입안 어디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입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얼른 이해되진 않는데요. 치과 검진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현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구강암은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거죠?
1: 예, 맞습니다. 구강암은 입안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평평상피 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0: 예. 네. 입안이라고 하면 잇몸, 혀, 치아, 턱뼈까지 어디에서든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로 치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입술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입술암의 경우 주로 아랫입술에서 발생하는데 자외선 노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발생한 암은 인접한 턱뼈로 침범할 수 있어서 치과 방사선 사진에서 뼈 파괴 소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입술암은 다른 플랩으로 재건 시에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치과 정기검진 시에 시신과 촉진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0: 또 이비인후과에서도 두경부 질환을 확인하는 중에 발견되기도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특히 목에 만져지거나 상킴이 불편하거나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가 구강암 또는 무인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직접 관찰이 가능해서 구강 후방부나 인두 부위의 병변 확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치과와 이비인후과 모두 구강암 조기 발견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치과와 이비인후과의 협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강암은 발생 부위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각체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내과, 재활의학과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표준인데요. 특히 후두 부위까지 포함된 구강암의 경우 이비인후과와의 첩진을 통해서 식도 재건 또는 이제 기도의 유지에 대한 협진 체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라서 발견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 진단이 많은가요? 일단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나요?
1: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은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진단하면 이미 3기 또는 4기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됩니다. 육안으로 보인다고 해서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이유는 초기 병변이 단순 구내염이나 잇몸 염증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한 혀 아래나 구강 저처럼 스스로 보기 어려운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0: 구강암의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1: 전 세계적으로 구강암은 전체 암 중에 약 2에서 3% 정도 차지합니다. 남성 표준화 발생률은 약 10만 명 중 5.5명, 여성은 2.5명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매년 약 5만 건 이상의 구강암 그리고 인두암이 발생되는데요. 한국에서도 두경부암 중 구강암의 비율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고령화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0: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되나요? 노년층에서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구강암의 약 75에서 80%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령적으로는 주로 40대 이후에서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특히 60에서 70대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결과이고 세포의 DNA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만성 구강 자극, 구강위생 불량, 영양결핍, 면역 저하 상태 등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흡연과 과다한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남녀로 볼 때 남성들에게 더 많은 건 흡연 때문일까요?
1: 네. 남성에서 구강암 발생률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주된 이유는 흡연율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의 연기 속 발암물질은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해서 DNA 손상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연 시에 세포의 악성 전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 발생 위험이 약 5에서 10배 정도 높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있고요. 그러나 최근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구강암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성별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0: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더 높겠네요.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경우 구강암 위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상승작용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 요인 모두 가진 경우 비흡연, 비음주자에 비해 구강암 위험이 약 30에서 4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알코올은 구강 점막의 투과성을 높여서 담배 발암물질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0: 네.
1: 이러한 위험도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0: 구강 위생이나 의치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네. 구강 위생 불량과 잘 맞지 않는 의치는 만성 자극은 구강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0: 네.
1: 맞지 않은 의치가 특정 부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만성 염증과 세포 손상이 반복되고 이것이 악성 전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0: 네.
1: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물질이 발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따라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의치 조정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0: 네.
1: 이제 암과 직결됩니다.
0: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구강암의 원인일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1: 네.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특히
0: 네.
1: 구인도암에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구인도암의 경우 HPV의 아형인 16형이 원인인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0: 네.
1: 주로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며 흡연이나 음주와 관계없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0: 네.
1: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PV 관련 구인도암은
0: 네.
1: 상대적으로 치료 반응이 좋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HPV 예방 백신이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구강, 인두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접종이 적극 권장됩니다.
0: 네. 여러 원인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구강암 자체가 흔한 암은 아니지만 치료 결과가 좋진 않다면서요.
1: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의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50에서 6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인데
0: 네.
1: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진단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보이지만
0: 네.
1: 대체로 3기, 4기로 발견이 되면 40% 이하로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재발과 경부 림프절 전이 그리고
0: 네.
1: 스스로 기능 장애 등이 예후를 악화시키는데 더욱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0: 구강암에도 위치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많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구강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0: 네.
1: 혀에 생기면 설암, 잇몸에 생기면 치은암, 혀 아래 공간에 생기면 구강저암, 그리고 뺨 안쪽 점막에 발생하면 협점막암, 그리고 입천장은 구개암, 입술은 구순암으로 불립니다.
0: 네.
1: 이 중 설암이 가장 흔하고 구강저암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0: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불리는 건데요. 구강암에서 위험이 높은 위치는 어딘가요?
1: 구강암에 특히 예후가 나쁜 고위험 부위는 혀의 측면, 그리고 구강저, 그리고 편도를 포함한 구인두 부위입니다.
0: 네.
1: 혀의 측면과 구강저는 점막이 얇고 혈관 림프관이 풍부해서 초기부터 림프절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0: 네.
1: 또한 이 부위는 수술 시에 혀 기능 보존이 어렵고 재건이 복잡하고 기능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구강저암은 특히 하악골과 인접하여 뼈 침범을 발생하면 수술
0: 네.
1: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하고 구강암의 위험도가 높은 위치로 발견됩니다.
0: 혀에 생기는 설암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구강암은 입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씹고 삼키는 먹는 일에서부터 불편도 클 텐데요. 심지어 숨 쉬는 일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구강암과 그 치료는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혀는 저작 그리고 연하, 발음의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설암 수술 이후에는 이 기능들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혀의 절제 범위가 클수록 연화 장애가 심해져서 위루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구강저나 인두 부위 암의 경우 기도 침범 시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어서 수술 중에 이제 기관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 기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전 재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언어 치료랑 연화 재활 훈련이 필수적으로 이제 적용됩니다.
0: 네. 초기에 발견되기가 좀 어렵고 치과 검진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셨는데요. 스케일링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일까요? 또 스케일링뿐 아니라 다른 검진도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요.
1: 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구강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0: 네.
1: 스케일링 시 치과 의사나 위생사가 구강 점막 전체를 시신, 촉진하는 것이 권장되고
0: 네.
1: 단순 스케일링 외에도 구강 점막 검사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자, 음주자, 고령자, 이전에 구강 전암 병변이 있었던 분들은 네.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0: 네. 뭐 어떤 질환이든 조기 발견이 예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요. 의심 증상이랄까요?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1: 네,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경고 증상은
0: 네.
1: 2주 이상 낫지 않은 구강 내 궤양입니다. 그 외에도 구강 점막의 색깔 변화, 즉 하얀 반점이나 네.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0: 네.
1: 설명되지 않은 구강 내 출혈, 점막의 딱딱한 덩어리나 부종,
0: 네.
1: 삼킴 불편, 지속적인 목 통증이나 귀 통증도 의심 증상이 됩니다.
0: 네.
1: 치아가 흔들리거나 틀니가 갑자기 맞지 않는 경우 악골 침범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이제 가까운 치과 또는 구강악안면 외과를 방문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0: 네. 2주 이상 낫지 않는 이제 구강 내 궤양 지적을 하셨는데요. 염증에 오래 가면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염증성 궤양을 어떤 상태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1: 구강 내 염증성 궤양과 악성 궤양은 초기에 육안으로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0: 네.
1: 일반적인 구내염은 1에서 2주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낫지 않거나
0: 네.
1: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주변 점막이 딱딱하게 되거나 통증이 없는 궤양이 유지되면
0: 네.
1: 악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0: 네. 구내염이 반복이 된다거나 반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네, 반복적인 구내염 자체는 대부분 양성이지만
0: 예.
1: 특정 패턴의 점막의 변화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반증은 구강 점막에 생기는 하얀 반점으로
0: 네.
1: 약 5에서 17%에서 악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병소입니다. 또한 홍반증은 붉은 반점으로 백반증보다 악성 전환율이 높아 약 50% 이상에서 이미 암이나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두 가지 병변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가 무심코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0: 네. 출혈이나 통증은 또 어떤 증상인가요? 치주염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1: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구강암 초기 증상을 치주염으로 오해해서
0: 네.
1: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주염에서 잇몸 출혈과 통증이 나타나지만 구강암에서의 출혈은 자극 없이도 발생하거나 쉽게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0: 네.
1: 치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잇몸 출혈이나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은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0: 네.
1: 항상 병소가 의심스러울 때는 치과 의사에게 점막 검사와 PVC 생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진단이 늦어져서 3기 정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구강암의 발견이 늦을수록 림프절로 전이될 위험도 높아지나요?
1: 네. 구강암의 경부 림프절 전이는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0: 네.
1: 원발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치명 깊이가 깊을수록 림프절 전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0: 네.
1: 연구에 따르면 치명 깊이가 4mm를 초과하면
0: 네.
1: 경부 림프절 전이 위험에 유의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가 확인이 되면
0: 네.
1: 5년 생존율이 약 50% 이상 감소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 원발 병소 제거와 함께 림프절 경부 청소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구강암 확인을 위해서 조직검사도 필요한 거죠? 내시경으로 하나요?
1: 구강암의 확진은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0: 예.
1: 구강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국소 마취 후에 의심 병변에서 직접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0: 네.
1: 그렇지만 내시경은 구강 후방부, 인두, 후두 등 직접 관찰이 어려운 부위를 확인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0: 네.
1: 채취된 조직은 영리과에서 현미경으로 악성 여부, 분화도, 치명교피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0: 네. CT나 MRI 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도 진행이 될까요?
1: 네. 조직검사로 구강암이 확인되면
0: 네.
1: 병기 결정을 위해서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CT는 종양의 범위, 뼈 침범의 여부, 경부 림프절 전이를 평가하는 데 가장 먼저 시행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MRI는 병변의 연조직 침범 범위와 신경 주변 침범 여부를 파악하는 데 CT보다 매우 우수하게 되고요.
0: 네.
1: 이제 세 번째로 PET CT는 원격 전이나 다발성 병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세 가지 영상 검사가 병기를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상 검사입니다.
0: 네. 여러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요, 또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1: 네. 구강암 환자에서 위 내시경 검사가 권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이는 이제 핀트 캔서라이제이션이라는 구역 발암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흡연과 음주에 장기간 노출된 구강 그리고 인두, 식도, 점막 전체가 발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론인데요.
0: 네.
1: 실제로 구강암 환자의 약 10에서 15%에서 식도암이나 위암 등 동시성 제2 원발암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특히 흡연 음주력이 있는 구강암 환자에서는 식도 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0: 또 구강암이 전이가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폐나 뇌 전이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구강암이 4기로 진행되면 원격 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흔한 원격 전이 부위는 폐입니다. 폐 다음으로는 간, 뼈, 뇌 순으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0: 네.
1: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보통 M1 병기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완치로 목표로 하는 수술보다는
0: 네.
1: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완화적인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0: 항암화학요법 또는 네. 면역항암제가 적극 사용되게 됩니다.
1: 네. 치료는 수술이 우선인가요?
0: 네. 구강암의 1차 치료는 원칙적으로 수술입니다. 종양을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여 완전 절제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이 국소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부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전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네. 경부림프절 청소술이 동시에 시행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의 병용이 요구됩니다.
1: 네.
0: 조기 병기에 수술 단독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네.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1: 네. 수술 후에도 방사선이나 항암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0: 네. 수술 후 병리 소견에 따라 보조치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절제연이 양성이거나 근접한 경우, 경부림프절 전이가 2개 이상이거나 피막에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네. 방사선 치료가 적극 권장됩니다. 특히 고위험 소견이 있을 때는 방사선과 시스플라틴, 항암화학요법 등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항암 방사선요법, 곧 CCRT가 표준 치료가 됩니다.
1: 네.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일 수 있어서 얼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식도 치료 과정일 수 있겠어요?
0: 네, 구강암 수술은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능적이고 심미적 손상이 클 수 있습니다. 혀의 일부 또는 전체 그리고 턱뼈의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는 재건술이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유리피판술로 팔뚝, 허벅지, 종아리 등에서 피부 근육 혈관을 함께 채취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하게 되는데
1: 네.
0: 턱뼈를 절제한 경우에는 종아리 네. 뼈를 이용한 골 유리피판술로 뼈를 재건하고 이후 임플란트를 심어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구강암의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주시죠.
0: 네. 구강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1: 네.
0: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금연과 절주이며 이 두 가지만으로 구강암 위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HPV 예방 백신 접종도 구인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2주 이상 낫지 않은 구강 내 궤양, 하얀 반점, 그리고 붉은 반점, 설명되지 않은 출혈이 있다면 즉시 치과나 구강암외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치과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1: 네.
0: 스케일링과 함께 구강전망 전체를 검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구강암은 보이는 암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반드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입안과 입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암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현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부 비만으로 걱정하는 분들은 내장 비만을 떠올립니다. 내장 주변에 쌓인 지방이 건강의 위험 신호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내장 비만은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흔히 내장 지방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장, 특히 어디에 지방이 많은 건가요?
1: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배 안쪽에 특히 이제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0: 네.
1: 우리 흔히 이제 뱃살 하게 되면은 이제 배를 잡으셨을 때 주로 이제 피하 지방이 잡히고,
0: 네.
1: 그 안에 내장 지방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복강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뭐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나 대장 그리고 그 주변의 장관막, 그물막 이런 데에 장기 주변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측정한다든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좀 안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곱창을 떠올

0: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1: 네.
0: 너무 과도하게 이제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1: 네.
0: 어떤 그 지방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피하 지방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피하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피부 아래에 바로 있는 지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 네.
0: 뭐 허벅지, 팔다리에 어디든지 있는 조직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내장 지방은 복부 장기 주변에 이렇게 쌓이는 지방인데.
1: 네.
0: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혈액 순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지방이 필요할 때 분해해서 전신 순환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반면에
1: 네.
0: 내장 지방은 분해돼서 일단 거쳐야 되는 부분이 주로 이제 간을 거쳐서 우리 몸에 이제 대사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내장 지방은 지방 분해도 잘 되고, 또 우리가 몸에 필요할 때 지방이 분해돼서 사용이 되지만, 간을 거쳐서 한번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우리가 어떤 대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1: 네.
0: 역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또 내장 비만, 복부 비만, 마른 비만 얘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대부분 마른 비만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런 비만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
1: 네.
0: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내장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 주변에 내장 지방이 많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CT나 초음파라든지 뭐 MRI 이런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1: 네.
0: 뭐 비용도 들고 일상적인 진료에서 이제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허리둘레를 지표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허리둘레는 이제 복부 비만이 있을 때 배가 나왔을 때 허리둘레가 이제 많이 측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복부 비만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주로 관여하지만 또 어느 정도 또 피하 지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리둘레 자체가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장 지방 양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이제 정상 범위지만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비만의 합병증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마른 비만으로 부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을 부를 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다, 체지방이
1: 네.
0: 많다, 이렇게 부를 때 흔히 이제 키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산출해서,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도,
1: 네.
0: 우리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이렇게 판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키와 체중만으로도 이제 비만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체질량 지수나 체중 자체는 이제 체지방량이나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복부 내장 지방 우리가 대사적으로 위험한 내장 지방량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마른 비만은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근육량이 적어서 사실은 내장 지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마른 비만으로 우리 흔하게 쓰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1: 네.
0: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내장 지방은 주로 이제 지방의 위치를 말하고 복부 비만은 이제 허리둘레로 확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마른 비만은 이제 체중은 정상이지만
1: 네.
0: 상대적으로 근육이 부족하고
1: 네.
0: 특히 내장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렇게 내장에 쌓인 지방이 많아지는 이유는 식습관일까요?
1: 네, 아무래도 식습관이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식습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섭취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 소비보다 지속적으로 많을 때 이렇게 과잉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때 주로 이제 지방 형태로 이제 저장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에너지 섭취, 흡수 속도가 빠른,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이나 단 음료, 과자나 빵, 면, 이런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너무 과잉 에너지 과잉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지방으로 잘 쌓이게 되고 또 전체적인 섭취 열량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과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야식을 한다든지 네, 그런 너무 칼로리 섭취 자체가 많으신 식습관이나 또 이제 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대적으로 지방 분해를 억제해주고 간의 대사를 또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잘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술 자체로도 열량이 있지만 술이 또 지방 분해를 억제해서 이제 지방이 잘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식습관 이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뭐 스트레스 또 나이와 관계된 호르몬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또 운동 부족도 얘기가 됩니다. 운동 부족 역시 내장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된 열량을 적절하게 이제 소모하는,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0: 네.
1: 사실은 이제 운동 자체로 태울 수 있는 열량 자체는 우리가 이제 힘들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 자체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크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식습관과 조절하는 것을 병행해서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매우 높이고 생리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만 앞서서 하시게 되면은 또 몸에 이제 과도한 무리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일률적인 운동의 형태나 운동량 강도를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운동량은 일주일에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150분 이상 하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로 치면 30분 이상, 7일로 치면은 거의 뭐 20분 이상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빠르게 걷기 30분 정도를 거의 매일 주 5일 정도 하시는 수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거고 모든 분들이 다 뭐 이것에 맞출 필요는 없고 개인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평소 운동 습관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질병 뭐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나 강도 운동의 시간 이런 것들은 좀 개별 차이가 이제 많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씩 뭐 10분씩 조금씩 나눠서 하루에 세 번씩 나눠서 틈틈이 하셔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되겠고 또 평일에 조금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주말에 조금 더 많은 양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150분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또 채우셔도 좋겠고요. 또 이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골고루 하시면서 이제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나 뭐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있지만 또 약간의 근력 무게를 주는 근력 운동, 밴드 운동 이런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근력 운동 역시 지방을 소모하고 또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지방 소모가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식습관 혈관 조절과 함께 네.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내장에 지방이 쌓일수록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1: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대표적인 대사 합병증이 되겠고요.
0: 네.
1: 그 밖에도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염과 지방간경화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콩팥 질환, 말초혈액 질환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또 이제 잘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잘 분해되면서 유리지방산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 이제 내장지방은 이렇게 분해되게 되면 내장지방에서 바로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단백 형태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지단백 형태로 만들어서 전신 순환을 시키면서 필요한 장기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에너지 열량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지단백이 저밀도 지단백과 같은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그러한 나쁜 콜레스테롤 지단백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이런 위험이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염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맞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잉으로 쏟아진 유리지방산 그리고 간에 과도한 과부하 이런 것들이 염증에 이제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되고 이러한 염증 자체는 또 우리가 인슐린의 역할을 인슐린 호르몬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염증 반응은 혈관 내피세포를 또 손상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 같은 것 혈관이 딱딱해지는 합병증도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슐린의 역할들 그러니까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인슐린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면 지방 분해가 더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유리지방산에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고지혈증 형태가 잘 올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염증의 위험도 높이고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위험성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럼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면 위험 신호일까요? 남녀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우리가 이제 체지방이 이제 많으면 안 좋은데 또 어느 정도 적절한 지방은 또 이제 필요하고 그게 적절한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으면 안 좋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허리둘레로 흔히 이제 남성은 90cm 이상 또 여성은 이제 85cm 이상이면은 좀 복부 비만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89cm면은 정상이고 91cm면 바로 복부 비만이고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이면 그만큼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지방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내장 지방 특히 이제 뱃살은 많이 줄이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셔서 어느 정도 뭐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고 식습관 운동을 통해서 뱃살은 이제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0: 네. 그런 기준으로 볼 때요. 이제 마른 비만은 겉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말랐는데 이 마른 비만에서도 몸에 비해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른 비만에서도 이제 체형으로 가서 좀 팔다리는 이제 가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범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허리둘레가 뱃살이 이렇게 볼록 나와 계시는 이런 분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또 키가 작고 또 워낙 또 체형 자체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볼록 나와도 남자 90cm가 안 넘을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90cm가 안 된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데 체질량 지수는 25 정상 체중 범위다 이러신 경우에는 우리가 마른 비만을 의심해 보고 근육량을 늘리고 뱃살을 더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키와 몸무게만 재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23 이하 정상 또 아니면 25 미만의 과체중 정도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위험을 잘 느끼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근육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좀 배가 많이 나왔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제 향후에 혈당이나 지방간 고혈압 이상기질 혈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0: 예. 내장 지방이 걱정될 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수치들도 있을 텐데요. 검진에서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1: 네, 사실은 이제 내장 지방을 직접 우리가 뭐 CT나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면 제일 좋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자료는 바로 허리둘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둘레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또 연도별로 해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표는 이제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체중과 키로 계산하는 지표긴 한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좀 많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이 동반돼 있다든지 아니면 체질량 지수 자체가 3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확실히 위험한 비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근육량의 차이라든지 또 내장 지방의 차이 이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보실 때 이제 허리둘레를 보시고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 공복혈당이나 또 뭐 당화혈색소라든지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또 혈압 수치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지방간까지 와서 이제 간의 손상까지 있으신 분들은 간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대사병증이 이제 많이 진행되신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까지 떨어지고 또 콩팥 손상으로 인해서 소변에서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평가하고 주치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승철의 서쪽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큰 목소리로 얼음장을 놓다와 으름장을 놓다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으름장을 놓다가 맞습니다. 으름장은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짓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악담인지 으름장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나서 문 밖으로 사라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선을 내리깔다와 시선을 내려깔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엔 내리깔다가 맞습니다. 동사 중에 내리로 시작되는 것과 내려로 시작하는 것이 둘 다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많이 덮게 하여 시선을 아래로 보내다를 뜻하는 동사는 내리깔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배비다와 비빔밥을 밥이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밥이다입니다. 밥이다는 어떤 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어 섞이도록 가볍게 버무리다라는 뜻이고 국수를 열무김치에 밥이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밥이다의 기본 의미는 두 물체를 맞대어 가볍게 문지르다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눈을 밥이며 일어났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관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름철 폭우와 태풍에 대비한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2026년 2호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지원자와 함께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카드뉴스는 폭우와 태풍 발생 전 준비사항부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까지 장애 특성별 행동요령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에 빗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멈추면 전원을 다시 켜지 말고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어깨부터 허리까지 크게 X를 두 번 빠르게 그리는 촉신호를 활용해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119 신고 방법도 소개를 했는데요. 재난 앞에서는 작은 준비와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 지원사가 함께 행동 요령을 미리 확인해 두면 위급한 순간 서로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겠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 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협회가 올해로 14회를 맞는 전국 발달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 16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면 연령과 지역,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참가를 할 수 있고요. 비장애인도 단원의 20% 이내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본선은 오는 10월 8일 국회